0: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1: 나는 아문방왕이다. 깜짝 놀랬지?
0: 나도 안 똑같아서 놀랐어.
1: 에이, 뭐야?
0: 호떡아, 호떡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1: 왜?
0: 진짜 암흑왕이 나타났대.
1: 정말? 정말, 정말, 정말?
0: 봐봐, 진짜지?
1: 우와, 재밌겠다.
0: 그럼 슈퍼딱지맨과 진짜 암흑왕 이야기 함께 볼까?
1: 우와, 누나 최고, 최고!

박쥐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사냥을 할까? 평화로운 거리에 드디어 진짜 암흑마왕이 나타났어. 내가 바로 암흑마왕!

0: 내 이름은 슈퍼 딱지맨
1: 아농마. 그리고 너희들은 어쩌고 저쩌고 너희 내가 맡겠다.
2: 어쩌고
3: 저쩌고 저걸 그냥
2: 그만. 과연 네가 날 막을 수 있을까. 하늘과 땅 사람들까지 모두 암흑 속으로 암흑 파워.
4: 암흑마왕이 힘을 쓰자 하늘이 어두워졌어. 심지어 사람들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
5: 어머, 어디 안 보인다. 어떡해. 아비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
2: 자, 지금이다. 공격해!
6: 그래줘! 앞이 잘 안 보입니다!
3: 저기요, 아니, 뭐가 보여야 공격을 하지!
6: 아! 잘 봐야지!
2: 아니야! 아니야! 이런!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썼나?
4: 암흑마왕이 한눈을 판 사이 슈퍼딱지맨이 반짝 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7: 어, 슈퍼딱지맨! 내가 방금 반짝 하고 놀랐네 말이야. 2000년 어느 날 내가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 그런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때 어디선가 날개 소리가 푸드득푸드득 나기 시작했지. 아니 펄럭펄럭 났나? 아니 푸드득푸드득 아니 펄럭.
1: 박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7: 아 그렇지.

0: 무슨 딱지인지는 안 보이지만 너만 믿는다. 딱지야, 내게 힘을 줘! 변신 완료! 딱지 파워를 써볼까?
1: 딱지의 힘을 사용하자 놀랍게도 암흑마왕이 보였지.
0: 어둠 속 암흑마.
2: 어라?
3: 뭔가 달라졌는데. 이거나 받아라, 암흑 파워! 야!
0: 보인다, 적이 공격!

0: 몸통 박치기!
1: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0: 어디 갔지? 저기 있다.
1: 강력한 힘을 모아 이곳을 모두 부셔버리겠다. 라브 파워!
2: 그렇게 모두가 위험해진 순간
0: 기회는 단 한 번뿐. 받아라 딱지.

0: 이렇게 지나니.
1: 우마왕님, 정신 차리세요.
2: 일단 후퇴하자.
3: 암흑마왕이 사라지자 하늘이 맑아지고 땅 위의 건물도 제 모습을 찾았어.
4: 앞이 보여.
5: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앞이 보입니다.
3: 물론 사람들도 다시 앞을 보게 되었지.
6: 슈퍼떡지맨이 어떻게 이긴 거야?
7: 응, 박지딱지의 힘을 사용한 거잖아.
6: 힘? 무슨 힘? 어떤 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앞을 본 거야? 어두운 데인데 어떻게 앞을 본 거냐고? 어떻게
7: 하지? 아,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3: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준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박지딱지. 박지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누구세요?
8: 우린 어둠 속에
6: 배트맨.
8: 우린 어둠 속의 사냥꾼 박지 형제다.
6: 안녕하세요.
7: 슈퍼딱지맨이 박쥐의 힘을 썼더니 어둠 속에서도 앞이 보였어요.
6: 박쥐는 눈이 엄청 좋아요.
8: 안타깝게도 박쥐의 시력은 아주 나쁜 편에 속하지.
7: 그럼 어떻게 어둠 속에서 앞을 봐요?
9: 그건 우리가 초능력이 있어서 그래. 응?
6: 초능력?
8: 초능력이 아니라 초...
7: 초음파?
6: 그게 뭐예요?
8: 그 초음파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마.
5: 형! 방금 전에 까마귀랑 놀려니까
9: 넌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5: 그랬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우리도 날개가 있잖아.
8: 날개가 있다고 다 같은 건 아니야. 어? 까마귀나 까치, 비둘기 같은 새를 조류라고 하는데 보통 날개와 부리가 있고 알을 낳은 후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면 먹이를 물어다 주지. 그런데 우리 박쥐는 알이 아니라 개처럼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운단다. 이렇게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린 새와 같은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다.
7: 그럼 날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8: 우리 박쥐의 날개는 손가락 뼈가 변한 것이다. 손가락 뼈가 길어지고 손가락 사이에 얇은 날개막이 생겼지. 몸통, 어깨, 꼬리 쪽에도 얇은 막이 생겨서 박쥐가 하늘을 날 수

0: 있는 것이란다.
1: 우와, 신기하다. 근데 박쥐는 어디에 살아요?
2: 낮에는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 있어.
0: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지.
1: 하지만 동굴은 깜깜하잖아요.
3: 맞아요. 박쥐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앞을 보는 거예요?
0: 이제 초음파에 대해 설명할 때가 되었군. 동생아, 처음 사냥 연습하던 때 기억나니? 자, 오늘부터 사냥 연습이다.
2: 형, 나 무서워. 그리고 앞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0: 걱정 마. 우리한텐 초음파가 있으니까.
2: 초음파?
0: 초음파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소리란다. 그래서 인간은 들을 수 없고 우리만 들을 수 있지.
2: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데?
0: 자, 일단 이렇게 입과 코를 크게 벌리고 먹이를 향해 초음파를 발사한다. 초음파! 그 다음 귀를 쫑긋 세우고 돌아오는 초음파를 듣는 것이지. 아, 자, 해봐.
2: 응! 초음파! 그 다음에 귀 쫑긋!
4: 들린다!
0: 우리는 먼저 곤충과 주변 장애물을 향해 초음파를 쏜 후 되돌아온 초음파를 분석하지. 이렇게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면 날개를 사용해 잡아먹는 거야.
1: 아, 슈퍼딱지맨이 박쥐의 초음파 능력을 사용한 거구나.
5: 보인다. 어둠 속 암흑마!
0: 말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구나. 우린 동굴 속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1: 다음에 또 만나!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1: 이제 박쥐 전문가가 된 것 같지?
3: 응응!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아, 참! 나 이제 나 박쥐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3: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오, 예!

0: 좋지.
1: 우와, 우리 언니 잘하는데.
0: 쩌쩌쩌.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바퀴들이
0: 어둠 속에서
1: 앞을 보는 방법,
0: 보기에게
1: 총파를 쏴서
0: 위치 알아내.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3: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0: 친족이 구조되란 사실을 깨닫고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돕는 그린조끼 구조대.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를 구하게 될까요?
1: 그린이 뭐해?
2: 아,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이건 비닐, 이건 플라스틱이라 이렇게 따로따로 떼가지고 분리수거해야 한대요.
1: 오구오구 우리 분리수거 대장님. 수고도 많으신데 케이크 좀 먹으면서 하세요.
2: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먹어.
2: 맛있어. 엄마, 나 배부른데 좀 남겨도 돼요?
1: 그럼. 엄마가 랩으로 덮어놓을 테니까 이따가 또 먹어.
2: 네.
1: 근데 그린이 손이랑 입 좀 씻어야겠는데?

0: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새 나왔어. 짠.
1: 안녕 도도.
0: 히 안녕 그린. 오늘도 비누 밖으로 꺼내줘서 감사하 도도.
1: 도도. 어? 비누에서 나온 김에 네 얘기 좀 해줄래?
0: 어? 내 얘기? 어? 도도새 멸종한 거?
1: 아, 그 얘기는 이미 했고.
0: 어 그럼. 어, 나 죽어서 요정이 된 거?
1: 아, 그 얘기도 이미 했고.
0: 아, 그럼 뭐?
1: 아, 네가 어떻게 비누 속에 갇히게 됐는지.
0: 아, 그거? 그 얘긴 좀 긴데 말이야. 어? 어? 어? 신호다. 어, 신호. 어, 동물들의 구조 신호야.
1: 저도 다음엔 네 얘기 꼭 해줘야 한다.
0: 알았어. 그린 쪽기 구조대 출동!

0: 너도 여긴 어디야?
1: 으이, 물이 없는 걸 보니 바다는 아니고 나무도 없는 걸 보니 숲도 아니야. 여긴
0: 휴게소.
1: 여긴 휴게소야. 근데 휴게소가 뭐야? 너 알아?
0: 아,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할머니한테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쉬었다 간 적이 있어.
1: 아, 휴게소는 쉬었다 가는 곳이구나. 어, 근데 휴게소에서 도대체 누가 우릴 부른 거야?
2: 예, 제가 불렀습니다만. 아,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0: 네.
1: 보이는데요. 근데 어디 멀리 가시는 길인가 봐요. 휴게소에서 쉬고 계신 걸 보니.
2: 예. 동물들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음. 이곳이 바로 그 휴게소입니다.
0: 그럼 바다 거북이 죽은 거예요?
2: 예.
1: 아, 저랑 같은 신세로군요. 저도 300년 전에 죽었습니다만. 그런데 어쩐 일로?
2: 놀라지 마세요.
1: 제발! 어, 백종에서 진일과!

0: 둘러쓰기 콸콸콸.
1: 파라공님이 이걸 다 먹은 거예요?
2: 예, 제가 참 어리석었죠. 사실 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전 헤엄치는 게 참 좋았어요. 육지에선 엉금엉금 느림보지만 바다에선 누구보다 날쌘 바다의 신사였죠. 전 뭐든지 골고루 잘 먹었어요. 바다풀, 해파리, 물고기, 딱딱한 산호나 개도 꼭꼭 씹어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부. 이야, 해파리다. 맛있겠다. 아우, 맛있어라. 오, 물고기다. 맛있겠다. 와, 맛있어.
3: 최근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바다거북의 배를 열어봤더니 뱃속에는 각종 비닐,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바다거북이 먹이로 착각해 먹은 플라스틱과 비닐이 뱃속을 꽉 막아 바다거북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0: 죽기 전에 우리 쪽이 구조대를 불렀어야지. 죽고 나서 부르면 우리가 바다거북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2: 아니요. 비록 전 죽었지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4: 그게 뭔데요?
2: 저에게는 귀여운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은 제가 죽은지도 모르고 지금도 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딸에게 제 편지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5: 나 지금 니네 아빠 만나고 있는데.
6: 정말? 아빠가 어디 계셔?
7: 왜? 너무 신데.
0: 아빠가 이 편지 너한테 전해달래.
7: 편지?
2: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 많이 기다렸지? 미안하구나. 아빠는 돌아갈 수가 없어.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단다.
7: 아빠.
2: 네가 크면 함께 지구 곳곳의 바다를 여행하고 싶었었는데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뭐든지 골고루 먹으라고 했던 말 취소하마.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비닐봉지인 것,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인 것, 그런 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간 아빠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렴. 그린조끼 구조대가 너에게 편지를 전해준다니 아빠는 이제야 마음 놓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먼 훗날 우리

0: 웃으며 다시 만나자. 아빠가.
1: 아빠.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돌아가신 거 다 우리 사람들 때문이니까.
2: 사람들 때문?
1: 응. 동물들은 비린이가 플라스틱 안 쓰잖아.
2: 맞아. 비린이랑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또 많이 버리는 건 다 사람들이지.

0: 모두 힘냅시다. 우리가 슬퍼만 하는 건 하늘에 있는 아빠 거북이가 원하는 게 아닐 거야. 이제부터라도 바다를 깨끗하게 해서 아기 거북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고.
1: 그래, 고른 좋게 구조돼. 부탁해. 화이팅!
0: 화이팅!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 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2: 나도 오바!
0: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에 특급 작전을 전열한다! 작전명, 비닐봉지 설쓰기! 음식을 보관할 때는 랩을 쓰지 말고 보관용기를 사용하자!
3: 물건을 셀 때는 비닐봉지 대신 준비한 가방에 담아오자.
0: 음료를 살 때는 비닐라벨이 없는 무라벨 음료를 사도록 하자.
3: 이렇게 비닐 사용을 줄이면 언젠간 바다 거북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줄 수 있겠지?
4: 엄마! 엄마, 냄새는 마세요.
1: 응? 케이크.
4: 응.
1: 여기. 여기에 담으면 돼요.
5: 와, 그린이 진짜 잘한다. 근데 왜 랩은 쓰면 안 돼?
3: 랩을 많이 쓰면 비닐 쓰니까 많이 생기잖아요.
5: 그렇겠지.
3: 근데 그게 바다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5: 그게 왜?
3: 근데 그걸 바다 고기가 먹으면 바다 고기 죽어.

0: 닥터!
1: 어서오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0: Where's the doctor?
1: 아, 로지 선생님.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8: 내 꿈은 의사입니다.
9: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저는 경기에서를 맡은 끼끼요원.
1: 그리고 전 토토요원입니다.
0: 오늘의 경기, 특별히 공끼요원이 심판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1: 와하!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0: 네! 이곳은 제1회 신인요원 체육대회 현장!
1: 오늘의 종목은 배드민턴입니다!
0: 네! 공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주고받는 게임이죠.
1: 어? 말씀 드리는 순간 곰끼 심판이 등장합니다. 오!
2: 경기를 시작하지!

다시 시작!

긴장되는 순간.

0: 있습니다. 야!
1: 좋아. 그럼 점수는 9-0.
2: 뭐? 0점이라고?
1: 어?
0: 응? 9점 다음이 0점?
1: 0점?
3: 0점? 0점이라고?
4: 0점이래, 0점! 아니, 세상에!
3: 9점 다음이 0점?
4: 0점? 아이고!
3: 이런.
1: 잠깐!
5: 왜 9점 다음 0점이지? 9. 그 다음 수는 뭐지? 아.
0: 아, 9 다음의 수. 이거 모르겠어, 곰기.
6: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0: 응.
6: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는 뭐가 있었지?
7: 1, 2, 3, 4, 5, 6, 7, 8, 9.
6: 그렇지. 그 다음 수는 뭐지?
8: 10.
6: 정답. 이렇게 10은 1과 0이라고 쓰고
0: 10이라고 읽지.
6: 또는 10이라고 읽을 수 있어.
0: 저기 봐. 지금 곰기가 어디서 있지?
8: 9.
6: 그렇지. 그럼 9에 1을 더해볼까? 오른쪽으로 한 칸 활짝.
0: 짜잔! 10! 9보다 1 큰 수는 바로 10이야. 자, 달걀판에 달걀이 9개 있어. 여기에 달걀 1개를 더 넣으면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일곱, 여덟, 아홉, 열.
1: 와우! 달걀판 하나가 꽉 찼네. 달걀판에 달걀이 모두 몇 개?
2: 열 개!
1: 그래! 이 정도면 우리 콩끼 요원도 10에 대해서 이해했겠지?
3: 당연하지!
4: 10이었어! 10! 예!
1: 자, 자, 콩끼 요원! 이제 최종 점수를 알려주세요!
4: 차하! 자, 그럼 오늘의 최종 점수는? 0점! 미 아니라 10! 바로바로 10점! 자, 그럼 발표합니다. 오늘 경기 점수는 9대 10! 최종 승자는 세인 요원!
3: 야!
1: 예! 훌륭하고도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토토 요원?
3: 그렇습니다. 곰끼 요원다운 경기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설의 토토 요원,
1: 끼끼 요원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이 곰끼처럼 10에 대해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굿!

0: 퀴즈끼 게임.
1: 요원들, 오늘은 토토팀, 끼끼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할 거야.
0: 좋아, 그럼 토토팀은 파란색. 파이팅!
1: 끼끼팀은 빨간색. 파이팅! 좋았어. 여기 방석 10개가 보이지? 이 방석이 빨간색과 파란색 각각 몇 개로 갈렸는지를 보고 어느 팀의 승리인지 겨뤄볼 거야.
0: 그렇지. 자, 요원들, 각 팀의 색깔이 위로 가도록 방석을 최대한 많이 뒤집기. 자신 있지?
1: 그럼 이번 경기의 심판도 잘 부탁해요, 곰기 요원.
2: 차하, 나만 믿으라고.
1: 좋아. 토토팀, 끼끼팀,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 팀이 우와!
0: 우와! 빨간색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우와! 빨라 빨라!
1: 화이팅!
0: 우와! 승윤 요원 굉장히 빠릅니다!
1: 빨리
0: 할 수 있습니다! 조심!
3: 5!
1: 4!
3: 3!
1: 2! 1! 1! 1! 1!
0: 그럼 한번 볼까? 토토팀 파란 방석이 7개.
1: 끼끼팀의 빨간 방석은

0: 그럼 토토 팁 7개, 끼끼 팁 3개를 보면 10, 10개. 자, 오늘은 토토 팁 승리! 끼끼 팁 너무 잘했어.
1: 자, 요원들, 오늘의 훈련 재밌었어?
2: 좋았어. 이렇게 훈련한다면 10을 가르는 걸 손쉽게 할 수 있지. 안 그래, 곰끼 요원?
0: 차하! 당연하지! 나 같은 최고의 요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우리 요원들도 이 곰끼의 훈련을 계속

0: 공기 공기 공기
1: 우와
0: 공기 최고 요원
2: 공기
1: 렛고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얘들아, 만약 내 몸이 아주 아주 작아져서 혈관 속을 여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 쿵쾅쿵쾅 심장 소리를 따라 이동해서

0: 숨결에 맞춰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폐를 지나 모세혈관 길목에서 서서히 흡수되는 양분을 따라 소장다리를 건너고 마지막으로는 콩팥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거지. 와, 이거 정말 바디월드 투어잖아. 나의 11번째 버킷리스트, 내 몸속을 여행해보기. 몸속 여행을 떠난다니 벌써 설레는걸? 그러면 여행 코스부터 한번 정해보자. 첫 번째 관광지는 심장. 심장에서 펌핑 열차를 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동맥, 모세혈관, 정맥까지 마치 짚라인처럼 한 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관광지는 소장 융탈 마을? 거기에 가면 모세혈관으로 서서히 흡수되는 영양분들을 내 눈으로 직관할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관광지는 우리 몸의 폐?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산소는 탑승하고 이산화탄소는 하차하는 인체의 신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관광지는 콩팥. 콩팥에서는 피 속의 물질을 마치 정수기처럼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몸속을 여행하기 전에 미니 실험으로 각 기관들이 하는 역할을 하나씩 공부해보자.
1: 페트병, 고무마개, 고무풍선, Y자관, 커터칼, 링, 가위를 준비합니다. Y자관에 작은 고무풍선 두 개를 끼웁니다.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고무풍선이 매달린 Y자 유리관을 페트병 입구를 통과시켜 고무마개로 고정합니다. 고무풍선을 잘라 페트병에 잘린 부분에 씌워서 고무막을 만듭니다.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와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우리 방금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까 실험에서 각각의 장치가 실제 호흡기관 어떤 곳을 비유했는지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첫 번째, Y자 관. Y자 관은 우리 몸에서 어떤 호흡기관을 비유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기관과 기관지를 비유했고요. 고무풍선은요? 폐를 비유하고 있었죠. 또 고무막을 씌웠었는데 그 고무막 어떤 부분을 비유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횡경막을 비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는 고무풍선이 커졌고 고무막을 다시 놓았을 때는 풍선이 다시 쪼그라들었죠. 우리 몸의 호흡기관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폐의 부피가 커지고 횡경막이 다시 올라올 때면 즉 후 날숨을 쉴 때면 다시 폐의 부피가 작아지죠. 오늘의 핵심 개념을 과학 상상 노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몸속을 여행해보기였죠. 내 몸속에는 소화계가 있어요. 소화계를 이루는 기관에는 입, 식도, 위 등등이 있죠. 이때 우리는 소화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소화는 내가 섭취한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잘게 분해된 영양소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심장

포함한 기관계를 우리는 순환계라고 합니다. 순환계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느냐? 심장과 혈관 등등이 있어요. 혈액의 순환이라고 하면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온몸의 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 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이야기해요. 우리 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이 있죠. 또한 혈액의 역류 방지 기능을 하는 판막도 있습니다. 혈관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등등이 있죠. 우리 몸의 기관계에는 호흡계가 있습니다. 호흡계는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 기관, 기관지, 폐 등등이 있습니다. 실험으로 알아봤던 그 호흡 운동의 원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갈비뼈와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들숨, 그때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배설계. 배설계는 어떤 기관들이 있느냐?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습니다.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콩팥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생성되죠. 이 배설은요,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과학 개념인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은 우리 생활 속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등산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흐르고 숨이 많이 차게 되죠. 이렇게 땀과 숨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콩팥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물이 많이 빠져나간 만큼 물을 다시 재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오줌의 양이 줄어들죠. 이렇게 우리 몸속 수분량을 맞춥니다. 오늘의 상상 더하기 미션! 여러분이 만약 우리 몸속을 여행할 수 있다면 어떤 기관, 어떤 장면을 보고 싶나요? 이자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순간? 아니면 심장의 판막이 열렸다 닫히는 장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순간을 짧은 글로 수강위기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버킷리스트로 또 다른 탐험을 떠나볼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만나는 사주완성 독해력 5단계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글들을 조금씩 읽어봤죠. 오늘도 짜잔. 네, 이슬, 안개, 구름에 관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여기 딱 펼쳐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아,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왜 중요하냐고요? 이슬하고 안개하고 구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자, 이제 슬슬 지금 한 6강쯤 왔으니까 우리가 이 글을 보는 눈을 한번 높일 단계가 되었다. 선생님은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슬, 안개, 구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글은 여기 있는 이세 가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죠?

다양한 글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어떤 대상들을 비교해보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글을 쓸때 어떤 대상을 설명하게 되는데, 비교하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글인지 일단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제목 볼게요.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이슬 안개 구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허, 이슬 안개 구름 세 가지를 짝짝짝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하겠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돼. 이제 우리가 독해력이 쑥쑥 올라가면 그런 걸 눈치챌 줄 알아야 돼요. 아하! 제목부터 보니까 이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같은 점, 공통점이라고 하죠? 같은 점, 다른 점, 요런 걸 파악해서 써놨겠구나!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처음부터 읽지 않고 여러분 교재 있으니까, 야, 요런 글 있어. 맞아. 뒤에도 한번 볼까? 물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네? 응결현상 설명이 되어 있네. 자, 뒤에 중요합니다. 이슬은 하고 무엇이 나옵니까? 네. 먼저 설명할 대상이 딱 나옵니다. 자, 이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번엔 안개가 나옵니다. 어때요? 우리 먼저 처음부터 짤짤짤짤 읽기 전에 글 전체의 구조, 글 전체 설명 방법을 먼저 한번 눈으로 쓱 보자고요. 훑어보자고요. 그럼 세 번째 뭐가 나올까? 그렇지. 세 번째 구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때요? 선생님 말이 맞죠? 자, 읽기 전에 먼저 처음부터 막 꼼꼼하게 읽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목을 보고 구름. 여기 나중에는 이제 여기 선생님이 앞으로 넘긴다는 걸 뒤로 넘겨서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슬 안개 구름에 대해서 딱 정리하는 것까지 나오는구나. 앞에 볼게요. 자, 구름 나오죠. 그다음에 안개 나왔죠. 그다음에 이슬 또 나왔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글 전체를 쑥 훑어봤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비교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본 적이 있나요? 끄덕끄덕 본적 있어요? 그 이슬이 막 깔려있는 그런 풀숲을 지나가면 바지가 다 젖죠. 자, 요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슬이, 이렇게 송알송알, 사리패, 은구슬, 그다 이슬이잖아. 그치? 그 노래에 나오는 게.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슬이라고 했죠? 또는, 안개가 낀 날에, 거리가 뿌옇게 보인 적 있나요? 보인 적 있어요. 그쵸? 보이다? 본적 있는 거죠? 네. 안개를 본적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안개가 쫙, 깔리면 앞이 잘안 보여. 그래서 뉴스에 그 날씨 예보하시는 분이 오늘 운전 조심하세요. 이런 조언도 해주잖아요. 높은 산을 둘러싸는 하얀 구름은 어떻게 생긴 걸까? 여러분, 혹시 근처에 산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분이라면 산이 이렇게 되는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딱 끼면 산이 잘 보이지 않아. 그쵸? 자, 이런 이슬,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마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슬, 안개, 구름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무슨 현상이다? 자연현상. 인공현상이 아니지. 구름아, 생겨라!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자연이 만든 자연현상이에요. 자, 생기는 과정과 장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 비슷한 것 같긴 해. 그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 과정.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만들어서 있는 그 장소에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차이점이란 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두 어떠어떠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모두 이런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 자연현상이에요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공통점. 자, 오늘 중요한 여러분이 독해력을 쑥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글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제목부터 벌써 이슬 안개 구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너희는 이런 공통점, 같은 점이 있구나. 그런데 차이점도 있구나. 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제목부터

물질이죠. 자, 이렇게 모습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물질이 물이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중에는 물의 기체 상태인 무엇이 있다?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자, 공기 중에 떠다니던 수증기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딘가에 수증기가 이러고 다닌다는 거죠. 이야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있다가 어느 곳을 만난다? 차가운 곳을 만나게 된다. 그럴 수 있죠? 이야 다니다가 어디 탁 부딪혔어. 그런데 차가운 곳이야. 그러면 얘가 변신을 한다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방울로 변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 인간은 놓치지 않고 뭐라고 딱 얘기를 해줬어요. 딱 이름을 붙여줬어요. 야, 여기 목욕탕에 여기 거울에 막 물방울이 막 보이네. 나 분명히 여기다 물안 찌그러졌는데. 여기 물방울이 어디서 생긴 거지? 알아보니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거울에 딱 부딪히면서 우와, 나는 이제 물방울로 변할래 하고 변했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 인간은 놓치지 않고 이름을 딱 붙여줬는데 뭐라고 했느냐? 응결이라고 이름을 탁 붙여줬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름, 너 이름표는 응결이야 하고 딱 얘기해줬다는 거죠. 자, 이 이슬 안개 구름은 모두 수증기가, 즉 기체가 물, 액체로 변하는 무슨 현상? 응결 현상으로 만들어진다는 무슨 말씀? 공통점을 알려준다는 말씀. 네, 이걸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슬과 안개와 구름을 어떻게 해준다? 비교해 본다. 비교해 보면, 응? 비교해 보면, 야, 너희 셋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너희는 이런 같은 점, 공통점이 있구나. 그런데 차이점도 있구나. 이걸 글로 써야겠네? 이게 바로 설명하는 방법이 비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교할 때에는 무엇이 보인다? 공통점이 보인다. 그리고 무엇도 보인다? 차이점도 보인다. 이걸 글로 얘기해 주는 것, 글로 써주는 것이 비교다. 자, 그럼 먼저 이슬 먼저 보겠습니다. 이슬은 땅 가까이에 있는 물체 표면이 어떻게 됐을 때? 차가워졌을 때. 예, 땅 표면이에요. 자, 장소가 어디예요? 땅 가까이 있는, 예, 물체 표면이에요. 그쵸? 물체 표면이 차가워졌을 때 생기고요. 밤이 됐어요. 온도가 내려가죠. 공기 온도가. 그랬더니, 플립. 자, 물체 표면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물체? 플립. 그리고 창문과 같은 물체도 점점 차가워질 때, 이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서 막 차가워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물체 표면과 만나면서 응결한다. 즉, 액체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응결해서 물방울이 맺혀요. 자, 그런 이 물방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슬이라고 한다. 아, 자, 그래서 뭐 목욕탕 거울에 이슬 저 뭐라고 하죠? 물방울이 맺히거나 아니면 창문 같은 곳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봤더니 풀잎에 내가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풀잎에 물방울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슬이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보통 언제 생긴대요? 밤 사이에 생기고요.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햇볕이 강해지기 전인 이른 아침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밤 사이에 생겨서 이른 아침에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아침에 풀잎 위나 자동차 유리창에서 볼수 있는 맑은 물방울이 바로 이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것이 막 자연 상태에서만 예쁜 풀잎 위에 뭐 이슬이 맺혔네 이게 아니고 우리 도시에서도 자동차 유리창에서도 볼수 있는 물방울을 우리는 이슬이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햇볕이 강해지면 이슬은 어떻게 된다?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증발은요, 응결과 좀 다른 거죠. 응결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를 만나면서 또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액체로 되는 게 응결이라고 했죠. 그런데 증발은 반대예요. 물방울이 우리 눈에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있어.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누가 그랬을까? 예,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린 거죠. 빨래 보세요. 자, 빨래가 축축하죠? 그런데 어느 날그 빨래 있는 그 축축함을 내가 다 빨아먹은 것도 아닌데 빨래가 말라 있어. 이게 증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증발이 정말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발 그러면 좀

0: 다른 말로, 여기 있던 물체가 어디로 사라졌지? 나도 모르게 증발해버렸어. 어디로 증발했을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자, 안개는 뭘까요? 땅 가까이에서, 이것도 땅 가까이네요.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작은 물방울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표면에, 물체 표면에 보여서 물방울로 보이면, 이걸 우리는 이슬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어요. 자, 그래서 안개 낀 날에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오리무중이란 말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네. 오리무중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무가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가 오리.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까지. 얘를 오리가 약, 십리가 한 4km라고 하니까, 오리는 한 2km? 그러니까 안개가 그만큼 많이, 강하게, 그리고 멀리까지 있어. 그러면 사물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은 글짓기 할수 있죠. 범인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면 범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먹고 있던 이 과자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과자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앞이 잘안 보인다를 안 보인다.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래서 오리무중이란 말을 만든 거죠. 안개는 구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떤 점이 다르대요?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공통점이었죠? 땅 가까이에서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차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아, 차이가 있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이 글은 이 대상을 비교하고 있고요. 예,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공통점인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글의 특징을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 구름이에요. 구름은 땅 가까이가 아니네. 하늘 높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온도가 낮아져요. 추워져요. 그러면 공기 안에 있던 수증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역시 응결 현상으로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바뀌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하늘에 둥둥 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이름표를 붙여주었다? 구름이구나! 라고 이름표를 붙여줬다는 거죠. 구름은 비나 눈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비가 올 수도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슬 안개 구름은 모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하지만, 생기는 과정과 장소에는 차이가 있더라. 이게 뭐야? 차이점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세 가지를 비교했고요. 비교해 보고 거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고, 이걸 꿰뚫어 보는 것이 독해력이다. 자,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글은 여러분이 미리 기억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응용하시면 돼요. 아, 내가 교재에서 읽었던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이슬 안개 구름, 그 설명 방법하고 똑같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이슬은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 표면에 응결하여 맺힌 물방울이고, 안개는 땅 가까이에서 수증기가 응결해 생긴 작은 물방울들이 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방법이 굉장히 흔한 글이다. 이런 방법이 굉장히 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외워두고 기억해둬라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던 수증기가 차가운 것을 만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액체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글에서 찾았어요. 숨안 쉬었다. 네. 자, 여기 응결이라고 하죠. 네, 응결. 네. 구름과 안개의 공통점을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공통점 당연히 나옵니다. 흔한 그 전개 방식이에요. 비나 눈을 내리게 한다. 자, 구름과 안개 공통점. 비나 눈을 내리게 한다. 땅 위에 있는 물체에 맺힌 물방울이다. 땅 위에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증기가 응결한 것으로 하늘에 떠 있다.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거 구름이죠? 네. 그 다음에 땅에 물체 맺혔어. 이건 이슬이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하늘에 떠 있다. 이거 구름이죠. 예. 자, 이것은 구름과 안개의 공통점. 다음 중 이슬 안개 구름의 차이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안개와 이슬은 햇볕이 강한 낮에, 구름은 온도가 낮은 밤에 주로 생기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외우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안개와 이슬은 햇볕이 강해버리면 사라져요. 증발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밤 사이에 이슬이 생겼다가 이른 아침에 아직 그 온도가 따뜻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슬은 물체 표면에서, 안개는 땅 가까이에서, 구름은 높은 하늘에서 생겨. 자, 요거 아주 잘 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요약도 잘 했어요. 일단 물체 표면에서 생기는 거, 땅 가까이에서 생기는 거, 높은 하늘에서 생기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장소의 차이죠? 네. 장소의 차이를 아주 잘 짚어냈습니다. 이런 걸 잘하는 친구가 독해력이 있는 친구인 거예요. 구름과 이슬은 물의 증발 현상과 관련이 있고, 증발 현상이었나? 아닌데, 응결이죠? 네. 그래서 증발이 아니라는 거. 안개는 수증기의 응결 현상과 관련이 있어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네, 서, 하 라고 써줄 수 있고요. 다음 중 이슬이 생기기 좋은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것도 국어 문제에 해당하니까 모든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모든 답은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 문제 풀 때는 특히 눈을 이렇게 눈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러고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바빠야 돼요. 그냥 쓱 내가 이해한 게 맞겠지. 뭐 그래서 문제 풀리면 좋지만 자신이 없을 땐 반드시 글로 다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 돌리셨어요? 이슬이 생기긴 좋은 상황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매우 건조할 때, 바람 강할 때, 낮에 햇볕이 쨍쨍할 때, 밤에 공기와 물체가 차가워졌을 때, 따뜻한 물체 위에 수증기가 닿았을 때, 일단 차가워야 돼. 그쵸? 왜? 이 이슬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현상과? 응결과 관련이 있어요. 맞죠? 응결과 관련이 있으니까 차가워야지. 자, 그래서 밤에 공기와 물체가 차가워졌을 때, 이슬이 생기기 좋은 상황이 된다. 해가 뜨고, 햇볕이 강한 낮에는 그래서 이슬이 보이지 않는다. 네.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쓰려고 할 때, 자, 중심 내용, 여러분이 그 우리 다해요가 있잖아요. 다해요. 기억나죠? 다해요. 네, 다해요. 다해요. 다양한 글을 여러 번, 여러 가지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독해력이 쑥쑥 높아질 수 있다. 해는 뭐라고요? 네,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석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글을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분석을 할때 중심 내용을 반드시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심 내용. 자,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라는 건. 자, 여기로 모여! 어디로 모여요? 가운데로 모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보통 어디에 앉습니까? 저 구석진데 앉아서 사진 찍나요? 아니죠. 중요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막 보내요. 아유, 저기 가서 찍으세요. 어디로 가서 찍어요? 가운데 와서 찍죠. 중요한 사람은. 중심에는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자, 글을 쭉 읽다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그냥 놓은 것이 보여요. 그쵸? 정말 중요한 건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쵸? 요리로 치면 메인 재료야. 예. 자, 그럼 요걸 이제 찾아야 돼요. 이걸 습관을 들이세요. 중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 사람이 쓰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야. 중심 내용은. 무엇이 들어갈까 볼게요. 이슬, 안개, 구름은 모두 무엇이 이것하여 생긴 자연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공통점 얘기하고 있죠? 자, 비교를 해봤어. 비교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 모두 수증기가 어떤 현상? 그렇죠? 응결하여 생긴 자연현상이지만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자, 오늘 이거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온다. 그런 자연현상이지만 생기는 무엇과 무엇의 차이가 있더라. 이건 차이점이죠. 뭐예요? 과정과 생기는 과정. 어떻게 해서 생기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결과 이것들이 있는 장소에도 차이가 있더라. 요게 중심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이 글에서 주로 사용한 설명 방식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설명 방식. 비교죠? 그죠?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는 거죠. 그쵸? 인물의 경험을 이야기함. 대상을 비교해 설명. 하, 오늘의 중요한, 말. 핵심어가 비교입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설명했다. 어디다 갈까요? 여기다가 해야죠. 그죠? 설명 방식은요,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1강도 공부했고 2강도 공부했고 막 했으니까 설명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지문을 읽으면서 설명 방식을 간혹 가다가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잘 파악이 된다면 독해하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 비교 대조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보고 요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슬, 안개, 구름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던 그 글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인물의 경험을 얘기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뭐 요런 것도 다른 글을 읽을 때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요건 글 속에 나와 있어요. 글 속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약간 팁을 줄게요. 힌트를 줄게요. 잘 봐요.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어? 그런데 봐라.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간 공기는 아잉? 이어지네. 지문을 보면서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순서잖아요. 순서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힌트가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자,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 공기는 점점 차가워진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알았어. 그럼 가 다음에 다네. 가 다음에 다 여기 있다. 가 다음에 다 여기 있네. 예. 그러면 벌써 딱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죠? 뭐라 합니까? 정답 후보가 만들어지죠. 자, 그냥 읽어볼게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하늘에 뜬다. 공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되어 작은 물방울로 바뀐다. 옹? 작은 물방울로 바뀐 다음에 이 물방울들이 모인다고? 그러면 라하고 라 다음에 나네. 그치? 라 다음에 나야. 라 다음에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요건 아니고 그냥 찾았네. 요거야. 요거. 고르세요. 3번 고르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요령이에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설명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또 풀어볼 수도 있죠. 지금 선생님이 한건 그냥 요령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세요.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 표면에 닿아 식어서 물방울로 맺히는 것. 이슬. 이슬 예쁘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면 그 안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하늘에 떠 있는 것. 구름이 되겠죠? 네. 구름 보면은 참 재밌지 않아요? 저거 양 같아. 저거 내 얼굴 같아. 우리 아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땅 가까이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로 떠다니는 거. 안개가 꼈네. 이렇게, 이렇게. 네. 자, 기역니은 디귿이 많은 날에는 건조해서 화재가 생길 위험이 높아져. 알맞은 설명 아니죠? 네, 건조하지 않죠. 그다음, 기역을 발견하고, 자, 뭐예요? 아까 이슬이었죠. 이슬을 발견하고 사진으로 찍고 싶어. 그러면 이슬이 언제 있다고 보통? 이른 아침에 있다고 했죠. 해가 쨍쨍해지기 전에 찍는 걸 추천해. 맞아요. 자, 디귿이 생긴 날에, 안개가 생긴 날에, 운전하는 사람에게 너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밝은 옷을 입으면 좋겠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디귿이 생긴 날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밝은 옷 입는 게 좋겠어. 누구에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개가 껴서 잘안 보여. 그런데 옷조차도 막 안개랑 비슷한 옷을 입는다거나 어두침침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밝은 옷을 입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금세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독한 어휘 문제로 넘어갑니다.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자, 맺히다. 이슬이 맺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일했더니 땀방울이 맺히다. 그 다음에 눈물이 그렁그렁 눈가에 맺히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물방울이나 땀방울 따위가 생겨서 매달리게 되다. 증발. 아니, 내 과자가 어디로 증발한 거야? 범인의 행방이, 그 오리무중이었죠? 증발, 뭔가 사라졌어. 그쵸? 물방울 있었는데 기체가 되어서 사라졌어. 이게 바로 증발이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한다. 사라졌다.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으세요. 구름 속 물방울이 얼어붙을 만큼 이것이 낮아지면 비 대신 눈이 내린다. 온도. 무지개가 뜨는 무슨? 무지개 현상. 무지개가 뜨는 현상. 보인다. 무지개가 실제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는 것. 같은 점. 두루두루 똑같네. 공통점. 독한 요약정리. 이슬한 게 구름은 모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똥 현상으로 만들어진다. 모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생기는 과정과 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 남겨두겠습니다. 안녕! 비교, 공통점 차이점?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우리가 이전에 배운 의문문들은 다 응, 아니오로 대답하는 의문문이었습니다. Yes or no. 이렇게. 그런데,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또 새로운 의문문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의문사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물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 주말에 뭐 했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 의문사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의문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Who는 누가? 또는 누구를 이라는 뜻의 의문사예요. What? What은 무엇이라는 뜻? When은 언제? Where? 어디에? How? 어떻게 혹은 얼마나라는 뜻입니다. Why? 왜? Which? 어느 것? Whose? 누구의? 이런 것들이 의문사예요. 공통점이 보이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WH로 시작해요. How만 제외하고. 그래서 WH questions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문사가 앞에 붙는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우리 이전에 비동사의 의문문은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비동사를 어디로 보낸다? 주어 앞으로 보낸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쓰는 것이 비동사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의문사는 항상 의문문의 제일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 비동사 의문문에서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줬죠. 그런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가장 앞에 의문사를 붙여주면 끝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r favorite movies? 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은 무엇이니? 라는 뜻입니다.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이니? How was the trip? 그 여행은 어땠니? 과거형일 때는 당연히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비동사는 어디에 맞춰서 쓴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서 쓴다. 이 의문문에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있는 주어, your favorite movies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re 적어준 거고요. Your birthday. Your birthday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is라고 적어준 거죠. The trip. The trip도 단수 명사라서 비동사 과거형 was를 써준 겁니다. 그럼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그 식당은 어디야? 일단 주어는 그 식당이네요. 그 식당, the restaurant. 단수 명사예요. 단수 명사이니까 이에 맞는 비동사는 지금 시제 현재로 쓰면 되니까 is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야에 해당하는 의문사 where를 사용해야겠죠? Where is 그다음에 주어 the restaurant 이렇게 적어주면 끝. 다음 2번입니다. 창문이 왜 열려 있어? 이번에는 주어가 창문이에요. The windows 복수 명사이네요. 자, 복수 명사고 지금 시제는 현재이니까 비동사 are 적어야겠죠. 먼저 의문사부터 왜 열려 있어라고 했으니 왜 의문사 why 써주고 비동사는 are 그다음 주어 the windows 나머지 부분은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Why are the windows open? 창문이 왜 열려 있어? 다음 3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니까 이번에는 의문사 who 써야 되겠고요. 주어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your favorite singer입니다. 단수 명사네요. 자, 단수 명사면 비동사 못 써야 되죠? is를 써야죠. 그래서 의문사, 비동사, 주어 순으로 채워보면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동사 의문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누가 도와준다고 했더라? Do, does, did가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does의 도움을 받고요. 과거 시제일 때는 did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앞에 의문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써주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요. 예문, how do you go to school? 의문사 써줬고요. 그 다음에 do, 주어, 동사원형 go의 어순으로 잘 써줬죠.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는 질문입니다. When does she get up? 이번에는 의문사 when을 썼어요. 그리고 does. does를 쓴 이유는 뒤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이네요. When does she, 그 다음 동사원형 get up이라고 써줬죠. 그녀는 언제 일어나니? 라는 뜻입니다. Who did you invite to the party? 이번에는 who, 누구를 이라는 의문사 써줬고요. 그 다음에 과거기 때문에 did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Did, 주어, 동사원형, invite. 너는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어?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일반 동사, 의문사, 의문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한번 퀴즈를 통해 적용해 볼게요. 1번, 그는 친구를 어디서 만났니? 라고 합니다. 어디서니까 일단 의문사 where 써줘야 되겠고요. 만났니래요. 만났니? 과거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id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where, did까지는 완성. 그 다음에 주어 자리예요. 그는 he 써주고 만나다 동사 원형으로 meet 써준 후에 나머지 부분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Where did he meet his friend? 그는 친구를 어디서 만났니? 의문사, 그 다음 do, does, did 자리고요. 주어, 동사, 원형.

정혜 어순입니다. 다음 2번. 너는 미술 시간에 뭘 그렸어? 무엇을 이니까 이번에는 what을 써줄게요. 그리고 그렸어. 이번에도 과거예요. did 써주고, 주어는 you, 그리다 동사 원형으로 draw 써주고, 나머지 부분 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did you draw in art class? 너는 미술 시간에 뭘 그렸니? 3번. 그녀는 언제 숙제를 하니? 언제는 when이고요.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죠. 일반적인 일에 대해 얘기하니까 현재형으로 써주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주어가 그녀, 3인칭 단수니까 뭘 써야 돼요? When does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she, 숙제를 하다, 동사 원형 do를 써서 나머지 부분 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 does she do her homework? 그녀는 언제 숙제를 하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을 살펴볼게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조동사 의문문은 어떻게 썼었죠? 주어 앞으로 조동사를 보내주고, 원래 조동사 뒤에 있던 동사 원형은 주어 뒤에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는 어디에 위치한다? 가장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What should I bring to the picnic? What? 의문사 써주고, 그 뒤에 조동사 should, 주어는 I, 동사 원형 bring 이렇게 써줬네요. 내가 소풍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입니다. 다음, When will she arrive at the airport? 이번에는 언제 의문사 when을 써줬고, 그 뒤에 조동사 will, 주어는 she, 동사 원형은 arrive입니다. 그녀는 언제 공항에 도착할 것이니? 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했어? 이니까 의문사는 what 써야 되겠고요. 지난 주말은 과거죠. 과거니까 우리 did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는 뜻일 테니 주어 you 써준 후에 동사 원형 do 적어주면 의문사가 들어있는 일반 동사 의문문 완성입니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의문사 의문문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선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어느새 우리 포텐 강의도 단 두 개의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중2 핵심 문법인 관계대명사 공부하면서 완강을 향한 막판 달리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골라보세요. 괄호 안을 보니까 우리가 who라는 관계대명사는 배웠는데 whose는 처음 보는 형태이네요. 이 각각의 문장에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골라야 할지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의 종류로 주격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에 더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정리해 봅니다.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소유격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My, your, his, her, its. 나의, 너의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라는 의미를 갖는 대명사의 형태. 이게 바로 소유격입니다. 이런 소유격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이고요. 원래 소유격의 뒤에는 어떤 명사가 따라 나오거든요. 나의 무엇, 너의 무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유격을 대신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명사가 따라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I like the cat. 나는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 Its fur is brown. 그것의 털은

갈색이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봅시다. 자,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하려면 공통된 대상을 찾아야 하죠. 또는 의미적으로 중복되는,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이 두 문장에서는 the cat이랑 it가 의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것의 털, 그 고양이의 털이 지금 갈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it라는 말을 대신하고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지는 거죠. I like the cat whose fur is brown.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때는 it라는 소유격을 대신하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준 거고요. 이 문장 해석은 나는 그것의 털이 갈색인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종류 정리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형태가 딱한 가지예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whose, 사물이나 동물일 때도 whos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예문을 확인해 볼게요. I met a boy. 나는 어떤 소년을 만났다. Whose name is Tom? 이렇게 왔는데, 자, 이거 해석은 나는 그의 이름이 Tom인 어떤 소년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이때는 원래 문장이 His name is Tom. 그의 이름은 Tom이다. 였던 건데, 이때 his라는 소유격을 대신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쓰인 거고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왔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This is a park whose lake is beautiful. 이렇게 왔는데, 아, 이렇게 선행사가 사물이어도 소유격으로 whose라는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원이다? 그것의 호수가 아름다운 공원이다. 가 되겠고, 이때는 원래 문장이 Its lake is beautiful. 그것의 호수가 아름답다. 였던 건데, It's를 대신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쓰인 것입니다.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알아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명사는 선행사와 소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누구누구의라고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소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소년은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도 공원의 호수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공원이 지금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우리 아래 문장을 한번 보죠. This is a park. 그다음에 Whose 또는 which my family often visits. 자, 여기서는 어떤 관계대명사를 골라야 할까요? 자, 이것은 공원이다 하고, 우리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요, 이 관계대명사 뒤에 my family라는 명사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사가 뒤에 왔다고 해서 항상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건 아니라는 거죠. 소유관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엔 공원의 우리 가족들, 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공원이 우리 가족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whose를 쓰면 안 되겠고, 이 경우에는 which를 써야 됩니다. 이때는 원래 문장이요. My family often visits the park. 해서 우리 가족이 자주 그 공원을 방문한다. 목적어를 대신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헷갈린다. 그럴 때는 이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명사가 선행사와 소유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주격, 그리고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요. 이걸 한눈에 보기 표로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의 종류로는 who, which, that이 있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거기에 하나, whom만 더 추가하면 됐죠. 그래서 who나 whom 또는 which, that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로는 한 가지 형태, whose가 있다고 했고요. 이 각각의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구조, 문장의 형태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각각의 관계대명사 격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엔 그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온다. 이건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겁니다. 왜죠? 이 주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주어가 빠진, 즉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I like the cat which has blue eyes 이런 문장 봤었습니다. 나는 파란 눈을 가진 그 고양이를 좋아.

좋아한다 했을 때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왔어요. 그럼 이건 주격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어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I like the cat which I saw at the park yesterday 했을 때 나는 내가 어제 공원에서 보았던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I saw it. 이시라는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였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고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격과 달리 단독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어요. 좀더 정확히는 이 관계대명사 뒤에 어떤 관사, 어나 언 또는 더가 붙지 않은 그냥 명사가 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I like the cat whose fur is brown. 나는 그것의 털이 갈색인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었죠. 이렇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구조를 여러분이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겠습니다. 과로 안에서 알맞은 관계대명사 골라보죠. 1번에 She is a singer. 그녀는 가수이다. 뭐뭐 writes her own songs. 그녀 자신의 노래를 직접 쓰는 가수이다 라고 할 때. 이 경우엔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왔네요. 그러면 이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써야 된다. Who가 답이 되겠고. 다음 2번이요. She is a singer. 뭐뭐 voice is very unique. 자,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독특한 가수이다 라고 할 때,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선행사랑 소유관계에 있네요. 이런 경우엔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써야 됩니다. 다음 3번이요. She is a singer. 뭐뭐 everyone likes 라고 했을 때, 자, 그녀는 모두가 좋아하는 가수이다. 자, 이때는요, everyone, 명사가 오긴 왔지만, 가수랑 모두가 소유관계에 있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everyone likes her 라고 해서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는 she is a singer who everyone likes 이렇게 골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 퀴즈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선행사와 소유관계에 있는 무엇이 온다고 했나요?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노동 3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는 노동자를 위한 권리도 여러 가지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 3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포인트 살펴보죠. 오늘 여러분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노동 3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구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노동 3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갖는 세 가지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대요. 그 근로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근로시간, 그리고 휴직시간, 휴가 등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조건들, 이런 근로조건들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고, 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노동 3권이에요. 두 번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자, 흔히 우리 사측이라고 얘기하죠.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단체와 단체가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회사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단체 교섭이 요청되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거죠. 그 정당한 과정, 그리고 적법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 노동조합이 적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법적 요건을 갖춘 정식 노동조합만 단체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음, 해당 조합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결성한 게 노동조합이니까요. 다음, 사용자에게 그냥 말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언제 교섭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 통보는 무효가 되겠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은 사용자는 교섭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다음 세 번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 등의 집단 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 이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단체 행동권. 파업은 많이 들어봤었죠? 예,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정당하게 이루어진 집단 행동, 파업이나 태업,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집단 행동이란 무엇이냐? 대략적인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의 단체 교섭을 요청해야 됩니다. 갑자기 나 파업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단체 교섭을 요청했는데 그게 결렬된 거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일단 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이 또잘안 됐어. 그러면은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파업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파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업 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그때서야 파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바로 요 정당하게 이루어진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제 노동 3권의 행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모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모모 노동조합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거니까 단결권 행사가 되겠죠. 다음, 노무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하였다. 또한 쟁점이 되었던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인상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 노동조합과 회사 쪽의 합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단체 교섭권을 행사한 거죠. 마지막으로 모모회사 측은 근로자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노동조합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단체로 행동한 거죠. 이것은 단체 행동권 행사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이런 노동 3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로계약을 맺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거나, 또는 밑에 그림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단체 교섭 제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노동 3권이 침해될 때 우리는 이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자, 한 제조업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사용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단체 교섭을 요청했으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단체 교섭권이 침해당한 겁니다. 왜냐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청하면 성실하게 응할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였죠. 다음, 서울의 모모모 노동조합이 임금 삭감 반대 및 해고 저지를 위한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파업에 참여한 직원 다수를 해고했습니다. 이 파업이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것은 단체 행동권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파업에 대해서 보복성 해고라 했으니까 단체 행동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례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서 노동 3권이 침해당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구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노동위원회는 어떤 곳이냐?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분쟁을 공정하게 중재하거나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를 구제하고, 부당 해고도 구제하고요.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단체 교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동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오늘은 노동 3권, 그리고 이 노동 3권이 침해되는 부당 노동행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아래쪽에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노동 3권이죠. 다음, 단체 행동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이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단결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이것을 우리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노동 3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0: 한국 사람의 쉽게 한국 사람의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세도 정치와 어려워진 농민의 생활입니다. 세도 정치, 뭔가 이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쉽게 쉽게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또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방 수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2: 수령자리는 3만 냥이네.
1: 이렇게 쉽게 수령이 되다니. 저 아이도 남자니 군포를 내거라.
3: 아니, 이 어린아이에게 군포라니요.
4: 한국으로 빌린 곡식의 모래가 반이네.
0: 여러분, 이 세도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두면 좋을까? 바로 이 정조라는 왕이 죽고 난 상황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세도 정치를 공부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정조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정조, 뭐 무력, 힘쓰는 것, 뭐 지력, 똑똑함의 정도, 뭐 무력, 지력, 정치 등등 거의 모든 분야의 완벽한 캐릭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왕이 1800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당연히 이 정조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겠죠. 순조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부터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교재부터 한번 보고 세도 정치를 또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1800년에 정조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정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 왕이 누구냐? 순조입니다. 순조고요. 순조는 이제 나이가 겨우 1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들었겠죠. 11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아직 배움이 부족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누가? 정순 왕후가 대신 정치를 맡았어요. 순조가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정순 왕후라고 하는 그 당시 왕실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던 정순 왕후가 대신 정치를 맡았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이 정순 왕후도 죽게 돼요, 여러분들. 몇년뒤 정순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죽게 되자 어떻게 이제는 그렇죠. 순조의 장인. 그러니까 장인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도 잠깐 나왔잖아요. 장인. 아내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장인은 내 아내의 아버지다.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헌종과 철총 때까지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세도 정치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교재상으로 이제 이 세도 정치라는 말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제가 정리를 해주자면 이제 주로 이제 순조 때부터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 때부터 해서 어떻게 철총 때까지 헌종 철종 있죠? 이 철종이라는 왕 때까지 어떻게 왕의 외갓집 여러분들 알잖아요. 왕의 외가나 혹은 처가인 가문이 있어요. 그럼 몇몇 소수 가문들, 몇몇 그 소수 가문들이 어떻게 권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권력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다 가져가 버리고 어떻게 나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던 그 정치를 바로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뭐 세도 정치라고 하면 뭐 다른 뜻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세도 정치는 이제 소수의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 어떻게 나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던 그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소수의 몇몇 가문이 권력을 쥐고 나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한다? 세도 정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점이 마구마구 나오겠죠.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도 가문은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보다 자기 집안의 이익만을 챙겼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도 가문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가문들을 뜻해요. 그런 안동 김씨나 풍양조씨와 같은 소수 가문들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런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의 그 소수 가문들을 우리 세도 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이익만을 챙기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아, 속상한 일이 계속 나옵니다. 왕은 힘이 약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의 중요한 자리는 모두 세도 가문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들 있죠. 조선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자리에는 이런 세도 가문들,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 이런 소수 가문들이 어떻게 중요한 자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밑보임 관리들은 또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엄청 속상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인재라도 그들과 연결되지 못하면, 세도 가문,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과 연결되지 못하면 관직에 오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 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뭐, 전하께서는 우리 가문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한 상황. 왕은 힘이 약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 나와 있고요. 뭐 이어서 이제 또이 세도 가문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이 또 나옵니다. 세도 가문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많은 돈을 받고 관직을 주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조선 원래 어때요, 여러분들?

관리하던 그런 관리하던 관리인데, 여러분들, 능력 따지지 않고 돈만 내면 지방 수령 자리를 주었다? 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 그 지방의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능력을 따지지 않고 돈만 내면은 지방 수령 자리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러면 결국 누가 가장 고통받습니까? 결국 맞습니다. 그냥 보통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과거 시험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과거 시험에도 이제 부정이 심해집니다. 뭐돈 주고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린다거나 다른 사람을 또 대신시켜요.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답안지도 나중에 바꾸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조선의 이 시스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함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능력 없는 사람들이 관리가 되자, 뭐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부정이 일어나니까 어떠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관리가 되니까 정치는 점차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그 피해는 결국 누가? 그냥 보통의 일반 백성들이 점점 고통을 겪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가져가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 계속 보고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돈입니다. 어서 관직을 주세요. 자, 여기 수령 자리 주는 모습 나와 있죠?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관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세도 정치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세도 정치는 주로 이제 순조 때부터 어떻게 철종 때까지 왕의 외가나 처가인 가문,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나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몇몇 세도 가문들, 뭐 안동 김씨, 풍양조 씨등 그런 세도 가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안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런 부작용들, 나쁜 점들이 계속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함께 우리 살펴보았고요. 키워드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하면 뭐 일부 소수 가문들, 왕의 외가나 처가인 가문이 일부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나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던 정치다 이야기했었고요. 혼란에 빠진 정치, 중요한 자리 어떻습니까? 이게 능력에 따라 이제 관직을 주고해야 되는데, 세도 가문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돈을 받고 관직을 주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 과거 시험조차 부정이 발생한다라는 것들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정치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가져가게 된다. 백성들의 삶이 점점 고통을 겪게 된다. 이 내용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세도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렇죠.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 동그라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여러분들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바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도 가문은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팔았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지방 수령 자리까지 돈을 받고 팔았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바로 3번. 세도 정치 시기. 정치가 안정되고 백성의 생활이 풍요로웠나요? 정치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이 가져갔다. 백성들의 고통이 점차 커져갔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생활이 풍요로워졌다. 정치가 안정되다. 옳지 않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가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괄호 2번 나와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랐다. 그렇죠. 아까 제가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었잖아요. 1800년. 그 완벽한 캐릭터였던 누구? 정조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랐다. 설명해 준 내용이죠. 그래서 정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괄호 2번. 무슨 정치는 순조부터 헌종, 철종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정치? 그렇죠. 세도 정치,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도 정치는 순조부터 선종, 철종 때까지 이어졌다라는 내용. 이렇게 정답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수업의 한 장면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억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들로 보이는 친구들이 어떻게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하였어요. 이거 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몇 그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차지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도 가문이 결정적인 힌트 나왔죠? 세도 가문이 니은을 받고 지방 수령 자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 얘기합니다. 과거 시험에서도 디귿이 심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일단 기억 무엇입니까? 여기 몇몇 가문이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한다라는 내용과 결정적 힌트 세도 가문 나왔네요. 아, 그러면은 기억에는 세도 정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세도 정치 써주시면 되고요. 이 세도 정치의 여러 문제점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나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세도 가문이 무엇을 받고 지방 수령 자리까지 주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돈, 뇌물,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판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니은에는 돈 혹은 뭐 뇌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과거 시험에서도 무엇이 심했다? 과거 시험에서조차 그 부정이 심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는 부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세도 정치 있죠? 세도 정치에 관한 이 문제점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꼭한번더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세도 정치의 문제점 공부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뭔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재에서 다룰 내용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세도 정치 시기 농민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엄청 힘들어졌다라는 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졌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교재를 보면 세도 정치 시기에는 탐관오리의 횡포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 나와 있죠. 탐관오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쁜 짓을 하던 관리다. 예전에 잠깐 소개해 주었죠. 그 나쁜 짓을 하던 관리의 그런 횡포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때요? 지방의 그런 수령 자리,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 이야기했었잖아요.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사람이고 돈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지방 수령 자리를 이제 세도 가문을 통해서 사게 됐어요. 그 관직을.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썼던 돈, 뇌물이 얼만데 이거 다시 되찾아와야지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어떻게 백성들, 그 지역, 그 지방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고요. 뭐 그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전세, 군포, 환곡을 걷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셋. 삼정의 문란이다라는 거. 전세는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땅, 농사짓는 땅과 관련된 그런 세금, 뭐 군포는 군대와 관련된 세금, 뭐 환곡은 뭐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철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되돌려받는 뭐 그런 건데 여러분들 요세 가지 문제,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정의 문란이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오늘 하나씩 하나씩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문란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뭔가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어지러운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삼정 이세 가지와 관련된 세금 걷는 것과 관련된 주로 이제 삼정과 관련해서 뭔가 질서가 지켜지지 않은 어지러운 상황, 삼정의 문란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전세와 관련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뭐였나요? 그렇죠. 농사짓는 땅에 관련된 농사짓는 땅과 관련된 세금. 예전에 잠깐 간략히 설명했었죠. 전세는 그 농지의 넓이에 따라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농지의 넓이. 농사짓는 땅의 넓이에 따라 내는 세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선 후기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 이르러서 엄청 큰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관리들은 황무지에도 세금을 매기게 돼요. 황무지에도. 분명 전세는 농사짓는 땅, 농지의 넓이에 따라 내는 세금인데 황무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황무지.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땅입니다.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엄청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겠어요, 농민들? 엄청 힘들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세금을 이제 보관하고 운반하는 비용까지 강제로 거두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아니, 거둔 세금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비용까지 또 거두게 된다. 참, 여러분들, 보통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뭐, 전세 제도가 혼란해졌다. 그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전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 제도가 혼란해졌다. 전세 제도가 혼란해진 것을 전정의 문란이라고 한다라는 거.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이 전정의 문란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다. 전세와 관련 있다라는 것들, 요 내용 챙겨 주시고요.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이 답답한 상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세에다가 운송비, 보관료 등등을 더하니까, 무슨 세금이 이렇게나 많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했다. 엄청 힘들었다. 요런 내용들입니다. 전정의 문란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군포와 관련된 내용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군포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군대 관련 세금이다. 그때 그렇게 간략히 설명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군포는 성인 남성. 성인 남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내던 옷감입니다. 성인 남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내던 옷감인데, 일단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때요?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았어요.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조선 후기 되니까 어때요? 그때 우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돈을 활용해서 어떻게 점점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려고 노력했다. 요 내용도 함께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군포를 내지 않았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원래 양반도 군포를 내지 않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니까 어떻겠어요? 군포 안 내잖아요. 국가의 재정, 국가의 돈이 부족해짐을 느꼈겠죠. 근데 그 부담은 또 누가? 고스란히 또 가난한 백성들이 떠안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어져 등장합니다. 바로 탐관 오리들은 죽은 사람이다.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내던 옷감, 군포를 내라? 말도 안 되죠. 어린아이에게도 군포? 여러분, 군포 어때요? 성인 남성이, 여러분, 성인 남성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둔다? 와, 이거 정말 보통 백성들 입장에서는 삶이 엄청 힘들었겠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포 징수 과정, 군포를 걷는 과정에서 나타난 패단을 바로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군정의 문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정의 문란 가운데서 두 가지 다뤘어요. 전정의 문란 그리고 군정의 문란 두 가지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아래쪽에 여기 그림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린 아들까지 군포를 내란 말입니까? 이 보통 백성들 입장에서 가난한 백성들 특히 더 힘들었겠죠, 여러분들. 그런 군정의 문란과 관련된 내용, 군포와 관련이 있다 함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환곡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환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더해 갚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정책 자체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구들, 가을에 이제 곡식을 수확하잖아요. 그럼 그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언제? 겨울 보내야 되고요. 봄도 보냅니다. 근데 대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나면은 봄쯤이 되면은 내가 수확했던 곡식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누가 뭘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까? 힘들겠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가을이 되었을 때 곡식 수확할 때 그때 이자 붙여서 갚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마저 악용됩니다.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은 모래를 섞어 빌려주고 온전한 곡식으로 갖게 했다라는 거. 빌려줄 때는 곡식에다가 모래를 섞어요. 그러면서 갚을 때는 어떻게? 아니, 내가 그때 빌려준 만큼 똑같이 갚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환곡이 필요 없는 해에도 억지로 빌리겠다라는 거. 아예 환곡 제도, 아, 나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하는데도 억지로 빌리겠다라는 거. 그냥 나중에 이자 붙여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곡이 어떻게 결국 관리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환곡의 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관리들은 모래를 섞어서 온전한 곡식으로 갚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환곡이 필요 없는 애에도 억지로 빌리게 하고 이자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의 개인 재산으로 가져가는 거죠. 탐관오리들이. 그런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환곡의 문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면 어떻습니까? 환곡으로 빌린 곡식에 모래가 많이 네. 엄청 힘든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삼정의 문란 지금 세 가지 모두 다 다뤄보았습니다.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그리고 마지막 지금 환곡의 문란 세 가지 다뤄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삼정의 문란, 전세 군포 환곡을 걷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전정의 문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엄청 화가 나는 상황들, 황무지에 세금 걷고 그다음에 많은 액수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문란이 있었죠. 군정, 군포 징수 과정, 군포를 걷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 문제들입니다. 군포, 군대 관련 세금이다 이야기했었는데 어때요? 탐관오리들은 이 죽은 사람 혹은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라는 이런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환곡의 문란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죠. 관리들의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변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삼정의 문란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전세제도가 혼란해진 것을 전정의 문란이라고 한다. 그렇죠. 전정의 문란하면 전세 키워드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정답 동그라미가 되고요. 바로 2번. 군포 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을 환곡의 문란이라고 한다? 에? 여러분들, 군포 징수 과정. 군대 관련 세금을 걷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을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군정의 문란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 바로 3번. 환곡은 원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였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철에 곡식을 수확하고 우리 가족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 바닥이 났어. 더 이상 먹을 게 없네. 어떡하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언제? 가을에. 그래, 다시 가을에 수확했을 때 이자 붙여서 갚아요.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도였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한 제도였다. 정답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1번. 세도 정치 시기에는 전세, 군포, 환곡 세 가지인 무엇이 문란해져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 세 가지. 3. 정의 문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져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문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문란이 무엇이다?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어지러운 것. 그런 것들 문란. 삼정의 문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번 부유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군포를 회피하였다.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죠. 양반으로 신분 상승, 군포를 회피하였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풍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요즘에는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느낌이 오나요? 기억에 무엇이 들어갈지? 두 번째 말풍선을 보면 훨씬 더 정답을 찾기가 쉬웠을 겁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더욱 심해졌어. 그러면서 우리처럼 굶주리는 백성들을 돕기 위한

대도였는데, 아, 원래는 우리처럼 가난한 굶주리는 백성들을 돕기 위한 제도였는데 오히려 괴롭힌다.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그렇죠. 환곡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환곡 원래 무엇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변질되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뭐? 환곡 때문에 살 수가 없네. 그러면서 어떻게? 억지로 곡식을 빌려줬다. 요 내용들. 개념 설명 때 해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환곡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말풍선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 이 환곡의 문란. 다시 한번 더. 환곡의 문란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특히, 뭐, 삼정의 문란. 어려웠을 겁니다. 삼정의 문란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전정의 문란. 그리고 군정의 문란. 마지막 뭐, 환곡의 문란. 요세 가지 강의 끝나고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 강의도 10번째 강의인데요. 10은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우리 손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우리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요. 10은 무언가 꽉 찬다는, 무언가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학 실력도 지금 10만큼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계산기의 마술입니다. 네, 아무리 어려운 계산도, 복잡한 계산도 척척척척 계산기처럼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술이죠.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마술 갈게요. 네, 뾰로로롱 뿅. 네, 마술이 여러분 몸에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구하기, 그 다음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최대 공약수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다음 강의에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그럼 먼저 볼까요? 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입니다. 공약수는 들어봤는데요. 최대 공약수? 최대가 뭐죠? 네, 여러분 혹시 최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학교 급식실에서요. 네, 우리가 급식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 스파게티 최대한 많이 주세요. 이런 말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스파게티를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 최대 공약수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10이랑 18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10의 약수 살펴보겠습니다. 짠! 1, 2, 3, 4, 6, 12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18의 약수 살펴볼게요. 짠! 1, 2, 3, 6, 9, 18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공약수가 어떻게 돼요? 네, 겹치는 약수를 찾으면 되겠죠? 바로 1, 2, 3, 6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6! 네, 그쵸. 바로 여기서 6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왜냐면요, 아까 최대 공약수가 뭐라고 했어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 잘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공약수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짠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엥?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최대 공약수 6이 있습니다. 6의 약수를 구해볼게요. 6의 약수는요, 뭐가 있어요? 차례대로 1, 2, 3, 그리고 6이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6의 약수와 12와 18의 공약수 1, 2, 3, 6, 어라? 똑같지 않나요? 네, 똑같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그리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요, 이 모든 수의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렵다면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진짜 그런지 계속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도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엔요, 네, 공약수를 이용하여 구하기 방법이에요. 선생님은요, 이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나눗셈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눗셈. 이렇게 말이에요. 네, 우리가 공약수를 이용하여 구하기 이 방법보다는 나눗셈 방법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12랑 18. 공약수를 구하려는 두 수를 자례대로 나란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표시를 거꾸로 2처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랑 18을 나누면 됩니다. 어떤 수로요? 공약수로요. 12, 18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요? 네, 2가 있겠죠. 그럼 나눠볼게요. 12 나누기 2는, 그쵸, 6이죠. 18 나누기 2는, 9가 됩니다. 아, 나눴더니 6이랑 9가 나왔어요. 근데 혹시 6이랑 9한번더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2자 모양의 나눗셈 기호를 쭉 쓰고요. 나눠줍니다. 6이랑 9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 나누기 3은 2, 9 나누기 3은 3.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약수를 다 구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왼쪽에 있는 이 공약수들. 네, 이것들을 모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 공약수는요, 저 2랑 3을 곱하면요, 아래다가 써볼게요. 2 곱하기 3은 6. 바로 이 6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면서 확실히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28과 42의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볼 건데요. 네, 28, 42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짝수니까 2로 나눠볼게요. 네, 28 나누기 2는 14, 그리고 42 나누기 2는 21입니다. 혹시 또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마침 둘다 7단이죠. 7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나누기 한번더 크게 써주고요. 나눠보겠습니다. 14 나누기 7은 2, 21 나누기 7은 3 이렇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2랑 3또 나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예요? 왼쪽에 있는 공약수 쭈르륵 곱해주는 겁니다. 한번 곱해볼게요. 2 곱하기 7은 2, 7에 14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바로 14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나눗셈 방법 쉽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방법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곱셈식을 이용하여 구하기 방법인데요. 네, 우리가 구하려는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는 두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요, 몇 곱하기 몇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볼게요.

2가 있습니다. 12는 몇 곱하기 몇으로 나타낼 수 있죠? 네, 2, 6, 12.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숫자를 나타낼 때 가장 작은 수들의 곱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는 더 쪼갤 수 있나요, 없나요? 쪼갤 수 없고요. 6을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바로 2 곱하기 3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2 곱하기 6을 다시 한번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나머지 2, 2, 3 이제 더 쪼갤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다음 숫자로 가겠습니다. 18입니다. 18은 우리가 몇으로 나타내 줄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 있는 이거 아래 있는 거두개 지울게요. 짜잔. 18은요, 바로 2 곱하기 9로 나타내 줄수 있겠죠. 2 곱하기 9. 2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런데 9는 쪼갤 수 있죠.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네, 3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9는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 네, 2 곱하기 9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요. 어때요? 지금 10이랑 18을 곱셈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혹시 겹치는 부분이 보이나요? 네, 그 겹치는 부분 바로 2 곱하기 3. 그리고 여기서도 2 곱하기 3.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 이 6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 이렇게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요, 대부분의 5학년 친구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게 이해가 잘안 돼요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우리 이따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네, 잘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예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30과 12가 있습니다. 각각, 네,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먼저 30입니다. 30은요, 30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네, 6 곱하기 5,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6, 5, 30. 혹시 더 쪼갤 수 있을까요? 네, 6을 바로 2 곱하기 3. 2랑 3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6 곱하기 5를 다음엔 2 곱하기 3 곱하기 5다.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다음입니다. 다음 12를 한번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12가 있습니다. 12는요? 네. 2, 6, 12.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다음에 6은요? 네. 다시 한번 2랑 3으로 쪼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2 곱하기 6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다? 네. 같은 그림 찾기. 어디가 똑같아요? 바로 2 곱하기 3. 이 부분이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 3에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바로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져도요,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 손에 착 달라붙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원리 깨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방금 배웠던 내용 같이, 네,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1일 차입니다. 최대 공약수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방법 1과 같이 두 수를 각각 가장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까 배웠던 곱셈 방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주어진 숫자는 9랑 12가 있네요. 각각 곱셈식으로 나타내봅시다. 먼저 9가 있습니다. 9. 9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네, 바로 3 곱하기 3입니다. 근데 운이 좋습니다. 3, 3. 또 쪼갤 수 있나요? 못 쪼개죠. 이대로 그대로 둡니다. 다음은 12입니다. 12는 몇 곱하기 몇? 네, 2, 6, 12. 2 곱하기 6입니다. 또 쪼갤 수 있을까요? 네, 쪼갤 수 있습니다. 6을 2랑 3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곱셈식은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예요? 같은 그림 찾기. 같은 거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같은 숫자가, 하나밖에 안 겹치네요. 그렇다면, 3, 하나, 3,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몇이 돼요? 3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3.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네,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 18과 21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라는 말이죠. 그럼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18은요, 18은 몇 곱하기 몇?

2구 18, 2 곱하기 9 쪼갤 수 있나요? 네, 2는 못 쪼개고요. 9는 쪼개집니다. 몇으로요? 3과 3으로요. 그렇다면은 네, 이걸 다시 정리해서 곱셈식으로 2 곱하기 9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입니다. 이번엔 21 곱셈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21은 몇이에요? 3 곱하기 7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3 쪼갤 수 없습니다. 7은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네요. 그러면요, 보면은, 네, 똑같은 그림을 찾아보면은 딱 하나 겹칩니다. 바로 3. 3. 이렇게 하나 겹치네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몇이다? 바로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몇번 하다 보니까 곱셈식 방법도 조금은, 네, 쉬워지고 있나요? 다음입니다. 7번 문제. 이번에는 35와 그리고 42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곱셈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35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35는 5 곱하기 7입니다. 쪼갤 수가 없네요. 5도 7도 더 쪼갤 수 없습니다. 다음에 42입니다. 42는 몇 곱하기 몇일까요? 네, 6, 7에 42. 6 곱하기 7로 할수 있고요. 그러면 6을 또 쪼갤 수 있겠죠? 6은 어떻게 쪼개나요? 2, 3은 6, 2랑 3으로 쪼갭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네, 바로 2 곱하기 3 곱하기 7. 요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쉽죠? 뭐 찾으면 된다? 같은 거 찾으면 된다. 같은 게 계속 하나만 나오네요. 7이 똑같죠? 여기서도 7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바로 7 단독으로 있으니까 7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48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곱셈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48. 이건요? 네, 8단이죠? 8, 6에 48. 8 곱하기 6. 그러면, 이번엔요, 숫자가 좀 많이 쪼개집니다. 네, 한번 볼게요. 8, 어떻게 쪼개져요? 8은요? 4 곱하기 2가 되죠. 그런데 4가 또 쪼개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4를 또 쪼갭니다. 몇으로요? 2랑 2로. 그리고요, 또 6도 또 쪼개집니다. 6은 몇으로 쪼개져요? 네, 2랑 3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8 곱하기 6을 계속 쪼개봤더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2 곱하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네, 여러분 잘 쪼갠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60,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60 있습니다. 이거는 몇 곱하기 몇일까요? 60은요, 6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쪼갤 수 있겠죠? 어떻게 쪼개나요? 6은요, 2랑 3으로 쪼갭니다. 10은요, 2랑 5로 쪼갭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겹치는 숫자 찾아주면 됩니다. 뭐가 겹치죠? 네, 여기서 2랑 2랑 또 겹치나요? 네, 2랑 또 2가 겹치네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뭐다? 2가 두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약 숫자가 좀 커지고요. 쪼개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항상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면은 네, 전부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방법? 나눗셈 방법이죠. 나눗셈 방법은요, 아까 방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5랑 75가 있습니다. 둘다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네, 둘다 5로 끝나니까 5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5, 15 나누기 5는 3. 75 나누기 5는요? 네, 이건 계산을 머리로 빠르게 해보면, 짜잔,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둘다 3단이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겠습니다. 3 나누기 3은 1, 15 나누기 3은 5. 네,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계산을 이렇게 공약수를 쭈루룩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정답은 5, 3, 15. 최대 공약수는 15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18이랑 45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꿀팁 하나 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큰 숫자들을 보면 어때요?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약수를 구할 때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요? 2, 3, 5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약수를 넣을 때 생각하는 순서를 2, 3, 5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숫자를 봅니다. 숫자를 보고요. 이게 혹시 2가 들어갈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2가 들어가는지 아는 법은요. 여기가 짝수면 됩니다. 그래서 18과 45 대신에 46이 있어요. 그럼 둘다 짝수죠? 그럼 2가 됩니다. 그리고요. 2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3을 생각하는 겁니다. 3이 들어가는지 생각하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서 두 숫자를 더 해볼게요. 1과 8,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면 9. 두 개를 더 해보면요. 4랑 5, 9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 3단이면요. 3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8과 45는 3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요. 5단입니다. 5단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끝이 네, 0이나 5로 되면 됩니다. 만약에 10과 45가 돼요. 0이랑 5니까 5단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수니까 어떤 수가 더 들어가야 되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요.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면 됩니다. 이러면 한 80%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럼 이제 뭐 7이라던가 11이라던가 그런 어려운 수를 그 다음에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18과 45, 3으로 나누겠습니다. 18 나누기 3은 6, 45 나누기 3은 15. 이번엔 바로 보이죠? 몇 단이에요? 3단입니다. 3으로 나눌게요. 6 나누기 3은 2, 15 나누기 3은 5. 이렇게 하니까, 네, 이번에 최대 공약수는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3 곱하기 3은 9입니다. 네,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이번에 24랑 56의 최대 공약수 구하겠습니다. 둘다 뭐예요? 짝수입니다. 2로 되죠. 2. 24 나누기 2는 12. 56 나누기 2는 28입니다. 나누고 보니까 또 어때요? 짝수입니다. 또 2로 나누면 되겠죠? 12 나누기 2는 6, 28 나누기 2는 14입니다. 또 어떻게 안 나눌 수 있어요? 네, 또 2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6 나누기 2는 3, 14 나누기 2는 7. 이제 됐나요? 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되겠죠? 8. 네, 다음입니다. 19번입니다. 이번엔 42와 63입니다. 네, 이것도 더해보니까 4 더하기 2는 6, 6 더하기 3은 9 해서 3단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3의 법칙 되죠? 42는 3으로 나누면 14. 그리고 63은 3으로 나누면 21입니다. 그 다음에 14를 21을 나누면요. 둘다 7단이니까 7로 나누면 되겠네요. 14 나누기 7은 2, 21 나누기 7은 3. 다 구했습니다. 정답은요. 3, 7에 21.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56과 64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네, 근데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 3, 5로만 하니까 너무 짜잘짜잘하게 많이 나눠야 돼서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네, 수감각이 좋은 친구들은요, 한 번에 크게, 뭉텅이를 크게 크게 나누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처럼요, 작게 작게 여러 번 나누다 보면요, 사실 큰 덩어리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덩이가 보이면 그때 큰 덩어리들은 과감하게 시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딱 보면요, 56, 64는 몇의 배수예요? 8의 배수죠. 그러니까 8로 한번 크게 나눠볼게요. 56 나누기 8은 7. 64 나누기 8은 8.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이로 나눌 때,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한 번에 나눌 때 좋은 점은요, 네, 단한 번에 이렇게 정답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곱셈식 방법으로도, 나눗셈 방법으로도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2일차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여 공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구하면 네, 이두 수의 공약수를 모조리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배워보았잖아요. 네, 그렇다면요. 문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문제 1번 문제입니다. 12랑 32가 있습니다. 둘다 짝수네요. 바로 2로 나누겠습니다. 12 나누기 2는 6. 다음에 32 나누기 2는 네, 이게 받아내림이 있지만 16.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과 16입니다. 몇으로 나눠져요? 네,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누겠습니다. 6 나누기 2는 3, 다음에 16 나누기 2는 8입니다. 3과 8, 더 나눠줄 수 있나요? 더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2는 4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의 약수 3개 구하면 되겠죠. 4의 약수 3개는 1, 2, 4.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니까 공약수 바로 나오죠. 그쵸? 우리 최대 공약수의 고마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번에 18과 30이에요. 바로 구해볼게요. 18과 30. 둘다 보니까 1 더하기 8은 9, 30. 네, 3으로 나눠주겠죠.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8 나누기 3은 6, 30 나누기 3은 10. 네, 그리고 또 나눠지나요? 네,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눠집니다. 2로 나눠볼게요. 6 나누기 2는 3, 10 나누기 2는 5입니다. 그러면 더 나눌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2는 6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약수는요, 6의 공약수를, 네, 6의 약수를 쫘르륵 구하면 되겠죠. 6의 약수는요, 짝꿍찾기로 가면 1과 6. 다음은요, 네, 2랑 그 짝꿍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요, 21 그리고 36이 있고요. 이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 함께 구해볼게요. 21이랑 36 보면은, 네, 아까 선생님 말한 2, 3, 5 법칙 한번 해볼게요. 2 더하기 1은 3이고요. 3 더하기 6은 9입니다. 이러면 3단으로 바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으로 나누겠습니다. 21 나누기 3은 7입니다. 36 나누기 3은요? 네,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바로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약수는요? 3의 공약수라고 하면은, 네, 3의 약수는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약수도 마찬가지로 1과 3딱 2개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30과 54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공약수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0이랑 54, 혹시 3으로 될까요? 네, 3 더하기 0은 3, 5 더하기 4는 9니까 3단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으로 해보겠습니다. 30 나누기 3은 10. 그리고 54 나누기 3은요? 네, 18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10 나누기 18, 10과 18을 몇으로 나눌 수 있죠? 네, 2단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2는 5, 18 나누기 2는 9. 아,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는 뭐가 돼요? 바로 3 곱하기 2니까 6이 됩니다. 그럼 6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 구할 수 있죠? 공약수는요? 네, 1, 그리고요, 2, 그리고 3, 6. 이렇게 해서 4개의 공약수 모두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네, 10번 문제죠. 이번에는 64와 48의 공약수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네, 64랑 48, 몇으로 나눌 수 있나요?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네요. 네, 64 나누기 2는 32. 그리고 48 나누기 2는요, 뭐예요? 24가 됩니다. 그래서 또 짝수네요. 몇으로 나눠요? 네, 2로 나누면 되겠네요. 32 나누기 2는 16. 그리고 24 나누기 2는요, 12. 네,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된 거죠?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2 말고 4로 보이네요. 4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4로 나누면요, 16 나누기 4는 4, 다음에 12 나누기 4는 3. 네, 이제는 다푼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네, 2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 4, 16 해서 최대 공약수는 16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16의 약수 구하면 우리가 공약수 확인할 수 있었죠. 한번 볼게요. 16의 약수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1 다음에, 네, 바로 그 짝, 1 다음엔 바로 2가 있겠죠. 2의 짝꿍인 8이 있겠습니다.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3은 안 되고요. 바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16의 약수는 1, 2, 4, 8, 16이 있고요. 1, 2, 4, 8, 16은 바로 64와 48의 공약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2일차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요. 뒤에 있는 2일차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오늘의 스피드 퀴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스피드 퀴즈입니다.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네, 문제 뭐예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10과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입니다. 네,

짠! 바로 머릿속으로 퍼뜩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더 정답이 떠오른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선생님이 오늘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보았죠? 네, 우리 오늘 최대 공약수 배워보았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어떤 수예요? 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말했습니다. 그다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 나눗셈으로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공약,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수두 개를 이렇게 6, 9 나란히 쓰고요. 이렇게 네, 나눗셈을 거꾸로 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요. 그럼 공약수로 나누어 주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6은 네,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2 곱하기 3이다. 그리고 9는요. 3 곱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 바로 찾아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방법들이 제대로 구조화돼서 짜임새 있게 들어가면요.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들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아주 아름다운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을 만나러 온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분수 곱하기 분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친구들, 조금 어렵더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힘차게, 그리고 신나게 집중 빡 해서 오늘도 즐거운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무엇을 배울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분수의 곱셈 중에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무슨 문제를 푸냐 보니까,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대분수와 대분수를 이제 곱하는 걸 우리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어려울 수 있더라도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분수의 곱셈, 총 했던 거, 이제껏 했던 거를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문제 풀이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준비됐죠?

맞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산 키포인트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봅시다.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를 할 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2와 7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4를 곱하는데 두 개의 대분수를 지금 가분수로 바꿨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을 딱딱 해준 거죠. 지금 15와 5가 약분이 되니까 어떤 숫자도 5로 약분이 되니까 이거를 1과 3으로 약분시켜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7과 27분의 7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대분수로 바꾸어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과 7분의 6이 나왔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와 2분의 1 곱하기 3과 3분의 1.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뭐예요? 두 개의 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바꿔봅시다. 2와 2분의 1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5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3과 3분의 1을 바꿀 때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해줄 게 뭐였어요? 약분이었어요. 약분. 맞죠? 약분 해줍시다. 약분할 게 뭐가 있는지 보니까 2와 10이 2라는 숫자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약분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마저 하는 거죠.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준다. 하니까 분모는 1 곱하기 3에서 3이 나오고요. 분자는요, 분자는 5 곱하기 5에서 25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8과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5와 3분의 1 곱하기 1과 8분의 3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가분수로 바꿔봐야겠죠. 자, 첫 번째, 5와 3분의 1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 나오나요?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그쵸. 3분의 16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1과 8분의 3. 이것도 한번 우리 가분수로 바꿔야죠. 얼마가 나오죠? 8분의 11이 나오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해줄 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약분해줘야 합니다. 약분. 뭐가 되죠? 16하고 8. 이게 약분이 되죠. 자, 약분을 8로 각각 나눠 보니까 8은 1이 되고요. 16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모는 분모끼리 3 곱하기 1은 3이 되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1 해서 22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2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자,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된다? 7과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13번, 13번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가분수로 바꿔봐야겠죠. 가분수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5분의 23 곱하기 8분의 15가 되고요. 자, 이제는 뭘 해준다? 우리 약분을 해줘야 한다. 약분을 5와 15가 딱 약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해주니까 5는 1이 되고요. 15는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준다.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8분의 얼마가 나와요? 8분의 69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8과 8분의 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18번, 18번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18번 봅시다. 1과 7분의 4 곱하기 얼마예요? 9와 3분의 1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해줘야 할 게 뭐다? 가분수로 바꿔준다.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1과 7분의 4는 얼마가 나와요? 그쵸. 7분의 11이 나오고요. 자, 9와 3분의 1은 가분수로 바꿔주면 맞습니다. 3분의 28이 나오죠. 3분의 28이 나오죠.

들어가고요. 그쵸? 나머지가 2가 되네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읽어준다? 요 순서대로 읽어준다. 읽어주니까 얼마가 돼요? 14와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웠나요? 아니죠. 24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4와 8분의 7 곱하기 1과 13분의 5네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가분수로 바꾸어 봐야죠. 바꿔보니까 8분의, 자, 4, 8에 32에다가 7을 더해줘서 39. 8분의 39 나왔고요. 곱하기. 이거는 13분의 1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약분을 해봐야 하는데, 약분 지금 뭐랑 뭐가 되죠? 일단 8이랑 18이 약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뭘로? 2로 일단 약분이 되죠? 2로 약분이 되니까 8은 4가 되고요. 18은 9가 되고, 또 약분되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그쵸. 13이랑 39도 약분이 됩니다. 약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은 1이 되고, 39는 3이 됩니다. 이런 것도 친구들이 잘 캐치를 해주면 좋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2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줬어요? 우리 대분수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니까 6과 4분의 3이 정답이 된다. 마지막입니다. 자, 2와 11분의 6 곱하기 4와 7분의 5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가분수로 바꿔줬을 때 11분의 28 곱하기 그 다음에 7분의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되죠? 33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줬어요? 약분을 해준 거죠? 약분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분모가 1이 됩니다. 다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쵸? 분모가 1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연수. 그러면 분자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4 곱하기 3은 12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그러면은 다음 차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일 차입니다.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이번에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대분수 하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와 5분의 1을 어떻게 했어요? 2 더하기 5분의 2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과 8분의 7을 각각에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2에다가도 1과 8분의 7을 곱해주고, 5분의 2에다가도 1과 8분의 7을 곱해줬습니다. 그렇게 각각 곱해준 뒤에 최종적으로 나온 답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줬다. 한번 이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1과 8분의 3을 1 더하기 8분의 3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것 같아요. 보세요. 2와 3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2와 3분의 2 곱하기 8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각각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곱할 때 2와 3분의 2가 아니라 우리 이거를 가분수로 바꾼 뒤에 곱해 볼게요. 즉, 어떻게 곱한다는 거예요? 2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8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8 곱하기 8분의 3. 이런 식으로 곱해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럼 한번 이제 곱해봅시다. 3분의 8 곱하기 1은 얼마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3분의 8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3분의 8 곱하기 8분의 3은요? 보니까 어때요? 8, 8 약분돼서 1 되고, 3, 3 약분돼서 1이 됩니다. 결국 1 곱하기 1. 1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 말은 뭐예요? 3분의 8. 3분의 8을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본다면 2와 3분의 2라고 볼수 있고 더하기 1이죠?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 정답이 뭐가 된다? 3과
3분.

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과 4분의 3을 1 더하기 4분의 3으로 볼 거고요. 선생님이 미리 이거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이거 1과 5분의 1을 5분의 6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5분의 6을 1에다가도 곱해주고, 그 다음에 5분의 6을 어디다가도 곱해줘야 돼요? 4분의 3에다가도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5분의 6 곱하기 1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그대로 5분의 6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5분의 6 곱하기 4분의 3도 한번 해봐야죠. 자, 약분이 됩니다. 6과 4가 약분이 돼서 2와 3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해줘야죠.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으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9가 되고요. 자,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10분의 2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뭐예요?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바꾸니까 얼마가 된다? 최종적으로 2와 10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4와 6분의 1 곱하기 1과 10분의 1이네요. 자, 선생님은 이번에도 1과 10분의 1을 1 더하기 10분의 1이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와 6분의 1은 선생님이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가분수로 바꿔서 4와 6분의 1은 6분의 25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6분의 25 곱하기 1 더하기 6분의 25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럼 계속 해봅시다. 6분의 25 곱하기 1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하면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쵸? 6분의 25 하고 더하기. 자, 6분의 25 곱하기 10분의 1 하기 위해서는 약분을 해주는 게 편하겠죠. 뭐랑 뭐를 약분해준다? 25랑 10을 약분해준다. 어떤 숫자로? 5라는 숫자로 약분을 해주면 되겠다. 자, 해봅시다. 25를 5로 나누니까 5가 되고요. 10을 5로 나누니까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좀 편하다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6 곱하기 2에서 12분의 5 곱하기 1, 12분의 5가 나온다. 그럼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더해주기 위해선 분모가 다르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쵸. 통분을 해줘야 한다. 해줘서 분모를 12로 같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2분의 50 더하기 12분의 5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거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12분의 5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대분수로 바꾼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4와 12분의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8번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선생님이 계속 할 거예요. 1과 8분의 3은 선생님이 대분수로 바꿔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8분의 11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와 5분의 2는 2 더하기 5분의 2라고 생각하고 각각을 또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하니까 8분의 11 곱하기 2 더하기 8분의 11 곱하기 5분의 2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려니까 8분의 11 곱하기 2를 먼저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쵸? 약분. 8이랑 2가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2는 1이 되고요. 8은 4가

됩니다. 이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8분의 11 곱하기 5분의 2도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약분을 먼저 해줘야죠. 이것도 약분이 이렇게 되죠. 1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8은 4가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려니까 4 곱하기 5에서 20분의 그 다음에 1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제 이거를 또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해주기 위해선 통분을 먼저 해줘야 하니까 2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20분의 55 더하기 20분의 11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 20분의 66이 되는데, 자, 20분의 66 이것도 지금 약분이 됩니다. 그쵸? 어떻게 약분이 돼요? 2로 나뉘잖아요. 2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누니까 20은 10이 되고 66은 33이 됩니다. 즉, 10분의 33이라는 거고요. 10분의 33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꾸니까 3과 10분의 3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4번. 24번도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27로 일단 가분수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10분의 27 곱하기 3 더하기 10분의 27 곱하기 9분의 8 해주고요. 10분의 27 곱하기 3 먼저 해보려는데 지금 약분될 건 없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계산해주니까 10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10분의 얼마 나와요, 친구들? 27 곱하기 3을 하면은 8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더하기. 자, 이거는 약분이 됩니다. 약분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1, 3으로 약분이 되고 여기는 4, 5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계산을 해주는 거죠. 하니까 5분의 12가 되고요. 자, 통분해서 이제 더해주겠습니다. 10분의 81 더하기 10분의 24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더해주면 10분의 105가 나오네요. 105. 자, 여기서 우리 약분을 해줍니다. 5로 약분이 되죠? 5로 약분이 되니까 2하고 여기는 21이 되네요. 즉, 2분의 21이라는 거고, 이거 대분수로까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0과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해봤습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2와 17분의 2 곱하기 1과 9분의 7. 아까 했던 대로 2와 17분의 1을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꾸니까 얼마가 돼요? 17분의 36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7분의 36 곱하기 1 더하기 17분의 36 곱하기 9분의 7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자, 계산 쭉쭉 해볼게요. 17분의 36 곱하기 1. 그냥 17분의 36이죠. 그쵸? 17분의 36 더하기 해주고요. 17분의 36 곱하기 9분의 7. 이거는 약분이 됩니다. 그쵸? 약분 해볼게요. 9와 36은 4가 아닌 9로 약분이 되니까 9는 1이 되고 36은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17분의 28이 나오고요. 맞죠? 이걸 더해줍니다. 더해주니까. 17분의 얼마가 됩니까? 36 더하기 28 하면? 그쵸. 6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대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꾸니까 3과 17분의 얼마가 돼요?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자시도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대분수의 곱셈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아까 했던 방식보다는 친구들 보세요. 우리 대분수의 곱셈을 할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즉시 바로 약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쉽죠. 자, 그럼 이 방법 그대로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5분의 2 곱하기 2와 5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분수는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줘야죠. 2와 5분의 1을
우리 가분수로 바꾸니까 5분의 12가 되는

거날수 있고요. 여기서 약분할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약분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해 주면 된다. 분모는 분모끼리 해서 25가 나오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하니까 24가 나오네요. 정답은 25분의 24.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1분의 8 곱하기 2와 16분의 3이네요. 그렇다면 21분의 8 곱하기, 자, 2와 16분의 3을 우린 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꾸니까 16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3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해줄 거. 약분할 게 보입니다. 8이랑 16. 약분이 되죠? 자,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요. 21과 35도 어때요? 약분이 되죠? 7이라는 숫자도 약분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약분을 해줍니다. 한 뒤에 계산을 하면은 훨씬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정답은 6분의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13번. 1과 9분의 8 곱하기 얼마예요? 17분의 6이네요. 자, 그렇다면 1과 9분의 8을 우리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9분의 17이 되고요. 곱하기 17분의 6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약분할 거리를 찾는 거죠. 찾아보니까 딱 봐도 보이는 게 뭐예요? 17, 17. 약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약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약분이 돼요. 뭐랑 뭐? 9랑 6이 3으로 약분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3으로 약분을 해줍니다. 자, 9는 3이 되고 6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보는 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해주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가뿐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숫자가 크더라도 약분을 차근차근 하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3 곱하기 1 해주면 되고, 1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요한 거는 약분을 잘 하려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만약 약분을 못 하더라도 계산이 다된 뒤에 약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산 뒤에도 약분을 해주면 좋습니다. 18번입니다. 자, 2와 4분의 1 곱하기 1과 13분의 3. 이건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네요. 그럼 다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습니다. 바꿔주니까 4분의 9 곱하기 13분의 16 이렇게 되고요. 자, 약분할 게 보입니다. 4와 16이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해줍니다. 4는 1이 되고요. 16은 4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니까 어때요? 13분의 36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해줄 거 뭐예요?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니까 36. 이거 선생님 너무 숫자가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직접 계산을 해본다 했죠? 자, 해보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 말은 뭐예요? 2와 13분의 12 정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4번,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과 7분의 3 곱하기 1과 16분의 5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3과 7분의 3.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7분의 얼마 나오죠? 7분의 24가 나오고요. 곱하기 16분의 5도 가분수로 바꿔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16분의 21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약분을 해준다. 7이랑 21. 일단 7로 약분해주니까 1. 3으로 바뀌고요. 24와 16. 24와 16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8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2하고 3.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는 걸알수 있네요. 더 약분되는 건 없죠? 없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하니까 2분의 9가 되고요. 그쵸?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뭐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우리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다. 바꾸니까 4와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한번 힘차게 마지막까지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1과 13분의 9입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니까 13분의 얼마가 됩니까? 13분의 22가 됩니다. 맞죠? 곱하기 2와 6분의 1도 한번

그러면 우리 갑은 수도 바꿔줄게요.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13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약분을 해줍니다. 13, 13 약분이 바로 되죠? 1, 1로 약분이 되고요. 6과 22도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2로 약분이 돼요. 그쵸? 그래서 약분을 해주니까 6은 3이 되고요. 22는 1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약분될 게더 이상은 안 보인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3. 분모는 분모끼리 해주니까 3분의. 분자는 11 곱하기 1이니까 11이 되는 걸알수 있었고요. 마지막 단계네요. 어느덧. 뭘 해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자, 바꿔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친구들? 그쵸. 3과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힘차게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개의 분수를 곱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이거 세 분수의 곱셈까지 끝내잖아요? 그럼 분수 곱셈은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우리 분수의 곱셈 완전 정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연산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공부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공부 목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자,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일 때, 그러니까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계산 방법 익혀 볼 겁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몫이 소수 한 자리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열심히 익혀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겠지요? 바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신나게 풀수 있는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8.5 나누기 5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이 끝나갈 때 우리 함께 멋지게 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산 공부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계산 방법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몫이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7.2 나누기 3의 계산 예로 들어서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바로 바꾸는데요. 무엇으로 바꾸냐면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7.2 나누기 3은 7.2를 분수로 고쳐 10분의 72 나누기 3 이렇게 쓸수 있고요. 10분의 72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10분의 1이 72개, 10분의 1이 72개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72개인 10분의 1을 똑같이 3등분하는 것이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10이고요. 분자에다가 72 나누기 3이라고 쓰는 거지요. 그렇다면 10분의 24가 되고요. 이것은 10분의 1이 24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수로 2.4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한번더 확인해 봤고요. 우리 이런 방법도 배웠지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피자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한번더 보자고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이렇게 10분의 1배가 된다면 먹는 사람 수는 똑같은데 전체 피자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한 사람이 먹는 피자의 목 양도 똑같이 10분의 1배만큼 줄어들겠지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10분의 1배가 되었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세 번째 방법, 이 방법도 배웠습니다. 바로 세로로 계산하기 방법인데요. 이세 번째 방법은요,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 방금 봤던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의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몫이 10분의 1배가 된 것처럼 말이죠. 자, 이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나눗셈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올려 콩콩콩 찍어주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72 나누기 3은 24지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7.2배가 됨에 따라 7.2가 됨에 따라 그 목도 10분의 1배, 2.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방법인데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3일차 문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연산기 대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니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 나와 있네요.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눗셈을 한 뒤에 잊지 말고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에 소수점을 콩콩콩 올려 찍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죠. 84 나누기 6을 세로로 계산하면 몫이 14가 되는데요. 잊지 말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소수점을 콩콩콩 올려 찍어준다. 그래서 1.4가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연산키 문제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3일차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자고요. 자, 계산해 보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는요. 4.6 나누기 2 세로로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6 나누기 2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몫의 10의 자리에 2라고 적어주고요. 2, 2, 4 여기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6이 내려옵니다. 이제 몫의 1의 자리에 2, 3은 6 적어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꼭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 소수점을 올려 찍어준다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겠지요. 잘 맞게 찍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옳은 몫은 바로 23이 아니라 2.3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차근차근 계산해 보자고요. 자, 3일차 문제 2번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보죠. 3.9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몫의 10의 자리에 3, 1은 3 적어주고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무엇이 9가 자리에 맞춰 잘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3, 3은 9니까 몫의 1의 자리에 3을 적어주고요. 9를 적어줍니다.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준 뒤에 이렇게 확인 또 확인. 그렇다면 몫은 1.3이다. 1.3이다라고 옳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3번 문제 풀어보죠.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때 실수 없이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자, 3번 문제는 4.8 나누기 4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아,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계산할 때이 소수점을 먼저 찍어주면 안 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뭐 반드시 마지막에 찍으세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때 소수점을 먼저 찍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찍어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먼저 찍느냐, 나중에 찍느냐가 아니라 자리에 맞춰

몫을 바르게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을 위치에 맞춰 바르게 찍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죠. 몫의 자리를 잘 보고요. 먼저 10의 자리에 4일은 4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무엇이 8이? 그리고 4, 2, 8, 몫의 1의 자리에 2를 적어주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잘 찍어줘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소수점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른 몫은 12가 아니라 바로 1점이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4번 문제도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3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리를 잘 보고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3, 2, 6 적어주고요. 다음 3 내려옵니다. 3, 1은 3 적어주고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소수점 위치에 맞춰 찍어주면 2.1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일차 문제 5번 문제입니다. 7.5 나누기 5입니다. 역시 자리에 맞춰 잘 구해볼까요? 5일은 5 적어주고요. 이제 빼줍니다. 2가 내려오고요. 5가 내려옵니다. 5, 5, 25, 몫의 1의 자리에 5를 적어주고요.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절대 잊지 말고 찍어줍니다.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주면 바로 1.5라는 몫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의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 5.4 나누기 2입니다. 마찬가지로 2, 2, 4 자리에 맞춰 잘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2, 7, 14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잘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 2.7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죠? 다음은 3일차 문제 7번 문제입니다. 9.2 나누기 4예요.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4, 2, 8이고요. 빼줍니다. 1, 그리고 2가 내려오고요. 4, 3, 12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문제를 풀때 조금 쉽다 싶으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쉬운데? 하면서 후다닥 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계산 실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자연수의 나눗셈 부분에서 실수를 하던가 아니면 아차차 이 소수점을 올려 찍지 않고 넘어가던가 이런 안타까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어가라. 건너가라라는 말이 있다시피 쉬울수록 차근차근 실수하지 말아야지, 정확하게 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번 문제 풀어 볼 건데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지,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8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13.6 나누기 4입니다.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계산해 보는데요. 4, 3, 12입니다. 빼주고 내려줍니다. 1, 그리고 6이지요. 4, 4, 16, 1의 자리에 4 적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콩콩콩 올려 찍어주면 몫은 3.4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문제 더 풀어보죠. 9번 문제입니다. 20.4 나누기 6이에요. 자, 6, 1은 6, 6, 2, 12, 6, 3, 18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을 적어주고요. 18이라고 적어줍니다. 빼주고 내려주면 되겠지요. 6, 4, 24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역시 잊지 말고 이렇게 꼭 소수점을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옳게 계산한 몫은 바로 3.4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11.7 나누기 3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3, 3은 9입니다. 3 적어주고요. 9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빼주면 2, 그리고 7이 내려오겠습니다. 3, 9, 27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역시 잊지 말고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 3.9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일차 문제 10번 문제의 정답은 3.

3.9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3일차 문제 신나게 풀어보기 전에 우리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또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가야 되겠지요. 어김없이 찾아온 바로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입니다. 오늘의 꿀팁은요, 선생님이 바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세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세요가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세 가지 계산 방법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세로로, 방금까지 한 것처럼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요. 이세 가지 방법 중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편해. 또는 아닌데 나는 이 분수의 나눗셈이 좀더 편하던데 내가 끌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세 가지 다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세요. 또는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세로로 계산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푼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해요. 그 이유는 평소에 내가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연산 실력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요. 하나, 둘, 셋,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연습해 봐라. 바로 이것이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는 것보다 골고루 먹어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왕이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해 봐야 또 나의 연산 실력이 높아지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꿀팁, 세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세요. 기억하면서 꼭 우리 친구들이 연습할 때, 계산할 때, 하나, 둘, 셋, 세 가지 방법으로 골고루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꿀팁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머리를 식혔으니 힘내서 3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 봐야 되겠지요? 자, 3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3일차 문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20번 문제는 7.4 나누기인데요. 오늘의 꿀팁이 뭐라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해 보세요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10번 문제까지는 열심히 세로로 계산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해볼까요? 20번 문제는. 이번에는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분수의 나눗셈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자, 7.4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7.4를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10분의 1이 74개, 10분의 74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나누기 2를 한다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10분의 74 나누기 2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결국 이것은 74 나누기 2는 37이기 때문에 10분의 37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아하, 3.7이라는 소수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바로 3.7입니다.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한번 21번 문제도 한번 신나게 풀어보죠. 자, 이번에는 8.7 나누기 3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볼 건데요. 한번 친구들이 이야기해 볼까요?

볼까요? 8.7은 몇 분의 몇? 분모가 10인 분수? 그래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0분의 87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고요. 이어서 그대로 나누기 3 적어줍니다. 10분의 1이 87개, 그러니까 10분의 87 나누기 3 이렇게 분자를 적어줄 수가 있고요. 계산해 보죠. 87 나누기 3은 29니까, 그러니까 10분의 29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소수로 바꾸어 적으면 2.9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2.9예요.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적을 때 소수점을 너무 작게 적지 말고요. 잘 보이게 콩콩콩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정답은 2.9네요.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이번엔 22.5 나누기 5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어볼 건데요. 역시 분모가 10인 분수 10분의 225라고 적어주고요. 나누기 5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225는 5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25 나누기 5 이렇게 분자를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225 나누기 5를 계산하면 45잖아요. 따라서 10분의 45라고 적어주고요. 역시 소수로 바꾸어 4.5라고 이렇게 계산 결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까지는 무슨 방법?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이번에는 2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오늘의 꿀팁이 또세 가지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세요이다 보니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이었던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15.2 나누기 8입니다. 계산해 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152 나누기 8을 계산하면 19예요. 그런데 나누는 수는 그대로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10분의 1배가 됐어요. 그 말은 목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1.9예요.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24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자연수의 나눗셈 141 나누기 3 계산하면 몫이 47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47에서 4.7로 10분의 1배를 해주면 바로 정답은 4.7이에요. 이렇게 또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입니다. 28.2 나누기 6도 자연수의 나눗셈을 한번 이용해 보죠. 282 나누기 6의 몫은 47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되어 정답은 4.72에용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25번까지는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익숙한 세로로 계산하기로 한번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자, 26번 문제는 37.8 나누기 7입니다. 자,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7.8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7 적어줍니다.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나게 계산해 보자고요. 7호, 35. 잘 자리를 맞춰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7, 4, 28 넘어가면 큰일 나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 5.4라고 예쁘게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 문제도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9.2 나누기 4입니다. 69.2. 선생님, 저는 세로로 계산하기가 좋은데요. 세로로 계산하기로만 풀면 안 됐나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요, 69.2 나누기 4입니다. 먼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나게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4, 1은 4 적어주고요.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차근차근.
4728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차근차근 4, 3, 12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또 큰일 나요. 소수점을 꼭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 줍니다. 그렇다면 17.3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소수점은 잘 보이게 콩콩콩 콩콩콩 잊지 말고 찍어 주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7번 문제 17.3이라고 잘 구해 봤고요. 이제 두 문제 더 풀어 볼 건데요. 이번엔 28번 문제 한번 또 신나게 풀어 보죠. 자, 우와, 7이 3개나 들어가 있네요. 77.7 나누기 3입니다. 역시 세로로 계산해 볼 건데요.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77.7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에 3 적어줍니다. 자, 또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3이 6.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3, 5, 15. 적어주고요.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3, 9, 27. 빼주면, 아하, 나누어 떨어집니다. 잊지 말고 소수점을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 25.9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3일차 문제 29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96.5 나누기 5입니다. 역시 또 차근차근 적어주자고요.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96.5, 나누는 수에다가 5 적어줍니다. 자, 5일은 5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자리를 맞춰 잘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5, 9, 45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5, 3, 15 이렇게 또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냥 넘어가면 또안 되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올려 찍어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고 꼭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찍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른 계산 결과는 바로 19.3, 10. 9.3, 19.3이라고 잘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3일차 문제, 29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 봤는데요. 선생님과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처럼 우리 세로로 계산해 보기도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문제 2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의 퀴즈 해결해 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몫이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 세 가지 방금 확인해 봤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하나 방법이 좋다,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서 그것만 계속 편식하지 말고요. 지금은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꿀팁처럼 이왕이면 세 가지 방법으로 골고루 계산하는 거꼭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연산키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드디어 자,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풀수 있다는 오늘의 퀴즈를 해결해 볼 시간인데요. 자, 8.5 나누기 5입니다. 자, 요 오늘의 퀴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해 보죠. 8.5는 10분의 85죠. 10분의 85. 나누기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85는 5의 배수니까 10분의 85 나누기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분자에다가. 85 나누기 5는요. 몫이 얼마예요? 1. 그리고 7, 17이네요. 그리고 분모는 10이죠. 10분의 17. 소수로 바꿔주면 1.7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풀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죠. 85 나누기 5가 몫이 17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으니 그 몫도 10분의 1배. 1.7이지롱.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 세로로 계산해 보죠. 8.5 나누기 5. 계산해 보면 5일은 5. 자,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빼주고 내려줘요. 5, 7, 35. 그 다음에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잊지 말고 소수점을 자리에 맞춰 찍어주면 1.7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방법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계산해도 계산 결과는 1.7로 똑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퀴즈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봤는데요. 하나 더 남았죠.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해결해 보는 보너스 퀴즈입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7.6 나누기 4인데요. 이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열심히 푼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못 다한 문제 꼭꼭꼭 다 풀어보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아, 선생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일단 좀 유럽은 좀 너무 멀고 좀 가까운 일본 정도에서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1: 일본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서양의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온 도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일본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도시거든요.
0: 아, 근데 네. 저 여기를 갔다 온 곳 있어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나가사키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선생님 나가사키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혹시 글로벌 정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 거긴 못 가봤어요.
1: 아, 자 그곳은 원래 이 스코틀랜드 출신 무역상 글로버라는 사람의 저택이었는데요. 1974년 미나미야마테 정비사업을 계기로 이 나가사키 시내 곳곳에 유서 깊은 서양식 저택들을 이곳에 모아서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서양식이지만 또 지붕은 일본식 기와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또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무대로도 알려진 곳이거든요.
0: 오우라 천주당도 이곳 나가사키에 있잖아요. 26명의 순교자들을 위해 만든 곳이어서 그런지 성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이제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은 도시란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풍 건물과 포르투갈풍 건물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0: 역사를 조금만 더 알아도 여행이 한결 더 풍성해지잖아요. 나가사키에 대해 알아볼까요?

0: 나가사키는 일본 근대 역사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개방과 쇄국, 발전과 파괴가 모두 담겨 있네요.
1: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유명했던 나가사키 카스텔라가 바로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빵이 변형된 거라고 합니다.
0: 계란을 많이 사용한 걸 보니까 에그타르트가 생각나는 걸요. 또 어떤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나요?
1: 이 학문 분야에서도 난학이 함께 들어왔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를 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홀랜드를 한자로 음차하면 화란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즉, 이 난학은 네덜란드의 학문을 의미합니다. 이곳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서양의학, 천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일본이 근대화를 할수 있던 지식의 창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 시작은 16세기 우연한 표류였습니다. 나가사키의 운명을 바꿔놓은 만남이죠. 일본에 흘러들어간 유럽의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나가사키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뭐니 뭐니 해도 일본식 칼칼한 짬뽕 아닐까요? 나가사키는 옛날부터 외국 문물이 가장 먼저 일본에 유입된 곳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나가사키 짬뽕의 원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99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으로 유학 온 가난한 중국 유학생들과 화교들의 저렴한 끼니 해결 겸 잔반 처리용으로 고안했다고 합니다. 초기 명칭은 신하 우동, 추카 우동이었지만 이후 짬뽕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가사키 짬뽕이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처음 만든 사람은 푸젠성 출신으로 19세기 일본에 정착한 화교래요. 자신이 머물던 푸젠성의 지방 요리인 탕육사면이라고 있는데 그걸 변형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천핑순이라는 사람이 개업한 가게인 시카이로는 지금도 4대째 후손이 주인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 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해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밖에 없던 곳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입지 조건 덕에 예로부터 유서 깊은 무역항이다 보니 항만의 발달과 더불어 근대에 들어 조선업과 방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미국의 핵공격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나가사키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서양 문물을 전해준 국가는 포르투갈이에요. 1543년 8월, 정체불명의 선박 한 척이 다네가 섬 서남단 가도쿠라 곳에 표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승려 난포분시가 쓴 철포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중국인으로 왜구의 두목이었던 왕직이 중국 닝보에서 출항했는데 승객 가운데 포르투갈인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항 후 배는 역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 섬에 도착했다고 해요. 두 명의 포르투갈인은 일본에 온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 일본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승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길이는 2에서 4척이었고요. 가운데는 뚫려 있고 아래는 막혀 있는 모양새였죠. 옆에 구멍에 화약을 넣고 작은 총알을 넣으면 바로 발사될 수 있었는데요. 총을 발사하면 빛이 번쩍이면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모두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 총은 일본인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총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일본인들은 그 총을 남만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을 남쪽 오랑캐라는 의미로 남만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일본의 철포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화승총과 화약, 중국산 생사, 견직물, 사탕, 약품을 일본산 은과 교환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특히 화승총은 곧이어 대량 생산되어 기마전법에서 보병전법으로의 전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화승총과 함께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1549년 예수회에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가고시마섬에 왔습니다. 유럽의 일본 무역은 기독교 선교활동과 한몸이었고요. 지방의 다이묘들은 선교사들에게 협조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교회를 만들고 선교활동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기독교 신자는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15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지만 무역의 이익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일이 닥칩니다. 1614년 도쿠가와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큰

0: 나가사키의 작은 인공섬 데지마에서만 무역이 허용되었고요. 이후 약 200여 년간 네덜란드는 일본이 서양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잠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종교와 함께 들어온 화승총은 이미 일본의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1: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네덜란드였군요.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네요.
0: 기독교는 막으면서 필요한 학문과 무역의 창구만 열었습니다.
1: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어떤 발전을 했나요?
0: 우선 조선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글로버는 미쓰비시 조선소에 기반이 된 나가사키 제철소 설립에 자본을 지원했어요. 이건 나가사키가 일본 최대 조선 도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1: 개방이 발전을 가져온 좋은 사례지만 발전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면에서죠?
1: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조선소들이 전함을 만드는 군수공장이 됐잖아요. 어뢰, 군용기, 또 무기를 만드는 일본 제국주의 군사력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원자폭탄 투하의 목표가 된 이유이기도 했던 거죠.
0: 발전의 대가가 진짜 너무 큰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날 이 나가사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사키의 대지마는 1634년부터 2년에 걸쳐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막부가 나가사키의 마치슈, 즉 부유한 상공업자들에게 건설을 명해서 만들게 됩니다. 건설 비용은 우선 건설을 담당한 업자들이 부담하게 했고 나중에 입주할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업자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형식으로 건설 비용을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인들의 크리스트교 포교를 문제 삼아 1639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을 모두 추방시켜버리게 됩니다. 당초 포르투갈 사람들의 수용을 위해 만들어진 대지마는 빈 곳이 되었지만 에도 막부는 1641년 히라도 섬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을 이곳 대지마로 옮기고 네덜란드인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네덜란드와의 무역은 오직 대지마에서만 독점적으로 허용이 되었고요. 일본의 쇄국 정책 시기 서양과 교류라는 이 숨통을 터놓았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1년에 한 번 쇼군에게 국제의 흐름을 설명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서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교류를 허락한 이유는 이 네덜란드 상인들의 관심사가 일본과 무역으로 이익을 남기는 거지 크리스트교 포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제1 목표였던 고쿠라 상공이 시계가 나빠서 제2차 목표인 나가사키로 투하 계획이 수정됐고 나가사키 역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원폭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몇 초간 하늘이 개었고 연료가 부족해진 폭격기는 핵폭탄을 그대로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됩니다. 이 나가사키 무기공장지대 상공 약 500m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섬광과 함께 원자폭탄이 폭발하게 됩니다. 불과 투하 1시간 전에 결정된 이 핵폭탄 투하 결정으로 이 나가사키와 고쿠라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자, 원자폭탄 낙하 중심지의 모습인데요. 이곳을 기준으로 최소 반경 3km 이내의 건물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불탔습니다. 사람들의 피폭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나가사키에는 히로시마의 15킬로톤급 리틀보이보다 더 강력한 22킬로톤급 팬맨이라는 이 폭탄이 투하되었는데도요. 이 히로시마의 사망자 추산 14만 명의 절반인 7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보다 적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이 나가사키 지형에 산지가 많았고 또 악천후에 의한 시계 악화로 인해서 이 사수가 시가지가 보이는 즉시 폭탄을 투하를 했는데요. 이 지점이 거의 분지에 가까운 산에 둘러싸인 곳이었고 폭발 후

0: 열선과 후폭풍이 산을 넘지를 못해서 폭심지 근처로 피해가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폭발의 모든 에너지가 폭심지인 골짜기로 집중이 되면서 폭심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즉사를 했고 폭심지 근방에서도 적게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던 히로시마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폭발에 직격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히로시마보다 덜 알려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시내에서 폭발을 직접 겪은 생존자의 증언이 많은 이 히로시마와는 다르게 이 나가사키는 폭심지 이외의 지역에 있다가 폭발 후 시내로 들어가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지금과 달리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인구는요. 히로시마가 34만 명, 나가사키가 25만 명 남짓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미국이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으로 27만 명가량의 피폭을 당하고 7만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바로 우리 조선인 2만 명 정도도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 약 1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1957년 원폭 의료법이 시행이 되어서 일본 거주 피폭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시작을 했지만 일본을 벗어난 피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1967년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 협회가 결성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생존자의 치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가사키 제1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위령비 건립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본인들이 모금 운동에 돌입을 해서 50만 엔을 조성을 해서 1979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중심 지점 부근에 추도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비석 앞에는요, 답사를 다녀간 한국인들의 추모 물건이 가득한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추모비에 물병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당시 피폭된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며 죽어갔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폭 피해 조선인 추도비는 전쟁의 고통이 국경과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역사가 있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아,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2만 명이 피폭되고 그중 1만 명이 사망했다뇨. 너무 큰 희생입니다.
0: 네, 이렇게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 맞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생각하면 다들 일본인 피해자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인들까지 강제징용되어서 많이 끌려간 상황이었다는 것을 간과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 원폭 피해 조선인 추도비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요? 잊혀질 뻔한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1: 나가사키 평화공원이 주는 메시지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나가사키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으로 만납니다. 군사 분계선을 두고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1: 2018년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를 주시했고 오랜 분단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술렁이게 되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강행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던 북한이 화해의 무대로 나왔기에 그 놀라움과 감동은 더욱 컸습니다.

0: 2018년에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통일이 현실화였을 때 문제부터 한반도의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구상까지 여러 고민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결고리 중학사회 권유정입니다.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남북분단의 배경과 평화통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중학교 도덕시간 그리고 아마 역사시간에도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 번 살펴봤을 겁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확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도 먼저 남북분단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선 남북분단의 흐름으로서 지역적 분단부터 보겠습니다. 1945년 하면 뭐죠?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광복인데요. 이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 38도선을 기준으로요. 북쪽에는 소련군,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분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의 국제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이 당시에 냉전체제가 확립되던 시기였거든요. 냉전이라고 하면 서로 칼과 총을 겨누는 열전과는 다르게 이념적인 전쟁이 있던 거죠. 이런 배경들이 그대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서 한반도에 체제상의 분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남한에는 자본주의,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각각 수립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부상의 분단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1948년 유엔에서는 남북한의 총선거에 대해서 결의를 하게 되지만 북한과 소련의 거부로 인해서 남북한의 서로 각각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어서 남북 분단의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국내적인 배경으로서는 민족 내부의 응집력이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년 12월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에서 이 한반도가 광복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자치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신탁 통치에 대해서 결의했는데요. 우리 신탁 통치라고 하면 자치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의 대신하여 통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결의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의 입장이 각각 달랐던 거죠.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분단이 고착화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어서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요. 국제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냉전 체제가 확립됐던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소 간 냉전 대결이 심화됨에 따라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이 심해짐에 따라 외세의 개입이

정해졌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분단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넘어가서 통일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분단 비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분단 비용이란 분단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기회비용이에요. 우리가 분단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예를 들어 국방비 같은 것들이 있죠. 국방비. 우리나라 국방비 순위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거든요. 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에서 각각 체제 경쟁을 위해서 다양한 나라들과 발생하는 외교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유형의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념 갈등의 무형적인 비용도 있고, 또한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같은 비용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통일 비용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비용이란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통일 이후에 우리가 순식간에 같은 나라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다양한 체제, 그리고 제도들, 그리고 생활 수준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통일 비용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두 번째 봅시다. 사회적 인프라 등 시설 구축 비용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요런 통일 비용의 특징은 분단 비용과 다르게 어느 정도 통합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일 편익에 대해서 보면요. 통일로 인한 분단 비용 해소, 그리고 시장의 확대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도 우리가 통일 편익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당연히 통일이 있고 나서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익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경제적인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비경제적인 이익의 예시로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특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북한이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추구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위상 제고 같은 이익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과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는데요. 그중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주요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1972년에 박정희 정부 때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통일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외세 개입 없이 통일을 이뤄나가야 된다라는 자주의 원칙. 두 번째, 무력 다툼 없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뤄야 된다는 평화의 원칙. 마지막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협의와 화합을 이뤄내야 된다는 민족 대단결까지. 이세 가지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의 의의는 분단 이후에 남북 한의 첫 공식 합의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중재나 조정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뤄낸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합의한 내용들은 남북 한의 상호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상호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합의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이뤄졌던 김대중 정부 때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선언은 남북 한의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이뤄내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합의죠. 그리고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뤄졌던 곳이 바로 이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남북 분단의 배경과 평화 통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타고 철이 녹슬고 산과 염기가 만나 물이 생성되기도 하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열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얼마나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와, 내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화학 반응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그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요, 교육과정에 연계되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는요, 이런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아, 열에너지가 출입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공부하고 우리 실제 사례에 어떠한 예시가 있습니까? 그거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통합과학에서는 이 중에 하나의 사례,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 부분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물, 반응물, 어쨌든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열 에너지, 즉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먼저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반응을요,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 안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에너지를 마구마구 주위로 방출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순 없지만 여기에 아주 이렇게 작게 여러분이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따라서 주위의 온도는 올라갈 겁니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무언가

타는 거, 연소 반응이고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바로 산과 염기의 반응,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구나라고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을 살펴보면 산화 칼슘과 물의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또 철이 녹스는 반응, 이런 것들은 아,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되는 반응이에요. 지금은 어떤 반응이 삼각플라스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열들,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뺏긴 거예요. 그러면 아,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는 바로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혹은 소금과 물의 반응, 우리가 자주 살펴볼 광합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열분해,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이런 것들이 바로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공부하고자 했던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리한 바로 이 발열 반응 그리고 흡열 반응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더 자세히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 열이 방출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특히 발열 반응은 주변에 열을 내놓기 때문에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과 염기가 만나 일어나는 중화 반응이에요.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예시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앞에서 산과 염기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산과 염기의 반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산이라고 한다면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지금 여기 그림을 살짝 확대해보면 여러분 눈에 수소 양이온이 보이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소 양이온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산이다 라고 불러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여러분 눈에 이렇게 OH-라고 하는 수산화 음이온이 보이시죠? 이런 수산화 음이온을 내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물질을 염기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산의 대표적인 예에는요, 나와 있는 것처럼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염기 같은 경우에는 수산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 이런 종류가 있더라.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런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도대체 비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아, 산이라고 한다면 그 비커 안에 수소 양이온이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염기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 염기의 경우에는 수산화 음이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두 수용액을 우리가 합쳐줬어요. 아, 그러면 산 안에 있던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것과 염기 안에 있던 바로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1:1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1로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물질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는 두 개고 산소는 하나인 바로 물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혼합 용액 안에도 지금 이렇게 물이 만들어진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는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이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을 잘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통합과학에서는 더 깊이 들어

들어가서 그 중에 하나 중화반응에 대해서 잘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도전 연산왕 문제도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네, 두구두구두구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도전 연산왕 문제의 정답은 그렇죠. 바로 5.3이 되는 겁니다. 자,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 다음에 계산해 보면 되었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원리 만나보았으니까 이번에는 3일차, 4일차,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볼 준비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3일차 내용 먼저 만나봐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예요. 자,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예를 들면 2.337 나누기 1.23.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자. 그랬더니 233.7 나누기 12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몫의 1의 자리에 1을 쓰고, 그다음 123. 뺐더니 110이 되고 7을 내려요. 오, 여기에 123 곱하기 9를 했더니 1107이 된다. 몫의 소수점.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면 1.9가 되는구나. 아,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하여 소수점을 두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자. 그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만나볼게요. 1번입니다. 0.276 나누기 0.2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며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27.6 나누기 23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23 곱하기 1은 23. 27 빼기 23은 4고, 6을 내려주면 46이죠? 23 곱하기 2는 46. 뺐더니 0. 자,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1.2죠. 2번, 0.714 빼 나누기 0.4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주면 71.4 나누기 42가 되죠. 42 곱하기 1은 42. 그러면, 자, 71에서 42를 빼주자. 바로 29가 되겠다. 4를 내려요. 42 곱하기 7을 해볼게요. 27에 14, 47에 28. 그럼 29가 되죠? 294이니까 뺐을 때 0. 몫의 소수점도 바르게 찍어주면 바로 1.7이 되겠어요. 다음 3번. 0.896 나누기 0.64. 역시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인데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합니다. 그러면 89.6 나누기 64구나. 64 곱하기 1은 64. 89에서 64를 뺐으니까 바로 25가 되겠네. 6을 하나 더 내리면 256이 되죠? 64 곱하기 4를 해볼까? 44, 16, 그 다음 64, 24. 그러면 256이 되겠네. 뺐을 때 0. 바로 몫의 소수점까지 찍어주면 1.4가 되는 거죠. 4번. 1.584 나누기 0.4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58.4 나누기 44가 되죠. 그러면 44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좋을까요? 오, 44 곱하기 3을 해볼까요? 43, 12, 그 다음 43, 14.

12. 그럼 132가 되니까 158에서 132를 빼자. 그러면 26이 되겠네. 4를 내리면 264죠? 그러면 44에다가 6을 곱했을 때 46에 24. 그 다음 46에 24이니까 264가 되죠. 몫의 소수점도 바르게 찍어주면 3.6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이죠? 2.412 나누기 0.67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해줬더니 241.2 나누기 6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7에다가 3을 곱하자. 73, 21, 63, 18. 그러면 18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그렇죠. 20이죠. 그럼 201이고 241에서 201을 빼줬으니까 40이죠. 2를 내려요. 그럼 402죠. 67에다가 얼마? 그렇죠. 6을 곱해볼까요? 7, 6에 42. 4 올리고 6, 6에 36. 그 다음 4를 더했으니까 40이 되죠. 402예요. 뺐더니 0.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추어서 찍어줘야 하니까 바로 3.6이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5.456 나누기 0.88이에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했어요. 545.6 나누기 88이 된 거죠. 그러면 88에다가 6을 곱해볼까? 86에 48. 4 올렸죠? 86에 48. 48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52가 되죠. 545에서 528을 뺐어요. 그랬더니 17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을 더 내렸을 때 176이 되죠? 88에다가 2를 곱했을 때 8이 16, 8이 16, 176이 되니까 뺐을 때 0, 몫은 바로 6.2가 되는 거예요. 자,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항상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수점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선생님처럼 표시를 해야 나중에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바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7번, 6.815 나누기 2.3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 줍니다. 681.5 나누기 235예요. 235 곱하기 2를 했을 때 바로 472 되니까 681에서 470을 빼자. 그러면 바로 211이 되죠. 끝에 있는 5를 하나 더 내려주면 2115가 되는데요. 23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115가 될까요? 자, 거의 10배에 가깝죠. 그러면 9를 곱해볼까? 59, 45. 올림한수 써주고, 39, 27. 27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바로 31이 되죠. 29, 18. 18에다가 3을 더했어요. 그러면 21이 되죠. 2115네. 뺐더니 0. 몫의 소수점도 이렇게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2.9가 되는 거예요. 8번이죠. 4.212 나누기 3.2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했을 때 421.2 나누기 322, 324죠. 324 곱하기 1은 324. 그 다음 421에서 324를 뺐어요. 그랬더니 97이 되는구나. 2를 내렸죠. 972예요. 324 곱하기 3을 했을 때 4312, 23은 6. 그 다음 33은 9. 972가 되죠? 빼면 0. 소수점의 위치,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바로 1.3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7.168 나누기 5.12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했을 때 716.8 나누기 512가 되죠. 512 곱하기 1은 512. 716에서 511을 뺐으니까 204가 돼요. 8을 내려주면 2048이 되는데요. 512에다가 4를 곱해주면 2, 4, 8, 1, 4는 4, 그 다음 5, 4, 20이 되어서 2048이 됩니다. 뺐을 때 0이죠. 몫의 소수점 찍어주면 1.4가 되는 거고요. 10번 0.408 나누기 0.34도 마찬가지예요.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자.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는 것은 곱하기 100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40.8 나누기 34. 34 곱하기 1은 34이고,

40에서 34를 빼면 6, 8에 내려요. 68이죠. 34 곱하기 2를 했을 때 68이 되니까 빼면 0. 몫의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 찍어줍니다. 1.2가 되겠죠? 11번, 1.344 나누기 0.3이에요.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시켜줍니다. 134.4 나누기 32가 되죠. 그러면 32 곱하기 4를 했을 때 2, 4, 8, 3, 4, 12이니까 134에서 128을 빼주자. 그러면 뺐을 때 6이 남잖아요. 그럼 4를 내려줄게요. 64니까 32 곱하기 2가 64. 뺐을 때 0, 몫의 소수점까지 올려 찍어주면 4.2가 되는 거죠. 12번이에요. 1.378 나누기 0.5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주면 137.8 나누기 53이 됩니다. 그러면 53 곱하기 2가 바로 106이 되니까 137에서 106을 빼자 31이 되죠. 여기에 8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53 곱하기 6을 했을 때 3, 6, 18 그리고 5, 6에 30이니까 318이 되죠. 뺐을 때 0, 몫의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바로 2.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우리 연산 3일차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12번까지 해결해 봤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해 보세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연산력 키우기 4일차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는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1이에요. 자, 10.92 나누기 1.3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을 해줬어요. 왜요? 나누는 수가 우리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는 건 결국 10을 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109.2 나누기 13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13 곱하기 8은 104 뺐을 때 5가 남고 2를 내렸으니까 52는 13 곱하기 4가 50이구나 그래서 몫은 8.4가 된다 몫의 소수점까지 잘 찍어주면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누는 수가 소수 네모 자리수이면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네모 자리만큼 똑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이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옮겨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1번 0.18 나누기 0.3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이런 경우에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1.8 나누기 3이 되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죠? 그러면 몫이 1보다 작아져요.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3, 6, 18이니까 아, 몫은 0.6이 되네. 2번 0.24 나누기 0.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서 2.4 나누기 4구나. 2.4가 4보다 작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4, 6에 24. 그래서 몫은 0.6이 되네. 다음 3번. 0.48 나누기 0.6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4.8 나누기 6. 4.8이 6보다 작으니까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6, 8에 48이죠. 빼면 0. 몫은 0.8이 되는 거예요. 4번 1.44 나누기 0.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니까 14.4 나누기 3입니다. 그러면 3, 4, 12죠. 14에서 12 빼면 2고 4를 내렸어요. 3, 8에 24 빼면 0.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몫이 48 아니죠. 몫의 소수점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추어서 4.8이라고 만들어줘야겠죠. 자, 5번. 2.45 나누기 0.5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24.5 나누기 5입니다. 그러면 5, 4, 20. 24에서 20을 빼주면 4가 되고요. 5를 내려요. 5, 9, 45죠.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4.9가 되고요. 6번. 2.24 나누기 0.7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22.4 나누기 7이죠. 7, 3, 21. 빼면 1이죠. 4를 내려요. 7이 14. 뺐더니 0이고요. 몫의 소수점 찍어주면 3.2죠. 7번. 1.28 나누기 0.8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12.8 나누기 8이 됐습니다. 12에는 8이 딱한번 들어가죠. 8일은 8. 12에서 8을 뺐으니 4. 8을 내렸어요. 48이죠. 그러면 8, 6에 48이구나. 아,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1.6이 됩니다. 8번. 0.96 나누기 1.6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여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9.6 나누기 16이 되는데 9.6이 16보다 더 작은 수죠. 그럼 몫이 1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쓰고 소수점 미리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0점. 그 다음 16 곱하기 6을 해보는 겁니다. 66에 36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 16은 6. 그러면 96이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0.6이 되는구나. 다음 9번. 0.92 나누기 2.3이에요.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해주니까 9.2 나누기 23이에요. 9.2가 23보다 더 작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에는 몫이 1보다 작아진다. 0.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구나. 그럼 0. 먼저 써주고 23 곱하기 4를 해볼까요? 3, 4, 12, 2, 4, 8. 그럼 92가 되겠죠. 몫은 0.4가 되겠고요. 1.28 나누기 1.6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12.8 나누기 16이 되고 12.8이 16보다 작으니까 몫의 1의 자리에 0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16 곱하기 그렇죠. 8을 해줄게요. 6, 8에 48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 1, 8은 8이죠. 8 더하기 4는 12. 128 뺐더니 0이죠. 몫은 0.8이 되고요. 다음 11번. 2.04 나누기 1.7.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20.4 나누기 17이죠? 그러면 17 곱하기 1이 17이고 20에서 17 빼면 3. 4를 내렸을 때 34가 돼요. 17 곱하기 2가 34이므로 뺐을 때 0. 소수점 다음과 같이 찍어주면 1.2가 됩니다. 12번 문제예요. 3.36 나누기 2.4.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33.6 나누기 24가 됩니다. 24 곱하기 1은 24이고 33에서 24를 빼면 9가 되죠. 6을 내려주세요. 24 곱하기 4를 했을 때 4, 4, 16, 2, 4, 8. 그래서 96이 되니까 뺐을 때 0. 소수점까지 찍어주면 바로 1.4가 됩니다. 자, 선생님과 12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이제 연산력 키우기 5일차 문제도 만나볼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역시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1.96 나누기 0.7. 자, 우리 가로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계산할 것처럼 계산식을 써주고, 그 다음 소수점의 이동까지 표현을 한 다음,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생각해서 몫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수점의 위치예요.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같아요. 그런데 이동하기 전에 있었던 이 소수점의 위치와 똑같이 찍어주면 완전히 다른 답이 되니까요. 소수점을 이동시켰다면 그 위치에 맞추어서 몫의 소수점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주의해서 몫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산해 보세요. 1번 문제부터 봅니다. 0.21 나누기 0.7이에요. 우리가 세로로 식을 써볼 거예요. 0.21 나누기 0.7 이렇게요. 여러분도 아래에 써보세요. 소수점의 이동 표시합니다.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2.1 나누기 7이구나. 2.1이 7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먼저 쓰고 소수점 찍고 7, 3, 21이니까

0: 가 뗐을 때 0, 그럼 몫은 0.3이네. 위에다가 0.3이라고 다시 한번 답을 써주는 거예요. 2번, 0.7이 나누기 0.9예요. 0.7이 나누기 0.9. 자,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주면 우리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할수 있겠죠. 7.2가 9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9, 8에 72이므로 몫의 다음과 같이 8을 써주고 계산을 해주면 0. 몫은 얼마? 바로 0.8이 되는 거죠. 0.8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3번입니다. 1.44 나누기 0.3이에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1.44 나누기 0.3.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거예요. 14.4 나누기 3이죠. 3, 4, 12. 뺐더니 2. 4를 내렸죠. 3, 8에 24. 빼면 0이에요. 자, 몫의 소수점도 올려서 찍어주면 4.8이 되죠. 4.8. 4번. 2.32 나누기 0.8이에요. 2.32 나누기 0.8입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줬더니 23.2 나누기 0.8이 됐어요. 23.2 나누기 8이 되었죠. 그러면 8이 16이니까 23에서 16을 빼주는 거죠. 빼면 7. 2를 내려요. 72죠. 8구 72 빼면 0.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2.9예요. 2.9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0.56 나누기 1.4예요. 자, 0.56 나누기 1.4.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보니 5.6 나누기 14가 돼요. 5.6이 14보다 작죠? 그럼 몫은 1보다 작아지겠구나. 0. 몇? 그러면 14 곱하기 4를 해볼게요. 4, 4, 16, 4, 1은 4. 그러면 56이죠. 뺐을 때 0. 따라서 몫은 0.4가 되는 거예요. 6번, 3.25 나누기 2.5도 볼게요. 3.25 나누기 2.5.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인데요. 우리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만 이동을 할게요. 32.5 나누기 25가 됐죠. 그러면 25 곱하기 1, 25죠. 32에서 25를 빼주세요. 그럼 7. 다음 5를 내리세요. 25 곱하기 3을 했을 때 75가 되니까 몫의 소수점까지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3이 된다.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7.13 나누기 3.1이에요. 7.13 나누기 3.1이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71.3 나누기 31이에요. 31 곱하기 2를 해보면 62가 되죠? 71에서 61을 뺐으니까 9. 3을 그대로 내려요. 93이죠? 31에다가 3을 곱했을 때 31은 3, 그 다음 33은 9. 93이 되니까, 아, 몫의 소수점까지 올려 찍었을 때 2.3이겠구나. 2.3이 되겠죠? 다음, 10.35 나누기 2.3이에요. 역시 10.35 나누기 2.3이라고 세로로 식을 다시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103.5 나누기 23이다. 23 곱하기 4를 했을 때 3, 4, 12, 2, 4, 8, 즉 92가 되는데요. 103에서 92를 뺐으니까 11이 되겠죠. 끝에 있는 5를 내려주세요. 115가 됩니다. 그러면 5를 곱해볼까요? 23 곱하기 5, 3, 5, 15, 그 다음 2, 5, 10, 115가 됩니다. 뺐을 때 0이니까 5, 몫은 바로 4.5가 되네. 위에다가 그대로 4.5라고 옮겨서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9번 볼게요. 11.52 나누기 1.8이에요. 11.52 나누기 1.8. 이렇게 세로로 식을 다시 써주고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도 오른쪽으로 소수점 한 자리 이동해요. 그러면 115.2 나누기 1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115에 18이 몇 번이나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86에 48이죠. 올림한수 4 써주고 16은 6이에요. 6 더하기 4는 10이죠. 그럼 108이 되는 거예요. 115에서 108을 빼줬다? 그러면 7이 되겠죠. 2를 그대로 내려주세요. 72죠. 18에다가 4를 곱해볼게요. 8, 4, 32, 1, 4는 4. 그럼 72가 되니까 뺐을 때 0이 되네요.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6.4가 되겠죠. 6.4. 10번 0.24 나누기 0.4도 계산해봅니다. 0.24 나누기 0.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줬을 때 2.4 나누기 4가 되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을 때에는 몫이 1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몫의 1의 자리에는 0이라고 써주고 소수점 미리 찍어줄게요. 자, 이제 4, 6에 24이니까 다음과 같이 써주고 뺐을 때 0이에요. 그러면 몫은 0.6이 되는구나.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11번이에요. 0.88 나누기 0.4. 역시 가로로 써있는 이 식을 세로로 바꿔 볼게요. 0.88 나누기 0.4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할 거예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소수점 한 자리 이동해야겠죠? 그랬더니 8.8 나누기 4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4가 8에 몇 번 들어가나요? 두 번 들어가죠? 4, 2, 8. 빼면 0이고 다음 자리를 하나 더 내려요. 8이죠. 4, 2, 8이에요. 뺐더니 0. 그러면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찍어서 2.2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몫에다가 2.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12번 문제예요. 1.02 나누기 0.6입니다. 우리 세로로 식을 써보면 1.02 나누기 0.6이 되는데요. 역시 우리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이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그렇죠. 나누는 수에 집중을 하라고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나누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러면 10.2 나누기 6이 되는 거예요. 6일은 6이죠. 10에서 6 빼면 4예요. 다음 자리인 2를 내려요. 42죠? 그럼 6, 7에 42가 되고 뺐을 때 0이 되니까 우리 17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서 찍어주자. 다음과 같이 찍으면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바로 1.7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소수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똑같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 한 자리 이동하면 한 자리, 두 자리 이동하면 두 자리. 자, 만약에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라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하고, 나누는 수가 만약 소수 두 자릿수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서 찍어줘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2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해결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채점 해보시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6.496 나누기 4.06. 자, 이 나눗셈의 계산 결과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연산 7차 시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한 개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선생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 12월 10일 아니야?
0: 바로 제 생일인데. 오늘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래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1: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인권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권에 대해 알아볼까?
0: 네.
2: 우리가 방금 본 사례처럼 세계인권선언의 날이 존재합니다. 과연 인권이 무엇이고 인권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인권의 의미, 인권 감수성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사람이 누리는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바로 인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게 되는 권리들이겠죠. 이런 인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보편적 권리다라는 특징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권리들은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곳에서 잠이 드는 거.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권리, 때로는 친구와 놀 수 있는 권리들도 모두 다 인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인권은 성별, 인종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재산 등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우리는 바로 보편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천부인권에서 천자가 바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쉽게 넘길 수도 없고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을 수도 없고 침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별 혹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노예제도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받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운동을 역사적으로 계속 펼쳐왔고요. 그 결과 인권을 보장받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인권의 보장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라고 있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려야 되는 인권을 선언문으로 합의문으로 만들자. 그래서 채택을 한 다음에 인권의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제시하자라고 발표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세계인권선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실현을 위한 전 세계의

0: 의 공통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의 공통적 기준인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든지, 혹은 모욕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모두 인권 침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인권 침해는 개인이나 집단, 국가기관 등에 의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방해받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인권 침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에 따라서는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국가의 잘못된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도 인권 침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태도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인권 침해 현상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인권 침해는 아닌지를 계속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연습에는 바로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요, 장애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림, 즉, 픽토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림입니다. 먼저 나와 있었던 장애인을 나타냈던 그림은요, 한 뉴욕의 디자이너의 생각에는 수동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은 우리의 편견이 반영된 거야. 이거는 수동적인 모습이야.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야. 그래서 이 픽토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에 뉴욕시 한 디자이너가 픽토그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능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부수려고 한 거죠. 우리 이러한 행동은요, 모두 다 인권 감수성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인권 감수성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인권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모든 태도를 인권 감수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인권의 의미, 인권 침해,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이 소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인권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세계 인권 선언이 인권의 기준을 제시한 거네요.
2: 그래.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기념일로 지정이 된 거지.
1: 항상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해야겠어요. 이게 인권 감수성인 거죠?
2: 맞아. 그래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만드는 것도 인권 감수성에서 시작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나 시설이 나이, 장애 등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1: 생일날 인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어요.
2: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려줬으니 선물은 필요 없지?
1: 아니요, 선물은 선물대로 좋죠.

0: 이상한 고속도로 표지판을 봤어요. AH라고 쓰여 있고 번호도 적혀 있던데 이게 뭐예요?
1: 그 표지판은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의 표시야.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도로로 연결해 하나의 교통망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업이야. 한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도로망이지.
0: 와, 그럼 진짜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 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남한과 북한은 막혀 있잖아요.
1: 맞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육로 교통을 통해서 남한에서 유럽까지 이동한다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하지.
0: 그러면 남한은 섬도 아닌데 사실상 섬처럼 고립된 셈이네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길목,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로 교통망의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이지. 오늘은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의미, 그리고 남북한의 지역이 서로 연결될 때 어떤 미래가 열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은이가 호기심을 가졌던 아시안 하이웨이. 왜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실제로는 연결될 수 없었는지 바로 접경지역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남한과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분단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남한,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곳을 바로 접경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속에 보면 이렇게 철조망으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그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접경지역,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이곳으로부터 양쪽으로 2km씩 북한 쪽으로도 2km, 그리고 남한 쪽으로도 2km, 이 구간에 대해서는요, 군대와 무기가 배치되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무기를 갖추는 것을 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장을 하지 않기로 한 지역, 그래서 비무장지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곳이 그냥 자연 상태계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단 지역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평화의 상징, 그리고 생태계 보존의 상징으로 이미지를 좀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치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연결될 수가 없었는지를요. 바로 이 비무장지대 그리고 접경지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의 경제지표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약 2배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식량 생산량, 무역 총액에 있어서는 남한이 훨씬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한의 경제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북한 지역의 경우에는요, 산지가 많은 지형의 특성을 반영해서 또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석탄의 생산량을 보더라도요, 북한의 석탄 생산량이 남한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또 철광석 생산량도 그렇죠. 남한은 세계적인 제철공업의 강국이기도 하지만 철광석은 거의 미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철광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거든요.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한의 발달된 산업, 그리고 북한의 광물자원 채굴 산업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발전 설비 용량에 있어서도 남한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자원 보유량을 비교해 볼까요? 남한은 대부분의 자원에서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적습니다. 그나마 고령토화 같은 자원에서 남한이 조금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령토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 혹은 내화 벽돌, 혹은 최근에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0: 활용되고 있는 그런 광물 자원이고요. 우리 중화학공업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철광석, 그리고 석회석, 그리고 무연탄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북한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생산에 있어서 협력할 분야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에는요. 굉장히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백두산의 경우에도요. 우리가 앞서 이미 산지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화산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살펴봤었는데요. 이곳에 장군봉, 천지, 삼지형과 같은 관광자원들 또 뿐만 아니라 금강산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돌산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멋진 봉우리의 경관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시사철 변화하는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또 협력의 길이 열리다 보면 언젠가 백두산 그리고 금강산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이 또 열릴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한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려면 바닷길을 이용하거나 하늘길을 이용했어야 됐는데요. 만약에 남한과 북한의 교통망이 연결이 된다면 진짜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들과 더 나아가서 유럽 지역들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진짜 실현이 된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를 넘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날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접경지역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나은이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1: 아시안 하이웨이가 남북한을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미래의 길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길목에 있다는 것도 새롭게 느꼈고요.
2: 맞아.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통, 물류의 핵심 위치에 있어. 하지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1: 만약 길이 열린다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경제나 관광도 훨씬 활발해지겠죠?
2: 그렇지. 아시안 하이웨이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
1: 지도를 볼 때마다 군사 분계선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언젠가 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니까 새로워요.
2: 훌륭하다. 사회를 배운다는 건 공간을 통해 미래를 상상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야. 앞으로도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저도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가 유독 여러 교과목들 중에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어휘들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수업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또 즐겁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요, 촌락에서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990년 그리고 2022년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촌락 상황인 거예요. 촌락. 1990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유소년층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더 줄어들었죠. 가운데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또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년층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죠? 노년층의 인구는요, 반대로 늘어난 거예요. 아하, 뭘 알 수 있죠? 촌락에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인구는 줄어들었고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뭔가 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촌락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지역 간 인구 분포에 뭔가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역 간 인구 분포 불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회 5학년 1학기 2단원 우리나라 지리탐구에 있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설 확충, 불균형, 촌락, 고령화, 특별자치도, 탄소중립입니다. 낱말의 수가 많진 않지만 꽤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은 시설 확충입니다. 시설이 뭔지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확충이라는 것은 더 늘려서 확보하다, 넓혀서 확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이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설비, 이게 바로 시설을 뜻하는 거겠죠. 건물이나 설비를 더 늘려서 충분하게 갖추는 것을 뜻하는 낱말이 시설 확충인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 그러려면 뭔가가 더 있어야겠죠. 병원이나 문화 공간 같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병원 또는 문화 공간 같은 이러한 시설들을 더 늘려야 된다,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설 확충이었어요. 그 다음 낱말은 불균형입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구 분포의 불균형,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었대요. 집중되었대요. 자, 그러면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라고 했어요. 인구가 분포되는 양상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의 불균형입니다. 그 결과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 그래서 불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르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불균형에서 이 불자가 아니다, 부정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균형에 맞지 않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자어 앞에 붙어서, 불맨 앞에 붙어서 아니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의 뜻을 더해주는 말입니다. 불균형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에서 불가능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가피하다, 피하지 못할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아,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구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촐락입니다. 계속해서 촐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1960년대 이후 촐락의 인구 밀도는 점점 낮아졌다. 촐락에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촐락은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 농사를 짓거나요, 물고기를 잡거나 숲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임업 등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장 1차적인 산업이라고 해서 1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촐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들판이 펼쳐져 있거나 나무가 많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이런 곳을 떠올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촐락, 반대말은 도시입니다. 촐락과 도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같이 묶어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며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도시의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촐락과 도시, 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고령화인데요. 이 고령이라는 말 자체가 나이가 많다, 나이가 든다라는 뜻이에요. 고령화 무엇일까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고령이 나이가 많다, 나이가 들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화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는 낱말이 된 거예요. 고령화,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아,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이구나. 고령화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적게 낳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의 수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화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는 뜻을 더해주는 말인데요. 뭐뭐로 됨, 뭐뭐로 변함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고령화라고 하고요. 도시처럼 변하는 것은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화라고 하고요.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산업화라고 부릅니다. 뭐뭐로 변한다, 뭐뭐로 된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 화라고요. 그 다음은 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을 구분할 때이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행정구역 중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스스로 더 많은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행정구역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곳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색을 살려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두개 나왔죠?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특별자치도는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 말고 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행정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자, 특별시가 있습니다.
특별시는 서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세 곳이라고 했죠. 특별자치시도 있습니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광역시도 있습니다. 광역시는 총 6곳이 있는데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까지 해서 6곳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도도 6곳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까지 6곳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행정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한 곳에서만 모든 걸다 다스릴 수 없어요. 나눈 구역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일은 각 지역의 행정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자, 행정구역 잘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은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가 뭔지는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산화탄소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중립이래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랑 흡수하는 거랑 같게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 실질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탄소를 많이 내보내면 우리 환경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탄소를 내보내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같게 해서 내보내는 것의 실질적인 총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 중립을 지키도록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인 거예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온실가스가 있는데요.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게 온실가스겠죠. 지구의 대기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감싸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가스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이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탄소 중립,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환경과 관련된 낱말.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지금 이 그림 속의 모습은요,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볼일을 보고 있죠. 그거를 치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하지만 이 모습들과 달리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5학년 1학기 3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에는 이런 낱말들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법, 규범, 제재, 범칙금, 준법, 인권, 경시까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낱말들이니까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낱말은 법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한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에요. 규칙은 규칙인데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게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도 마찬가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과의 차이점이라면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강제성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입니다.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게 도덕인 겁니다. 도덕은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어겨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규범입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에요.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법, 방금 전에 나왔던 도덕, 그리고 예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규범 안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규범을 지켜야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범과 규칙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규범은 뭐뭐뭐 포함한다고 했죠? 법, 도덕, 예절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라면 규칙이라는 것은 학교 규칙, 학급 규칙, 축구 경기 규칙,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정해놓은 게 규칙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규범보다는 조금 더, 아, 구체적인 거구나. 어떤 상황이 있는 거구나. 어떤 장소에서 지키는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제재입니다. 제재에서 이 제자는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을 어기면 법이 강제성이 있다고 했죠.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등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을 제재라고 합니다.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너 어겼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가하는 게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잘 지켜야겠죠. 그 다음 낱말은 범칙금입니다. 자, 계속해서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관련된 낱말이 나오고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법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대요. 이때 금은 돈을 뜻하는 거거든요. 범칙금은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그 잘못에 대한 벌로 내는 돈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징역 몇 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는 돈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인 겁니다. 뭐 잘못했네요? 우리 규칙 어겼네요? 그럼 돈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이 과태료인 겁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에 과태료. 자, 뭐 잘못했으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10만 원이 부과되었다. 범칙금 돈이구나. 과태료 돈이구나. 규칙을 어겨서 내는 돈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낱말은 준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우리 반대로 법을 지키는 아주 흐뭇하고 바람직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준법의 준자는 따르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따르는 거예요. 즉, 준법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준법, 즉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갖춰야 할 태도이다. 너무도 당연한 태도인 것이죠. 법을 잘 지켜야겠죠. 반대말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준법, 법을 잘 준수하는 게 준법이라면 반대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위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위자를 써서 위법이라고 합니다. 뜻이 반대되는 거예요. 준법은 법을 준수하는 거, 지키는 거, 위법은 법을 위반하는 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위법 행위가, 즉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적발되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준법, 위법,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인권입니다. 인권의 이는 이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권은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기본권. 우리 인간들은 모두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체 이 기본권이라는 게 뭔가요?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권이나 참정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거예요. 자유권이 뭔가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뭔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내 의사에 따라서 그게 바로 자유권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인 거죠. 참정권은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에.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거, 투표하는 거, 이것도 참정권의 중요한 한 가지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권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생이잖아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 사회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일을 하는 근로의 권리가 또이 사회권의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기본권이라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자, 이러한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낱말은 경시입니다. 경은 가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가볍게 본다는 게 어떻게 본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겁니다. 경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을 경시한다는 것은 규칙을 대충 가볍게 봐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 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이와 뜻이 반대되는 말은 뭔가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대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중자를 써서 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시는 어떤 것을 매우 크고 무겁게 여겨 소중히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인권 이야기 나왔었죠. 인권을 경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은 사람 자체를, 모든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시와 중시 뜻이 반대되는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낱말들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복습할 수 있는 확인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뜻이 나와 있네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고르지 못한 상태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대요. 균형이 맞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균형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을 붙여서 뭐라고 하면 돼요? 불균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불균형. 두 번째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래요. 일단, 나이가 들다. 고령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는 현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화라는 말을 붙여서 고령화라고 할수 있겠죠. 고령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촌락 또는 도시는 인구가 적대요. 자연과 가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인구가 더 적으면서 자연과 가까운 곳 어디입니까? 촌락입니다. 도시는 인구 굉장히 많고 복잡하죠? 그래서 촌락에 동그라미 표시해 줄게요. 두 번째,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면 뭔가가 더 들어와야겠죠.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는 거니까, 뭐예요? 축소가 아니라 확충이 되겠죠. 더 늘리고, 그리고 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충이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행정구역 중 지역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더 많은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를 무슨 자치도라고 합니까?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도, 특별자치도였지요.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자, 그래서 특별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6글자씩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나눈 것으로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죠?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행정기관.

0: 우리 다양한 행정구역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잖아요. 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행, 정, 구, 뭐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이런 것들 잘 기억나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아이를 적게 낳는 반면 아이를 적게 낳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적어요.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어떤 사회가 그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빈칸에 고령화라고 써주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립을 이룰 수 있게 탄소 중립이라고 한다고 했죠. 탄, 소, 중, 립이라고 써줍시다. 탄, 소, 중, 글자를 잘 채워줬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 사회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무엇이었나요? 규범이었습니다. 이 규범에 들어가는 것들이 법, 도덕, 예절,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가벼울 경 자를 써서 경시라고 한다고 했죠. 경시. 세 번째,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가 처벌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 제한을 가한대요. 제재 한다고 했죠. 법적 제재. 그래서 제재. 제 어휘의 제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풀어봤고요. 5번입니다. 밑줄 긋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가히표를 하는 거예요. 시훈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어겼을 때 내는 돈, 범칙금 맞으니까 동그라미. 유리, 인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야. 맞겠죠. 지우, 위법, 위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법을.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니까, 준법으로 바꿔야겠죠. 아닌 겁니다. 경민, 도덕은 국가가 강제로 지키게 하기 때문에 어기면 처벌을 받아. 이거 도덕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히표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인권, 도덕, 중립이 있네요. 탄소 이것 실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다. 탄소, 중립, 배출량과 흡수량을 똑같이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해준다고 했죠. 탄소, 중립 이렇게 이어줍니다. 다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고 했거든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인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인권과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도덕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어요.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숙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규범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바로 규범이라고 했죠?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조금은 어렵지만 중요한 낱말들 잘 알아보았습니다. 복습 잘 하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사회 공부를 더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6학년 친구들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력, 문해력 올리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사회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짜자잔! 자, 2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에 나온 어휘들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청와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국회, 법원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 행정부, 법원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나라 일을 하고 있어. 이들은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서로를 견제하지. 이제 이런 국가기관과 관련된 낱말들을 함께 익혀볼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견제라는 것은 이제 서로서로 이제 힘이 세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감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행정부 법원이 있고 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견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휘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국가 기관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나라국의 집카, 그리고 틀기의 빗장관인데요. 국가기관이에요. 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정해진 역할을 나누어 맡아 일하는 기관입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나누어 맡아서 일하는 기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는 국회, 행정부, 법원 등이 있습니다.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 곳 하면 돼요. 국가기관에 무엇이 있다? 국회, 행정부, 법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부가 무엇이냐? 행정부는요, 나라 일을 실제로 진행하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속해 있습니다. 행정부는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나라 살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나 법원은 어떤 걸까요? 자, 국회는요, 나라국에 모일 회인데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살펴보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나라 살림을 직접 하는 곳이 행정부였어요. 자, 국회는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나라 살림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정부를 살펴보면서 잘하고 있나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요,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법을 만든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다? 국회다. 자, 그래서 입법부라고도 합니다. 자, 입이요,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세운다 라는 거거든요. 법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일을 맡은 국가기관으로 보통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름.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고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다? 국회, 입법부입니다. 자, 그럼 법원은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범죄 사건을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곳이에요. 법원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고요. 그 법에 따라서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 행정부다. 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또 공정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다 랍니다. 가는 거예요. 이 법원과 비슷한 말이요, 사법부예요. 법을 적용해 재판을 하는 국가기관 전체를 사법부라고 해요. 대법원과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법원이 모두 사법부에 포함된다. 자, 대법원과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법원은요, 또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청문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뉴스 보다가 청문회가 열렸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청문회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들을 청에 들을 문이에요. 그리고 모일 회거든요.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관련된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공식 회의가 바로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적격한지 우리가 알아보고 싶잖아요. 국민으로서. 그럼 대통령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공식 회의가 청문회다라는 거예요.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질문에 답한다. 그래서 청문회는 이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거를 들어보고 하는 곳이 청문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청회는 무엇이냐? 공청회가 헷갈린단 말이죠. 청청 둘다 들어가 있잖아요.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모임입니다. 자, 이것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 우리 한번 어떤지 그 의견을 들어봅시다. 자, 이런 게 공청회예요. 정부는 새 법률안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를 열었다. 예를 들면은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자, 그럼 진짜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그게 공청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는 관련된 사람에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 이 공청회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상황을 듣는 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다, 공청회가 열렸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나오면은 반갑게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야,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심의예요. 살필 심의 의논할 의의입니다. 살피고 의논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심의다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심의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심의한 뒤 표결로 결정한다. 어떤 법을 만들 때 심의해야 되겠죠? 자세히 살펴보고 의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결로. 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을 하냐, 안 하냐. 자, 이것들을 물어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비슷한 말인데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면서 의논하는 것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로 의견을 내면서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국정감사예요. 국정, 나라국의 정사정, 나라의 일을 볼감에 사실할 사, 이제 본다. 나라의 일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감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어떤 일을 잘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을 감사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잘 살펴보고 조사하는 건데, 국정을 감사한다라고 했죠?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을 잘 지키면서 일했는지, 예산을 바르게 썼는지, 법은 잘 지켰나, 돈은 제대로 썼나 하고 확인하고 살피는 일이 국정감사다라고 되겠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이 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살림을 운영을 하죠. 그럼 국회는 제대로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건 맞아?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는요, 회계감사, 행정감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자, 회계에는 돈이에요, 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반에서 학급 운영비가 있어요. 이제 1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학급을 위해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반장이나 뭐 부반장 이렇게 임원들이 제대로 쓰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게 바로 회계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감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 행정감사. 그래서 국정감사, 행정감사, 회계감사, 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자, 다음은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딱딱 너희가 법을 만들어 우리가 살림을 할 테. 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 있는지 재판을 할게 하고 힘을 나누어 가지고 가주면 서로 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면 한 기관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다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하는 것을 삼권 분립이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에 따라 나라를 운영한다. 그래서 삼권 분립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삼심제도예요. 석삼의 살필 심의예요. 세번 살피는 제도다. 자, 세 번이나 살펴준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삼심제도다입니다. 자, 삼심제도는요,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1심은 지방법원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해! 한 거죠. 자, 그래서 2심으로 올라갑니다. 자,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갔습니다. 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나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해! 하면은 이제 3심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항소한다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것을 상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문에서요. 이 대법원 그리고 그 아래의 법원들이 모두 사법부 소속이다라는 예문을 본적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고 그게 모두 사법부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판결을 탁 내버리면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세 번까지는 재판을 받게 하자. 그게 바로 삼심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재판이 열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어휘입니다. 의결인데요. 의논한 의에 결정할 결이에요. 의논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안건을 찬성, 반대로 나누어서 서로 의논을 나누어서 결정하는 것이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무엇을 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의견을 나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합시다 하고 이제 아파트에서 안건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했다. 이게 의결론에서 결정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붙었다라는 것은요. 다시 한다.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방송을 한다. 이거는 다시 방송을 한다. 이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제 의결은요. 한번 의결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의결을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 법률안이 의결이 됐어요. 의논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논해서 결정해 주세요. 제 의결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회는 다시 한번 의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한다는 건 의논해서 결정한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 새로운 낱말들을 볼 건데 이것도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에 나온 낱말들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봤어요. 여기 말을 타고 열심히 가고 있네요. 손에는요, 무슨 편지 같은 걸 들고 가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요, 봉화대. 봉수대가 있죠? 옛날에는 이 연기나 그리고 불빛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적이 침입하고 있다. 자, 이런 거를 이 연기의 개수나 이 불의 개수로 우리가 전달을 한 거죠. 자, 여기는요, 연이에요. 연의 색깔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도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거는 이 통신수단이 옛날의 통신수단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봤더니 오늘날에는요,
핸드폰으로 메시지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댓글 채팅도 달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정보를 주고받고 의사소통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왔어. 이번에는 낱말학습을 통해 이러한 정보 수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볼까?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자, 미디어라는 낱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전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여기 봤더니 미디어들, 여기 컴퓨터 뭐 보이고요, 신문도 보이고요, 라디오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미디어구나. 자, 미디어와 비슷한 말이 바로 매체예요. 매체를 영어로 하면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정보나 생각 등을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매체다라고 해요. 신문,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동원한다. 미디어와 매체는 같은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요, 아주 많은 미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여기저기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발은 무엇일까요? 열파에 다스릴 발인데요. 예전 조선시대에 급한 소식을 빠르게 전하던 전통적인 전달 방법으로 사람이나 말을 이용함과 이거 좀 전달을 해줘. 사람이 막 달려가거나 혹은 막 말을 타고 가거나 해서 전달해 주는 게 파발이에요, 파발. 옛날에는 파발로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적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파발로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통신은요, 소식을 주고받는 것을 통신이라고 해요.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 수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론은요, 술의 여에 논의할 논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다라고 해요. 환경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미디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네. 이렇게 여론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론이 오히려 이제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 법안을 지정을 정말 법안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만들지 못하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론과 같이 쓰면 좋을 말, 같이 알면 좋을 말이 민심이 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마음과 생각을 민심이라고 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민심도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하고 막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정부의 또는 이 법안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바로 여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예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회관계망 서비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있고요. 또 글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리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학생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친구들과 소식을 쉽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나 기기와 연결된 상태를 온라인이라고 해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선생님과 함께 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오프라인.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는 오프라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알아봤고요. 허위 조작 정보 알아볼게요. 허위가 무엇이냐? 허위. 빌허의 거짓 위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고 거짓인 것이죠. 조작은 지을 조의 지을 작입니다. 뭔가 지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고요. 정보는 우리 뜻청의 값을 보, 우리 사람들 정보, 알고 있는 사실들, 이런 게 정보죠. 그래서 허위로 조작하는 정보다. 사람을 속이려고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나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정보를 우리 가짜뉴스라고도 하죠? 허위 조작 정보다라고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나온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야, 있잖아.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 허위 조작 정보 아니야? 그거 본인이 말한 거야?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만든 게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또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를 보면은 아, 이거 진짜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기 전에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진짜 맞아?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위 거짓된 내용, 조작은 일부러 사실을 바꾸거나 꾸미는 거, 정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소식이나 자료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자, 이제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라는 이 영어의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바꾸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소리다. 자, 이건 진짜가 아니죠. 가짜예요. 딥페이크 영상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론 조작은요, 거짓 정보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생각을 속이거나 왜곡하여 잘못된 여론을 만들려는 행동을 여론 조작이라고 해요. 여론 조작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여론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허위 아까 조작 정보라든지 혹은 딥페이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얼굴을 한 이런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딥페이크가 말을 해요. 딥페이크로. 그러면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갑자기 바뀌면서 여론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론이 조작되면은 올바른 판단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는 항상 이거 제대로 된거 맞아? 맞아? 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편견 한번 볼게요. 편견은 치우칠 편의 볼견이에요. 치우쳐서 본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을 편견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친구들을 봤더니요. 피부색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뭐한 거야 하면서 속닥속닥속닥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공정도 같이 알면 좋은데요. 둘 이상의 대상을 등급이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다라고 해요. 남녀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공정이라고 해요. 언론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그렇죠. 미디어다라고 하고요. 매체라는 말도 쓰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요. 삼심제도다라고 하죠. 삼심제도. 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권력이 몰리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렇죠. 권력 분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권력들이 어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었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 개표한 뒤 찬반을 통해 결정했다. 무엇일까요? 저 심의한 뒤 찬반을 통해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본 거예요. 개표는 무엇이었나요? 개표는 표를 열어보는 거죠. 투표를 하고 나서 이게 몇 표나 나왔어 하고 열어보는 게 개표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파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자, 우리 파발은 옛날의 통신 수단이에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허위 조작 정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여 여론 조작 삼심제도

무엇을 일으킬 수 있다? 무엇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론 조작을 일으킬 수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다 조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의결이죠.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의결 내려가서 기억을 써주면 되겠네요.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기억. 자, 니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나 범죄 사건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 우리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죠. 자,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자, 여기가 니은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편견이죠. 띠리리리리 띠띠띠띠그.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을 잘 지키면서 일했는지 예산을 바르게 썼는지 확인하고 살피는 일이 국정감사죠. 띠띠띠띠띠. 자, 그래서 리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써볼게요. 일부러 사실을 바꾸거나 꾸미는 걸? 그렇죠. 조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를 판단하는 것. 그렇죠. 심의한다 라고 하겠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관련된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공식 회의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래요. 청문회다라고 합니다. 청문회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에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하세요. 국회와 법원은 국가기관이야. 그렇죠? 딥페이크는 사람이 직접 만든 진짜 영상 아니죠? 틀렸어요. 편견은 어떤 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맞고요. 공청회에서는 관련된 사람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질문에 답해.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회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낱말로 찾아서 선으로 이으세요. 자,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맡은 국가기관은 어디예요? 그렇죠. 입법부입니다. 진실처럼 꾸민 무엇이 퍼지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 허위 조작 정보가 되겠습니다. 무엇은 어떤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 그렇죠. 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꼭 교재 들고, 연필 들고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신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자주 볼수 있는 중요한 낱말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짜잔! 10개의 낱말들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감염, 위생, 배양, 증후군, 섬유질, 호흡기, 효험, 난청, 노폐물, 미생물.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의,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관련된 낱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두면 좋겠죠?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그림을 보았더니요, 어머! 공기 중에 있는 무언가가 코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코 속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왠지 좋은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죠. 병균이 식물이나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 퍼지는 것을 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감염됐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병균이 식물이나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 퍼지는 겁니다. 세균에 감염되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자, 감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평소에 손잘 씻어야겠지요. 자, 그러면요. 감염된 걸 넘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까지 병에 옮게 돼요. 병이 전해지게 돼요. 자, 뭐라고 하지요? 전염이라고 합니다. 전염되었다. 자, 그리고요. 병균이 몸에 들어오긴 했는데 병에 걸리지 않아요. 튼튼해서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는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 전염, 면역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다음 낱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염되지 않으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요. 건강에 이롭거나 도움이 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위생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이롭게 하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생. 자, 그러면 위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위생, 비위생적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비위생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유의합시다. 조심합시다. 준비를 잘 합시다. 이런 뜻이겠죠.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 건강을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장소, 학교에 있는 이 장소 뭐라고 불러요? 보건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멀갛게 키우고 있어요. 세균 또는 병균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낱말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낱말 뜻부터 보겠습니다. 세포, 균 등을 인공적으로 가꾸어 기르는 거예요. 자, 왜 기를까요? 뭔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길러서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 균 등을 인공적으로 가꾸어 기르는 것을 우리는 배양이라고 합니다. 이 배양이라는 낱말이 다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식물을 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격, 실력, 능력이 자라도록 키운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실력을 배양한다,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로도 쓰입니다. 무려 세 가지의 뜻을 소개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균을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양은 세 번째 뜻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고 계세요.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왜 그런지 직접적인 원인은 몰라요.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여러 병적인 증세를 우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병적인 증세를 증후군이라고 한다고요. 이 증후군이라는 말은요, 신드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피부 증후군을 진료하셨다. 물론 이럴 때에도 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또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증후군 중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공통적으로 생기는, 갑자기 한꺼번에 생기는 증상을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명절 증후군. 여기서 얘기하는 증후군은 막 병적인 증세라기보다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명절이 오기 전이나 후에 막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을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럴 때도 쓰일 수 있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고요. 증후군 기억해 둡시다. 다음 낱말입니다. 아주 싱싱한 뭐 과일이나 채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식물에 있는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을 섬유질이라고 합니다.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질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단백질. 이럴 때도 많이 쓰이잖아요. 무기질. 자,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섬유질은 섬유를 이루는 주된 물질인 거예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 특히 변비에 좋다고 하는데요. 왜냐? 이 섬유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게 되면 그대로 변으로 잘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잘못 가는 친구들은 변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몸에 좋다는 얘기 맞겠죠. 다음입니다. 지금 보면요.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몸에서 숨을 쉬는 일을 맡은 기관을 호흡기라고 합니다. 즉, 호흡을 하는 기관을 호흡기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표현하죠. 쉬운 말로는 호흡기는 몸에서 숨을 쉬는 일을 맡은 기관입니다.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다.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럴 때는 조심조심 해야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약을 먹었더니 아팠던 곳이 싹 나왔어요. 우리 친구 다시 쫙 기운이 나 있는 모습이죠.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를 조금 어려운 단말로 우리 효험이라고 합니다. 약을 먹고 효험을 본 사람이 많대. 그만큼 약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 효과가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낱말입니다. 귀가 있는데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귀의 기능은 뭐죠?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청각 기관에 문제가 있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청이라고 합니다. 난청은 이뜻 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서 라디오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난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공통점은 뭔가가 잘안 들리는 상태라는 거죠. 난청일지도 모르니 검사를 받아보자. 잘 들리지 않나 봐요. 난청입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몸에 들어온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의 몸에 들어온 여러 물질 중 필요한 것을 흡수하여, 자, 필요한 것은 흡수해요. 그리고 나서 쓰고 남은 찌꺼기를 노폐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폐물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몸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몸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에 좋지 않다. 자, 이 노폐물들을 내보내주는 기관에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방광이라든지, 오줌관이라든지, 요도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라고요. 다음입니다. 뭐가 좀 징그러워 보이는데요. 맨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이요. 선생님,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우리 맨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생물이라고 해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어. 이 미생물이요. 무조건 징그러워 보인다고 해서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몸에 해로운 미생물도 있고요.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도 있습니다. 낱말 공부했으니까 또 우리 헷갈리기 쉬운 표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소리, 하지만 뜻이 다른 걷다라는 낱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걷다, 걷다. 소리는 같죠? 그런데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걷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예문을 보면서 익혀보도록 해요. 밤사이에 낀 안개가 걷기 시작했다. 안개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이때 걷다는 구름이나 안개 등이 흩어져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걷다입니다.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걷다예요. 어떻게요? 걷다.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면서 움직여서 위치를 옮기는 두 다리와 발을 이용해서 걷는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걷다입니다. 바지를 걷어 올렸다. 바지가 너무 길어요. 이럴 때는 걷어 올려야 되거든요. 이때 걷다는 늘어지거나 펼쳐진 것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말아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를 걷다, 바지를 걷다. 다음, 걷다는요. 숙제를 걷어 선생님께 제출했다. 숙제를 걷어요? 자, 숙제. 숙제 해왔죠? 자, 걷어요. 하나하나 모읍니다. 거두다의 준말이에요. 익은 곡식이나 열매를 모아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숙제를 모아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걷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다리, 두 발로 걷다. 이럴 때는요, 걸으니. 자, 이렇게 하는데요. 나머지는요, 걸으니가 아니라 거드니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걷다의 뜻을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와야겠네요. 여기저기 있는 빨래를 모아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기억이 아니라 니은,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니은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공부했던 낱말의 뜻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얼마 전부터 귀가 잘안 들리시던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이것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미 힌트가 앞에 나와 있죠. 귀가 잘안 들리시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뜻도 한번 읽어볼까요? 청각기관에 문제가 있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낱말인가요? 난청입니다. 난청이라고 써줄게요. 자, 두 번째. 새로 지어진 집에서 유해물질. 자,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새집 뭐예요? 직접적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여러 병적인 증세.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죠. 증후군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서 변비 이야기했잖아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섭취해야 한다. 식물에 있는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섬유의 주된 성분이니까 섬유질이 되겠죠? 섬유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저 병원에서 준 약은 별 이것이 없었다.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 별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면 돼요? 별 효험이 없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 혈액은 몸 밖으로 배출할 이것을. 자,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 중 필요한 것을 흡수해서 남 찌꺼기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배출할 노폐물.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걷다, 걷다, 걷다, 걷다. 저 모양은 같은데 뜻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까지 30분을 걷다. 자, 발을 번갈아 움직이면서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학교까지 30분을 걷다는 니은과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다고 했거든요. 자, 성금을 걷는데요. 그러면 성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있는 돈을, 성금을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다. 성금을 걷다. 니을과 어울립니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더워서 소매를 접어서 걷는 거예요. 늘어지거나 펼쳐진 것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말아 올리는 겁니다. 바지를 걷다, 소매를 걷다. 그래서 디귿과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서쪽 하늘에 구름이 걷다. 구름이나 안개 등이 흩어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부터 볼게요.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바이러스에 이것 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에 뭐가 된 거예요? 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퍼진 거죠. 그러니까 감염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의 동그라미 볼까요? 자, 1번에 감염 있고요. 그다음 2번에도 감염이 있습니다. 니은, 손을 자주 씻어 다른 사람의 병에,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도 걸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 전염이니까 여기 있어요. 자, 디귿까지 보겠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에는 몸에 뭐를 길러야 하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면역인 거예요. 3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4번 문제예요.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배양, 보건, 위생, 비위생, 증후군, 호흡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금 카메라로 찍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오늘은 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뭘 하시는 중인가요? 환절기마다 목, 코 등에 급성 목, 코, 숨 쉬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급성 무슨 질환인 거예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호흡기인 거예요. 그 바이러스들을 인공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들을 인공적으로 배양해서니까 니은에 어울리는 낱말은 배양입니다. 독감 예방과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평소에 손을 잘 씻어 개인 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위생입니다. 비위생은 위생의 반대말이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기억은 호흡기, 니은은 배양, 디귿은 위생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볼까요? 어휘 활용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청국장은 된장처럼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장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국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장이래요. 하지만 된장보다 발효기간이 짧고 특히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인 바실루스균을 넣어 발효시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자, 뭘 넣어서 발효시킨다고요? 바실루스균이라는 유익한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시킨다는 점이 특이하대요. 우리 조상들은 삶은 콩에 볏짚을 넣어 청국장을 만들곤 했는데, 자, 콩을 먼저 삶아요. 거기다가 볏짚을 넣어 청국장을 만들곤 했는데, 이때 바실루스균이 콩을 발효시켜 청국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하, 이 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이 바실루스균은 우리 몸에 흡수된 후 대장으로 들어가 발암물질,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인체 해로운 노폐물들의 배설을 촉진해 줍니다. 몸에 안 좋은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청국장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콩으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특히 콩 단백질은

흡수와 소화가 잘 되기로 유명하여 청국장을 먹으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 단백질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고, 자,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겠죠. 청국장에 들어있는 칼슘, 철 등의 무기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청국장에는 또 뭐도 있어요? 풍부한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 변비 예방,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섬유질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청국장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다양한 영양소 앞에 쭉 나왔잖아요. 뭐 무기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섬유질도 있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청국장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의 낱말이 어떤 것입니까? 노폐물들의 배설을 촉진해 준대요. 자, 노폐물 몸에 쌓여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 줘야 됩니다. 노폐물들의 배설, 내보내는 것을 촉진해 준다니까 다듬기, 옮기기 아니고요. 내보내기를 촉진해 준다. 이렇게 해야겠죠. 들여오기, 지워버리기 아니고요.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예요. 니은 디귿에 쓰인 질과 같은 한자가 쓰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 니은 어디 있어요? 단백질에서 질. 다음으로 디귿 무기질에서 질. 그럼 이때 질과 같은 한자가 쓰인 거 뭘까요? 가위질 아니겠죠. 곁눈 질 아니겠죠. 분탕질 싸우게 하는 거 아니겠죠. 지방질, 그렇죠.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 지방질. 같은 한자라는 거 알겠죠? 4번입니다. 채찍질 아니고요. 이번에 정답은 4번인 거예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요. 바르게가 아니라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청국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겨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2번, 청국장에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여러 가지 영양소들 뭐 들어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맞고요. 3번, 청국장에는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칼슘, 철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4번, 볏짚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콩단백질이 청국장의 발효를 돕는다고 했나요? 콩단백질이 발효를 돕는다고 했나요? 자, 아닙니다. 뭐가?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인 바실루스균을 넣어 발효시킨다고 했어요. 콩단백질이 아니라 바실루스균으로 발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4번이 아닌 거예요. 5번. 청국장은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배설하게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문제 잘 풀어줬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다양한 표현들도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용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이 많다,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요. 눈에 불을 켜다, 욕심을 내고요. 막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코, 코가 꿰이다는 코가 꿰였네. 약점을 잡혔다는 뜻이에요. 코가 납작해지는 건요. 코가 납작해져서 무안을 당했어요. 기가 죽었어. 이런 뜻이고요. 코가 높다는 것은 잘난 체하고 뽐내다는 뜻입니다. 자, 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귀가 얇은 거는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나 입과 관련된 것도 무엇이 있을까? 이를 악물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 위해 이를 악물었어요. 헤쳐 나가는 겁니다.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히면 말을 못 하잖아요? 자,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0: 입에 풀칠하는 거는요, 먹지 못하고 입에 풀칠만 해요. 매우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고요. 입이 가볍다는 것은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다 얘기하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벌써 우리 반 응원가를 다른 반에 말하다니. 아니, 벌써 가서 얘기했어? 쉽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넌참 입이 뭐한 거예요? 비밀을 지키지 않았어. 입이 가볍구나.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입이 가볍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니은. 자,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 귀를 어떻게 해봐? 잘 들어봐. 이런 뜻이겠죠. 자, 귀와 관련된 표현 중에 뭐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봐겠죠. 잘 들어봐. 관심 가져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디귿입니다. 달리기라면 자신 있다더니, 나 달리기 자신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자신 있다더니, 대회에 나가 예선에 떨어지는 바람에, 어머나. 그럼 어떡해요?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민망하겠죠. 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코가 납작해진 거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돼요? 달리기라면 자신 있다더니, 대회에 나가 예선에 떨어지는 바람에 코가 납작해졌어. 납작해졌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또 다른 관용 표현들에 뭐가 있을까요? 배가 아프다는 거는 남이 잘 돼서 심술이 나다는 거고요. 배를 두드리는 거는 밥잘 먹고 배를 두드려요. 생활이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손에 익다는 거는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고요. 손을 떼는 거는 하던 일 그만두는 거예요. 손이 큰 것은 씀씀이가 후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도 있죠. 밟었다,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거고요. 발을 구르는 거는 안타까워하고 다급해하는 거예요. 리을, 우리 엄마는 손이 어때요? 그래서 뭘 사든 많이 산대요. 손이 크니까 씀씀이가 후하다는 뜻이겠죠. 손이 크셔. 그래서 뭘 사든 많이 사시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도전! 낱말 글짓기! 낱말은 위생입니다. 자, 위생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짓고요. 지은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낱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복습 잘하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도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도 오늘은 우리 21번째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이제 대입법과 가감법을 배워봤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연립방정식만 풀어봤는데 자 오늘은 바로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이에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복잡하다라는 건 괄호가 있기도 하고요. 또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로 복잡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A는 B는 C꼴로 제시된 연립방정식 풀이에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립방정식 풀이 되짚어보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은 대입법 또는 가감법을 이용하여 X, Y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였나요? 묶여있는 두 1차 방정식

형식을 잘 연결해서 결국 한 미지수를 소거해서 남은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푼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보고 적절하게 대입법 또는 가감법을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됐었어요. 자, 우리 오늘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이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복잡한 연립방정식은 바로 괄호가 있는 경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괄호를 풀고 식을 정리하여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차 방정식은 2x 플러스 2는 y 마이너스 3이고요. 두 번째 1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괄호 속에 있는 항들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정리한다라는 건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묘항이 있으면 동묘항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차 방정식에서는 y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주세요. 그리고 동묘항 정리하면 두 번째 1차 방정식에선 4x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y. 우변에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마이너스 2로 넘어가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로 정리된 거 맞죠? 그 다음 동량 정리해서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로 깔끔한 연립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두 식을 딱 봤더니, 마이너스 y 플러스 y. 부호만 다른 항이 있네?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이 y가 사라질까요? 그렇죠. 그대로 변끼리 더해준다면 부호만 달라서 0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좌변은 6x, 우변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1이다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끝이 아니죠. 우리 y 찾으러 갑시다. 자, 두식중한 식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데 어디에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은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얘가 마이너스 4죠. 그럼 우변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4가 되면 y는 뭔가요? 그렇죠.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는 계수가 복잡한 유형을 만나볼게요. 마찬가지로 예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수에 소수도 보이고 분수도 보여요. 복잡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그대로 풀게 되면 숫자 계산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계수를 정수로 고쳐서 푸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소수 두 자리수가 보이기 때문에 양변에 100을 골고루 곱해준다면 이 계수와 상수항을 모두 정수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차 방정식에는 분모에 2와 3이 보이니 뭘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최소 공배수. 6을 좌변 전체, 우변 전체에 곱하면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계수와 상수항을 이제 정수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계산 결과가요. 자,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씩 옮겨지니까 얘는 여기 0이 생기면서 그렇죠. OX 플러스 Y는 20이 되는 게 맞고요. 자, 얘도 6을 곱하면 약분되죠? 3X. 약분하면 마이너스 2y, 약분하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자, 얘도 형태가 뭐 x는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없기 때문에, 아, 가감법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x의 계수, 그리고 y의 계수를 비교해 봤더니만, 이 절대값이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더하거나, 뺀다고 해도 이 x나 y가 사라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내가 소거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계수의 절대값을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런데 x 같은 경우는 5와 3을 같은 수로 맞춰주려면 얘는 3을 곱하면 15가 될 것이고 얘는 5를 곱하면 15로 똑같이는 맞춰질 거예요. 하지만 양변에 3 곱하기, 5 곱하기, 두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y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첫 번째 식에만 양변에 2를 곱해준다면 이 y의 계수의 절대값을 2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더 편한 것 같으니 우리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10x 플러스 2y는 40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식 그대로 밑에 써주세요.

자, 부호는 똑같이 맞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는 두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그대로 더해주면 0으로 사라지거든요. 즉, 13x가 26이 되니까 x는 2가 될 겁니다. 자, 우리 y 찾으러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첫 번째 식에 x에 이제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20 플러스 y는 20이 되니까. y는 뭐예요? 그렇죠. 10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간단히 이번엔 순서상 형태로 2,10 이렇게 해를 제시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x나 y의 계수의 절대값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내가 소거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계수의 절대값을 맞춰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A는 B는 C꼴의 방정식 풀어보려고 하는데 얘는 연립 방정식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냐? 두 식을 갖다 갖다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연립 방정식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던 해는 똑같이 나옵니다. 편한 방법으로 만들면 돼요. 예에서 연습해 볼게요. 지금 요 식과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A는 C로 첫 번째 1차 방정식, B는 C로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만드는 상황이네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도 해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연립 방정식을 풀 건데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이 항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1차 방정식은 부호가 바뀌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동명 정리를 해주면 3x-6y는 18이 될 것이고 두 번째 1차 방정식도 부호 바꾸어서 넘긴 다음에 동명 정리해주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x나 y의 계수가 모두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2y는 6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1차 방정식에서 y의 계수도 -2이기 때문에 맞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까지 같을 때는 그대로 빼야 사라져요. 남아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y항이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x는 3으로 나옵니다. 자, y 찾으러 가볼게요. 이첫 번째 식에 x에 3을 대입하면 3-2y가 6이 되면서 마이너스 2y가 3이니까 y가 뭘까요? 그렇죠. 이번엔 분수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여기 답을 모아줬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결해 볼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복잡한 유형 세 가지 만나봤는데요. 자, 복습을 해서 이 연립 방정식 풀이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이어지는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프로템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1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닮은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풀이에 녹여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닮은 조건 세 가지 무엇이 있었는지 되짚으면서 출발해볼게요. 우리 삼각형의 닮은 조건이라는 건 두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 서로 닮음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두 삼각형을 딱 보고 이 셋 중에 하나를 만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두 쌍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다면 이번에는 SAS 닮음이다라고 할수 있었어요. 마지막 닮은 조건은 두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자, 이럴 때는 AA 닮음이다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세 가지 닮음 조건 계속해서 사용할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삼각형의 닮음 조건의 활용의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로 만날 유형은 바로 AA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 친구들이 두 쌍의 내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포텐 핵심 개념 문제 1번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요. 각 ABC, 각 EDC의 크기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닮음인 두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선분 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어떤 두 삼각형이 닮았을까요? 보이시나요? 당연히 이 동그라미 각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 각을 가진 요 작은 삼각형. 또이 동그라미 각을 가지고 있는 큰 삼각형에 집중을 해보면 두 삼각형은 동그라미 각을 가지고 있고, 또요 각은 공통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 다 동그라미 X를 가지고 있으니 무슨 닮음? 그렇죠. AL 닮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그림이 겹쳐져 있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림을 좀 분리해서 같은 모양으로 그리면 대응변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요 작은 삼각형을 요렇게 뒤집어서 바깥에 큰 삼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동그라미 X 그리고 꼭지점도 E, D, C 붙여봅시다. 지금 선분 DC의 길이가 10cm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큰 삼각형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삼각형 ABC는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분리해서 그렸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삼각형 E, D, C와 닮음인데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다. 괄호 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선분 DE의 길이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얘는 닮음 B 이용하면 되겠죠? 몇대몇 닮음인가요? 20대 10. 2대 1 닮음이네. 아, 얘를 절반하면 요 변의 길이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길이도 14니까 절반하면 여기는 7cm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요 길이는 7cm. 따라서 선분 DE의 길이는 7cm입니다. 이렇게 정답까지 써주면 이 문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유형 만나볼게요. SAS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우리 친구들이 그림에서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와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 만나볼까요? 포텐 핵심 개념 문제 2번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 변의 길이가 잔뜩 나와 있는데 서로 닮은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이번에는 요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에서 어떤 두 삼각형이 닮았을까요? 자, 그림이 겹쳐져 있을 때는 이 공통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에 집중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요각 A를 공통각으로 가지는 삼각형 ADC, 요 작은 삼각형과 또요 동그라미 각을 가지는 큰 삼각형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각 하나가 동그라미로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변의 길이를 잔뜩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동그라미 각을 끼인각으로 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비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 동그라미를 끼인각으로 하는 두변중 짧은 변의 길이가 4죠. 자, 그럼 이번엔 큰 삼각형에서 이 동그라미 각을 끼인각으로 하는 두변 중에서 짧은 변은 이번엔 8입니다. 따라서 4대 8, 1대 2인 상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다시 작은 삼각형에서 이번엔 두변 중에서 긴 변의 길이가 8이죠.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도 얘를 끼인각으로 하는 두변 중에서 긴 변의

길이를 확인해 보면 12 더하기 4에서 16이 됩니다. 어? 8대 16도 1대 2잖아요. 아, 지금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의 비는 1대 2고요.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로 같으니 SAS 닮음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좀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그려보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A, C, D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가 4cm, 여기는 8cm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닮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큰 삼각형 ABC와 자, 요 모양 그대로 그렸으니까 대응점 순서 맞춰서 작은 삼각형 ACD는 이번엔 SAS 닮음인 상황이에요. 자, 몇 대 몇 닮음일까요? 16대 8, 8대 4, 그렇죠. 2대 1 닮음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선분 CD의 길이는요, 대응변. 요 18cm를 이번에도 2대 1이니까 절반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9cm. 선분 CD의 길이는 9cm입니다. 요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유형은요, 바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은 도형에서의 닮음인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문제풀이를 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직사각형 ABCD의 종이를요, 꼭지점 C가 2에 오도록 이렇게 접은 상황입니다. 자, 그때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종이 접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사실은 이 접기 전 도형과 접은 후의 도형이 합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 그리고 5, 5, 대응변의 길이 같겠죠? 그리고 15, 15, 대응변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직각 삼각형 비교해보면 요각을 동그라미, 요각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80도에서 90도 빼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죠. 그럼 직각 삼각형에서 두 외곽을 더해도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X가 되면서 두 직각 삼각형이 지금 AA 닮음이 되는 겁니다. 자, 닮은 비는 15대 5, 바로 3대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분 DF의 길이를 XCM라고 하면 3대 1이니까 얘는 3XCM겠죠. 자, 그럼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3x 더하기 3이요. 15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 3을 빼면 10이니까 나누기 3에서 x는 4라고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4cm로 완성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 그림에서 요 두 직각삼각형이 AA 닮음이라는 사실 문제풀이에 많이 이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AI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 이전에 학습한 수백만 개의 유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이나 풀이 과정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과일의 총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 어떤 연산을 써야 할까요? 제가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덧셈으로 풀 확률이 99.9%입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풀이 방법을 선택해 8이라는 정답을 내놓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도 가능합니다. 수십만 개의 문제를 분석해 문제 속의 단어, 수식, 기호들의 빈도수와 연속되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 뒤에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이 나올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문제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문제 10만 개 중 90%가 인수분해로 풀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합이 4이고 곱이 3인 두 수를 찾아 X-1, X-

0: X-3으로 인수분해하고 X는 1 또는 X는 3이라는 답을 내놓는 거죠. 여러 갈래의 풀이 중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풀이 경로를 따라가 답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저는 수학 문제의 풀이법을 선택할 때에도 통계와 확률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제가 정답을 찾는 비결이죠.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우리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AI 속에서도 수학이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확률이 있었죠. 저는 종종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풀까? 라고 생각이 들면은 AI한테 한번 넌 어떻게 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AI가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어보게끔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사실을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할 때도 한번 써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 이 중학수학, 특히 확률이 이 문제를 푸는 AI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AI가 되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다룰 수학 개념은 바로 확률입니다. 자, 확률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 건데, 확률은 무엇이었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만 해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모든 경우의 수 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뭐 주사위 세 개를 던진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고민할 때 일단 어떻게 된다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상황만 따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해당하는 경우가 몇 번인지 따져가지고 n분의 a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이 되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풀 문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 이 1차 전략을 선택할 건데 뭐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AI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전에 풀었던 유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따집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100개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인수분해를 풀이한 게 78회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뭐 20회는 근의 공식으로 풀었고 뭐 또 다른 2회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I 선택은 뭐겠어요? 어라, 인수분해를 택하는 건 전체 경우에서 100분의 78번이니까 몇 퍼센트? 78%고 근의 공식을 적용하는 건 20번이니까 100분의 20이라서 몇 퍼센트? 20% 정도네. 그럼 확률상 가장 높은 건 뭐? 그쵸. 78%인 인수분해. 아,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도전해 보겠다. 인수분해로 한번 풀어볼까? 라고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I가, 이거 인수분해를 풀어볼까 하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한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최고차의 개수 1이야. 아, 이것도 많이 해봤지. 그 다음에 상수항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 말은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2가 되는 경우를 따질 건데 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트라이 보는 거 괜찮겠는걸? 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성공률 80%를 예상하고 나서 좋아, 유지해 보겠어. 그 말은 인수분해로 해볼게 라는 거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기 전에 인수의 후보를 탐색할 겁니다. 자, 곱해서 2인수를 찾아요. 뭐가 있죠? 2랑 1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뭐 1과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합이 마이너스 3이 되는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고민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행히 있어요.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래, 인수분해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열심히 인수분해할 겁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한번 스타트 해보자 라고 AI가 판단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스텝은 정말로 인수분해를 적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AI도 똑같이 인수분해할 거예요. 두 수의 곱이 2이고

합이 마이너스 3인 두 수를 찾았으니까, 아, 요 식은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어떻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거는 0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새로 쓸수 있겠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 두개 인수의 곱이 0이니까 이때도 우리가 AI는 확률적으로 아, x 빼기 1은 0 그리고 x 빼기 2는 0 이거 두 개를 고민하면 되겠다. 그래서 x는 1 그리고 x는 2다라는 결론을 얻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어요.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1. 근데 이 친구가, 이 AI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죠. 왜? 80%, 대략 78%가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건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찾았어. 근데 앞에 최고차인 계수가 3이네?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봅니다. 여러 조합을 모두 시도해봤어요. 모두 시도했으나 안타깝게 안 되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AI는 그대로 멈출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략을 다시 한번 탐색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이렇게 계수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후보를 다 해봤던 실패한 경우에서 그때 95% 정도가 그대 공식을 썼더니 풀리네. 어떻게 할까요? AI는? 그래. 근의 공식이다 하고 근의 공식을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어서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확률적 사고를 한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친구랑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판단할 때 확률적 사고를 굉장히 자주 하곤 합니다. 확률적 사고 그렇게 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재를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을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영어 패턴만 하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새로운 패턴을 공부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생장이 반갑습니다. 오늘의 패턴 무엇인지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Today's pattern.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가는 거 어때? 무언가 하는 거 어떠냐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건 제안하는 말이죠. 다양한 표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오늘 어떤 패턴을 공부하게 될지 버디아의 대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2: No. Why don't we go to the beach?
1: You can

0: Also say,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1: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0: Sounds great.
2: 대화 잘 보고 오셨을까요? 어떤 패턴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우,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서도 배웠을 법한 표현인데, 이번 주말에 계획 있어? 일정 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No, 없는데, why don't we go to the beach? 라고 이번에 제안을 해요. 우리 바닷가 가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을 어떻게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을까? You can also say,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좋은 패턴을 소개해줘요. 들었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what do you say to? 라고 하는 걸 직역을 해보면 무언가에 대해 뭐라고 말할래? 인데 이게 바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제안해주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라고 제안을 해주고 마무리로 Sounds great! 좋다! 라고 하면서 대화 마무리되었어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say to? 다시 한번 What do you say to? 무엇하는 거 어때? 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직역을 해보면 그것에 대해 무언가에 대해 뭐라고 말할래?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무엇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What do you say to my plan? 같이 한번 다시 말해볼까요? What do you say to my plan? 내 계획 어때? 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말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따라 말해볼까요? What do you say to a movie tonight? 오늘 밤 영화 어때? 오늘 밤 영화 보러 갈래?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문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What do you say to eating out? 다시 한번 What do you say to eating out? Eat out. 나가서 먹다. 그래서 외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해주는 말이 완성되는 거죠. 간단하게 패턴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는 버디아의 대화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Buddy,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0: Not really. Why?
1: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0: I'm not sure yet. What made you think of that?
1: I just want to relax and get some fresh air.
0: Sounds good.
1: We can walk along the beach and grab some snacks.
0: Okay, I'm down. How are we getting there?
1: My mom will give us a ride.
0: Then it's settled.
1: 'Buddy,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0: Not really. Why?
1: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0: I'm not sure yet. What made you think of that? I'm not sure yet. What made you think of that?
1: I just want to relax and get some fresh air. I just want to relax and get some fresh air.
0: Sounds good.
1: We can walk along the beach and grab some snacks. We can walk along the beach and grab some snacks.
0: Okay, I'm down. How are we getting there? Okay, I'm down. How are we getting there?
1: My mom will give us a ride. My mom will give us a ride.
0: Then it's settled.
2: 연습 잘하고 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했던 그 대화를 다시 확인해 보면서 핵심 패턴과 그리고 추가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Buddy라고 이름 부르면서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앞에 봤던 바로 그 질문이죠. 이번 주말에 계획 있어? 일정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Not really. 뭐 아니 별거 없는데 why? 왜 그러는데? 자 바로 오늘의 패턴 등장해요.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가는 거 어때? 바다 보러 갈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What do you say to가 제안해주는 오늘의 핵심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죠. I'm not sure yet. 아직 별로 확신이 들지 않는데? 라고 뭔가 바로 수락하지는 않아요. So what made you think of that? 그걸 왜 네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푹 쉬고 싶고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고 싶거든이라고 나름대로 공감이 될 만한 얘기를 하죠. Sounds good. 좋다라고 하면서 무언가 설득이 될것 같아요. 계속 한번 되어볼까요? We can walk along the beach. 뭐할수 있냐면 우리가 바닷가를 따라 걸을 수도 있고 and grab some snacks. 이때 grab이라고 하는 건 뒤에 snack이라고 하는 간식과 같이 무언가를 간단히 먹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grab이라는 건 간단히 먹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우리 바닷가도 따라서 걸을 수도 있고 간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안 넘어갈 수 없겠죠. Okay, I'm dow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I'm down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간단히만 보면 수락해 주는 말로 나도 좋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So how are we getting there? 우리 거기 어떻게 갈 건데? 그래도 바닷가 가려면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 수단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My mom, 우리 엄마가 will give us a ride. Give a ride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탈 것을 주다라는 건데, 그래서 누군가를 태워주다라고 할때 give a ride라고 하고요. 이 사이에는 us와 같이 사람이 등장한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Then it's settled. 그러면 it's settled. 이때 settle이라고 하는 건 결정하다, 해결하다라는 의미라, 그러면 다 정해졌네, 결정되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유용한 표현까지 다시 사용하면서 오늘 대화 마무리되었어요. 오늘의 패턴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가는 거 어때? 자, 이거 문장이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hat do you say to? 라고 말을 시작해주면 상대방에게 제안해주는 질문을 던져줄 수가 있다. Today's mission. 오늘의 미션은 What do you say to? 라고 하는 오늘의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제안해보는 말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What do you say to? 라고 하는 이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에 있는 문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0강 새로운 왕조 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이 세워지기까지의 내용 우리 문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조선의 건국 과정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기역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요, 지금 보니까 토지문서를 불태우고, 아하, 과전법을 시행해야 돼. 과전법 시행과 관련된 거고요. 니은, 지금은 요동 정벌을 할 때가 아니야. 이 앞에 누구예요? 바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오는 거죠. 위화도 회군입니다. 디귿,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라고 합시다. 바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게 된이 모습 나오게 됐죠. 자, 이 자료의 사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바로 1388년 위화도 회군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바로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과전법 1391년,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해가 1392년.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니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자료에서 이성계와 신진 4대부가 과전법을 실시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자, 이 당시 고려 말에는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토지제도가 여러분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와 신진 4대부들은요, 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들을 몰수해서 바로 신진 4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과전법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 말, 이 토지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태종 때 실시된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떤 정책인지 볼까요? 기역은요, 6조 직계제예요. 바로 신하들이 의정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어디로 바로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것이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무엇이냐? 바로 나무판에 지금 이름과 그리고 뭐가 새겨져 있느냐? 보통 우리가 신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자, 이건 무엇이다? 바로 1번 문제에서 나오죠. 호패입니다.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했고요. 디귿 보면요, 지금 사병을 없앴어요. 자, 이렇게 사병을 없애고 6조 직계제 호패법을 실시했는데요. 태종이 기역 디귿과 같은 정책을 펼친 이 이유를 서술하세요라고 했죠. 태종 이방원은요, 굉장히 힘겹게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두 차례 왕재난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는 할수 없겠죠. 그래서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나라의 제도를 뭐 했다? 정비했다. 그래서 왕권 강화와 나라의 제도 정비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세종 때 제작된 과학기구라고 하는데요. 자, 기역과 니은의 명칭이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하죠. 기역은 뭐예요? 바로 혼천이.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간이입니다. 그래서 혼천이보다 좀더 작게 제작된 걸, 간소하게 제작된 걸 간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세종 때위 자료의 과학기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지금 서술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세종 때는요, 우리가 중국의 달력을 빌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은요, 바로 농업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절과 절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달력을 빌렸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미세하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종은 안 되겠다. 우리 여기 한성을 중심으로 이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측해서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어야겠다. 자, 그렇다면 먼저 측정할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혼천이와 간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은 바로 한성을 기준으로 별자리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얼른 문제 풀어보러 가볼게요. 1번입니다.
가인물이 한 일로 옳은 것은 가인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족으로는 이자춘, 이방원입니다. 이자춘 하면 이성계의 아버지,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이죠. 대표 사건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되죠.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 바로 이성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변 인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 이야기 함흥차사 이야기도 이성계와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가인물이 한 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건요 바로 세종 때 북쪽의 영토를 확장한 역사적 사건이죠. 아니고요. 2번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그렇죠. 한양으로 수도를 정했죠. 3번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건요. 세도 정치 시기 아주 조선의 거의 끝에 후기 쪽에 나타나는 일인데요. 삼정 이정청 그때 당시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했죠. 세금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 관청입니다. 4번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 이건 누구 떠올리면 돼요? 고려시대 광종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가의 인물 특징 한번 볼게요. 조선 개국 공신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준 신하다라는 거죠. 조선의 통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제시한 조선 경국전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걸 저술했고요. 불씨 잡변을 지어 불교 교리를 비판합니다.

자, 불씨 잡병과 조선 경국전 나오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인물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누구예요? 정답은 바로 정도전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는 나중에 성리학을 발전시킨 인물. 송시열은요, 나중에 이 청나라를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북벌론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정몽주는요, 우리가 고려 말 온건파 신진 4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고려 왕조 내에서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가에 들어갈 내용.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 묻고 답하기인데요. 질문이 과전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공양왕 3년에 시행되었고, 조준, 정도전 등의 건의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신진 4대부들의 건의로 실시되었다. 자, 맞는 설명 골라보도록 할게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요, 바로 조선 후기 대동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백성들이요, 세금을 바로 특산물로 냈던 공납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산물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좀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산물 대신 쌀이나 돈으로 내세요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궁궐에 쌀과 돈만 많고 이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줄 수 있는 누구? 공인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주 나중에 해당하고요. 대동법과 관련된 거고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건요, 바로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이때 이 지계라는 거는 땅문서에서 땅문서를 발급하였다. 라는 내용이고요. 관계없습니다. 3번 전지와 시지를 품계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건요. 앞에 있는 전과 시를 따서 뭐예요? 고려시대에 전식과 신하들에게 월급을 줄때 바로 전지 그리고 시지, 농지, 곡식을 가지고 갈수 있고 그리고 땔감을 얻어갈 수 있는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전식과고요. 4번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너네가 월급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수조권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4번 문제 볼까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이거 우리 아까 확인 문제에서 했던 거죠. 위화도 회군 언제? 1388년. 자, 그리고 과전법 제정은 1391년. 나라가 세워진 시기 1392년. 정답은 몇 번? 바로 순서대로 1번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네요. 5번 문제 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로 오른 것은? 자, 그렇다면 가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서울을 거닐며 조선을 만나다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를 말하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스탬프를 찍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근정전, 강녕전이 있는 조선의 궁궐이래요. 경복궁. 두 번째,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것. 이것이 어딘가요? 바로 종묘가 되겠죠. 그래서 종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반달 모양의 옹성을 갖춘 한양 동쪽의 성 흥인지문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게요. 사직단, 곡식의 신, 토지의 신께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있었고요. 조선시대 문화유산 맞죠?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명동성당은요, 한참 이후에 지어진 거예요. 근대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 2번과 3번도 조선시대 문화유산이지만 여기 있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조선시대 이 한양 도성에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아까 경복궁, 종묘, 그리고 사직단.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요. 숭례문이 무엇이냐? 한양 도성의 남쪽 정문으로 예를 숭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지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볼게요. 6번입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가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의 정문이 뭐래요? 광화문이래요. 여기 계단부터 문 앞까지의 공간은 광화문 월대입니다. 중건 기록, 사진, 발굴 조사 등을 종합하여 최근 뭐 했다? 복원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건물. 자, 바로 정문이 광화문인 거 뭐죠? 바로 경복궁입니다. 1번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경복궁 안에는요, 근정전이 있는데요. 부지런할 근이에요. 부지런하게 정치를 하는 건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근정전에서는요, 나라에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근정전이 정전으로 하였다.

경전을 이제 메인 건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경복궁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2번,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되었다. 몽골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게 굉장히 많죠. 뭐 황룡사 9층 목탑도 그때 소실되었고요. 초조 대장경도 불에 타버렸죠. 자, 3번, 정조의 명에 의해 축조되었다. 이건 바로 수원에 있는 화성, 수원 화성입니다. 4번,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이거 뭐라고요? 바로 종묘죠. 그래서 종묘까지 각각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조선 태종이 한 일입니다. 조선 태종은요,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호패법을 시행하였다. 그렇죠. 신분증과 같은 호패를 다 가지고 다니게 했었어요. 그리고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개미자라는 건 금속 활자입니다.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고요. 또한 가지 무엇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1번,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건요, 바로 태종 때한 일이 아니라 영조 때의 균역법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의 백성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데, 자, 군대를 안 가면 옷감을 대신 세금으로 두필 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이나 또는 갓난 아이에게까지 바로 이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옷감을 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두필 말고 한 필을 내라라고 한게 균역법입니다. 2번, 직전법을 실시했다. 이건 세조 때 바로 전 현직 관리에게 주던 땅의 수조권, 이 토지의 수조권을 주던 뭐예요? 바로 과점법. 이 과점법이 이제 더 이상 줄 토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라고 한게 세조 때 직전법입니다. 3번, 오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거는요,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지키는 다섯 개 아주 중요한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완성된 거는 언제냐? 숙종 때입니다. 4번,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그렇죠. 바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누구에게 보고한다? 왕에게 보고하게끔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까요? 밑줄은 이것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이에요. 그러면은 조선의 문화유산과 관련됐겠죠?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몸에 차고 다녔던 이것을 관람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신분증명,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 여러분 뭘까요? 바로 호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찾는다면 3번이 정답이 되고요. 1번 교지라는 건요, 왕이 신하에게 관리직을 줄때 주던 임명장과 같은 겁니다. 족보는요, 우리 알죠? 우리 가족의 족보가 있다. 바로 우리 가족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역사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명첩이라는 건요, 이름을 쓰는 칸이 비어있는 임명장과 같은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에 군사들을 먹일 군량미가 많이 부족했어요. 쌀과 돈이 부족했을 때, 이때 부유한 평민이나 또는 상인들에게 이러한 쌀이나 돈을 받고 공명첩을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신분 상승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밑줄은 이왕 어떤 특징이 있어요? 훈민정음 창제였다. 아,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다. 농사직설이라는 농업서 편찬했죠. 1번,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그렇죠. 세종에 대한 설명으로 1번에 대한 설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북쪽 지역의 영토를 넓혀가지고 지금의 국경선과 비슷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사건 기억하시고요. 2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 때. 3번,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건 김정우라는 인물이죠. 4번, 백두산 정개비를 건립하였다. 백두산 지역에 국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개비를 건립한 왕은 숙종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의 표창장을 받은 인물 골라보도록 할게요. 위 사람은 노비 출신의 한계를 극복했대요. 혼천이와 자격류 등 다양한 기구의 제작에 참여하여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 인물, 우리 친구들 다 알고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장영실입니다. 정몽주는요, 고려 말, 온건파, 신진 4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최무선은요, 화약무기를 개발했던 인물이죠. 바로 고려시대 인물입니다. 4번 홍대용은요, 바로 실학자예요.
실학자예요. 조선시대 실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밑줄 그은 역법서로 옳은 것은 서운관에서 일식을 예보했는데 어찌 일각에 시간차가 나는 것인가? 라고 세종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중국의 역법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역법이 아니라 중국의 역법을 사용하다 보니, 아, 이 차이가 있사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를 만드시오. 그리고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성을 기준으로 이 별자리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측정해서 우리나라만의 역법서를 만들게 됐죠. 그 역법서의 이름이 바로 칠정산 네 편입니다. 여기 칠정이라는 건요, 바로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달을 포함한 7개의 천체를 말하고요. 여기 있는 산은 그 움직임을 측정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역법서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금양잡록은요, 바로 농업서에 해당하고요. 2번 농사직설도 농업서입니다. 3번 삼강행실도는요,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들에게 사람의 도리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곁들인 도덕 교과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과학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래요. 이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에 따라 도성문을 열고 닫았고요. 궁궐 호위병들은 임무를 교대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의 이름은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자격루입니다. 자격루 1번에 있네요. 2번 치국이는요, 비의 양을 재는 기구, 혼천이는요,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구, 그리고 앙부일구는 뭐예요? 바로 해시계죠. 그래서 해의 그림자로 시각을 알수 있게 한 기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자, 오늘 역사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제를 통해 조선의 건국 과정과 그리고 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을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대륙별 특징들을 봤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문화의 이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등에서 중등으로 스텝, 우리 이제 사회 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요 파트에서는요, 사회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영위하고 살아가는 문화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개념과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사회화, 문화의 이해. 요거는 또 우리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어떤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 두 개 단원을 좀 묶어왔습니다. 바로, 사회, 인간과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7단원하고 다양한 문화의 이해라는 8단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좀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화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또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갈등과 차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단원이에요. 그리고 문화는 또 무엇인가? 의미.

함께 특징. 요거를 잘 기억해야 하는 단원이 8단원. 자,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뭐, 텔레비전, 라디오, 다양한 것들이 미디어인데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다양한 문화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거. 또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자세를 또 가르쳐 주는 단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3, 4학년 군에서 배웠던 내용이요. 바로 다양한 문화의 확산과 문제, 또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때 편견도 나오고, 차별도 나오고, 다양한 문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개념들에서 또 스텝업 됩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가거든요. 그거. 또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거 배워볼 거예요. 나의 지위와 역할은 뭘까? 그러다가 생기는 역할 갈등. 이것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까? 자, 사회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차별, 그리고 이제 문화는 어떤 것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 특징을 또 짚어볼 줄 알아야 되겠고, 미디어와 문화, 다양한 문화, 이해 태도까지. 그래요. 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중학교에서 우리 기초적인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다양한 문화가 있다.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 부분들을 배웁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재밌어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도전. 7단원 사회화와 관련된 이 단원의 내용들 한번 살펴볼 겁니다. 빈칸, 기억에 들어갈 개념을 쓰고, 2번은 기억의 기능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서술하시오. 이거는 뭐 거의, 90% 이상 서술형 문제로 참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쵸? 그쵸?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또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과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이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이게 인간이야.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죠. 자,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언어, 행동 양식, 지식, 가치관. 이거 모르면 사회 속에서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 익혀야 되는 다른 사람과 말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야 되는 예절과 매너,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은 사회화입니다.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빈칸에 가장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는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회화구나. 그래서, 그치, 사회화에 따라서 사회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쓰라는 거구나. 그 기능을 교과서에서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 개인적인 차원의 기능? 사회적 차원의 사회화의 기능을 쓰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밑에 있는 내용들, 이제, 요거 사회화를 찾기 위한 보기였던 것이고, 결국 문제는 요겁니다.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바는? 자, 그러면 이제 사회화에 대해서 만나볼게요. 사회화가 뭐냐면, 앞서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지만,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고, 아주, 좀, 뭐랄까요, 매끄럽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가 쓰는 언어를 알아야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학교는 언제 가니? 말할 줄 알아야지, 그죠? 그리고, 행동 양식 알아야죠.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하고, 친구 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익혀야 되는 지식과 가치관들을 또잘 함양하고 있어야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한몫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이거야. 이걸 배워 나가는 과정. 배워 나가는 과정. 사회화는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나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다. 저 한국말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요. 그 아니에요. 배워요. 맘마, 아빠, 엄마 이런 거다 하는 거 배우는 거지. 그치? 배워가는 게 사회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가 되어 갑니다. 본능적인 행동과 사회화된 행동의 차이는요. 학습된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알겠죠? 본능적으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품하고 있는 거잖아요. 졸리면 하품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하품 나온다고 수업하다 갑자기 여기서 하품을 막 할까요? 하품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참아보려고 하고 참아져서 안 참아지기 어려울 때는 약간 좀 가리면서 이제 하품을 하잖아요. 이런 거야. 가리는 행동. 이건 배우는

거죠. 누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입을 이렇게 팍 벌면서 하품을 하니 좀 가려. 이렇게. 자, 이게 사회화다. 자, 기능 가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개인적 측면에서는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한국인, 그 학교 구성원, 그 직장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사회화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사회화 과정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게 바로 개성과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저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 친구는 저걸 잘하고, 이렇게 나만의 개성이 다르고 친구와 개성이 다르고 그런 과정에서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아 정체성. 자아는 스스로 자자 나 아자, 나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알고 있고 알아가는 상태, 알아 있는 상태, 이거 자아 정체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의 것을 익혔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인이 한국의 것을 익혔기 때문에 한국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 써볼까요? 자, 그래서 기억에는 사회화라고 하는 키워드, 이게 들어갔어야 됐고요. 개인적 측면에서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익혔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수 있게 되고, 자,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화의 기능 두 가지 방향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 7단원 배울 때는 더 쉽게 그 사회 수업할 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는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지위와 역할의 측면에서 서술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 속에서 우리는요, 뭔가 뭘 맡아. 우리 가족 중에는요, 제가 막내예요. 아니면 제가 엄마예요. 저희 학교에서 저는요, 학생 회장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를 맡아. 그게 지위야. 그리고 거기 따라서 해야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 내용이 나왔어요. 쉬는 날에도 화재 진압한 소방관, 표창,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소방관 A씨에게 모범 소방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A씨는 평소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은 바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고 우리 국민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을 잘했네요. 그래서 표창장 받았네요. 자, 일단 우리 소방관이라고 하는 요 직업이 결국 이 A씨가 맡은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자, 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소방관의 역할은 무엇이냐? 화재 진압이고요. 그 역할을 바로 잘 했어요. 역할을 개인이 수행하는 거, 이거 역할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역할 행동을 잘 했어요. 그래서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표창장 줍니다라고 보상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걸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방관의 지위와 소방관의 역할을 쓸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보상을 받은 거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충전 들어가 볼까요? 사회적 지위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요게 사회적 지위예요. 이 친구는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학생이네요. 그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또 이제 가족 안에서는 형인가 봐요. 그리고 또 아들이네요. 자, 그러면서 또 학급에서는, 와, 회장하고 있네요. 학급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도 가입을 했나 봐요. 댄스부에. 특히 이제 댄스에 관심이 있었나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위를 개인은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할은 뭐냐?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 학생이네. 학생이니까 교복을 입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도 잘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겠지? 라고 기대하겠죠. 그거예요. 역할. 바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 선생님이 여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뭘 기대합니까? 쌤이 노래를 불러주길 기대해요? 춤춰주길 기대해요? 아니잖아요. 사회 수업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사회 선생님이니까. 사회 선생님이란 지위에 기대되는 역할, 사회 수업을 해주시는 거.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역할이라고 합니다. 지위에 따른 이 역할을 잘 충실히 수행을 하면요. 사회적인 인정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표창장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소방관 A씨에게 왜 표창장을 줬을까를 지위와 역할의 측면에서 쓰는 겁니다. 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바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경우에는 표창장을 준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학생이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 잘하면 모범상 수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지위 역할 보장이라고 써주시면, 보상이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문화로 한번 가볼게요. 8단원 문화의 이해입니다. 자, 글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는 다양한 줄임말과 신조어, 새롭게 만든 이제 이 신조어를 쓰죠. 기성세대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기성세대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쭉 있었던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에 비해서 나이가 있는 세대죠. 자, 그래도 젊은 세대끼리는 알아들어요. 서로 뜻이 잘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무슨 젊은 세대의 줄임말이에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써볼게요. 댓글에 이거 많이 쓰죠? 이응, 이응. 응, 알았어.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뭐, 알잘 딱깔 센? 알아서 딱,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뭐 이런 거. 선생님 잘좀 힘들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잘 알죠. 우리 친구들끼리는 통해요. 이게 문화야.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요 문제는 문화의 속성을 쓰는 문제예요. 너 문화의 속성이 뭔지를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속성이 어떤 속성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찾아내봐. 문화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사례와 함께 문제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현실 세계, 우리 현실 사회 얘기니까 우리가 쓰는 문화니까 사례를 제시하면 어떤 특성이구나라는 걸 연결시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의 의미를 서술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끼리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끼리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거든요. 함께 공짜, 가지고 있다 할때 유자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기성세대는 그 문화를 안 했어, 잘. 몰라, 우리는. 근데 젊은 세대는 우리끼리는 했어. 우린 알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해도 알아. 이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문화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니까 문화의 의미를 좀 들어가 보자면, 한 사회의 구성원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열대기후라면 열대기후 지역의 환경에, 산지지형에 산다면 산지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공통의 그들만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자연과 역사와 배경 안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야. 생활 양식을. 자, 문화가 아닌 것은 본능, 유전, 자연현상, 개인적인 버릇, 습관. 본능과 유전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배우는 게 아니죠. 문화도 배워야 돼요. 문화도 학습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화라고 하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타고나는 건안 되고요. 자연현상, 인간이 뭐한게 아니잖아. 문화는 인간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자연현상, 뭐 태풍, 뭐 가뭄 이런 거, 아니면 이 지역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런 거 문화가 아니에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환경에 적응해서 만든 겨울철 난방 방식, 온돌 이런 건 문화지.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는 문화 안 돼요. 왜? 공통의 생활 양식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자꾸 긴장하면 코를 긁는 버릇이 있어. 이건 나의 버릇이자 습관이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코를 긁어? 이렇게 긁어야지만, 좀 긴장감이 가라앉는다고 배웠어. 이러면 문화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자, 그래서 개인적인 버릇이나 습관은 문화가 아닙니다. 자, 이제 문화의 속성. 요거 들어갈게요. 지금 사례는 공유성의 사례였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젊은 세대들, 젊은이들 사이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안다라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은 한국에 이제 이 같이 문화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생일날 친구가 만났어. 그래가지고 야, 너 생일이야, 친구야? 아침에 미역국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거든. 한국인들은 미역국이 생일날 먹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같은 한국이니까. 알겠죠? 이런 겁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자, 학습성 배워야 한다는 거 문화. 배우지 않고서 타고나는 행동이 문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라 안 돼요. 알겠죠? 문화는 무조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축적성 문화는요. 계속해서 말과 언어로 쌓이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거야. 김치를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절임김치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의 김치로 이어져서 축적되어서 발전해지고 풍부해진 거죠. 그다음에 변동성. 그렇다고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손글씨로 편지를 많이 썼다면 지금은 이메일 주고받죠. 이렇게. 자, 전체성 문화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금 이메일로 우리 편지를 주고받는 이유는 컴퓨터 이런 정보통신기기의 발달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메일도 바뀐 거잖아. 그렇죠? 경제도 이 영향을 받아서 뭐 인터넷 뱅킹 시스템 활용하고요. 전자상거래 쓰고요. 그리고 수업도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답을 지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요 상황은 공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 한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함께 하고 있는 문화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의 문화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시험을 앞둔 친구에게 누군가가 찹쌀떡을 갖고 왔어요. 난 개인적으로 찹쌀떡 잘 안 먹었는데 뭐 싫어하진 않지만 왜 굳이 나한테 난 초콜릿 더 좋아하는데? 알고 있어요. 찹쌀떡의 의미를. 찰싹 시험에 합격해서 달라붙어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서로가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성질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뉴 미디어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뉴 미디어. 요겁니다. 라이브 방송 초대. 떡볶이를 먹는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송. 자, 이거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혼자 그냥 먹고 그냥 영상 찍고 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이니까, 생방송이니까 그걸 보면서 글을 달아요. 잠깐만요. 튀김도 먹어주세요. 저 죄송하지만 오징어 튀김을 갖다가요. 떡볶이 국물에 잔뜩 찍어서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떡볶이는 쌀떡이지. 아, 쌀떡 맛있게 드시네. 아닌데. 밀떡이 더 맛있는데. 막 서로 막 의견을 올려요. 이분 누군지 몰라도 참 맛있게 드시네. 이러면서 막 글을 올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분은 이제 요 글을 읽으면서, 아, 그러면 제가 튀김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저는 이번에 지금 쌀떡 먹지만 다음번에 밀떡도 준비해 볼게요. 아, 제가 누구냐면요. 이러면서, 제 먹방 잘하니까 자주 오세요. 이렇게 막 반응을 보이겠죠? 이거야. 이게 뉴미디어의 특징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의도와 조건 파악해볼까요?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미디어의 특징이에요. 어떤 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의 특징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뉴미디어는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료에서도요,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요. 쌍방향, 양쪽 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럼 누구랑 누구? 정보를 만드는 사람, 생산자.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 소비자예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들 사이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뉴미디어가 뭔지 그러면 알아야겠네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디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미디어는 전달해주는 매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정보 등을 전달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 우리는 다양한 정보, 뭘 통해서 얻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뭘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죠? 인터넷. 또는 텔레비전 방송 보면서도요, 정보를 얻어요. 책을 보면서도 정보를 얻어요. 이거 다 미디어예요. 신문, TV, 인터넷이 미디어입니다. 근데 미디어의 이 기능이 뭐냐? 방금 본 것처럼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좀 크고요. 그 다음, 즐거워요. 먹방 보면서 재밌잖아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막 먹방 보면서 그냥 휴식을 즐기죠. 텔레비전에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 보면서 재미있게 즐깁니다. 즐거움, 휴식, 오락을 제공해주고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서 사회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

뭐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오늘의 정치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사회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부분이구나. 나는 여기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서로 서로의 이제 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또 많은 사람 몰랐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또 이끌어내고 이거 문제니까 환경 문제 심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요.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여야 돼요. 그렇게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해서 그 사회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디어의 기능이고요. 그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는요, 특히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들입니다. 예,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이 뉴미디어의 특징이에요. 자,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도 그래서 불분명해졌습니다. 방금 봤던 떡볶이 먹방을 하시던 분. 이 사람은 어느 날뭐 내가 떡볶이 먹방을 해서 생산을 하고 또 어느 날은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되기도 해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의견,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요. 누구나 생산자가 될수 있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뭐 텔레비전 방송하면은 방송국에서 전문적인 방송 작가들 뭐 아니면 제작자들이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영향력이 아주 커진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다? 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정보 전달의 의사소통이 양쪽 방향,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요 자료에 나타난 을의 문화 이해 태도를 쓰고 이 문화 이해 태도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니까 여유롭네. 아침 겸 점심? 왜? 아, 촌스럽게 정말. 브런치라고 해야 고급스럽지. 브런치 뭐니 브런치?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자, 이거 영어로 된 breakfast and lunch. 아침, 점심. 영어로 된 걸로 브런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침, 겸, 점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 을은요? 영어로 말을 해야지 더 고급스럽다. 영어가 더 고급스러운 언어지라는 문화 이해 태도를 갖고 있어요. 바로, 요런 문화 이해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문화. 4대주의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요번 문제는 문화를 이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 4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가볼게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중에서 별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4대주의가 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냐면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속한 문화가 최고야. 다른 문화? 우리랑 다르잖아? 아유, 별로야. 열등에 떨어져. 무시할 거야.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이러면 자기 문화 자부심 높이니까 자기 문화는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거지. 그건 잘해. 하지만 다른 집단과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죠. 뭐야, 왜 자꾸 우리 문화 보고 열등하대? 뭐 지네만 잘났어? 왜 저래? 이렇게 되겠죠. 결속을 약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속이 아니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문화 4대주의 가볼게요. 요건 뭐냐면, 사는 섬기다 사자고요. 대는 클때 자야. 어떤 문화에 큰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섬기는 태도를 말해요. 근데 문화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수하다, 우월하다라고 보고 자기 문화를 오히려 무시하고 낮게 평가합니다. 우리 문화는 왜 이렇지 않지? 저 문화는 되게 좋은데. 이러다 보면요. 다른 문화는 잘 받아들여요. 요걸 통해서 어떻게 보다 보면 또 자기 문화를 이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문화를 무시하고 낮게 평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고유의 문화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화 이해 태도 가운데 우리는 문화 4대주의 요거 쓰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을의 문화 이해 태도를 쓰고 문화 이해 태도의 장점과 단점을 써봅시다. 을의 문화 이해 태도는 지금 브런치라고 영어로 된 단어로 쓰는 것이 고급스럽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어권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4대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 4대주의를 통해서 이제 다른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이 다른 문화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자기 문화가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 문화를 비하, 낮게 평가하고 고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또는 정체성, 주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만의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 이런 이해 태도로 자기 문화를 잃어버린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문화 이해 태도가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예요. 문화는 우수하고 열등하고가 없다. 각자의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나름의 가치가 있는 문화다. 그래서 모두 다 가치가 있고 존중할 수 있도록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텝업 미션 들어갑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요거 하나를 선택해서 쓰고요.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까 우리 7단원 사회화와 관련된 단원에서는 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나요? 한번 떠올려보면서 그 역할도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직각삼각형에서는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은 어떻게 찾을까? 자, 직각삼각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각의 크기가 몇 도다? 90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직각삼각형은요, 나머지 한 예각의 크기만 같으면 항상 닮은 도형이 됩니다. 무슨 닮음? AA 닮음.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AA 닮음을 응용하면요, 몇 가지 길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나오거든요. 그 공식들을 오늘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 꼭지점 A에서 빗변 BC로 내린 그 수선의 발을 D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가장 조그만 직각삼각형 ABD,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각삼각형 ADC, 그 다음 가장 큰 직각삼각형 ABC, 이 세 개가 모두 닮음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닮음. 1번이랑 2번, 1번이랑 3번, 2번이랑 3번 각각이 다 닮음이 된다. 왜 닮음이 되냐?

하고 봤더니요. 설명부터 좀 할게요. 우리 각 b의 크기를 동그라미, 각 c의 크기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요? 90도가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직각이잖아요? 이 90도인 삼각형 내에서 보자면 여기도 x가 돼요. 또 2번 삼각형 보면 삼각형 ADC에서도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즉, 삼각형의 모든 각이 다 동일한 삼각형들이 1번, 2번, 3번이 되니까 얘네는 각각이 다 AA 닮음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무슨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닮음인 걸 먼저 볼게요. 가장 먼저 이큰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삼각형 DBA가 닮았다라는 걸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삼각형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ABC와 맞게. 그러면은 여기가 D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요. 요거죠.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AB랑 대응되는 변은 DB니까 AB 대 DB는 그 다음에 대응되는 변 BC랑 BA가 대응이 되죠. BC랑 BA 둘의 길이 비가 같아야 돼요. 왜? 닮은 비니까.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AB는 여기서도 반복되고요. 여기서도 반복이 돼요. 그럼 이거를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라고 해주면요. AB 길이의 제곱은 BD 곱하기 BC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그림을 다 지웠을 때요 AB 여기 길이를 두번 곱한 AB 길이의 제곱은 BD와 BC를 곱한 게 된다라는 거죠. AB 제곱은 BD 곱하기 BC. 자주 쓰일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삼각형은요. 뭘볼 거냐면 요 삼각형, 큰 삼각형 ABC와 두 번째로 큰 삼각형 DAC를 볼 겁니다. 얘도 잘안 보인다면 그려볼게요. 요렇게. 여기가 D가 오게, 여기가 A가 오게 만들어주면요.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았죠? 또 그러면 닮았으니까 닮은 B.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큰 삼각형 BC, BC에 대응되는 변은 AC죠. 그래서 BC 대 AC. 큰 삼각형의 AC 대응되는 변은요, DC죠. 따라서 AC 대 DC. 얘도 자세히 보니까 뭐가 겹치냐? AC가 두번 반복돼요. 그러면은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AC 제곱은 CD 곱하기 CB가 되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자면, 마찬가지로 다 지우고 깔끔하게, 여기 AC, 오른쪽 이 부분의 제곱은 CD와 CB를 곱한 게 됩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의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에서 짧은 거, 긴 거. 요렇게 간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 요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랑 뭐랑 합동을 볼 거냐면요, 요 삼각형 DBA라는 제일 작은 삼각형과 삼각형 DAC라는 두 번째 삼각형, 이 둘의 닮음을 확인할 거거든요. 좀더 예쁘게 그려보자면, 이 DAB를요, 눕혀볼게요. 닮음이 되도록 눕혀주면요, 닮음인 게잘 보이도록 눕혀주면, DBA 이렇게 생겼죠. 그럼 자세히 보시면 BD랑 대응되는 변은요, AD고요. 그 다음에 AD랑 대응되는 변은요, CD가 되죠. 그러면은 BD 대 AD는 AD 대 CD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D라는 친구가 두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 내향의 곱, 외향의 곱.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가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예쁘게 나타내면요.

이 AD가 정확하게 이 수선의 길이가 되거든요. 이 AD, 이 수선의 길이의 제곱은요, 수선의 발 기준으로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 케이스를요,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1번부터, 첫 번째 것부터 다시 살펴보면요. 왼쪽 AB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2번, 오른쪽의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수선 길이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곱해지더라. 이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쓰입니다.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꼭지점 A에서 빗변 BC로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할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A, B, 이 왼쪽 이거의 제곱, 이거 길이 제곱은요, 방금 전에 어떻게 구했냐면, 요거와 긴 거, 짧은 거, 긴 거를 곱했어요. 즉, AB 제곱은 BD 곱하기 BC였으니까, X, 이 ABX의 제곱은요, 16과 며칠 곱해야 돼요? 9가 아니죠? 16 더하기 9인 25를 곱해줍니다. 16 곱하기 25는 며칠이냐면요, 400이에요, 400. 제곱해서 400이 되는 애, 뭐를 제곱하면 400이 될까요? X의 값은 220.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 지금 벌써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에 들어가면요, 제곱이 되는 수 정도는 외워주면 좋아요.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 수선 길이의 제곱. 요 AD의 제곱은요, 뭐랑 뭐랑 곱했냐면, D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곱합니다. 즉, AD의 제곱은 BD와 CD의 곱이다. BD 곱하기 CD. 그러면은, X 제곱은 4 곱하기 9. 4, 9, 36. 계산하면 36이죠. 이건 쉽죠. 제곱해서 36이 되는 친구는 몇이다? X의 값은 6.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 넘어가 볼게요. 예제 5번. 직각삼각형 안에서 닮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뭐 문제 조건이 쭉 나열돼 있고요. 6, 5, 7.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AD의 길이를 구해라. 우리는 또 여기 구하려면 이거 그냥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B의 길이를 구해서 이 6cm를 빼자. AB의 길이를 구해서 빼자. BD의 길이인 6cm를 빼자라는 거죠. 그럼 이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닮음 찾기죠. 닮음 찾기. 어떻게 닮았나 하고 봤더니, 보이는 대로 이 삼각형과 가장 큰이 삼각형이 닮은 것 같아요. 요 주황색 삼각형을 조금 더, 다시 좀더 닮아 보이게 뒤집어 주면요. 여기가 90도로 가게, 즉, 각 E가 일로 오게 만들고, D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온다면, 직각, 직각. 그쵸? 그 다음에 각 B를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각삼각형이니까 서로 무슨 닮음? AA 닮음이 된다라는 거죠. AA 닮음이 됨을 확인을 했어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삼각형 A, B, C와 닮았어요. 뭐가? 삼각형 E, B, D가 닮았습니다. 무슨 닮음? AA 닮음.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닮음을 찾았으면 무슨 비? 닮은 비를 찾아야겠죠. 그럼 길이를 각각 다 써줘야겠네요. 그림이 잘안 보이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E, 여기가 D. 자, 각각의 길이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6이었으니까 BD가 6cm. 그다음 BE가 5cm.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닮은 B. 알고 있는 변의 길이는 BD가 6cm. 그 다음 대응되는 변의 길이. BC가 5 더하기 7인 12cm다. 그럼 6대 10이니까, 닮은 B가 6대 10이니까 약분해주면 몇대 몇이다? 1대 2라는 거죠. 닮은 B가. 즉, 변의 길이 각각이 다두 배네요. 그러면은 뭐다? 여기가 5cm니까 요 AB. 두 배면은 몇 센치가 돼야 된다?

10cm 돼야 된다. 찾았다. AB의 길이가 10cm였으니까 우리 구하고 싶은 AD의 길이는 10에서 6을 뺀 정답은 4cm 요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4cm. 괜찮죠? 또 볼게요. 자, 이번에 똑같은 상황. 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 DBA, 가장 작은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 DAC. 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이 서로 닮았음을 설명을 하래요. 해야겠죠? 어떤 닮음으로? 직각삼각형 길이는 AA 닮음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DBA.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냐?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다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 각 B를 동그라미. 그다음에 각 DAB를 X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뭐냐?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X의 크기는요. 뭐 X의 크기든 동그라미의 크기든. 동그라미의 크기는 뭐 90도에서 X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각 D, A, C는요, 90도에서 동그라미를, 90도에서 X를 뺀 건데요. 여기죠? 90도에서 X를 뺀 거죠? 그게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 동그라미랑 일치합니다. 즉, 여기가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이 과정을요, 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확인했으면 바로 마무리가 되죠. 왜? 삼각형 D, B, A랑요. 삼각형 D, A, C는 닮았습니다. 왜 닮았어요? 하나가 직각이고 각두 개가 같으니까 서로 AA 닮음이 된다.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요. 뭘 적으면 돼요? 직각인 거. 각. A, D. B랑 각, 그다음에 C, D, A랑 뭐다? 90도.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90도예요.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점점 동그라미끼리 같다. 즉, 각 B랑 각 D, A, C랑 둘다 동그라미니까 AA 닮음이다. 설명이 길었지만 결국엔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둘이 닮았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B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닮은 B를 통해서 비례식을 세워라라는 거죠. 닮은 B는 몇대 몇인데? 닮은 B가 몇대 몇일까요? 하고 봤더니 이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니까 닮음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요, 눕혀볼게요. 요렇게. A가 일로 오게, D가 이쪽으로 오게, B가 일로 가게. 그러면은 여기가 6cm거든요. 그럼 이제 보이죠? 이 파란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삼각형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뭐냐면 AD와 CD입니다. 6대 9. 닮은 B가 6대 9니까 약분하면 2대 3이거든요. 이 닮은 B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BD 대 AD가 바로 닮은 B 2대 3을 만족해야 되니까 식으로 다시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BD 대 AD의 길이 6cm가 바로 닮은 B 2대 3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주시면 12가 3배의 BD가 되고요. 따라서 BD의 길이는 몇 cm가 된다? 4cm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장황하게 풀었지만 사실은 너무도 간단하죠? 왜?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주

부어져 있을 때, 요 수선 길이 제곱은요, BD랑 CD랑 곱한 게 되거든요. 66에 36은 9 곱하기 X다. 9X는 36, X는 4. 이렇게 풀면 됩니다. 뭐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풀라 했으니까 풀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 하면요, 요 식을 활용해 주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BE. BE의 길이를 구해라. BE의 길이. 그럼 우리는 또 뭔가 이 삼각형은 지금 뭔가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AB의 길이에서 AE의 길이를 빼야 될것 같아요. 그럼 또 활용합니다. AE의 길이가 몇인데? 즉, BE의 길이는요, AB의 길이, 즉, 8cm에서 AE의 길이를 빼줄 거예요. 근데 이 AE의 길이가 도대체 몇이냐? 요거를 보자 이거죠. 이거 몇이냐? 그러면요, 얘는요, 또 닮음이 삼각형을 찾아줘야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닮음이 직각삼각형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거 변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지금 얘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 A, E, C. A, E, C와 닮음인 직각삼각형은 어디 가서 찾냐? 하고 봤더니 직각인 삼각형이 하나 더 있죠. A, B, D가 있죠. 요렇게. 즉, 얘도 위치를 돌려서 맞춰주면 A, D, E가 이렇게 있죠. 아, B죠, B. 그럼 얘네 둘이 닮았냐? 왜 닮았냐? 직각이에요. 직각이니까 닮았어요. 왜? 각 A를 둘다 공통으로 끼고 있으니까. AA 닮음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닮음 B만 찾으면 돼요. 그럼 닮음 B는 어떻게? AE, 내가 궁금한 건 여기죠? 그러면은 이거 변 제외하고 구해야겠다. 여기 AC의 길이가 몇이냐 하고 봤더니 AC는 4부터 8까지니까 12cm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여기는 몇이냐? 봤더니 A부터 B까지는 8cm가 되죠. 그럼 닮음 비가 12대 8. 약분을 해주시면 몇대 몇? 4로 약분되니까 닮음 비 3대 2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AE라는 길이와 AD라는 길이의 비도 3대 2가 돼야 되는데 AD의 길이는 이미 여기가 4cm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AE 길이의 비와 AE 길이와 4cm는요. 닮음 비가 3대 2입니다. 즉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두 배의 AEB는 4, 3, 12. 따라서 AE의 길이는 6cm가 되는 거죠. 다 구했죠? 여기가 6cm다. 그럼 전체가 8이니까 8에서 6을 빼면 정답은 몇? 4번 2cm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닮음인 삼각형만 잘 찾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수 있었죠. 자, 서술형 볼까요? 서술형.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BC의 길이를 구해라. BC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뭘 찾아라?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찾아라. 라는 거죠. 닮음인 삼각형 두 개. 뭐가 있을까요? 하고 봤더니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보통 AA 닮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직각인 삼각형을 찾되, 뭐를? 둘이 각을 끼고 있는 걸 찾아주면 너무 좋겠죠. 둘다 각시를 끼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 하나랑 이 직각삼각형 하나. 요두 개는 서로 닮음이 되겠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두 개를 닮음인 걸 활용해서 BC의 길이를 구하자. 그럼 우리의 목표, 첫 번째 적어주면요. 삼각형, 파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에 해당하는 E, 그 다음에 직각, 그 다음 각시, EDC가 서로 닮음이 된다. 보여야 됩니다. 그 이유를 밑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왜죠? 일단 첫 번째,
각 EDC도 직각이고요. 각 ABC도 직각이죠. 둘다 90도. 그 다음에 각 C가 공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무슨 닮음? AA 닮음이 돼요. 닮음이래요.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이제? 닮음 B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닮음을 찾았고요. 두 번째, 닮음 B를 찾을 겁니다, 닮음 B. 자, 닮음 B를 찾고 싶어요 하고 보니까 삼각형.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 삼각형을 옮겨올게요. 뒤집어서. A가 일로 오게, C가 일로 가게, B가 이 위로 올라가게. 그러면은 AC의 길이가 6cm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BC의 길이를 이쪽으로 둔다면 EC와 AC의 길이의 비가 닮음 B가 되겠죠. 몇대 몇? 8대 6. 닮음 B, EC 대 AC 길이의 비인데요. 그게 8대 6이니까 약분해주면 4대 3입니다. 그럼 닮음 B가 4대 3을 찾았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C와 대응되는 변의 길이인 이 DC의 길이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세 번째, 비례식을 세워준다면, DC 대 BC가 4대 3이고요. DC의 길이가 몇 cm다? 4c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즉, 4배의 BC가 몇이 된다? 4, 3, 12가 된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몇 센치? 3cm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좀 복잡했지만, 닮음 찾고, 그 다음에 닮음 B 찾고, 비례식 세워서 푼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아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23번.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C에서 변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12, 3 주어져 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넓이는 보통 어떻게 구해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밑변 BC 곱하기 높이 AC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밑변 몰라요. 높이 몰라요. 그럼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는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풀까 하고 봤더니 요것도 몰라, 요것도 몰라, 다 몰라요? 그러면은 아, 요거를 밑변 높이라고 보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방법은 다른 거 하나밖에 없죠. 얘를 밑변으로 봐야 되는구나. 고개를 돌려서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밑변의 길이가 몇 cm가 되는 거예요? 3과 10이니까 총 15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길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 CH의 길이를 직접 구해내자라는 거죠. 여기가 몇인데 여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5 곱하기 CH의 길이 나누기 2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CH의 길이를 구해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가장 첫 번째 배웠던 직각삼각형 닮음의 응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면 잘 기억이 안날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수선을 X라고 한다면요. X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X제곱은 AB. 이렇게 구했습니다. 즉, 수선 길이의 제곱은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렸을 때 수선 길이의 제곱은 그 수선의 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곱한 게 됐다라는 거죠. 고개를 돌려보면요, 얘가 수선의 길이거든요. 수선의 길이의 제곱은

수선의 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즉 12와 3을 곱하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CH라는 길이의 제곱은 12와 3을 곱한 36이 되니까 제곱해서 36이 되는 길이는 몇 센티미터다? 6cm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높이가 6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15cm예요. 그러면은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6 해주면 정답은 약분해서 45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개념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 있으면요. 그 수선, D, 수선 내려서 수선의 발 D라고 하면요. AB 제곱은요. 짧은 거, 긴 거. 요렇게 나왔죠. BD 곱하기 BC. 두 번째, 오른쪽 AC 길이의 제곱은 또 오른쪽에서 짧은 거, 긴 거. AC 제곱은 CD 곱하기 CB. 세 번째, 수선 길이의 제곱. AD의 제곱은 수선의 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BD 곱하기 CD.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요세 가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배운 개념 요세 개가 다이거든요. 이거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15번 서술형 이거 한 문제, 그 다음에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 푼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15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풀어보고 찍어서 수강후기에 업로드 해주시면 첨삭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울 삼각형의 닮음 조건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 평행선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중단원 실전 문제 8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거고요. 이어지는 서 논술형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8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 사이에 힘을 이용한 어떤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구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네모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연구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에 흘려주면 코일의 자기장 그리고 연구 자석의 자기장 이 두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 진동판을 떨게 하는 힘이 발생하여서 그래서 소리가 재생된다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자, 우리 그냥 코일이 아니라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은 마치 자석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석들, 즉 연구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을 두 번째 자기장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기장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장 이 둘이 상호작용한 결과 힘이 발생하게 되고 그 힘으로 진동을 만들어서 소리를 재생한다라고 합니다. 원리는 조금 어렵게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사실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1번부터 5번 중에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 2번 스피커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발생

발생한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말굽자석 주위에 이렇게 코일을 사이에 두고요.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석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당연하게도 N극에서부터 나와서 S극 쪽으로 향해 가니까 지금 이 A, B, C, D 중에서는 아래쪽을 향하는 B 쪽이 자기장의 방향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 자기장의 방향은 B다라고 쉽게 찾아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말굽자석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장에 더해서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났네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를 때이 부분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오른쪽이므로 좀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일치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쫙 펼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요, 위에서 아래쪽이니까요, 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의 손을 펼쳐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손바닥이 어디를 향해 있나요? 맞아요. 저쪽, 들어가는 쪽 A 쪽을 향해서 손바닥이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을 받는 방향은 A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말굽자석 사이에 알루미늄 포일을 놓은 다음 전기회로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지금 이 말굽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류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생기는 자기장, 두 번째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이첫 번째 자기장과 두 번째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무엇이 생긴다? 맞아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통하도록 이 스위치를 눌러주면 특정한 방향으로 이 포일이 힘을 받아서 들리거나 혹은 눌리거나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힘을 받게 될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류가 흐를 것인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극에서부터 나와서 마이너스극 쪽을 향해 갑니다. 따라서 이 방향이 지금 현재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포일에 적용을 했을 때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포일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힘의 방향 한번 찾아보죠. 자, 또 오른손을 꺼냅니다. 엄지가 바로 전류 방향이니까 A 쪽으로 일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굽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 N극에서 S극 쪽, 그러니까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도록 손가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선생님이 향하는 손바닥의 방향은요? 그렇죠. 위쪽이죠. 따라서 이 포일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위치를 꾹 누르면요, 이 포일이 들썩하고 들리는 거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알루미늄 포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디귿, 자석의 두 극의 위치를 만약에 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을 때도 만약에 이네 손가락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즉, 힘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석의 두 극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위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따라서 비방향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설명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말굽자석 사이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힘을 받아서 약간 좀 앞쪽으로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굽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하나와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두 번째. 이첫 번째, 두 번째 자기장이 상호작용하여서 힘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전류 방향이 반대.

가 되거나 두 번째로는 이 자기장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가 모두 바뀌면 힘의 방향이 원래 방향에서 반대에서 다시 또 반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될 때, 혹은 자기장의 방향만 반대가 될 때가 해당하고요. 그리고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반대가 될 때는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전자석 사이에 있는 직선 도선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특이하게도 자석의 실체는 없습니다. 모두 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금 각각의 모두 다 자석은 없지만 각각의 도선들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부분에서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지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선에서 긴 쪽이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도선의 부분을 이 펜으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아래쪽으로 전류 방향으로 엄지를 꽂고요. 이걸 돌렸을 때이 내부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얘한테 적용을 시켜볼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이 플러스극, 그리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극이고 왼쪽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선 도선에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 쪽으로 휘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마치 자석은 없지만 이 자석의 역할을 하는 전자석이 있기 때문에 왼쪽이 N극, 그리고 오른쪽이 S극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과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한번 볼까요? 색깔 펜을 다르게 해서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자석에 의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도선 주위에 생긴 자기장의 방향과 정반대인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도선의 앞부분은요, 정반대쪽이어서 서로 상쇄가 되어서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 이 뒤쪽은요, 지금 이 전자석의 자기장 방향과 일치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쳐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첩이 되기 때문에 더 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양옆은 서로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고 나오는 이 방향으로, 자, 펜을 또 바꿔보면요.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은요, A예요. 자, 선생님, 그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냥 우리 N극과 S극을 찾아서 똑같이 오른손으로 적용해서 방향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방법도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전류 방향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N극에서 S극 방향, 자석은 없지만 전자석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N극에서 S극 방향 쪽으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좀 어려운데, 자세가. 자, 지금 이렇게 엄지를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손가락을 펼쳐주면요. 선생님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그쵸.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 쪽, 즉, A 쪽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찾든지 간에 결국 힘의 방향 A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기억. 두 전자석 사이에서 자기장의 방향은요, 지금 N극에서 S극이기 때문에 D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받는 힘의 방향 A다라고 우리 찾아주었습니다. 지금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어서 C가 되게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님으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고, 돌아서 나오면서 C에서 D 방향으로 흐르고, 빠져

꽂아주시면 됩니다. 전류가 지금 뒤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임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도록 네 손가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바닥 어딜 향할까요? 그렇죠. 아래쪽을 향하죠. 따라서 AB 부분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아래쪽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찾지 않아도 우리 CD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은 정반대라는 것, 위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알고 있지만요. 또 오른손으로 찾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류가 앞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엄지를 앞쪽으로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손가락을 펼쳐줍니다.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어딘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오른쪽이죠. 아, 위쪽이죠. 따라서 정말로 정반대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면이 있을 때 한쪽은 위로 들리고 반대쪽은 아래로 내려진다면 이 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뱅글하고 회전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코일도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코일은 회전을 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AB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요. 반대편인 CD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BC 부분은 어떨까요? 이 BC 부분에서는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랑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4번, 좌석의 극은 유지한 채 좌석의 자기장이 더 세기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강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따라서 더 빠르게 전동기가 회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기에 대한 이야기지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5번,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결과적으로 반대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원장치에 연결된 두 금속 막대에 알루미늄 막대를 놓은 후그 사이에 말굽좌석을 놓았습니다. 자, 이 실험이 좀 낯설게 느껴져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힘 방향 찾는 거 그대로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부터 해석을 해보자면요. 지금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 뭔가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도선 루트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금속 막대를 따라서 지나갈 건데요. 어디로 지나갈까요? 맞아요. 이두 사이를 연결하는 곳딱한 길밖에 없죠? 바로 이 알루미늄 막대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서 이 저항을 통해서, 이 니크롬 선이 저항이죠.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한 길로 흐르는 도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에 알루미늄 막대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엔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요, 실제로 이 알루미늄 막대가 힘을 받아서 어느 한쪽으로 또르르르 굴러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요? 오른손을 이용해서요. 자,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전류의 방향, 지금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찾아주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N극에서 S극, 위에서 아래로 네 손가락을 펼쳐줍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오른쪽이죠. 따라서 이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알루미늄 막대요, 또르르르 오른쪽으로 굴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알루미늄 막대를 지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일단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쪽이기 때문에 다가 맞고요. 힘을 받아서 결국 움직이게 되는 쪽은 나 방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을 보시면 니크롬 선에 연결된 이 C를 B쪽으로 옮겼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자, 이 니크롬 선이 곧 저항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C를요, B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 전류가 지나가게 되는 이 니크롬 선의 길이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이만큼만 통과하면 됐었는데,

B쪽까지 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으로 저항의 길이가 길어진 겁니다. 저항은요,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요, 더욱 저항이 커지게 되죠. 따라서 C를 B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도선 전체에 작용하는 저항의 크기를 더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커지면 이 도선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막대에 흐르는 전류도 약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힘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 굴러가는 속도도 더 느려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알루미늄 막대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굉장히 이 전자기력의 원리와 그리고 방향을 찾는 거, 그리고 저항까지 융합해서 나온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네오디뮴 자석과 에나멜 선으로 만든 코일을 이용한 간이 전동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교에서 이걸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할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요. 일단은 무조건 자석이 있어야 돼요. 왜요? 자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연구자석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이 코일 자체가 또 발생시키는 자기장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 이두 가지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코일의 왼쪽과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라서 결국 이것은 뺑글하고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전동기의 원리랑 똑같죠. 그래서 간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회전 속력을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더 빨리 돌리려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커져야겠죠?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거나 혹은 더 전류를 세게 흐르도록 더 강한 전지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자기력이 더 강한 자석 사용한다 맞는 것이고요.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를 더 멀리 하게 되면 작용하는 자기력이 더 줄어들게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또 전압이 더큰 전지를 사용하면 더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실전 서논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나침반 여러 개를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코일에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각각의 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일 것이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 코일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될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보죠. 모든 이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거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을 때는요, 다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엄지가 전류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이 휘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어요. 여기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면 위에 이 진하게 생긴 부분이 코일이 이면 위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좀 흐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면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뱅글뱅글 감아져 있다라고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위쪽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엄지 위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감는 부분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므로 이 코일 뒤쪽, 그러니까 이 코일의 중심 쪽에는 결과적으로 자기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N극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도 그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절해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 N극은 정반대편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화살표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 평행한 방향, 미스도항에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S극 쪽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래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돌아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므로 이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요, 우리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라고 방향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요. 이렇게 화살표를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모범답안 보시면 코일 중심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힘을 활용한 전동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많이 봤던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 전동기가 회전하는 방향을 그림 위에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전하는 방향부터 찾아보죠. 이 회전하는 방향 찾기 위해서는 이 코일의 각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을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힘의 방향 찾는 거 우리 많이 연습했죠? 자,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써있다는 것은 전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부터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마이너스 극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원형 도선의 왼쪽 부분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 나누어서 힘의 방향 찾아보죠. 자, 왼쪽 보시면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엄지 꽂으시고요. 그리고 N극에서 S극 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손가락을 펼쳐주시게 되면요.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위쪽입니다. 따라서 이 왼쪽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반대겠죠? 엄지를 나오는 방향, 그리고 N극에서 S극, 네 손가락 펼쳐주시면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회전을 하게 될까요? 왼쪽은 들어 올려지고 있어요. 오른쪽은 눌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뱅글 돌게 되겠죠?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럼 이 회전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이 자석의 자기장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거나, 이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둘다 반대로 하게 되면요, 힘의 방향도 반대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원래 힘의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씩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 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회전 방향 반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논술형 문제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자기부상열차가 레일 위에 떠가지고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화석 연료를 떼어서 바퀴를 이제 굴려가지고 마찰이라든지 열로 빠져나가는 잃어버리는 에너지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소음도 적고 뭐,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이 열차를 작동시켰다가 또 작동시키는 걸 껐다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자, 이 자기부상열차는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는 이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많은 부품들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의 8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원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자기 부상 열차,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력을 이용해서 부상시킨다,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 위에 띄우는 열차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상시키냐, 즉 띄우느냐, 그것은 크게 자기력에 당기는 힘, 그리고 밀어내는 힘, 이두 가지 힘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열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일이 있어요. 이 열차의 밑에 부분에 전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전류를 흘려보내줌으로써 얘를 자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자석이 된다라고 해서 전자석이죠. 이렇게 자석이 되면요. 이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 레일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 열차 자체가 밑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열차가 약 8mm 정도 레일 위에 떠 있게 돼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이 자기부상 열차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이느냐? 이것 또한 자기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상 열차 그리고 레일 속에 별도의 전자석을 또 설치를 해서 전자석끼리 자기력을 이용해서 열차를 밀거나 당기는 힘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잘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싶으면

때는 이 앞쪽에서는 땡기는 입, 뒤쪽에서는 미는 입,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기부상열차가 계속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리던 자기부상열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 이 각각의 경우에 전자석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이것도 역시 전자력에 의해서 근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모범 답안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부상열차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은 결국 앞쪽 전자석에서는 당기는 힘, 그쵸? 그리고 뒤쪽에서는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 전자석에서는 밀어내는 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전류 방향을 내가 제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열차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것이 너 오지마 하고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역방향의 자기력을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 전자석에서는 당기는 힘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또 뒤쪽에서는 반대로 너 가지마 하면서 땡겨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자기력을 만들어 제동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앞으로 또는 뭐 멈추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면 자기력의 크기도 점점 감소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속력을 줄이게 된다라는 원리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도 풀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단원의 문제풀이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아, 선생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일단 좀 유럽은 좀 너무 멀고 좀 가까운 일본 정도에서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1: 일본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서양의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온 도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일본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무시 나는 그런 도시거든요.
0: 근데 네. 저 여기를 갔다 온 곳 있어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나가사키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선생님 나가사키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혹시 글로벌 정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 거긴 못 가봤어요.
1: 아, 자 그곳은 원래 이 스코틀랜드 출신 무역상 글로버라는 사람의 저택이었는데요. 1974년 미나미야마테 정비 사업을 계기로 이 나가사키 시내 곳곳에 유서 깊은 서양식 저택들을 이곳에 모아서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서양식이지만 또 지붕은 일본식 기와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또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무대로도 알려진 곳이거든요.
0: 오우라 천주당도 이곳 나가사키에 있잖아요. 26명의 순교자들을 위해 만든 곳이어서 그런지 성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이제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은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풍 건물과 포르투갈풍 건물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0: 역사를 조금만 더 알아도 여행이 한결 더 풍성해지잖아요. 나가사키에 대해 알아볼까요?

0: 나가사키는 일본 근대 역사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개방과 쇄국, 발전과 파괴가 모두 담겨 있네요.
1: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유명했던 나가사키 카스텔라가 바로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빵이 변형된 거라고 합니다.
0: 계란을 많이 사용한 걸 보니까 에그타르트가 생각나는 걸요. 또 어떤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나요?
1: 이 학문 분야에서도 난학이 함께 들어왔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를 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홀랜드를 한자로 음차하면 화란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즉, 이 난학은 네덜란드의 학문을 의미합니다. 이곳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서양의학, 뭐 천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일본이 근대화를 할수 있던 지식의 창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 시작은 16세기 우연한 표류였습니다. 나가사키의 운명을 바꿔놓은 만남이죠. 일본에 흘러들어간 유럽의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나가사키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뭐니 뭐니 해도 일본식 칼칼한 짬뽕 아닐까요? 나가사키는 옛날부터 외국 문물이 가장 먼저 일본에 유입된 곳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나가사키 짬뽕의 원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99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으로 유학 온 가난한 중국 유학생들과 화교들의 저렴한 끼니 해결 겸 잔반 처리용으로 고안했다고 합니다. 초기 명칭은 신하우동, 추카우동이었지만 이후 짬뽕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가사키 짬뽕이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처음 만든 사람은 푸젠성 출신으로 19세기 일본에 정착한 화교래요. 자신이 머물던 푸젠성의 지방 요리인 탕육사면이라고 있는데 그걸 변형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천핑순이라는 사람이 개업한 가게인 시카이로는 지금도 4대째 후손이 주인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 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해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밖에 없던 곳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입지 조건 덕에 예로부터 유서 깊은 무역항이다 보니 항만의 발달과 더불어 근대에 들어 조선업과 방위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미국의 핵공격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나가사키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서양 문물을 전해준 국가는 포르투갈이에요. 1543년 8월, 정체불명의 선박 한 척이 다네가섬 서남단 가도쿠라 곳에 표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승려 난포분시가 쓴 철포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중국인으로 왜구의 두목이었던 왕직이 중국 닝보에서 출항했는데 승객 가운데 포르투갈인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항 후 배는 역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 섬에 도착했다고 해요. 두 명의 포르투갈인은 일본에 온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 일본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승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길이는 2에서 4척이었고요. 가운데는 뚫려있고 아래는 막혀있는 모양새였죠. 옆에 구멍에 화약을 넣고 작은 총알을 넣으면 바로 발사될 수 있었는데요. 총을 발사하면 빛이 번쩍이면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모두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 총은 일본인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총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일본인들은 그 총을 남만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을 남쪽 오랑캐라는 의미로 남만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일본의 철포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화승총과 화약, 중국산 생사, 견직물, 사탕, 약품을 일본산 은과 교환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특히 화승총은 곧이어 대량 생산되어 김하전법에서

우병전법으로의 전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화승총과 함께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1549년 예수회에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가고시마 섬에 왔습니다. 유럽의 일본 무역은 기독교 선교 활동과 한몸이었고요. 지방의 다이묘들은 선교사들에게 협조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교회를 만들고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기독교 신자는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15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지만 무역의 이익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일이 닥칩니다. 1614년 도쿠가와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금교령이 선포되었고요.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1639년 마침내 모든 포르투갈 선박의 일본 입항이 금지됩니다.

0: 100여 년간 지속되던 서양과의 무역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른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사실 선교활동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무역만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본 지배층과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죠. 1641년부터 네덜란드는 나가사키의 작은 인공섬 베지마에서만 무역이 허용되었고요. 이후 약 200여 년간 네덜란드는 일본이 서양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잠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종교와 함께 들어온 화승총은 이미 일본의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1: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네덜란드였군요.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네요.
0: 기독교는 막으면서 필요한 학문과 무역의 창구만 열었습니다.
1: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어떤 발전을 했나요?
0: 우선 조선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글로벌은 미쓰비시 조선소에 기반이 된 나가사키 제철소 설립에 자본을 지원했어요. 이건 나가사키가 일본 최대 조선 도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1: 개방이 발전을 가져온 좋은 사례지만 발전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면에서죠?
1: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조선소들이 전함을 만드는 군수공장이 됐잖아요. 어뢰, 군용기, 또 무기를 만드는 일본 제국주의 군사력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원자폭탄 투하의 목표가 된 이유이기도 했던 거죠.
0: 발전의 대가가 진짜 너무 큰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날 이 나가사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사키의 대지만은 1634년부터 2년에 걸쳐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막부가 나가사키의 마치슈, 즉 부유한 상공업자들에게 건설을 명해서 만들게 됩니다. 건설 비용은 우선 건설을 담당한 업자들이 부담하게 했고 나중에 입주할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업자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형식으로 건설 비용을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인들의 크리스트교 포교를 문제 삼아 1639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을 모두 추방시켜버리게 됩니다. 당초 포르투갈 사람들의 수용을 위해 만들어진 대지만은 빈 곳이 되었지만 에도 막부는 1641년 히라도 섬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을 이곳 대지마로 옮기고 네덜란드인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네덜란드와의 무역은 오직 대지마에서만 독점적으로 허용이 되었고요. 일본의 쇄국 정책 시기 서양과 교류라는 이 숨통을 터놓았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1년에 한 번 쇼군에게 국제의 흐름을 설명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서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교류를 허락한 이유는 이 네덜란드 상인들의 관심사가 일본과 무역으로 이익을 남기는 거지 크리스트교 포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0: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제1 목표였던 고쿠라 상공이 시계가 나빠서 제2차 목표인 나가사키로 투하 계획이 수정됐고, 나가사키 역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원폭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몇 초간 하늘이 개었고 연료가 부족해진 폭격기는 핵폭탄을 그대로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됩니다. 이 나가사키 무기공장지대 상공 약 500m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섬광과 함께 원자폭탄이 폭발하게 됩니다. 불과 투하 1시간 전에 결정된 이 핵폭탄 투하 결정으로 이 나가사키와 고쿠라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자, 원자폭탄 낙하 중심지의 모습인데요. 이곳을 기준으로 최소 반경 3km 이내의 건물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불탔습니다. 사람들의 피폭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이 나가사키에는 히로시마의 15킬로톤급 리틀보이보다 더 강력한 22킬로톤급 팬맨이라는 이 폭탄이 투하되었는데도요. 이 히로시마의 사망자 추산 14만 명의 절반인 7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보다 적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이 나가사키 지형에 산지가 많았고, 또 악천후에 의한 시계 악화로 인해서 사수가 시가지가 보이는 즉시 폭탄을 투하를 했는데요. 이 지점이 거의 분지에 가까운 산에 둘러싸인 곳이었고, 폭발 후에 열선과 후폭풍이 산을 넘지를 못해서 폭심지 근처로 피해가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폭발의 모든 에너지가 폭심지인 골짜기로 집중이 되면서 폭심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즉사를 했고, 폭심지 근방에서도 적게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던 히로시마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폭발에 직격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히로시마보다 덜 알려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시내에서 폭발을 직접 겪은 생존자의 증언이 많은 이 히로시마와는 다르게 이 나가사키는 폭심지 이외의 지역에 있다가 폭발 후 시내로 들어가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지금과 달리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인구는요, 히로시마가 34만 명, 나가사키가 25만 명 남짓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미국이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으로 27만 명가량의 피폭을 당하고 7만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바로 우리 조선인 2만 명 정도도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 약 1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1957년 원폭 의료법이 시행이 되어서 일본 거주 피폭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시작을 했지만 일본을 벗어난 피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1967년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 협회가 결성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생존자의 치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가사키 제1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위령비 건립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본인들이 모금 운동에 돌입을 해서 50만 엔을 조성을 해서 1979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중심지점 부근에 추도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비석 앞에는요, 답사를 다녀간 한국인들의 추모 물건이 가득한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추모비에 물병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당시 피폭된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며 죽어갔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폭 피해 조선인 추도비는 전쟁의 고통이 국경과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역사가 있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아,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2만 명이 피폭되고 그중 1만 명이 사망했다뇨. 너무 큰 희생입니다.
0: 네, 이렇게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 맞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생각하면 다들 일본인 피해자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인들까지 강제징용되어서 많이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0: 였다는 것을 간과하더라고요.
1: 그래서 이 원폭 피해 조선인 추도비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요? 잊혀질 뻔한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0: 나가사키 평화공원이 주는 메시지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나가사키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대단원 공부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15문제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왔죠. 틀린 거 꼭 복습하고요. 오늘은 북원교재 또 다시 준비해주면 되겠고, 그 뒤에 서술형 평가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 서술형 평가 답안 쓰는 연습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림으로 용어 정리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힘차게 같이 공부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초성을 참고해서 답을 적었다면 됐겠는데요. 어떻게 적었나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 침해. 정확하게는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인권 침해라고 적어줬으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되겠어요. 오늘도 그 뒤에 계속해서 이 인권 침해 사례 그리고 해결 방법들에 대한 내용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 북원이고요. 93쪽 잘 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같이 필기할 필기 도구도 준비하고요. 우리 서술형 평가 연습을 1단원부터 쭉 같이 해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3단원까지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서술형 평가 답안 적는 게 조금은 익숙해졌는지 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익숙해졌는지 혹은 아직은 조금 이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적는 게 어려워요인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면 또 선생님이 가서 도움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놀러와서 그런 고민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치만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서술형 평가 이제 잘할 수 있겠어요 하는 내용도 적어줘도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문제고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자료는 아래에 그림인데 우리 개념 학습할 때 같이 공부했던 그림이에요. 땡땡 기업으로부터 채용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에서 저 일하고 싶어요라고 지원서를 내고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게 인권 침해인가요? 아니죠. 기업에 얼마든지 불합격할 수 있어요. 지원한다 그래서 다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합격을 하게 된 이유가 중요하죠. 어떤 이유로 합격을 받지 못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일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이 때문에 불합격했어요라고 이유가 나왔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공평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맞아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시험 성적이 좋은지 또는 성실함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높은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지 왠지 나이가 많아서 일을 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나이가 좀 많으면 좀 느리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위의 상황에서 누구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두 글자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인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노인이라고 부르죠. 문제에서 두 글자로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조건에 맞춰서 노인이라고 적어 주어야 합니다. 뭐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적어도 의미는 통하지만 반점짜리 정답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위 상황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까닭과 자, 첫 번째 까닭을 적으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해결 방안도 함께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답안을 작성하면 훨씬 그 실수가 줄어들 거예요. 까닭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었어요. 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그쵸? 나이가 많으면 일을 못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죠. 우리는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공부했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안 되고 이렇게 차별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예시 문장을 보지 않고도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입으로 소리 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 그렇죠. 나이를 기준으로 기업에서 합격, 불합격 통지를 하지 않도록 그런 관련 법을 만들면 훨씬 그 문제를 줄일 수 있겠죠. 사회 입장에서 기업에게 그런 이유로 사람을 뽑고 안 뽑고 하지 마세요 라고 법으로 정해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우리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위 사례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새로운 회사에 찾아갔지만 무엇이 많아서 불합격한 상황이다? 그렇죠. 문제에 나왔어요. 나이가 많아서 불합격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한 까닭은 이렇게 나왔죠. 우리 답안을 적을 때도 문제에서 요구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까닭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정리하면 훨씬 깔끔한 답안이 될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일을 못할 것이라는 무엇 때문이다? 나이가 많으면 왠지 일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지요. 편견 때문이다라고 2번 빈칸에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엇이 많다는 이유로 무엇할 수 없도록 무엇을 제정한다. 자, 한 문장 속에 빈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한번 볼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무엇이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키워드 들어가야겠죠?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훨씬 우리 사회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답안을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랑은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갈 학생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100점을 받은 학생이 뽑혀서 수학 경시대회에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항상 20, 30점을 맞는 학생인데 선생님께 제가 꼭 나가고 싶어요. 저 수학 경시대회 내보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에이 너는 이번에는 수학 공부를 좀더 하고 이번엔 저 친구에게 양보하도록 하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차별일까요? 정답은 B 아니죠.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 수학 경시대회를 대표로 나갈 학생을 공평하게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라 단순히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이런 상황이나 혹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수학 경시대회를 나갈 친구를 뽑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이게 차별인가? 혹은 단지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인가?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좋아요. 우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3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나타나 있고요. 기억을 보니까 키가 작아서 놀이기구를 탈수 없어서 속상해요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이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키가 120cm는 돼야 탈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120cm가 조금 안 돼서 놀이기구를 탈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120cm하고 어떤 놀이기구를 탈때키 제한을 걸어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예요. 이 놀이기구를 만들 때, 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계산을 했겠죠. 아, 키가 최소한 120cm는 돼야, 이 다리가 땅에 닿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안전벨트가 잘 착용이 되어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수 있겠구나, 라고 최소한의 키를 정해둔 겁니다. 그런데, 120cm가 안 되면, 탔을 때 안전벨트가 너무 클 수도 있고, 덜렁덜렁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볼게요. 놀이기구가 위험하다고 해서 거의 1년째 놀 수가 없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들이 엉망진창 망가져 있는데, 이 망가진 상태로 계속 1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이해했다면 문제 볼게요. 1번에 위에 자료 중 인권이 침해된 상황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은 인권이 침해된 거고 어떤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구분했나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니은이 인권이 침해된 사례입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키 제한을 걸어둔 게 120cm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걱정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걸어둔 것뿐이에요. 그리고 특정 친구들에게만 제한을 걸어둔 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기준, 키 120cm라는 공평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니은은요, 우리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즐겁게 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놀 권리를 이 어른들이 침해한 거죠. 그래서 이 놀이터를 우리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또 설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1번에서 답한 상황에서 나타난 인권침해는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니은이 인권침해 사례라고 방금 이야기했죠. 어떤 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그렇죠. 이 아이가 안전하게 놀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 방치된 낡고 위험한 놀이터 시설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 키워드를 잘 넣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어야 된다라고 법으로도 정해둔 거 우리 친구들 알죠? 우리 첫 번째 소단원 공부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 이 상황을 보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동들이 논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예요. 놀면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어떤 사회생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놀면서 어떤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권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3번 볼게요. 2번에서 답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쓰세요. 라고 했죠. 더 쉽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동들이 위험한 놀이시설 때문에 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했지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고치면 되겠죠. 그렇게 답안 작성해 볼게요.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고친다.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또는 시청이나 구청에 놀이터 수리를 요청합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서술형 평가 정리하고요. 그 뒤에 그림으로 용어 정리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94쪽이고요. 그림으로 용어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초성이 어떤 용어인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의 퀴즈이기도 했지요.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인권 침해였지요. 그림을 볼게요. 내 사진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가 있어서 화가 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런 인권 침해 사례다라고 공부했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잘 변하지 않는 의식이나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시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그렇죠. 고정 관념이라고 부르죠.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에요. 고정된 관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 여학생이 나는 나중에 군인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군인은 에이 남자가 하는 직업이야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여자들도 군인으로서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무시한다라는 것 이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자, 고정관념

편견과 친구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편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관련 그림도 한번 볼게요. 너는 피부색이 우리랑 달라서 같이 놀기 싫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외모도 좀 다르게 생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성격이 안 좋겠어요? 성격이 뭐 나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이 아, 우리랑 외모 달라서 아, 왠지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아. 아, 같이 놀면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이지요. 국가기관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 자, 이것을 우리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불렀죠. 이름이 조금은 어려웠어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두 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 이제 외워졌죠? 잘했어요. 이 기관은요, 독립된 우리 국가기관인데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항상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인권 교육을 제공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빈곤, 장애, 질병 등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의 생활을 사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어떤 제도라고 불렀죠? 그렇죠. 사회 보장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이 용어를 조금은 암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회가 우리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국민으로서 누구나 언젠가는 뭐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이 국가가 국민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기 예시를 보면 기초연금 상담 창구라고 나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초연금 받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노인들은요,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나라에서 이 노인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매달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내용도 볼게요.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인권 교육이라고 부르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없애주고 올바른 인권 의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어요. 이 인권 교육은 학교에서도 필수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장애 이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이해 교육, 학생 인권 교육, 뭐 교사 인권 교육, 그러한 다양한 교육들을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잘 받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사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입니다. 운동. 자, 이것을 우리는 그렇죠. 캠페인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죠?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라든지 정치적인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홍보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의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아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이미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연 캠페인, 인권보호 캠페인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어 볼게요. 어떤 일이나 사람, 물건 등의 마음을 두고 내가 마음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죠.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그런 태도가 되겠죠. 늘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누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누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얘기하죠. 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너의 꿈을 응원해라고 이렇게 존중하는 언어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실제로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존중하는 언어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풀기 전에 미리 먼저 풀어보세요.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뜻에 알맞은 말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했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권, 그렇죠. 침해라고 불렀죠. 인권, 침해. 그래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도 만나봤었고요. 자, 2번. 잘 변하지 않는 생각이나 지나치게 당연시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하루빨리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이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여기 보기에서 찾아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권 교육이 되겠죠. 인권 교육. 이렇게 빈칸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러한 인권 교육은 학생들도 하지만 요즘은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기관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시민단체는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고 사람들이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이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여기 캠페인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아, 이게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5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사회 보장 제도가 되겠죠. 사회, 그다음 보장. 우리 친구들 띄어쓰기에 유의해서 적어주세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어요. 실업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노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건강하도록 무료 예방 접종도 해주기도 하고 국민 건강 보험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것들 우리가 배웠던 거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6번에서 8번 문제는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의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부터 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왔네요. 자,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맞나요? 그렇죠.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어요. 자, 7번 볼게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맞을까요? 땡, 틀렸죠. 무관심한 게 아니라 늘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녀야겠죠.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인권 침해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예시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 침해,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것은? 그렇죠.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법이나 제도, 그리고 시설 부족 문제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 퀴즈 나가야겠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배웠던 용어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림과 같이 꼭

0: 복습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북 1을 통해서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요,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 공부하고, 또 위도, 경도 공부하고, 여러 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는 내용을 공부했었죠? 자,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북이 교재 44쪽이고요. 중단원 핵심 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선생님이랑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을 공부했어요. 자, 공간 자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표현하는 자료를 공간 자료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지구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지구본의 그림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게 지구본인데요. 지구본은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줄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모방해서 만든 물건이라는 거죠. 때문에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줄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무엇을?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나 거리나 면적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는 어렵죠? 자, 지금 이 지구본 봤을 때요. 지구에 있는 모든 대륙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있는 대륙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구본을 돌려야 돼요.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어렵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요. 자, 그리고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낸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전 세계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죠?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종이니까 돌돌돌돌 말거나 접어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해요. 지구본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했지만 세계 지도는 가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둥근 지도를 평면으로 나타내면서 땅과 바다의 면적이나 모양 등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개념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지구본에다가 문구용 칼 있죠? 그 문구용 칼을 가지고 이렇게 칼집을 내서 지구본을 쫙 평면으로 열어본다고 했을 때 위아래에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빈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지도 보면서 어떤 나라들의 면적이나 이제 모양 같은 거볼때 특히 고위도 지역일수록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 공부해 볼게요. 자,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의 여러 지리 정보, 그러니까 지형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국경 같은 거, 그런 지리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가 디지털 영상 지도다. 자, 세계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능이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영상 지도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장소 입력해서 돋보기 버튼 누르면 검색 기능 활용할 수 있고, 또 경로도 탐색할 수 있고, 지도의 종류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 지도, 영상 지도, 백지도,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확대, 축소 기능까지 있다. 이동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을 바탕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장소의 모습도 생생하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 핵심 마무리하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 공부했던 것이 위도와 경도였습니다. 자, 우리 위도의 핵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위도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위선에 적힌 숫자를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위선이란 뭐냐?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 그려진 가로선이 위선이죠? 자, 그리고 위도라는 개념은요, 적도가 기준이에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위도이고, 위선에 있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위도를 읽을 수 있다.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는 북위, 남쪽의 위도는 남위라고 했고요. 각각 0도에서 90도로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그림으로 보면 지금 위도의 기준, 위도 0도는 적도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라고도 하고요. 북위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남쪽은 남반구, 남위라고 하고 북반구, 남반구 모두 0도에서 90도까지, 0도에서 90도까지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위선은 이렇게 가로선이고, 위선에 적힌 이런 숫자를 보고 우리가 위도를 읽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도는요,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자, 네 번째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햇빛을 받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즉, 적도 부근, 저위도 부근은 기온이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나왔네요. 여름에는요,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요. 자, 낮의 길이가 짧다라는 말은 결국 뭐가 길다라는 거예요? 밤의 길이가 길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자면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길어요. 자, 이것은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다 해당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그 길이 차이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여름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름에는요,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낮의 길이가 더 길어요. 자, 그런데 저위도는요, 그렇게 많이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1, 2분이라도 비교를 하자면 낮의 길이가 더긴 거고, 자, 중위도로 가면 이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확연히 길어요. 자, 그런데 고위도로 가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훨씬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여름에 고위도 지역에서 어떤 현상?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름이에요. 자, 그리고 겨울 얘기할게요. 겨울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다 밤의 길이가 길어요. 자, 그런데 저위도는요, 낮과 밤의 길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겨울에 밤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중위도로 가면 저위도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길어서, 아, 겨울엔 진짜 밤이 더 기네.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위도로 가면 밤의 길이가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겨울에 고위도 지역의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 더잘갈 거예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요.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길어요. 이거는 저, 중, 고위도 다 해당되는 말인데,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그 길이 차이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 개념 많이들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경도의 개념, 경도의 핵심 정리해 볼게요. 자, 경도는요, 이제 경선을

가지고 우리가 경도를 읽어주는 거죠. 경선에 적힌 숫자로. 자, 경선은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그려진 세로선이에요. 자, 경도의 기준이 뭐예요? 본초 좌우선이죠. 경도 0도입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경도. 자, 경선에 있는 숫자를 보면 우리가 경도를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뭐라고요? 동경. 서쪽의 경도는 서경이라고 하고 각각 0도에서 180도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인데요. 0도에서 180도 직선외곽이죠. 0도에서 180도 직선외곽. 180 더하기 180은 360, 원한 바퀴 외곽. 자,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자, 그리고 경도는 시차에 영향을 줍니다.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뭐라고요? 시차라고 한다고요. 자, 그리고 국가마다 기준이 되는 경선을 정해서 그 경선의 시각을 국가의 표준시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일본이랑 똑같은 동경 135도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앙을 지나는 경선은요, 127.5도예요. 자, 그런데 그 경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랑 똑같은 동경 135도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다. 시각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경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위도와 경도 공부했으니까 친구들, 우리 국가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공부했었죠?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요,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주고요. 자, 북쪽과 남쪽 끝지점에 가까운 위선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위도가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동쪽과 서쪽 끝지점에 가까운 경선을 찾아주는 거예요. 경도가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위선과 경선에 표시된 숫자를 찾아서 위도와 경도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치,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자, 북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고요. 동경,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이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자, 남위였죠?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 남위, 그리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 동경이에요. 자, 이렇게 북이냐, 남이냐, 서경이냐, 동경이냐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숫자를 읽어주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남위 9도에서 44도, 동경 112도에서 154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국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 어디 있니? 할때 이렇게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면 누구든 그 나라의 위치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중단원의 핵심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중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중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낸 공간 자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우리 이 공간 자료 위도와 경도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만났던 공간 자료예요. 평면으로 나타낸 공간 자료, 세계 지도가 되겠죠? 정답, 세계 지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도 0도의 선으로, 위도의 기준입니다. 지구 표면을 북위와 남위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선이래요. 뭐예요? 위도 0도? 적도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혹은 북반구, 남쪽은 남위 혹은 남반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 남이 모두 0도에서 90도, 0도에서 90도까지 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4번, 5번은요, 함께 푸는 문제인데, 다음 내용을 읽고, 오르면 동그라미 표고요, 틀리면 가위표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서경으로 나타냅니다. 자, 본초 좌우선이 경도의 기준 맞죠? 동쪽 동경, 서쪽 서경 맞아요. 자, 4번. 세계 여러 지역의 시간차는, 즉, 시차는 위도와 관련이 있나요? 시차는 그렇죠. 경도와 관련이 있죠. 자, 우리 한 시간에 경도 15도.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5번.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죠? 북반구. 뉴질랜드는요, 남반구에 속해 있어요. 자, 북반구와 남반구는요, 계절이 반대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설명했지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계절 반대 맞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6번, 7번, 8번 문제는요,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6번, 태양 에너지를요, 수직에 가깝게 받아. 이 지역은 항상 기온이 높대요. 자, 수직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집중되어서 기온이 높은 지역은 저위도가 되겠죠. 자, 7번, 경도는 동쪽과 서쪽 각각 0도에서 그렇죠. 180도로 나타내는 거고요. 위도가 북이 남이 0도에서 90도였죠. 자, 8번. 위선은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 그려진 가로선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국가마다 기준이 되는 경선을 하나 정해요. 그리고 그 경선의 시각을 국가의 무엇으로 정한다고 했죠? 표준이 되는 시가 표준시가 되겠습니다. 표준시.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이것은 영토의 동서남북 끝에서 가장 가까운 위도와 경도를 찾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위도와 경도를 찾아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 어디에 있니? 우리나라의 위치죠. 위치는 위도와 경도를 찾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위치를 나타낼 때 동서남북 끝 지점을 표시하고 각각 위선과 경선을 읽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중단어 확인 평가 문제 10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과 중단어 확인 평가 10문제도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친구들 1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공간 자료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특징 한번 읽고 공간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낸 지도래요. 세 개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나 땅과 바다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데요. 자, 이것은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이 공간 자료 뭐예요?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세계 지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자, 우리 지구본과 디지털 영상 지도는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교통도, 인구 분포도 나오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교통도는요. 자, 교통이 뭐예요, 친구들? 교통이란 물건을 옮기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교통도라는 것은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지도. 그러니까 뭐,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아니면 버스 노선도. 자, 이런 것들이 교통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분포도. 인구가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 우리 친구들 5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인구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더 적게 있느냐, 즉 어느 지역에 얼마나 모여 사느냐, 그것들을 표현하는 지도가 인구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이어서 2번, 3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3개 지도에 가로선, 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위도 0도, 적도도 딱 표시되어 있네요. 2번, 위 3개 지도에 그려진 가로선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가로선 뭐예요? 위선이죠? 자, 위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틀린 것 골라볼게요. 1번, 위도 0도의 북쪽은 북위이다. 자, 위도 0도의 북쪽, 북이 맞죠? 2번, 위도 0도의 남쪽은 남위이다. 0도의 남쪽, 남이 맞아요. 3번, 위도 0도에서는 본초 좌우선이다? 아니죠. 위도 0도는 뭐예요? 적도, 본초 좌우선은 경도 0도. 4번, 위도 0도의 선을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요. 자, 북이 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북반구, 남반구라고 할 수도 있죠. 자, 5번, 위도 0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을 각각 90도로 나눈다. 자, 0도에서 몇 도까지 있어요? 자, 여기 90도까지. 그리고 0도에서 90도까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S도 N도 쓸게요. 자, 얘기하자면 이것도 맞네요. 자, 그럼 틀린 거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4번, 5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 그림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데요. 지금 저위도 지역은 어때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수직으로 비춰요. 빛이 모이죠. 에너지가 모이다 보니까 기온이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 고위도 지역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춰서 열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퍼지니까 기온이 낮아진다. 자, 지금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금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남반구도 똑같아요. 이제 여기가 뭐예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저위도 지역에 대하여 바르게 말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저위도 지역이에요. 자, 다원 백야 현상이 나타나? 자, 이것은 여름에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지안, 추워서 두꺼운 옷을 주로 입어? 저위도는요, 기온이 높아요. 아니고요. 민준, 태양 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아? 자, 비스듬하게 받는 건 고위도겠죠? 준혁, 태양열이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더워. 맞아요. 지금 태양열이요, 좁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요. 자, 연하, 극야현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져. 자, 극야현상은 고위도에서 겨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 대해서 말한 건 4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서우.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 지역은 수직으로 비춰서 집중돼서 기온이 높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즉, 고위도로 갈수록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자, 여기가 핵심이죠?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야.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이야기 읽어볼게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의 주인공은요, 80일 이내에 세계 일주에 성공하면 큰 돈을 받는 내기를 하게 된대요. 주인공은 세계 일주를 해냈지만 5분이 늦어서 내기에 졌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시차 덕분에 주인공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게 되고 내기에서 이기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시차 덕분에 이긴 것이죠? 자, 그럼 시차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시차와 관련된 내용 보기에서 찾아본다면
2번 경도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도 풀어볼게요.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지금 두 친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부터 한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 생긴 시간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차라고 하죠, 시차. 자, 그랬더니 머리 묶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를 볼때 뭐를 생각해요? 시차를 생각해야겠구나. 맞아요. 실제로 카타르에서 오후에 하는 경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밤 늦게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차를 고려해서 운동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시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에서 9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3개 지도 있고요. 위선, 경선 그어져 있는 지도예요. 자, 8번. 정아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자, 정아 이야기 들어볼게요. 나는 적도 근처에 있는 국가를 여행하고 싶대요. 자, 적도는 뭐예요? 위도 영도죠. 자, 이 위도 영도 주변에 있는 국가를 여행하고 싶대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1번 어때요? 1번은요, 적도 근처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요. 아니죠? 자, 미국 어때요? 미국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도에서 나라 찾아서 해석만 해주면 돼요. 미국 여기 있죠? 적도랑 좀 거리가 있네요. 러시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적도랑 거리가 좀 있죠? 적도 근처가 아니에요. 자, 에스파냐 어디 있어요? 에스파냐 찾아보세요. 에스파냐, 스페인인데, 자, 여기에 있죠? 적도랑 거리가 있어요. 자, 5번, 인도네시아 어디 있어요? 인도네시아, 여기 있네요. 와, 섬이 정말 많은데, 자, 인도네시아 어때요?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이지요? 자, 그러면 정하는 어디를 여행 가면 돼요? 인도네시아 여행 가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 나라 이름 와서 우리 친구들 당황할 수 있지만, 지금 세계 지도가 주어졌고, 우리가 적도만 알고 있다면, 세계 지도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9번입니다. 다음 글과 같은 지역을 포함하는 국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지역이에요? 경도, 영도인 곳으로 본초 4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본초 4호선이 지나는 곳 선생님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지도 없어도 풀수 있겠죠. 자, 본초 4호선은 어디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난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 지역을 포함하는 국가 몇 번이겠어요? 1번, 영국이겠죠. 정답 몇 번? 1번. 자, 그런데 지도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 자, 경도 영도는 여기예요. 그쵸? 자, 경도 영도는 여기인데요. 자, 지금 여기에 영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뉴질랜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경도 영도 아니다. 자, 아르헨티나는요? 여기 있어요. 아니겠죠? 자, 인도네시아도 여기 있어요. 자, 경도 영도와 떨어져 있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경도 영도와 떨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경도 영도에 해당하는 나라는 영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할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친구들, 우리 위도와 경도를 배운 까닭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위도와 경도 왜 배웠습니까? 어떤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위도와 경도를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적는다면 어떤 핵심 낱말 넣어서 문장 적으면 될까요? 일단, 위치라는 낱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나온다면 정확이라는 말도 넣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적어 볼게요.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중단원 새롭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행 가고 싶은 나라 한 곳을 정해서요, 그 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를 사용해 표현해 보세요. 약간 어려울 수

0: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을 때는요, 공간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뭐 세계 지도도 좋고요, 지구본도 좋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았던 사회과 부도라는 교과서 있다면 그 교과서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 위도와 경도로 어떤 나라의 위치를 고민해 보세요. 이 과정이 있으면 위도와 경도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수학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할 내용은 바로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20개의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 20개의 문제 먼저 풀어왔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우리 두 분수를 덧셈한 결과값을 적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라? 그렇죠. 분모를 같게 해줘라. 즉, 통분해줘라. 자, 통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두 분모를 곱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과는 최소공배수로 통분하여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8과 12의 최소공배수는 얼마냐면 24입니다. 자, 그럼 24로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8분의 3을 우리 24, 분모가 24인 것으로 통분을 하면 24분의 9가 됩니다. 자, 더하기 우리 12분의 1은 24분의 2가 되죠. 자, 계산하면 분모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 계산해 주니까 9 더하기 2 얼마? 1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요, 2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영서가 식혜를 5분의 2리터 마시고 수영을 하고 나서 4분의 1리터를 더 마셨는데 마신 식혜의 양이 모두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덧셈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5분의 2리터와 4분의 1리터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자, 분모가 다르니까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 통분해 주면 20으로 통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20분의 얼마? 8 더하기 20분의 그렇습니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분모 그대로 써 주시고요. 분자 8 더하기 5 계산해 주니까 1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영서가 마신 식혜의 양 모두 얼마다? 20분의 13리터다 구할 수 있겠네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 찾아서 우리 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1번부터 볼까요?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분모가 서로 달라요. 분모 3과 4의 최소공배수인 12로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12분의 얼마가 되느냐? 8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2분의 3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분모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 계산해서 11 되지요. 자, 그럼 12분의 11 어디에 있나요? 바로 니은에 있습니다. 1번은 니은과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2번은 4분의 3 더하기 6분의 5입니다. 4와 6의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통분하면요. 12분의, 자, 4분의 3이 여러분 통분했을 때는 분모와 분자에 30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11.

되죠? 계산하면 12분의 19입니다. 자, 우리 받아 올려줘야 되겠네요. 대분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2분의 얼마? 7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2번은 디귿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 6과 12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12가 6의 배수이므로 최소 공배수는 12가 됩니다. 자, 그럼 12로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12로 통분해주기 위해서는 6분의 1의 분모 분자에 2씩 곱해줘야 됩니다. 결국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11이니까 계산하면 12분의 13. 자, 받아 올림해서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기억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4번은요, 우리 지수가 농장에서 고추를 8분의 7kg, 상추를 5분의 3kg 땄다고 해요. 지수가 딴 고추와 상추의 무게 모두 몇 kg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두 구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덧셈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덧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8분의 7 더하기 5분의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5의 최소 공배수 얼마? 40으로 통분해 볼게요. 자, 40으로 통분하면 40분의 자, 35 더하기 40분의 24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40분의 59가 되는데, 자, 이거 우리 받아 올림 해줘야 되겠죠. 대분수로 나타내 주면, 자, 1과 40분의 10 9가 됩니다. 자, 약분이 가능한지 한번 보니까 우리 40과 19 똑같이 약분해 줄수 있는 수가 1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기약분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수가 딴 고추와 상추의 무게 다 합치면 1과 40분의 19kg이다. 이렇게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예요. 계산 결과 비교해서 우리 부등호 또는 등호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 굉장히 많이 봤죠? 어렵지 않죠? 각각 구해서 우리가 비교해 주면 돼요. 자, 우리 분수 크기 비교할 때는요, 분모를 같게 해주는 방법도 있었고요. 만약에 분모가 다른 상태에서는 대각선끼리 곱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할 수 있었어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우리 14로 통분할 수가 있겠네요. 14로 통분을 하면 14분의 10 더하기 1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분의 17이 되겠네요. 자,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4분의 3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14와 21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와 21의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4와 21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 바로 42가 되죠. 자, 42로 통분을 하면 42분의 27 더하기 42분의 22가 됩니다. 계산해 주면 42분의 얼마? 49가 돼요. 자, 이것은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42분의 7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42분의 7입니다. 자, 42분의 7. 약분 가능한가요? 아, 약분 가능하죠. 자, 약분 가능한데, 우리 약분에서 보면 7로 약분돼요. 그럼 1과 6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과 14분의 3과 1과 6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해 줘야 됩니다. 자, 자연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14분의 3과 6분의 1. 자, 비교할 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수 있다? 대각선끼리 곱해봐라. 자, 3, 6에 18이 되고요. 1 곱하기 14, 14입니다. 18과 14 중에 18이 더 크므로 14분의 3이 더 크죠? 따라서 1과 14분의 3이 나온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계산 결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한 형태죠. 수직선으로 우리가 찾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두 부분을 더해줘야만 이 전체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이두 대분수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12분의 7이고요. 3과 16분의 15예요. 자, 그럼 12와 16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자, 똑같이 4로 나눠집니다. 자, 목 3, 4가 되죠. 자,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으니까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면 얼마? 48이 돼요. 자, 48로 통분을 하면 1과 48분의 얼마? 28 더하기 3과 48분의
얼마? 4.

45입니다. 더해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면 4고요. 분수 더해주면 48분의 얼마가 되느냐? 자, 더하기 28해주면 그렇죠. 73이 됩니다. 48분의 73은 우리 받아올림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받아올림 해주면 4 더하기 1과 48분의 얼마일까요? 자, 73에서 48 빼볼까요? 빼보면 그렇죠. 25가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1과 48분의 25니까 결국 답은 얼마? 5와 48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전체 길이 5와 48분의 2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까요? 다음이 나타내는 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6과 9분의 7보다 3과 15분의 13만큼 더큰 수래요. 이 얘기는 결국 덧셈을 하라는 문제인 거죠. 덧셈 해보겠습니다. 6과 9분의 7 더하기 3과 15분의 13이에요. 자, 9와 15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9와 15의 최소공배수 얼마일까요? 자, 구해볼까요? 9와 15의 최소공배수 3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3, 5입니다. 자, 더 이상 안 되니까 곱하기 해주면 여러분들 얼마 나오나요? 45가 나오죠. 자, 최소공배수 45로 통분해주면 6과 45분의 35 더하기 3과 45분의 39입니다. 자, 자연수끼리 계산해주면 9고요. 분수 부분 계산하면 45분의 얼마? 74가 되죠. 자, 이것은 9 더하기 1과 45분의 얼마와 같냐? 29와 같지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하면 대분수 얼마가 나옵니까? 10과 45분의 29가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농장에서 방울토마토를 가은이는 이만큼 땄고요. 수진이는 요만큼 땄다고 해요. 자, 가은이와 수진이가 딴 방울토마토는 모두 몇 킬로그램일까요? 결국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보겠습니다. 2와 4분의 3 더하기 3과 5분의 2입니다. 더해주면 우리 먼저 통분해줘야 되겠죠. 자, 통분해주면 20으로 통분 가능해요. 2와 20분의 15 더하기 3과 20분의 8입니다. 계산하면 자연수 5, 분수 20분의 23이에요. 자, 20분의 23이니까 우리 받아올림 해줄 수 있죠. 5 더하기 1과 20분의 3입니다. 자, 계산해주면 6과 20분의 3이 되지요. 그래서 가은이와 수진이가 딴 방울토마토 모두 얼마? 6과 20분의 3kg이다. 자, 이렇게 8번 문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두 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차를 구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즉, 둘 중에서 어떤 수가 더 큰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대각선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2, 8의 얼마? 16, 7, 9, 63. 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아하, 8분의 7이 더 크구나. 즉, 이 문제는 8분의 7에서 9분의 1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빼볼게요. 자, 공통분모 72로 통분을 하면요. 7, 9, 63 빼기 72분의 얼마? 16입니다. 자, 분모 똑같으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우리 63에서 16 빼줘보도록 할까요? 63에서 16 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4 형태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지난번엔 이 네모를 구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이 결과값을 구해야 되네요. 결과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8분의 5에서 24분의 7을 빼줘야 돼요. 자, 8과 24 관계 보니까 24는 8의 배수예요. 그럼 최소공배수 얼마? 24라는 거죠. 두 수의 최소공배수는. 자,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면 24분의 15에서 24분의 7을 빼줘야 됩니다. 자, 분모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15 빼기 7은 8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약분이 됩니다. 얼마로 약분돼요? 분모와 분자 8로 약분됩니다. 그럼 목 3, 분자는 몫이 1이 나와요. 따라서 기하학분수로 나타내면 얼마?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기하학분수 형태인 3분의 1로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수연이가 리본을 20분의 19m만큼 가지고 있는데, 자, 상자를 묶기 위해서 8분의 5m를 사용했대요. 남은 리본을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던 것에서 사용한 것만큼 빼주면 되겠죠. 20분의 19에서 8분의 5만큼을 우리 빼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20과 8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까요?

10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2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10, 그리고 몫이 4가 됩니다. 자, 한번더 2로 나누어지겠네요? 그럼 몫이 5, 그리고 2가 됩니다. 자, 5와 2더 이상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최소 공배수 구하려면 이 4개의 수다 곱해줘야 되겠죠? 4개의 수다 곱하면 얼마? 40이 나옵니다. 자, 최소 공배수 40으로 우리 통분을 하면요. 40분의 얼마? 38 빼기 40분의 25가 됩니다. 자, 계산하면 40분의 13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남은 리본 몇 미터가 되겠어요? 40분의 13미터가 된다. 자, 이렇게 11번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작은 1번, 작은 2번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1번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대분수예요. 대분수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통분을 먼저 해줘야 되죠. 6과 5의 최소 공배수인 30으로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으로 통분을 하면요. 4와 30분의 25 빼기 2와 30분의 24가 됩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니까요. 4 빼기 2, 2가 되고요. 분수 30분의 25에서 30분의 24를 빼니까 30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작은 1번 정답 구해 보았고요. 작은 2번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5와 7분의 2에서 3과 10분의 9를 빼줘야 돼요.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 우리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70이죠. 그래서 5와 70분의 20 빼기 3과 70분의 60 얼마?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70분의 20에서 70분의 63을 뺄수 없으니까 받아내림해 줘야 돼요. 받아내림해 주면 4와 70분의 90 빼기 3과 70분의 6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자연수끼리 계산하니까 1이고요. 분수끼리 계산하니까 70분의 얼마다? 그렇죠. 27이 되는 것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1번, 작은 2번 정답 다 구해 보았어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1보다 큰 것을 모두 찾아서 기호 써보도록 할게요. 즉, 대분수 형태로 나와서 1과 몇 분의 몇, 이런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 1보다 큰 것이 되겠죠. 자, 기억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5와 20의 최소 공배수 20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왼쪽에 분모 분자에 4씩 곱해줘야 되겠죠? 곱해주면 20분의 12 더하기 20분의 9예요. 계산하면 20분의 21이 되니까, 자, 1보다 커지겠네요. 1과 20분의 1. 자, 그러니까 우리 기역 1보다 큰것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소 공배수 21로 통분할 수 있죠. 21분의 7 더하기 21분의 13. 13 계산하면 21분의 20입니다. 자, 1보다 크지가 않아요. 자, 니은 될수 없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2와 36분의 19 빼기 1과 2분의 1이에요. 자, 최소 공배수 36. 통분해주면 2와 36분의 19 빼기 1과 36분의 여러분들 얼마냐면 18이 되겠죠.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면 1이고요. 분수, 분수끼리 빼주면 36분의 1입니다. 자, 1과 36분의 1이니까 1보다 크네요. 자, 디귿도 여러분들 큽니다. 자,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계산해보면요. 3과 우리 공통분모 63으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63분의 27 빼기 2와 63분의 7호 35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뺄 수가 없으니까 받아내림해줘야 됩니다. 자, 받아내림해주면은 얼마가 되느냐? 90이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 계산해서 보면 자연수 부분 2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0이 되죠. 결국 분수 부분, 즉 1보다 작은 형태만 나오기 때문에 리을은 1보다 크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도록 할게요. 2와 2분의 1 더하기 1과 15분의 2 계산해 볼까요? 자, 30으로 통분하면 2와 30분의 15 더하기 1과 30분의 4입니다. 계산하면 3과 30분의 19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면
1과 30분의 25 더하기

1과 30분의 13입니다. 2와 30분의 얼마? 38이 되고요. 자, 우리 받아 올림 해줘야 되죠? 받아 올림하면 3과 30분의 8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지금 약분 되지만요. 약분 되기 전 형태로 일단 놔두도록 할게요. 오른쪽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계산해 보면 기억 계산해 볼게요. 10과 6의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돼요. 10과 6의 최소 공배수는 30이죠? 그러면 5와 30분의 3 빼기 1과 30분의 25입니다. 자, 빼주면요. 자, 4와 30분의 33에서 1과 30분의 25를 빼줘야 돼요. 계산하면 자연수 3. 분수 부분 계산하면 30분의 얼마? 8이 되겠네요. 자, 3과 30분의 8 어떻습니까? 우리 2번과 기억이 서로 같음을 알수 있죠. 우리 니은 계산을 해보면요. 니은 최소 공배수 30으로 우리 통분해 보면 6과 30분의 얼마? 10에서 2와 30분의 얼마? 21을 빼줘야 됩니다. 자, 이건 역시 받아내림 해주니까 5와 30분의 40 빼기 2와 30분의 21 계산해주면 3과 30분의 19가 되죠. 자, 3과 30분의 19는 우리 첫 번째 거였죠? 그래서 1번과 니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수, 일단 숫자가 제일 큰거 먼저 볼까요? 5와 8분의 3, 5와 3분의 2. 자, 이둘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통분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었던 거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하면 33은 9, 28에 16. 자, 어떤 쪽이 더 커요? 3분의 2가 더 크네요. 그럼 가장 큰 거는 5와 3분의 2가 되겠고, 가장 작은 수는 일단 자연수 크기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2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2와 9분의 8이 가장 작아요. 그러면 5와 3분의 2에서 2와 9분의 8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분해주면 5와 9분의 얼마? 6에서 2와 9분의 8을 빼줘야 돼요. 자, 뺄수 없으니까 받아내림해주면 4와 9분의 15에서 2와 9분의 8을 빼줘야 되겠죠? 계산하면 2와 9분의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 얼마다? 2와 9분의 7이다. 이렇게 15번 문제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예요. 세 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서 대분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만들 수 있는 대분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리고 가장 작은 수의 차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 쓰고 정답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대분수 중에서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일단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빼는 거는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이 과정을 보면, 자, 우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 자, 자연수 부분이 가장 커야 되겠죠? 그렇다면 9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4분의 7은 우리 가분수라서 대분수 형태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진분수 형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7분의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대분수는 9와 7분의 4가 되고요. 가장 작은 대분수는 앞에 있는 자연수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4와 9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공통분모 얼마? 63으로 통분을 하여서 받아내린 계산 결과 하면 4와 63분의 5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 4와 63분의 50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해결하는 법, 왼쪽에 있는 거 계산을 먼저 해주시면 되죠. 왼쪽 먼저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공통분모 얼마로 통분을 한다? 20으로 통분을 한다. 그러면 6과 20분의 9 빼기 2와 20분의 얼마? 12입니다. 자, 근데 20분의 9에서 20분의 10이 뺄 수가 없으니까 받아내림 해줘야 되겠죠? 5와 20분의 29 빼기 2와 20분의 12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하면 3과 20분의 17이 됩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예요. 자, 3과 20분의 17보다 작은데 이 네모 안에 가장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 하나 작은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자연수는 16이 되겠네요.

너 최소공배수 21로 통분해주면 6과 21분의 15 더하기 4와 21분의 17입니다. 자,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10이고요. 분수끼리 계산하면 21분의 32예요. 자, 21분의 32 우리 어떻게 돼요? 받아 올림 되죠? 그럼 10 더하기 1과 21분의 11, 즉 11과 21분의 1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4와 21분의 17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행히 분모가 같네요. 그럼 자연수끼리 계산 15, 분수끼리 계산하면 21분의 얼마? 28이 됩니다. 자, 이거 받아 올림 해주면 결국 16과 21분의 7이 되죠. 자, 그런데 21과 7은 약분이 됩니다. 얼마로 약분이 돼요? 7로 약분이 되죠. 그럼 몫이 분자는 1, 분모는 3이 됩니다. 그래서 16과 3분의 1이 되니까 우리 정답 16과 3분의 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9와 6분의 5cm와 8과 9분의 4cm인 색테이프를 겹쳐서 이어붙였다고 해요. 이어붙인 색테이프의 전체 길이가 얼마? 15와 27분의 25cm일 때 겹쳐진 부분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야 됩니다. 자, 겹쳐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이게 겹쳐지지 않았으면 이두 개가 따로 있었다고 하면 훨씬 더 길었겠죠? 자, 근데 이게 겹쳐졌으니까 이만큼이 여러분들 겹쳐진 거예요. 그럼 전체 길이에서 이 겹쳤을 때의 길이만큼을 빼주면 우리 요만큼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두 개를 먼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과 9 최소공배수 얼마예요? 그렇죠, 18이죠. 그러면 9와 18분의 얼마? 15 더하기 8과 18분의 8 더해주면 17과 18분의 얼마예요? 23입니다. 자, 요거 우리 받아 올림 해주면 18과 18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이다 더한 거, 겹쳐진 것만큼 어떻게 해줘요? 빼줘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거 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과 27의 우리 최소공배수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똑같이 무엇으로 나눠지냐? 9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목 2, 3 나오니까 곱해주면 최소공배수 얼마? 54 나옵니다. 자, 54로 우리 통분해주면 18과 54분의 15 빼기 15와 54분의 5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뺄수 없으니까 받아내림 해줘야 되죠? 17과 54분의 얼마? 69 빼기 15와 54분의 50 빼주니까 자연수 2 그리고 54분의 얼마? 19.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 정답 2와 54분의 19cm가 겹쳐져 있다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 상자만의 무게예요. 자, 그럼 상자만의 무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이거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복숭아 우리 6개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숭아 6개의 무게는 12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에서 6개를 꺼낸 다음에 무게. 자, 이거를 빼주면 우리 복숭아 6개의 무게 우리가 구해 볼수 있겠는데요. 자, 계산하면 5와 24분의 17에서 3과 16분의 5를 빼줘야 돼요. 자, 우리 통분해서 빼주면 2와 48분의 19kg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상자만의 무게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복숭아 6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 자, 복숭아 6개가 들어있는 상자 3과 16분의 5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복숭아 6개만 빼주면 상자만의 무게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2분의 11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 12분의 11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아마 문제 중에서 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틀리거나 어려웠던 문제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문제 한번 다시 해결해보고 나만의 풀이 과정과 정답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같이 해결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꼭 해결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원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 모두 알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런 꽉꽉 퀴즈를 냈었어요. 원그래프의 특징을 한 가지 설명해 보세요. 원그래프의 특징,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골라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모양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썼으면 모두 정답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T그래프와 원그래프를 해석하는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그래프도 비교해 볼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그래프에는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T그래프, 원그래프 말고도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까지 함께 모아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T그래프와 원그래프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T그래프나 원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이번에는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수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 공부를 할 때라던가 국어 공부를 할 때, 과학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그래프를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프를 읽고 잘 해석하는 능력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T그래프를 해석해 볼 거예요. 연령별 인구수의 비율을 나타낸 T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T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T그래프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달라요? 그렇죠. T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쓰기도 하나요? 네. T그래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두어서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연령별 인구수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분홍색은요, 15세 미만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은요, 15세 이상, 65세 미만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은요, 65세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 모두 다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000년에 전체 인구수 중에서 15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였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2000년에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1.7%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자, 어때요? 벌써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의 T그래프만 봤는데도 벌써 세 가지를 얻어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2000년에 인구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2020년도 볼게요. 2020년에는 15세 미만의 인구수의 비율은 12.1%였습니다. 2020년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수의 비율은 71.9%였습니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수의 비율은 16%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굳이 T그래프를 두 개를 놓았다. 그러면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요. 2000년보다 2020년에 15세 미만의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요.

21%에서 12.1%가 됐죠. 줄어들었습니다. 또는 2020년보다 202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T그래프를 사용하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2020년에는 2000년보다 15세 미만의 인구수의 비율이 줄어들었죠. 또 2020년에는 2000년보다 65세 이상의 인구수의 비율이 약몇 배? 약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7.3%에서 16%가 되었으니까 두 배가 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T그래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쓴다면 다음과 같이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실제로 그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3%에서 16%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인구수 자체가 실제로 두 배가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비율이 두 배가 되었다라고 보는 편이 나은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결국 비율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원그래프도 해석을 해볼 겁니다. 즐겨보는 프로그램별 남학생 수의 비율이고요. 즐겨보는 프로그램별 여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즐겨보는 프로그램별 그 각각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학생은요. 음악 프로그램을 21%가 즐겨보고, 예능을 16%가 즐겨보고, 만화를 25%가 즐겨보고, 스포츠를 32%가 즐겨보고, 기타는 6%가 즐겨보고 있죠. 그 다음 여학생은요, 음악을 36%가 즐겨보고, 예능을 19%, 그 다음 만화가 21%, 스포츠가 16%, 기타가 18%만큼을 즐겨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그래프를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가장 많은 남학생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바로 스포츠입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은 여학생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음악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음악을 즐겨보는 학생의 수는, 음악을 즐겨보는 학생의 수는 남학생의 수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원그래프를 보고 항목의 비율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남학생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스포츠이고, 여학생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음악이에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남학생의 비율은 32%이고, 여학생의 비율은 16%이잖아요. 남학생 수의 비율이 여학생 수의 비율의 두 배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T그래프를 두 개씩 쓸 때에도 그 변화하는 양을 잘 관찰할 수 있듯이 우리가 원그래프를 두개 썼을 때에도 두 항목의 비율을 비교하기에 아주 편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더 잘 드러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 그래프를 만난 게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그래프를 처음 배웠냐면요. 바로 그림 그래프라는 걸 배웠어요. 그림 그래프 기억나나요? 네, 어떤 그 자료의 양을 그림의 크기와 개수로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림의 크기와 개수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표현한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과수원별 사과 생산량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과수원에서는 뭐 사과를 뭐 20개 생산했고 어느 과수원에서는 사과를 뭐 35개 생산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짜리 사과는 뭐좀 크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 1개짜리 사과는 작게 표현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의 수량과 크기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림 그래프예요. 자, 그림 그래프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뭐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도를 가지고 지도의 각 부분별로 그림의 개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자료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 분포 같은 것들을 알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림 그래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막대 그래프. 여러분 기억나죠? 막대 그래프는 막대의 길이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만든 그래프예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막대의 길이가 길면 자료의 양이 많고, 막대의 길이가 짧으면 자료의 양이 적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때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할때 만약에 자료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너무너무너무 커지게 돼요. 그럼 칸이 너무 작아져야 돼요. 각 칸이. 그럴 때 우리가 물결선을 써서 생략을 해줬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 거꾸로

그래프 기억해요?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 편리한 그래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도별 나의 키 변화 이런 거. 그러면 내 키가 얼마만큼씩 자라고 있는지, 언제 가장 많이 자랐는지 이런 것을 꺾은선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한달 동안 강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변화하는 양을 기록할 때에는 꺾은선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다음 우리가 배웠던 T그래프와 원그래프가 있습니다. T그래프랑 원그래프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자, 이거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예요? 그렇죠, 비율, 비율.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T그래프를 사용하면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 데 편리하고요. 그 다음 원그래프는요,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래프로 표현을 하다 보면 비율이 너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때 원그래프를 사용한다면 비교적 쉽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 어떻게 연결 지으면 좋을까요? 월별 키의 변화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양을 잘 드러내기 편한 것? 바로 꺾은선 그래프죠. 그렇죠. 알맞은 것은 꺾은선 그래프. 그 다음, 권역별 쌀 수확량이에요.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나누어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쌀이 얼마나 다르게 수확이 되었을까? 한눈에 보기 쉽게 하려면 그림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 수를 막대의 길이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6학년 학생들의 혈액형의 비율이에요. 자, 비율 그래프 우리 두 가지 배웠죠. 그렇죠. 우리 띠 그래프로 나타내도 좋고요. 또는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개념 만나보았고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에서부터 4번입니다. 2020년과 2025년 우진이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좋아하는 급식 메뉴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네요. 자, 여러분, 띠 그래프 몇개 사용됐어요? 네, 두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그다음 2025년도에 학생들이 어떤 급식 메뉴를 가장 좋아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020년과 2025년에 불고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각각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써보래요. 그러면 불고기를 찾아야죠. 2020년도에는 불고기 몇 퍼센트? 그렇죠. 30%의 학생들이 좋아했고요. 그다음 2025년도에는요, 불고기 20%의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했네요. 그러면 20%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2번. 2020년과 2025년에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는 각각 무엇인지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2020년에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것을 골라주면 되죠. 돈가스 32%, 불고기 30%, 떡볶이 20%, 닭강정 10%, 기타 8%. 그러면 그렇죠. 바로 돈가스가 32%로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돈가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2025년에는 돈가스 25%, 불고기 20%, 떡볶이 15%, 닭강정 30%, 기타 10%. 자, 그러면 비율이 가장 높고 큰것 바로 닭강정 30%죠. 따라서 닭강정이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입니다. 2020년에 불고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닭강정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몇 배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럼 2020년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띠 그래프를 봐야겠죠. 불고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30%예요. 닭강정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수의 비율은 10%죠. 그러면 30%, 10%이니까 몇 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30 나누기 10을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그렇죠. 3이죠. 3배다. 이렇게 답을 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이죠. 2025년에 2020년보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좋아하는 급식 메뉴별 학생 수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무엇인지 모두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2020년의 비율이 어땠는지 생각하면서 2025년의 그 비율이 줄어든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돈가스 32%였는데 25%로 줄어들었죠. 불고기 30%였는데 불고기 20%로 역시 줄어들었어요. 떡볶이 20%였는데 15%가 됐어요. 역시 줄어들었네요. 닭강정은 10%였는데 30% 됐어요. 늘어났죠. 그다음 기타 8%였는데 10% 됐어요.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학생 수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골라라. 바로 돈가스. 돈가스. 그다음 불고기.

고기, 마지막 떡볶이.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가장 좋아하는 급식 메뉴 무엇인지 막 머릿속에 생각나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 메뉴 뭘까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입니다. 자료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이어보세요. 지역별 사과 생산량, 안전사고 종류별 발생 비율. 자, 원 그래프와 그린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지역별 사과 생산량? 자, 지역별이다라고 하면 지도 활용해서 나타내면 좋다고 했죠. 지도 위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자. 안전사고 종류별 발생 비율이다? 그럼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는 원 그래프네. 라고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만나볼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1번입니다. 작년과 올해 텃밭의 채소별 재배 넓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텃밭의 채소별 재배 넓이의 비율. 작년에는 이만큼씩, 올해는 이만큼씩 나타낸 거네요. 우리 재배를 했다라는 거죠. 1번, 작년과 올해 텃밭의 재배 넓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는 각각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각각 텃밭의 재배 넓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죠. 한눈에 딱 보니까 작년에는 어떤 채소의 재배 넓이 비율이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바로 상추가 35%로 가장 높죠. 작년에 상추. 올해에는요? 올해는 딱 한눈에 보니까 오, 토마토가 35%로 가장 비율이 높죠. 올해는 토마토. 이렇게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T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줄글로 이렇게 줄줄줄줄줄 숫자랑 글자랑 줄줄줄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눈에 쉽게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T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 한눈에 잘 들어오죠? 2번. 작년에 비해 올해 텃밭의 재배 넓이의 비율이 높아진 채소를 모두 찾아 써보세요. 작년에서 올해로 갈수록 재배 넓이의 비율이 높아진 걸 찾아보면 되는데요. 상추는 상추끼리, 그다음 파는 파끼리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상추 35%였는데 상추 15% 됐어요. 그러면 비율이 낮아진 거죠. 파는 30%였는데 25%가 됐으니까 역시 비율 낮아진 겁니다. 토마토는 25%였는데 35% 됐어요. 그러면 비율이 높아졌죠. 오이 5%였는데 15% 됐어요. 그러면 비율 높아졌죠. 깻잎 5%였는데 깻잎 10% 됐어요. 그럼 비율 높아졌죠? 그래서 비율이 높아진 채소를 모두 찾아 써라. 그러면 토마토, 그 다음 오이, 마지막 깻잎까지 세 가지 채소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작년에 비해 올해 텃밭의 재배 넓이의 비율이 낮아진 채소를 모두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낮아진 채소 무엇일까요? 상추 35%였는데 15% 됐죠. 파는 30%였는데 25%가 됐어요. 그 다음 나머지 토마토, 오이, 깻잎은요, 조금 전에 전부 다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알맞은 것은 바로 상추, 그 다음 파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4번에서부터 7번이에요.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기타. 이렇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들을 조사한 거네요. 4번. 5학년 학생 중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자, 5학년 학생 중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은 모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전체에서 과학만 모르니까 나머지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모두 더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에서 얼마만큼을 빼요? 국어 32%죠. 32 더하기 수학 24% 더하기 사회 12%죠. 더하기 기타 6%예요. 자, 이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32 더하기 24는 56. 56에 11을 더했으니까 68. 68에다가 6을 더했어요. 그러면 74가 되죠. 100에서 74를 뺐어요. 그러면 26이 되니까 아,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26%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의 비율만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의 비율을 모두 더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5번 6학년 학생 중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자,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의 비율에서 수학의 비율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100%에서 나머지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모두 더하여 빼주자. 100 빼기 국어 28%, 과학 26%, 사회 10%, 기타 5% 모두 더해서 빼주는 겁니다. 28 더하기 26은 54죠. 54에 10을 더했더니 64, 64에 5를 더했더니 69예요. 100에서 69를 뺐다? 그러면 31이 되죠. 전체의 바로 31%의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5학년 학생보다 6학년 학생이 좋아하는 비율이 더 높은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6%였고 그 다음 6학년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비율 바로 31%였죠.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5학년 학생보다 6학년 학생이 좋아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찾아볼 건데 국어는 32%, 28%니까 5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수학은 24% 그리고 31%예요. 그럼 6학년 학생들이 수학을 더 좋아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과학은 26%, 26%로 똑같고 사회 12%, 사회 10%니까 5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죠. 기타도 역시 5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수학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사회를 좋아하는 5학년 학생이 36명일 때 수학을 좋아하는 5학년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자,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은 바로 12%인데 36명이래요. 자,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24%잖아요. 그러면 비율로 보았을 때 몇 배인가요? 비율이 몇 배인가요? 12% 곱하기 2가 24%이니까 학생 수도 36 곱하기 2를 하여 구할 수가 있겠죠. 36 곱하기 2는 72. 아,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5학년 학생은 72명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율 그래프에서요, 비율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여 각 부분의 수까지도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번에서부터 9번이에요. 서유리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죠. 그림 그래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각각의 그림이 나타내는 수예요. 자, 큰 웃음 표시는 10명, 작은 웃음 표시는 1명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 사용 시간은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두었어요. 8번 표를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죠.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학생 수를 우리가 그림 그래프를 보고 나타내어 보도록 할게요. 1시간 미만은 14명이었어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큰 그림이 5개, 작은 그림이 6개, 그래서 56명이 되고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큰 그림 4개, 작은 그림이 9개예요. 그러면 49, 49명이죠. 3시간 이상인 것은요? 3시간 이상인 학생은 큰 그림 2개, 작은 그림 하나이니까 21이 됩니다. 자, 이제 100분율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전체가 140이기 때문에 140분의 각 부분의 학생 수를 생각하여 우리 비율을 구한 다음 거기에 100을 곱하여 100분율로 구하면 되겠죠. 먼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경우에요. 140 곱하기 56 곱하기 100입니다. 20으로 약분을 하면 5 그리고 7이고 7로 약분을 했을 때 7, 1은 7, 7, 8에 56이니까 8, 5, 40이 되죠. 그래서 백분율 4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경우는 140분의 49 곱하기 100이에요. 역시 20으로 약분을 하면 5 그리고 7이고 7, 7에 49, 즉 7, 5, 35이니까 35%죠. 그 다음 21명이에요. 그러면 140분의 21 곱하기 100인데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 그리고 7이고
7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3이니까 3, 5.

15가 되죠. 따라서 1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표를 한번 완성을 해보고요. 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D 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 각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1% 미만은 10%였, 1시간 미만은 10%였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4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35%, 3시간 이상은 15%였어요. 그러면 띠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눈금 한 칸이 5%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개수를 잘 세어서 선을 이렇게 그어서 나누어 주세요. 10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월별 달리기 기록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월별 달리기 기록의 변화래요. 변화를 나타내기에 좋은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기역 D 그래프, 니은 그림 그래프, 디귿 꺾은 선 그래프. 자,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디귿 꺾은 선 그래프가 되겠죠. 꺾은 선 그래프는요,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때 굉장히 유용해서 뭐 온도 변화라던가 강수량의 변화 또는 키의 변화 같은 것들도 나타내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 11번이에요. 연안의 학교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이원 그래프를 길이가 40cm인 T 그래프로 나타낼 때 4시간 이상 운동하는 학생은 몇 cm로 나타내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원 그래프를 T 그래프로 나타내기 또는 T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나타내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또는 T 그래프의 길이가 얼마일 때 각 항목이 몇 센티미터만큼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 잘 풀어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문제 꽉이 되겠습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무엇일까요? 그렇죠. 길이가 40cm인 T그래프에서 4시간 이상 운동한 학생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에서 4시간 이상 운동한 학생의 길이는 얼마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4시간 이상 운동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100%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만큼을 모두 더하여 빼주는 방법으로도 풀수 있고 또는 여기 보이는 이 눈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 칸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아, 5%겠구나. 이걸 생각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라고 했으니까 아, 40%가 기준이 된다면 기준량 곱하기 비율로 비교하는 양을 구할 수 있으니 40 곱하기 100분의 5를 하면 되겠구나. 4시간 이상 운동한 학생의 100분율을 구한 후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살펴볼게요. 100%에서 20 더하기 40 더하기 25 더하기 10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95%가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95%를 뺐으니까 5%가 되죠. 전체의 5%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길이가 40cm인 T그래프로 나타낼 때에 4시간 이상 운동한 학생의 수는요. 40 곱하기 100분의 아, 4시간 이상 운동한 학생의 비율을 T그래프로 나타낼 때요. 40 곱하기 100분의 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20으로 약분하면 2, 20으로 약분하면 5가 됩니다. 그럼 5분의 5니까 약분이 되잖아요. 남는 것은 2, 즉 2cm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되돌아보기, 위 문제에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운동한 학생은 몇 cm로 나타내야 하는지 구해보래요. 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즉 40%죠. 자, 이 경우는 기준량이 4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40 곱하기 100분의 4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4, 4, 16이죠. 즉, 16cm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우리 반 학생들의 혈액형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자, 이 중에서 알맞은 그래프를 골라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개념 만나보았고요. 이번 단원의 개념 모두 만나보았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 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Hello.
1: K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뻔뻔한 퀴즈로 출발할까요? 화면을 보세요. 이 기계는 더러운 공기를 빨아들여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공기청정기처럼 몸속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뇌, 2번 콩팥, 3번 없다. 정답 2번이죠? 1번이면 몸이 생각만 해도 자동으로 먼지 털고 물걸레질하고 광까지 내는 겁니다. 오늘은 심장 광택 코스 들어갈까요? 3번이면 몸속이 먼지 창고를 넘어서 쓰레기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이 전시는 어제 먹은 간식입니다. 정답 2번이죠? 자, 우리 친구들, 공기청정기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 공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생기나요? 그렇죠. 먼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는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콩팥 이외에도 어떤 기관이 있는지 이번 시간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개념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몸속 기관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차근 어떤 기관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소화기관 살펴봤어요. 우리 소화기관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 코부터 해서 폐까지 호흡기관도 공부했습니다. 자, 호흡기관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산소와 영양소, 배달하는 배달부,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 혈액 순환에 관여하는 기관, 순환기관, 지난 시간에 배운 여기 심장, 그리고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이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뼈, 근육, 이걸로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 뭔가 여기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친구들도요,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쓰레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쓰레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면에서도 안 좋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도요, 혈액이요, 온몸을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계속 돌아요. 이렇게 온몸을 순환하다 보면요, 몸에 필요 없는 것들도 쌓이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라던가 이 노폐물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내보내줘야겠죠? 바로 선생님이 표시한 이 기관이요. 자, 그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요. 우리 몸에서는 영양소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이 쌓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폐물 쌓아두면 당연히 우리 건강, 우리 몸에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배설, 밀칠, 배, 셀설, 밀쳐서 이렇게 세 개 한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안에서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폐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내보내는 것이다. 그럼 우리 친구는 필요 없는 거 딱 생각날 거예요. 뭐예요? 똥이랑 오줌을 생각.

할 겁니다. 그런데요, 똥은 노폐물 아니고요. 우리 오줌과 같은 것을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똥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똥은요, 어느 기관 공부할 때 나왔었나요? 맞아요. 바로 소화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음식물을 소화해요. 자, 아주 잘게 쪼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고요. 더 이상 흡수되지 않는 필요 없는 음식물 찌꺼기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요, 바로 대변, 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 몸으로 들어온 음식물 중에서 필요 없는 찌꺼기를요,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은요, 배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오줌은요, 혈액이 온몸을 돌고 돌다 보면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이 몸 안에서 생긴 거예요. 몸 안에서 생긴 것을 밀어내서 배설시키는 거여서 이 노폐물은요, 바로 이 오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은요, 배출되는 거고요. 이 오줌과 같은 노폐물이 바로 배설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노폐물, 배설되는 물질은요, 뭐, 오줌도 있고, 그리고 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단원에서는요, 바로 이 오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구분합니다. 여기서 노폐물은 오줌을 뜻하는 거예요. 똥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곳은 배출과 관련이에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배설과 관련된 기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다시 정리하면 배설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이 기관에는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콩팥입니다. 자, 왜 이름이 콩팥일 것 같아요? 생김새를 보세요. 딱 봐. 콩팥처럼 생겼죠? 뭔가 길쭉한 강낭콩 모양입니다. 자, 이 콩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자, 이 콩팥은요, 등허리 쪽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등허리 쪽에 두개 있는 거 보이죠? 콩팥,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연결된 관이 보이죠? 이 관이 오줌관인데요. 오줌이 콩팥에서 방광으로 이동하는 가늘고 긴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콩팥이에요. 이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오줌의 형태를 만들면요. 이 오줌이 오줌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뭔가 공 모양의 기관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 써 있는 방광입니다. 자, 방광 다시 살펴보면요. 이 오줌을요, 모아두었다가 내보내요. 오줌을 잠깐 저장해 둡니다. 자, 작은 공 모양으로 생겼죠?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방광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광에 이렇게 뭐가 또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것이 바로 요도입니다. 오줌길이에요. 즉, 오줌을요, 몸 밖으로 내보내는 관 모양의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나왔어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설 기관이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내보내는 것일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배설 기관이 하는 일을 요렇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역시 준비물 간단합니다. 자, 노란 색소물, 붉은색 모래, 모래가 없다면 붉은색 구슬, 붉은색 작은 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름망이 필요합니다. 비커는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노란 색소물과 붉은색 모래가 섞인 이것을요, 요렇게 거름망에 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은 걸러지고요, 어떤 것은 걸러지지 않고 남는 것이 있겠죠. 자, 이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배설기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험 관찰을 통해서 배설기관이 하는 일 관찰해 볼까요? 노란 색소 물에 붉은색 모래 또는 돌을 넣습니다. 붉은색 모래, 돌이 섞인 노란 색소 물을 거름망에 걸러봅니다. 비커 안에는 걸러

어우러진 노란색 소물이 있고요. 거름망에는요, 붉은색 모래, 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비커에 걸러진 노란색 소물이 노폐물인 오줌, 거름망에 남아있는 붉은색 모래나 돌이 혈액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 확인해 보았더니요, 지금 여기 비커 안에는요, 노란 색소물만 걸러졌습니다. 그리고 거름망에 남아있는 물질을 보니까 무엇이 남아있었죠? 이렇게 붉은색 모래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 배설기관과 연결되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노란 색소물과 붉은색 모래, 자, 이것은요, 바로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뜻하는 거예요. 자, 노폐물이 섞인 혈액이요, 이렇게 몸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노폐물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걸러내줘야 되겠죠. 자, 이 거름망이 노란색 소물과 붉은색 모래를 걸러준 역할을 했죠. 자, 우리 몸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요, 바로 이 거름망이 콩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콩팥이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자, 그럼 비커 안에 이제 걸러진 노란색 소물만 남죠. 여기서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자, 이 걸러진 노란색 소물 왜 노란색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오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걸러진 노란색 소물이 오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거름망에 남아있는 붉은색 모래 있죠. 왜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피, 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는 노폐물이 걸러진 깨끗해진 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 섞인 혈액이요, 온몸으로 들어와서 콩팥에 오면요, 콩팥이요, 노폐물을 걸러내서 오줌의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오줌은요,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여있게 되고요.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온몸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요, 이 노폐물의 배설 과정을 이제 그대로 우리 신체로 가져오고 와서 정리를 하면요, 콩팥이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줍니다. 자, 이 걸러내서요, 오줌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오줌은요,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자, 걸러진 그 노폐물, 오줌의 형태로요, 요렇게 오줌관을 타고 이 방광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저장이 되면요, 이제 신호가 와요. 방광에 어느 정도 차면요,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오줌 마렵대는 신호를 보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가서 어때요? 그렇죠, 오줌을 내보내는 것이죠. 바로 요도를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 과정을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화살표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몸을 도니까요, 당연히 노폐물이 많아진 혈액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노폐물이 많아진 혈액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콩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콩팥에서요, 노폐물을 걸러내게 되겠죠. 자, 걸러내서요, 이 걸러진 이 노폐물이 오줌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오줌관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 바로 방광에 가는 겁니다. 방광에 요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써있죠? 걸러진 노폐물은 오줌이 되고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에 모여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광에 모여 있다가 어떻게?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 이제 노폐물이 걸러져서 깨끗해진 혈액이 있겠죠? 그 혈액은요, 요렇게 다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노폐물이 걸러진 혈액은요, 다시 혈관을 통해서 순환을 합니다. 혈액은 필요하니까요. 노폐물 걸러진 깨끗한 혈액은 다시 순환하고, 노폐물이 오줌의 형태가 돼서 방광에 모였다가 나간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설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노폐물이 나가는지 알겠죠? 자, 그럼 꼭 기억해 와! 오늘 배운 배설기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배설기관에서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두 가지 배설기관은 무조건 꼭 기억합시다. 바로 콩팥,

그리고 방광입니다. 오줌관과 요도는요, 오줌이 이동하는 통로,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관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 콩팥과 방광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죠? 자, 콩팥은 공기청정기, 우리 몸에 필터와 같은 거예요. 내 노폐물을 걸러낸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콩팥이에요. 자, 그러면 방광은 어떤 일을 한다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걸러진 노폐물, 오줌의 형태로 가면, 그렇죠. 저장해둔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콩팥 노폐물 걸러내고 방광은 오줌을 저장하는 기관이라는 것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잠깐 풀고 갈게요. 작은 창자부터 나옵니다. 우리 배웠던 걸 떠올리면서 작은 창자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한다. O인가요? X인가요? 그렇죠. X죠. 작은 창자는요.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했죠? 음식물 찌꺼기에서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건큰 창자였습니다. 심장, 혈관은 순환기관이라는 거 쉽게 답할 수 있고요. 자, 노폐물이 있는 혈액은 어디에서 걸러집니까? 걸러진다. 걸러내는 역할하는 거? 그렇죠. 바로 콩팥이었죠? 걸러져서 오줌의 형태가 되어 오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먼저 오늘 배운 배설기관 핵심 개념 확인하기 정리하고 개념 문제 풀어본 다음에요. 우리 중단원 탐구 문제 앞부분 내용까지도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빈칸 채우기 해보자고요. 배설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생긴 이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 무엇이죠? 그렇죠. 노폐물이죠. 배설기관에는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는데요. 그럼 노폐물이 어떻게 배설되는지 그 과정. 먼저 노폐물이 섞인 혈액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콩팥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콩팥은 걸러내는 역할.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의 형태로 만듭니다. 그럼 그 오줌이요,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방광에 가겠죠. 방광은 오줌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저장이 됐어요? 찼어요? 뭐 오줌 마려 신호를 보내면 바로 오줌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배설 기관 중 오줌을 모았다가 내보내는 역할, 모은다, 저장한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 그렇죠. 바로 방광을 뜻하는 것이죠. 쉽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문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중단원 탐구 문제 1번부터 우리 배웠던 뼈와 근육부터 차근차근 떠올리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다음은 우리 몸에 뼈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 자, 기역이고 뼈 이름은요, 머리 쪽에 있어요. 둥근 바가지 모양이네요. 머리뼈죠. 자, 니은입니다. 이건요, 다리 쪽에 있어요. 다리뼈죠? 자, 어때요? 이렇게 긴 망태 모양이고요. 위쪽에는 하나, 아래쪽에는 두 개가 있죠? 다리뼈입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뼈의 이름과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팔뼈가 둥근 모양이라고요? 아니죠. 팔뼈 우리 친구들 만져보면요. 곧고 긴 막대 모양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갈비뼈는요. 휘어진 모양입니다. 어때?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휘어져 있죠. 아, 12쌍이에요. 맞네요. 척추뼈는 곧고 긴 막대 모양이다? 아니죠. 곧고 긴 막대 모양인 것은 팔뼈고요. 척추뼈는 여러 개의 짧고 둥근 뼈가요.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모양이죠. 자, 팔뼈는 길고 두꺼운 막대 모양이다. 자, 길고 두꺼운 막대 모양 요거 다리뼈죠. 그쵸? 자, 갈비뼈는 여러 개의 짧고 둥근 뼈가 위아래로 연결된 모양이다. 자, 이건 바로 척추뼈를 설명하고

것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요,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은 우리 몸의 뼈에 대하여 나눈 대화입니다.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고쳐 쓰래요. 선호, 뼈는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뼈와 뼈는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 맞죠? 관절은요, 뼈와 뼈가 맞다. 연결되어 있는 곳, 맞아요. 은하, 뼈가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은하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 말한 사람 이름 은하라고 쓰고요. 자, 하나, 뼈는 단단해서 우리 몸속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뼈가 하는 일은 우리 몸 형태 만들고 기관 보호하고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 맞아요. 자, 그럼 은하의 말 어떻게 고칠까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면서 뼈를 움직여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어라고 써야겠죠? 자,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이 근육의 작용으로 뼈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고쳐주어야겠습니다. 4번. 근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근육 붉은색을 띠는 거 맞죠? 그런데 근육은 긴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가 모두 같은 것도 아니죠. 모양과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근육 가늘게 갈라져 있어요. 고무줄 다발을 생각하라 라고 했죠? 근육은 뼈 안에 있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요. 뼈를 감싸고 있어서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요, 바로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이에요. 다음은 뼈와 근육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이 모형 만들어 봤는데요. 이 모형에서 빨대는 사람의 팔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래요. 자, 우리 이 빨대의 길이를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했죠. 아하. 그러면 우리 팔에서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거? 그렇죠. 바로 빨대는요, 근육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육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위 모형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팔을 구부릴 때팔 안쪽 근육과 팔 바깥쪽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 내가 구부려보면 안다고 했죠. 여기 딱 근육 느껴보세요. 이 안쪽 근육이 볼록해집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빨대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 아래 팔뼈 그림이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져서 팔이 구부러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팔 구부릴 때팔 안쪽 근육의 길이는 줄어듭니다. 반면에 이 바깥쪽 빨대, 바깥쪽 근육의 길이는요,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이말 들어가게 팔 안쪽 근육은 줄어들고 팔 바깥쪽 근육은 늘어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7번에서 10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속 어떤 기관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 그림만 봐도 지금 여기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입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기관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리 음식 먹잖아요. 아하, 음식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럼 8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에서 골라 교를 쓰래요. 자, 그럼 일단 이 소화기관, 아까 입부터 시작했는데요. 자, 기억은 입입니다. 자, 니은은요, 이긴 관이에요. 음식이 지나는 통로, 식도를 말하죠.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 모양 보이네요. 위겠죠. 자, 그리고 위를 쭉 따라가니까, 이렇게 구불구불한 긴 관, 작은 창자고요. 자, 작은 창자 여기 이렇게 굵은 관 이게 바로 큰 창자죠. 자, 그리고 여기는요, 그렇죠, 항문입니다. 자, 그럼 이 디귿은요, 무엇인가요? 소화기관은 아니지만 소화를 돕는 기관 바로 간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설명 보니까 주머니 모양이면서요. 음식물을 보관하는 저장소. 잠깐 저장해요. 그리고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갭니다. 자, 무엇인가요? 주머니 모양. 요 위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기호를 쓰라라고 했으니까 위에 해당하는 기호, 리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위 기관, 미음이 하는 일.

0: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앞그림의 기역부터 시옷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고 이름을 쓰래요. 자, 음식물이 지나는 이 길은요, 소화 기관이고요. 지나지는 않지만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내는 소화를 돕는 기관, 바로 이 디귿이죠. 자, 이 디귿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간이라고 했죠? 간, 쓸개, 이자는요, 소화를 돕는 기관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11번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음식 먹어요. 일단 입으로 먹습니다. 자, 그럼 입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렇죠.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는 통로인 식도. 그 다음 어디에 도착해요? 위입니다. 자, 위에서 잠시 저장되면서 이 소화를 도와주는 이 소화 액체를 막 내보내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작은 창자에서 또 잘게 잘게 쪼개져서 영양소와 수분이 흡수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큰 창자에서 남아있는 수분 다시 흡수하고 이제 흡수되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가 항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차근차근 찾아봅시다. 입,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 자,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요. 위 다음에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죠. 자, 위 다음에 작은 거 먼저, 그 다음 큰 거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순서예요. 자, 그럼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몸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음식을 표현한 네컷 만화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여기 햄버거 음식이 여행을 떠납니다. 나 입에 들어오니 이가 잘게 부수고 혀로 침과 섞이네. 위에 도착했어요. 위에서 더 잘게 쪼개지고 있어.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작은 창자로 갔습니다. 작은 창자에서 소화액을 통해 커지고 있어? 아닌데요? 지금 여기 크기를 봐도 더 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틀렸죠? 자, 그리고 나서 큰 창자 가니까 나 수분을 빼앗겼어. 자, 우리 소화 기관을 거치면서 음식물은 우리 몸에 이 흡수될 수 있는 정도로 잘게 쪼개져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커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틀렸습니다. 고쳤으면요, 커지고 있어가 아니라 더 잘게 쪼개지고 있어라고 고쳐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왕 확인해 볼게요. 등허리 쪽에 두 개가 있으며 강낭콩 모양인 배설기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남은 풀지 못한 중단원 탐구 문제, 서술형 돋보기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야,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것이라고 애매하고, 이것이라고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있는 문제이고요. 문제 풀이할 준비되었을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두 친구가 야외에서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찰 방법을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쪽 하늘을 보고 서야 되죠? 맞아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서야 합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왼쪽은 동쪽이 되고, 여러분의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찰을 할때 지금 무엇을 관찰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별을 관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별은 언제 뜨나요? 낮에 뜨나요? 밤에 뜨나요? 선생님, 별은 언제나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 관찰 가능하게 보이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민정이가 너무 늦지 않게 저녁 7시 무렵부터 관찰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요. 이 7시라는 시간이 적절한 것은 해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어둠이 자작하게 잦아들었을 때, 그때 별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7시 정도부터 별 관찰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9시, 10시, 이때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관찰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른 저녁이 좋겠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민정이의 말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래, 부모님 없이 우리 둘만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 신나는 계획이기는 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밤에 외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달 관찰, 별 관찰과 같은 것을 할때 항상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언제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둘게요. 그리하여 여기에서 잘못된 관찰 방법을 말한 친구는 바로 수인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8번에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서 별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여기 태블릿 PC가 있어요.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입니다. 그럴 때, 위 그림에서 2시간 뒤, 별의 위치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의 위치 변화를 보거나, 혹은 별의 위치 변화를 보거나 할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태양이건 별이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천체들은요, 여기에서의 이 천체가 뭐지요? 이 하늘에 떠 있는 것들, 우리는 천체라고 하거든요. 이 천체들은요, 우리 기준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왜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 지구는요, 여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손가락 하나 내놓고 한 바퀴 돌린다면 여러분의 앞쪽에 있는 이 왼쪽 부분에서 요렇게 오른쪽 부분으로 둥글둥글 요런 방식으로 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여기 동에서 서로 돈다고 왜 표현을 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입체 상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항상 여러분 멀리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쪽으로 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구가 하루에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하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천체들은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별이 있었는데, 이 별이 가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나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바가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중단원 탐구 문제 7번.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볼수 있는 천체들, 별과 태양과 같은 것들은 동에서 떠서 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 방향이 아니라 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위치는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위 8번 답과 같이 쓴 까닭을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와 관련지어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위치 변화 무엇이 꼭 나와줘야 하느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꼭 나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루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니면 공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루 동안에 낮과 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은요, 지구의 자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것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별은 하루 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므로 2시간 뒤더 서쪽으로 위치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8번 답과 같이 쓴 까닭을 적을 수도 있겠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이기 때문이다.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적어줘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하루 동안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태양과 별과 같은 것은요, 동쪽,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위표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동, 서, 남, 북이라고 자주 고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무조건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고려하면서, 아하, 동쪽에서부터 서쪽이구나, 혹은, 아, 동쪽에서 서쪽이다 라고 하는 이 위치를 조금 상대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차치하고 우리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기 읽어 볼게요. 서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동쪽 하늘로 움직인다.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서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움직인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예시를 주었습니다. 2번 볼게요. 또다시 서쪽 하늘에서네요. 이것도 알맞지 않은 보기일 것 같은데요. 서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다시 서쪽 하늘로 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이 한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서에서 동으로 다시 서로 가는 그런 방법은 없다. 여기에서 서에서 남으로 다시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알맞지 않은 설명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쪽 하늘에서, 오, 반가운 동쪽 하늘 나왔어요.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인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3번 정답 체크 먼저 해주고요. 동쪽 하늘에서 북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태양을 보고 있을 때 혹은 별을 볼때 우리 남측을 향해서 관측하는 것도 맞고요. 실제로 태양이 우리 북반구에서 이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 그리고 나서 서쪽 하늘로 지는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쪽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북쪽 하늘을 지나 동쪽 하늘로 돌아온다. 이 내용도 알맞지 않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가볼게요.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에서

공통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방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 중 어느 하늘에 위치할 때 가장 높이 떠 있을까요? 여러분,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요. 동쪽, 서쪽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각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쪽 하늘에 위치할 때 가장 높이 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12번 가볼게요. 앞으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본 창밖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문제 왜 등장하였나요? 이것은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쪽인데 왜 도대체 우리 눈에는 마치 태양이나 별이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다 보면 옆에 있는 물체들이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한 상대적인 위치 변화 때문에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라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천체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묻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과 나무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어때요? 맞죠? 앞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물체들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과 나무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과 나무가 모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다른 물체들은 마치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3번에서 15번 가볼게요. 다음은 스스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 기기 왼쪽에 동 붙임딱지를 붙인다고 해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가로로 이렇게 놔두었을 때 여기에 동이라는 붙임딱지를 붙여주는 거죠. 오른쪽에는 서라는 붙임딱지를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전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켠뒤 전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회전 의자를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등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이것은 우리 우주에서 태양계의 태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전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 기기의 촬영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화면 가운데 전등을 위치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만약에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움직임 방향은 어느 쪽이어야 돼요? 그쵸?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야 돼서 여러분 기준으로는 마치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띄어야 합니다. 반면에 동에서 서로 움직여 본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동에서 서로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마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띄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위 모형 실험에서 전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우리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죠. 이 전등이 의미하는 것은 태양계의 중심별, 태양입니다. 14번 가볼까요? 위 모형 실험에서 회전 의자를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회전할 때 스마트 기기에 촬영된 전등의 위치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동 붙여 있고 서 붙여져 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전등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동에서 서로 움직일수록 전등은 상대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니은이 먼저 와야 되고요. 두 번째, 동에서 서로가 아니라

2번에는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전등이 여기에 있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면 할수록 전등은요, 동에서 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요. 그리하여 2번의 정답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전하는 방향과 실제로 전등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15번입니다. 위 모형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 동안 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인 상황에서 하루 동안 우리 눈에 태양이나 별은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저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지구는 오히려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자면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됐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이제 16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어서 만든 가상의 직선 기역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선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한다?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인데, 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회전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해요? 이 회전하는 거 자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이 이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축의 이름은 자전축이 됩니다. 이제 17번 가볼게요. 지구의 자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전, 스스로 돌고 있는 것.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루를 기준으로요. 하루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지구인들은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이 낮과 밤이 번갈아서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한다. 맞습니다. 우리 하루에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또그 다음날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지구는 한 달에 두 바퀴 자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 달에 두 개의 날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낮이 굉장히 오래됐다가 또 밤이 되게 오래됐다가 또 낮이 굉장히 오래됐다가 또 다시 밤이 굉장히 오래되는 그러한 주기를 가지는 거거든요.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 낮과 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바퀴라는 주기는 올바르지 않다.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자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구의 1년 중에서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주기도 옳지 않다. 지구가 달 주위를 회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죠. 달이 지구 주위를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내용.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구가 어떤 기준점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양이라는 아주 중요한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것. 이것은 자전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번은 자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18번 가볼게요. 지구의 자전 방향을 옳게 나타낸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여러분, 헷갈리더라도 꾸준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구는 어느 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런 방향으로요.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해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태양을 마주보고 있다면 낮이 되는 것이고요. 태양을 등지고 있다면 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하여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가지고

가야 할 방향.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이다라고 하는 것꼭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 지구의 자전은 서쪽에서 동쪽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정답 한번 골라볼게요. 남쪽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동에서 서도 아니고 서쪽에서 동쪽이므로 우리 눈에 태양이나 별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9번 갈게요.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자전이거든요. 그러면 기준일이 하루예요. 하루 동안 낮과 밤이 생기는 거, 그리고 하루에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기억 보면요. 하루 동안 별의 위치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동쪽 하늘, 남쪽 하늘, 그리고 나서 서쪽 하늘의 방향으로 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것도 어때요? 맞습니다.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저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여러 날이라는 주기는 여기에서 묻고 있는 자전이랑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과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별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조금 더 관련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자면 이것은 공전과 조금 더 관련이 있겠죠? 20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밤일 때의 모습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선생님, 헷갈려요. 라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이 내용은 우리 친구들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니은입니다. 어두워진 모습이겠죠? 21번입니다. 낮과 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낮에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낮에는요, 우리가 태양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태양도 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고요. 밤은 어두워서 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밤에는 우리가 자전을 하다가 태양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입니다. 낮에는 주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밤에는 주로 사람들이 집에서 쉽니다. 그런데 밤은 태양이 떠오를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때요? 이때 밤이 아니라 낮은 태양이 떠오를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어야 알맞은 보기이겠죠? 그리하여 옳지 않은 것은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우리나라에 있는 세 개의 섬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입니다. 낮이 가장 빨리 오는 곳부터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태양이 집니다. 그러면요, 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동쪽에 있는 섬이 가장 먼저 태양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하여서 여기에 독도가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독도, 그 다음으로는 거제도, 그리고 제주도의 순으로 낮이 가장 빨리 온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게 됐네요. 23번 갈게요. 다음 지구의 낮과 밤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에 대해서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전축은 기울어진 거,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낮에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라는 뜻이겠죠? 지민이, 가 지역은 밤이고, 그렇죠? 나 지역은 낮이야. 맞습니다. 태양을 마주 보고 있는 나는 낮이고요. 태양을 등지고 있는 가는 밤입니다. 은수, 가 지역과 나 지역은 모두 태양빛을 받아. 어때요, 여러분? 태양은 우리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는 것은 나뿐입니다. 은수가 틀렸어요. 경호, 가 지역은 하루 동안 낮이 계속되고, 나 지역은 하루 동안 밤이 계속돼. 여러분, 어떤 지역이건 하루 동안 낮이 계속

0: 되지 않아요. 낮과 밤이 낮이었다가 밤이었다가 하면서 한 하루라는 것을 주기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말도 틀렸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맞은 친구들은요, 지민이 밖에 없습니다. 24번 갈게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쓰시오. 무엇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자전을 할 때, 태양빛을 받는 지역이 있고요. 받는 지역은 어떤? 낮이 되는 거고요. 태양빛을 받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지 않는 지역, 그것은 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서술형 돋보기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눈여겨 볼게요.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를 쓰시오. 태양은요, 하루 동안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2번 가볼까요? 위 1번과 같이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을 쓰시오. 왜 이렇게 달라지나요? 우리 1번에 2번 답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어느 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번 가보죠. 다음과 같이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나는 까닭을 지구의 운동과 관련지어 쓰시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답변했나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 답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낮과 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을 마주보는 지역이 생기거나 또 다시 회전하여 태양빛을 등지고 있는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은요, 낮의 모습이에요. 여기의 사진은 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을 한 가지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에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며, 밤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어디에다 알려주시면 되나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허니캔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져 댔을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 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0: 차야 깨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어떤 글을 읽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왠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빨리 첫 번째 도쿄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짜잔! 우리 교재 64쪽을 볼게요.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다양한 종류의 통신수단을 사용해요. 자, 정보가 뭔가요? 정보, 띠리리. 자,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모은 자료를 정리한 지식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보거나 듣거나 해가지고 알게 된 거, 이거를 다 정리해 놓은 지식이 바로 정보입니다. 그리고요, 소식, 소식은요, 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아, 요즘 이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통 소식을 모르겠어. 아, 나 소식 좀 전해주려고 해. 이렇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를 알리는 게 바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보, 중요한 소식 이런 거를 전할 때 다양한 종류의 통신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통신수단이 뭐예요?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이나 도구가 통신수단이에요. 통신수단으로 뭐가 있냐? 바로 이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 전자우편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화예요. 자, 통신수단으로 편지, 전자우편, 전화가 나왔네요. 우리나라의 전화기는 1896년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어요. 예전에는 전화기를 전어기나 덕률풍으로 불렀어요. 옛날에 전화기 이름까지 나왔네요. 전어기, 덕률풍 이렇게 불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 어디서 쓰였다고요? 저 덕수궁, 네, 궁궐에서 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가 귀하고 비싸서 마을에 유선 전화기 한 대를 놓고 함께 사용했어요. 자, 유선 전화기 이거는 뭐예요? 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은 유선 전화기란 전화기 본체와 수화기 사이에 선이 달려 있는 것을 말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전화기 한번 우리 친구들이 요즘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옛날에 사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생긴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전화기 본체예요. 이거는 수화기예요. 우리가 여보세요 하는 수화기. 근데 이 수화기하고 본체 사이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선 전화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하니까 이 마을에 한 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야지 우리가 유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또 전화기가 발명된 초기에는 지금은 사라진 직업인 교환원이 있었어요. 교환원이 어떤 직업이냐?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먼저 받아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어야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 그럼 우리는 엄마 전화번호 딱 돌려가지고 엄마 나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저기 누구누구누구한테 여기 몇 번으로 연결해 주세요. 혹은 뭐 어디어디 은행으로 연결해 주세요. 해서 중간에 교환원이 이게 다 통화를 연결해 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통신수단이 점점 발달하면서 집집마다 유선전화를 한 대씩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마을에 한 대 혹은 뭐 교환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집마다 전화가 한 대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유선전화예요. 그래서 유선전화가 집에 있어서 선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수화기하고 전화본체에 선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렇게 가가지고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 엄마 전화

그러면 엄마가 전화로 뛰어와가지고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 딴 걸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전화기 옆에서 딱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선이 없는 무선 전화가 나왔어요. 이제 선이 없는 무선 전화가 나왔습니다. 엄마 전화 왔어요. 여기 와서 전화 받아요. 안 하고 이 전화기를 엄마한테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전화 왔어요. 그러면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청소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전화. 자, 이제는 휴대전화까지 나왔습니다. 밖에서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니 하고 휴대전화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모두 놀랐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났어요.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생겼습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서는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뭐 검색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요. 사전으로 단어도 찾아보고요. 지도도 보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화기가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었는지 보면은 처음에는요, 저 유선 전화가 있었죠. 여기서 보면 유선 전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선이 없어요. 무선전화예요. 무선전화. 그 다음에는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해요. 휴대전화. 휴대전화. 유선전화, 무선전화, 휴대전화. 이런 순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전화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빠르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바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소리뿐 아니라 서로 얼굴로 보며 통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 통화하면서 얼굴까지 보면서 우리가 통화를 하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자 검색이 뭐예요? 띠 책이나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걸 검색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음식 주문 등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재미있고 편리해졌어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음식도 주문을 하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더 재미있고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자, 전화기의 이 발전 어떻게 봤나요? 선생님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 너무 신기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어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모은 자료를 정리한 지식 뭐였죠? 그래요. 정보였습니다. 정보나 소식을 우리가 통신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죠. 네, 책이나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검색이라고 했습니다. 검색.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썼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밑줄 친 말이 보기와 다른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소식.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네, 소식 좀 전해줘. 이렇게요. 소식. 근데 이게 똑같은 소식인데 다른 뜻을 가진 소식도 있단 말이죠. 자, 1번.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 이것은 이 보기의 뜻으로 쓰였나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그렇죠.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말이나 글로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있었던 친구가 끊겼어요. 이제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근데 2번 볼게요. 어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하신다. 이때 이 소식은 이거예요. 나 잘 있었어 하고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음식을 적은 양으로 먹는 게 바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조금 드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기와 다른 뜻으로 쓰인 문장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2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 글은 통신수단 가운데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전화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에 이 X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전화기는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맞나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지문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전화기는 1896년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어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더욱 재미있고 편리해졌다. 자, 이 부분 또 찾아볼게요. 쭉.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음식 주문 등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재미있고 편리해졌어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맞아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선전화에서 유선전화로 바뀌어갔다. 자, 무선, 선이 없는 거예요. 없을 무예요. 유선, 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이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 간 거예요. 선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그래야 더 편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문에서 한번 또 찾아보면은요. 집집마다 처음에 유선전화를 한 대씩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에 선이 없는 무선전화를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전화에서 유선전화가 아니라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는 틀렸어요. X, X. 3번에 X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전화기가 발달해온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그랬어요. 자, 가장 먼저 발달한 게 무엇일까요? 짜잔, 짠. 우리 지문을 한번 볼게요.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먼저 받아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어야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때 사용을 하던 이 전화가 바로 이거예요. 자, 가장 처음에 이 교환원이 연결을 해주던 이 나.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뭐 번호 누르는 데도 없잖아요. 왜냐면은 교환원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몇 번으로 연결해 주세요 하면 이 교환원이 연결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 가장 먼저 사용을 하던 거였죠. 그 다음 통신수단이 점점 발달하면서 집집마다 유선전화를 한 대씩 놓고 사용을 했다. 자, 선이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선이 있죠? 그래서 가. 이후에 선이 없는 무선전화. 자, 무선전화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 선이 없어졌어요. 라. 그리고 밖에서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전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났어요. 자, 휴대전화이자 스마트폰인 다가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 가, 라, 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찾았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 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요. 이 교환원. 전화기에 발명된 초기에는 지금은 사라진 직업인 교환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라이가 말합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교환원이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지고 있어. 자,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시대는요, 오늘날이에요. 교환원은요, 사라진 직업입니다. 교환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시완이가 말을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래. 교환원을 보고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자, 옛날에는 있었던 직업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고, 아,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용이.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때는 교환원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자, 우리 교환원이 검색을 대신 해주시나요? 아니죠. 얘 교환원 사라졌다니까요. 근데 지금 검색하는 거는 오늘날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시환이에요. 시환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시환이 써줬나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요, 이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예요. 자, 과거에는요,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화기가 사용이 되었고요. 전어기나 또 무엇으로 불렸죠? 그래요, 덕률풍으로 불렸습니다. 덕률풍. 아, 이름 참 어려웠어요. 그죠? 덕률풍. 덕률풍. 덕률풍. 잘 보이죠? 자, 과거에는 전화기가 비싸고 귀했고 전화를 연결해주는 직업인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교환원.
원 교환원이 있어.

좋습니다. 유선전화, 무선전화, 휴대전화, 그리고 무엇이요? 저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발달했다. 이 순서로 발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의 모습이 이렇게 발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 네, 우리가요, 이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았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전화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글을 읽어보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네, 잘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이러한 발달로 우리 생활이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책임있고 안전한 사용법을 꼭 알아두어야 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글에서 무엇이 나올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책임있고 안전한 이 스마트폰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구나라는 것을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눈이 나빠지고 몸에 무리가 오거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무리가 온다 할 때 무리가 뭐예요? 띡. 상식에서 벗어나게 정도가 지나침.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밤늦게까지 사용을 하면은요,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쳐서 힘들어집니다. 무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 무리하지 마.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거나 일하지 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은 눈도 나빠지고 이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요, 잠을 잘 못 자서요, 졸음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짜증도 계속 나고 이러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중한 친구들과의 대화나 신체 활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에서 나 스마트폰 할 거야 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하면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스마트폰을 하니까 친구들이랑 대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해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둘째, 올바른 콘텐츠 활용이 매우 중요해요. 자, 콘텐츠가 뭐냐?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모두 다 콘텐츠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이 컴퓨터 안에 보면은요,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영어인데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처럼 사용되는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많은데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와 유익한 쭉 하면은요,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 이롭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다, 그러니까 좋은 거, 이익이 있는 거, 이런 정보와 함께 적절하지 않은 유해한, 자, 유해한, 띠리리띠리, 해로움이 있는. 그러니까 유익하다, 유해하다라는 것은요,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유익한 콘텐츠도 있지만 유해한 콘텐츠도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보면은 안 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학생들은 항상 안전하고 유익한 앱과 안전하고 유익한 앱. 자, 우리 이 스마트폰으로 이 다양한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앱도 있고요. 사진을 재미있게 찍는 앱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을
사용하는 사전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한 앱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자, 누리집 같은 경우에도 이 홈페이지, 이 사이트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유익한 누리집을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적절한 컨텐츠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둘째는요, 올바른 컨텐츠 활용을 하자. 유익한 거를 보자. 유익한 걸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볼게요. 개인정보 보호에 항상 주의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폰으로 낯선 사람들과 개인정보를 절대로 함께 나누면 안 돼요. 자, 스마트폰으로 너 이름이 뭐니? 어디 사니? 몇 살이니? 하고 낯선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막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개인정보 새어나간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선생님, 부모님께 혼날까 봐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엄마, 내가 모르고 이렇게 말해버렸어. 낯선 사람한테 말해버렸어.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넷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해요.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은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자, 스마트폰을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자전거를 타면서 한다거나 혹은 걸어가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안전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음. 자, 이거는요. 그래요. 유익하다라고 하죠. 해로움이 있음. 이거는요. 그래요. 유해하다라고 합니다. 유해. 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밑줄 친 말이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무리. 상식에서 벗어나게 정도가 지나침. 우리 아까 무리하다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 그래서 이 무리도 있지만 똑같이 무리지만 다른 의미로 쓰인 무리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1번. 밤하늘의 별들이 무리를 지어 반짝이고 있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그렇죠. 자,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거나 뭐 사물이 모여있거나 이 별들이 모여있는 거를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서 뭉쳐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무리예요. 2번. 어제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서 몸에 무리가 왔다. 이거는 정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넣으세요. 이 글은 스마트폰의 올바른 무엇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책임있고 안전한 사용법을 꼭 알아야 두어야 해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눈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렇죠.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유익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지금 유익한, 유해한 우리 배웠습니다. 유익하다라는 거는 이롭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인데 유익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아니죠. 유해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데 이건 잘못 사용했을 때가 아니라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좋은 점입니다. 길에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래 사용하면 눈이 나빠진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친구들과의 대화나 신체 활동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길에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유익한 정보와 함께 유해한 콘텐츠 많다니까 3번은 아니고요. 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네,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사용하면 사고 발생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0: 없다고요? 그럼 더 훌륭해요. 아, 스마트폰이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훌륭해요. 네,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여기 친구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상에,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어요. 이러다 사고 납니다. 그렇죠? 개인정보를 보호하자.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지금 그림과 관련된 거를 찾아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익한 앱을 찾아보자. 안전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자. 그렇죠. 지금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자.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요. 다가 되겠습니다. 다 기호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문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요,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한다라는 거였고요. 둘째는요, 올바른 무엇을 활용한다? 그렇죠. 올바른 콘텐츠를 활용을 한다. 콘텐츠. 그래서 유익한 것도 있고 유해한 것도 있는데 유익한 콘텐츠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인 뭐 보호에 주의한다.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나와 있었죠.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는요,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전어기나 덕률풍으로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가 비싸고 귀했고, 전화를 연결해주는 직업인 교환원도 있었다라고 했죠. 자, 오늘날은요, 현재로 가서요, 유선전화, 선이 있는 전화, 무선전화, 선이 없는 전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발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은요, 이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거였는데요. 네 가지의 사용법이 나왔죠?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적절히 관리하자, 올바른 콘텐츠 활용하자,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자,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하자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 전화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옛날의 전화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까지. 오,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전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요. 독해력이 쑥쑥 자랐지요. 다음 시간에도요, 선생님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 글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꼭 오는 거예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보기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어선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철갑은 조류에 맞서기 위한 수단입니다.
1: 조류심이 없으면 거기도 안 들어요.
0: 조류와 철닻의 무게를 견디며 바닷속에서 걷어올린 그물.
2: 네, 들었어.
0: 그 안에서 은빛의 갈치대가 쏟아집니다.
3: 갈치, 갈치. 큰 거, 큰 거.
4: 이 정도는 커야 되는데 일단은 양이 많이 하죠. 이거 양 많은 거 아니에요.
0: 깊은 바다에서 잡아올린 갈치에는 어부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풍요로운 기회의 바다. 숙명의 갈치잡이가 펼쳐집니다. 낭만의 항구도시 목포. 새벽 일찍부터 부지런을 피우면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선이 지천에 깔려있다는 건 이런 광경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5: 저희 판장에는 모든 어종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구부터 간재미, 꽃게, 돔, 농어 모든 어종이 다 나옵니다. 병어까지 해서.
0: 30개의 위판 공간이 기다랗게 이어지는 목포 위판장에는 30여 종이 넘는 국산 물고기들이 거래됩니다. 갈치도 주요 어종입니다.
5: 갈치 잡이하는 배가 지금 큰 배들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 배들은 아직 현황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갈치 같은 경우가 없다 보니까 양이 빠지다 보니까 딱 엊그저께 저희가 경매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거 한 상자에 130만 원까지 나갔어요.
0: 종종 외국산으로 오해받는 사람 키만한 갈치부터 이날 아침 위판장에 풀린 생선 상자만 해도 5천 개가 넘습니다.
6: 3배가 있는데 3배가 갈치가 있는데 5리터리가 너무 약해요. 뭐 500에서 600g 사이.
7: 먹갈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거 지금은 급치죠, 급치. 네. 갈치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0: 갈치가 귀한 계절. 금치를 잡으려는 중매인들의 손놀림이 애가 탑니다. 덕분에 한 상자에 40만 원이던 갈치가 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육지에서 위판이 한창인 시각. 먼 바다에서는 갈치잡이 어선이 파도를 가르며 어장으로 향합니다. 목포의 갈치잡이 어선들은 낚시가 아닌 그물로 갈치를 잡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가까이까지 나아갈 예정입니다.
1: 지금 현재 추자도는 여가 있고요. 여가 이제 제주도. 그러니까 추자와 제주도 중간 지형이 저희 배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위치상 이 정도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갈치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하는 거죠.
0: 먼 바다에서 서식하는 갈치는 겨울철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지내다가 봄이 되면 서해 연안을 따라 북상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갈치잡이에서 중요한 것은 어선 앞쪽에 설치된 거대한 철닻. 배를 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1: 우리 저 닻 하나가 지금 무게가 2톤이고요. 현재 길이는 지금 4m 30 정도 됩니다. 저희 안강망어법은 이렇게 닻을 하나를 고정을 해가지고 그물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0: 갈치잡이 어선에서 내린 거대한 철닻은 바닷속 깊이 내려가 해제에 박혀 그물을 고정합니다. 조류의 힘에 밀려 그물 안으로 밀려드는

0: 광활한 바다는 기회의 터전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물고기를 잡는 수많은 방식이 존재하죠.
1: 저희는 100% 조류입니다. 무조건 조류의 힘이 있어야지만 소망이 가능합니다.
0: 어부들에게 조류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0: 늑대를 잡는 전략입니다. 갈치잡이 어선에서 거대한 철닥은 그물의 일부입니다.
1: 돌의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다시 적으면 우리 현재 그물을 받쳐주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물살이에서 끌릴 때도 있거든요. 물이 조류가 세면 조류의 힘을 받아서 그물이 이동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물 사고도 나고 고기도 못 잡고 그러기 때문에 다섯 현재 좀 크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0: 어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철닻을 올렸다 내리며 갈치를 잡습니다.
1: 엽신호. 응. 아, 이쪽 이렇게 잘 나온다.
2: 잘 나와?
1: 잘 나와 그럼. 저 지에서부터 물 가보면 거기 들어온 것도요. 아니, 기록이 진짜 이쁘게 나온다. 저 지에서 해갖고 60m에서 애줄로 나가고 저 지에서 퍼져갖고 나온 거지. 모르겠어. 갈치를 나갔다. 지금 현재 수심은 108m. 109m, 108m 정도 들어가고 수온은 15.1도. 지금 어군 행성 간격은 퍼진 게 한 30m 정도 나오네요. 이게 지금 철이 갈치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하고 투망을 못 하겠는데 일단 밑에 있는 수온계하고 어군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조서 물이 가면 조류가 형성되면 이제 투망을 한번 해봐야죠.
0: 갈치는 수심 100m, 모래와 펄이 섞인 곳에서 서식합니다. 그런 갈치를 잡기 위해 바닥 깊은 곳에서 흐르는 조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장의 경험과 판단이 절대적이죠.
1: 반 넘어갑니다.
0: 철닻을 바다에 내린 어선이 빠르게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물이 조류를 타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1: 엔진은 줄을 끄집어 넣을 수 있는 그 역할만 하고 이 그물을 가져가는 역할은 조류가 끄집고 나가야 되니까.
0: 철닻은 배 앞쪽에서 내리고 그물은 배 뒷편에서 내립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 방향으로 130m의 그물이 펼쳐지죠.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물 양쪽에 달려있는 캠퍼스라는 장치가 그물의 입구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으로 갈치들이 조류에 밀려 들어갑니다.
1: 더 나와.
0: 접혀있던 캠퍼스가 조류에 의해 펼쳐지면서 그물의 입구를 엽니다. 캠퍼스는 조류의 방향에 따라 그물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1: 이게 지금 캠퍼스인데 저게 조류의 힘만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제 모터보트가 뒤에 꽂고 가면은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저희는 무조건 조류 힘이 있어야지만 투망이 가능합니다.
0: 거대한 철닻과 그물을 차례로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부표로 그물의 위치를 표시한 후 곧바로 다음 조업지로 이동합니다.

0: 선원들이 두 번째 철닻을 내릴 준비를 합니다. 투망하는 횟수만큼 철닻을 떨어뜨립니다.
1: 여기 올라가고 여기 또 가해. 거기 올라가서 보면 잘 보여.
2: 형, 이런 식으로 투망을 몇 개 하는 거예요?
1: 네?
2: 몇 개를 하는 거예요?
1: 3개 했지 됐고, 4개 했지 됐고, 2개 했지 됐고, 그래라.
2: 아, 그래요?

0: 투망을 하는 횟수는 바다 상황, 특히 조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배가 조류에 밀리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1: 엔진을 후진해 놨기 때문에 이따 이제 투망하게 되면 전 중립에다 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CC 카메라로 보면 지금 중립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0: 갈치잡이 어부들은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1: 자, 내서부터 스프라이트 배열.
0: 투망 준비가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배 뒤편으로 이동하는 선장. 그물이 제대로 펼쳐지는지 다른데 걸리지는 않는지 직접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1: 어서 형님. 더 나와, 한번.
2: 선장님 잘해요.
0: 그물을 내릴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안전하기 위해서 사고 안 나려고 이제 갑판사님이라든지 시키면 좋은데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내려와서 보고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선장님 혼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려와서 이거 보고 하면 좋지. 운동도 하고 할 겸.
3: 사람 성격 탓이잖아. 이제 우리 선장 확인하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온 게 더 안전하죠.
4: 신경 쓰이잖아요.
3: 뭐 신경 쓰여. 더 부담감이 없고 더 좋죠. 선장이 내려와서 해주면은 더 좋죠. 그것이 신경 쓰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여러 사람이 봐주면 훨씬 그게 좋죠.
0: 투망이 끝나면 조류에 밀려 갈치가 그물로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고요한 바다. 그 아래에서는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1: 저희는 조류심이 없으면 거기도 안 들어요. 조류가 약하거나 또 너무 조류가 너무 많이 가면 그물 상할 일도 있고 또 뭐 너무 안 가도 그물장이 못 차고 나가니까 그물이 못 차고 나가니까 또 안 되고 저희는 조류 영향을 상당히 받는 업종이죠.
0: 조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 시간 정도면 그물에 갈치들이 들어갑니다.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갈치잡이 어선이 투망을 했던 곳으로 향합니다. 그물을 올리는 양망 과정은 정반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이거 많이 아파.
0: 길이 130m, 무게가 1톤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문처럼 생긴 높은 기둥에 감아 끌어올립니다.

0: 그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물 사이에 갈치가 끼지 않도록 그물을 흔들어 털어줍니다. 갈치 한 마리가 낚싯줄도 끊는다는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1: 큰 거, 큰 거.

130m 길이의 그물이 올려지고 그물 사이로 은빛의 기다란 갈치들이 비칩니다.

0: 그물 속에서 갈치뿐만 아니라 온갖 귀한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것은 길고 굵은 대형 갈치.
1: 이것이 제일 작은, 이제 우리가 상품으로는 제일 작은 사이즈. 이것이 제일 큰 사이즈. 이제 아주 특대 사이즈 있어요. 특대 사이즈. 특대 사이즈는 우리 키보드는 더 커요.
0: 갈치는 길이만큼 넓이와 두께도 중요합니다. 갈치가 잡히면 배 위에서 곧바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갈치를 선별한 후에 다른 물고기들을 종류별로 나눕니다.
1: 아, 이게 이제 간제비 종류, 이제 가오리 종류, 이제.
2: 알맹이 꽃게 버려보시오. 살려주시오. 앞에.
1: 눈볼땡이.
2: 아, 눈볼땡이.
1: 송어, 갈치, 민어, 백조구. 그러고 잡아요, 이거. 저 방법이, 저, 입을 딱 벌써가지고 거기 들어간 것만 다 잡았기 때문에, 뭐, 선별해갖고 잡지는 못해요. 자, 조업을 어느, 어디 가서 하냐에 따라서 거기 잡는 게 좀 틀리죠. 그게 저, 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갈치가 없어요. 지금 시기에.
0: 오늘은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한 덕분에 갈치가 제법 잡혔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양도 많지 않지만 가격도 갈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2: 갈치를 보고 투망을 하면 이제 다른 기타 어류들이 좀 값어치 있는 어류들이 형성이 되니까 생산고를 많이 올리면 갈치 좋은 갈치가 많이 드는 게 좋죠.
0: 갈치는 길이와 넓이에 따라서 대갈치와 중갈치로 나눕니다. 어종에 따라 나눠 담은 상자들이 배 한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선별한 갈치는 다시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위판할 수 있도록 나무 상자로 옮겨 담습니다. 갈치를 가로로 둘러 갈치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두 마리를 둘렀다는 것은 중갈치를 의미하죠. 물고기들의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배 앞쪽에서는 철다철 끌어올립니다. 무게 2톤의 거대한 철다철 한 번에 끌어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몇 단계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다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올라오면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 조류가 흐르는 방향과 달라 해저에서 올라오던 줄이 꼬이면서 철다치 돌아간 것입니다.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조류의 영향으로 하는 갈치잡이는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

0: 많습니다.
1: 다시 걸어. 그래요, 걸어.
2: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 아니, 그냥 걸어버려. 그냥 걸어버려. 나와버려. 자, 봐봐.
0: 줄을 푼 후에 다시 감아 철다체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바람하고 물하고 안 맞으니까 이러니.
0: 네 개의 철다치 제자리에 놓이면 1차 조업이 끝납니다. 선원들이 갑판을 청소하며 다음 조업을 준비합니다. 거센 물살도 잦아들었습니다. 갑판으로 내려온 선장이 장갑을 끼고 솜씨를 발휘합니다. 제철을 맞은 참돔입니다.
2: 왜 갑자기 칼질이요?
1: 아이, 먹으면 해야죠.
0: 조금 전까지 숨가쁘게 조업이 이루어지던 갑판 위가 그럴듯한 주방으로 바뀝니다.
2: 한두 번 해보시는 게 아닙니다.
1: 어렸을 때 많이 했죠.
2: 이런 것도 하죠?
1: 예? 네? 이제 화장 배 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화장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 배워야 되니까. 봄철이라 이제 식구들도 먹고 촬영팀도 왔으니까 한번 먹자고.
2: 네, 선장님도 일을 해주셨나 봐요.
1: 아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느낀 게 해주면 애들이 더 잘할 것 같아서.
0: 미리 핏기를 빼놓은 덕분에 쫀득함과 담백한 맛이 살아납니다.
1: 응, 내가 애들 갖다 줘. 그럼.
2: 드시게요, 얼른 오세요.
0: 들어와. 갈치를 잡느라 늦어진 식사. 참돔회 하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2: 맛있어요?
3: 맛있어요.
0: 제철을 맞은 참돔회 맛은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인정합니다.
1: 소중하게 먹어야지. 야, 아이 집어줘.
2: 이게 드시면 맛이 달라요?
1: 다르지요. 저 가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뭐라고요? 막 잡아갖고 핏대를 떼놔서 훨씬 낫다고. 핏대 뺀 거다 안 뺀 거다 고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
2: 북측 분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1: 그러죠. 많이 먹어라.
0: 다시 물살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청객 바람도 함께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0: 잠시노. 잠시노. 아유, 발가락이로 나온다, 야. 이쪽으로 눈동기로 나온다, 너. 물방 아무 들었는데. 아씨, 바람 한번 전해서 그냥 저 갔다만은, 에이.
1: 왜요?
0: 네.
1: 왜?
0: 아, 오늘 바람이 오후에 바람이 분다 해가지고, 울 때는 좋은데, 바람이 분다 하니까. 좀 불안해요.
1: 그럼 안 나와요?
0: 아유, 이제 바람이 불면 좋을, 저녁물 좋으면 못 하니까. 저루가, 저녁물 저루가 좋은데, 저녁물 저루에 투박을 못 하니까. 좀 불안해요.
2: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조업 시간을 단축하기로 합니다. 철닻을 내리고 속력을 높여 후진하는 갈치잡이 어선. 선장이 조류를 살피면서 투망 시간을 조절합니다. 거센 물살에 갈치대가 그물로 들어가는 동안 배 위에서는 휴식이 주어집니다.
3: 이제 1시간 30분 있다가 이제 악망 시작할 겁니다. 투망해 놓으면 이 시간에 선원들은 이제 쉬는 시간이죠. 잠깐이나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입니다.
4: 육지가는 바다에 계속 계십니까?
3: 살려고요. 육지는 제가 있을 곳이 없고, 그렇지만 바다는 언제든지 제가 나오면 저를 품어주니까, 그래서 바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고기가 많이 들어서 올라오면, 그 희열, 그런 거, 그 재미, 그런 게 즐거움, 바다에 나오는 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한테는.
2: 자신을 품어준 기회의 바다. 업으로 살아온 삶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어느새 태양이 지며 바다가 붉게 물듭니다. 기다란 그물의 끝. 갈치잡이 어선의 불빛이 어둑해진 바다를 밝힙니다.

0: 오늘은 제철을 맞은 것처럼 갈치가 쏟아집니다.
1: 70개나 나오겠네요.
2: 많지는 않아요.
3: 아니,
2: 저 양이 많을 때는 저 사람이 왔다 갔다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배가. 배가 여유가 없게 들어버려.
4: 배도 안 잡힌 것보다 낫잖아요.
2: 그러죠. 그래도 이제 봄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죠. 봄에는
0: 낚시가 아닌 그물로 잡은 갈치는 거무스름한 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0: 그물 안에서 갈치들끼리 부딪히면서 비늘이 벗겨지기 때문이죠. 은갈치, 먹갈치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갈치입니다. 크기별로 분류한 갈치는 깨끗하게 씻어 갑판 아래 얼음 저장고에 보관합니다. 저장고 안에서 숙성이 된 갈치는 그 맛이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숙성된 갈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물로 잡은 먹갈치만 찾는다고 합니다. 쉴 틈 없이 일하던 어부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에게 달달한 믹스커피와 쿠키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1: 이게 먹으면 식나요?
0: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다시 시작되는 작업. 그런데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어집니다.
2: 네, 날씨가 갑자기 변해요.
3: 네, 벼락치고 오르네요.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없는 바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아요. 네, 이제 돌풍이 무섭죠, 돌풍. 돌풍 때는 뭐예요? 큰일 나요, 돌풍 때는.
0: 이 비는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근처의 어선들이 조업을 멈추고 가까운 향구로 향합니다. 선장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4: 충남지부가 지금 떨어져가지고요. 제주로 지금 피항하는 중.
5: 어항이 좀 형성이 됐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참 난감하네요. 날만 좋으면 저희가 경비, 출항 경비는 좀 할 것 같은데 바람이 안 좋으니까 참 난감하네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0: 결국 조업을 접고 가까운 항구로 향합니다. 배도 더 속도를 냅니다. 밤, 지름 같은 바다 위로 하얀 파도가 부서집니다. 다음 날 목포항. 위판장은 생선을 살아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위판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중매인들 이외에도 갈치 음식점을 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6: 요 딱 요 사이즈가 먹기는 딱 좋은 사이즈인데 저희 집에서는 고추 좋다. 좋네.
0: 경매가 시작되기 전 갈치들을 살펴봅니다.
6: 이 정도는 써야 맛이 나고 훨씬 좋죠.
0: 구입할 갈치를 정하면 중매인과 상의하며 가격을 정합니다.
6: 갈치가 이게 오늘 뭐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나갈까요?
7: 이거 한 23만 원
6: 정도.

0: 것은?
1: 13만 원 4만 원.
0: 아이고, 꽤, 가치가 안 나고 꽤 많이 비싸 올라오더구만.
1: 샀다. 15만 원씩.
0: 네, 다섯 마리짜리. 요거, 요거 몇 개 더 살 수 있어요? 네.
1: 요, 지금 사고 있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2: 살이 통통한 것이 맛있는 갈치. 비판이 시작되자 중매인이 의뢰받은 갈치를 좋은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3: 다 샀습니다. 이제. 많이 샀어요. 좋은 걸로만, 좋은 물건으로만 많이 샀습니다. 네. 18살, 갈치만 18개.
4: 아이고, 물건 좋네. 물건 싫어하니 좋죠.
2: 오늘 구입한 갈치는 갈치 구이와 조림으로 탄생해 밥상 위에 오를 것입니다. 오래전 수백 척의 어선들이 드나들었던 항구도시 목포에는 목포를 대표하는 아홉 가지 해산물이 있습니다. 갈치도 그중 하나죠. 목포 주택가 골목에는 관광객이 아닌 목포 현지인들에게 소문난 갈치 맛집들이 숨어 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보면 갈치의 비릿한 바다 냄새가 발길을 붙잡을지도 모릅니다.
5: 모르는 사람도 이거 보고 깜짝 놀라요. 뭐 이런 갈치냐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제 쉬갈치니 예전이냐 그런 사람도 있고 목포는 쉬갈치가 거의 없어요. 목갈치가 기름기가 많고 부드럽고 훨씬 이제 고소하면 이따 이제 생선 구운 거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훨씬 이제 기름이 덜어가지고 익는 게 또 틀려요.
4: 구이용은 몸통만 이제 그것도 그 배 뭐가 없잖아요. 근데 요렇게 이제 창 쪽이 많은 부위는 찜 쪽으로 좀 많이 넣어가지고 해드리는데 약간 이제 섞어서도 해드리는데 보통 그렇게 합니다.
2: 다듬은 갈치는 영하 2, 3도에서 보관하면 보름까지도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뺀 묵은지를 냄비에 깔고 큼직하게 썬 감자와 무를 넣어 갈치와 함께 푹 졸여내면 비리지 않고 시원한 맛이 우러나는 갈치 조림이 완성됩니다. 고춧가루나 고추장 대신 생고추를 갈아 만든 물고추로 양념을 하면 텁텁하지 않으면서도 얼큰한 맛을 더할 수 있죠.

0: 갈치 구이는 굵은 소금을 입힌 후 기름 없이 그릴에 굽는 것만으로도 담백한 갈치 본연의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노릇노릇 두툼한 갈치구이, 촉촉한 갈치살이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게 합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입맛을 돋우는 갈치 조림.
1: 담백하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싱싱하니까.

0: 이렇게 떠서 국물과 함께. 예전에는 이렇게 뚱뚱한 갈치를 안 먹어봤거든요. 예전에는 가는 거 이제 먹었는데 이제 또 그 나름의 맛이 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뚱뚱한 것도 엄청 맛있어요. 역시 갈치는 뚱뚱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1: 목포에서는 갈치 조림과 갈치 구이가 나오는 백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맛은 변할지 몰라도 갈치의 맛은 1년 내내 비슷합니다.
2: 얘는 브레이크 좋네. 여기 담백한 거 맛있어요. 냉동은 좀 팍팍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찰지면서 담백하잖아요. 그렇죠? 냉동하고 생물하고는 맛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3: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 갈치는 예로부터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표적인 수산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갈치의 독특한 생김새, 맛에 대한 기록과 함께 값이 싸고 맛이 좋은 갈치를 소금으로 간을 해 서울까지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켜온 갈치. 갈치잡이 어부들은 갈치를 밥상 위에 올리기 위해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아직 바람이 거셉니다. 갈치잡이 배는 철닷과 그물을 싣고 출항할 준비를 합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거셉니다. 그럼에도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갈치잡이 어부들의 숙명.

0: 아직 파도 꼴랑거립니다.
1: 예, 지금 오늘 오후 좀 현재 기상주의보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한 10시경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파도가 좀 차도 오후쯤 되면 이제 잔잔해진다니까 저바로 나가는 중입니다.
0: 바로 이렇게 나가시죠?
1: 예예, 바로 현장하고 한 30분 거리 있기 때문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도망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 높은 파도가 만드는 거친 바다는 기회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갈치잡이 어부들이 조류를 쫓고 바람에 맞서며 그 바다로 나아갑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바다 좋아합니다. 푸른 바다 보면 가슴이 꽉 차는 느낌? 근데 바다를 찾아갔는데 때마침 간조예요. 물이 빠져나간다는 갯벌을 보면 대부분 좀 아쉽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에겐 찬란한 생명의 터전이 열립니다. 그 품에서 새들은 날아갈 힘을 얻습니다.
1: 지금 요 앞에 있는 그 요 두 개가 거북머리 물새.
0: 하루 두 번 바다가 내어주는 넉넉한 밥상이죠.
2: 지금 신난 거죠?
3: 뒤에서 누워도 모르겠다. 네.
0: 그 풍요를 찾아 떠도는 갯벌의 방랑자들을 만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오이도 앞바다. 물이 빠지면 드넓은 생명의 무대, 갯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가슴 장화부터 입습니다. 이제 뭐 제 옷처럼 편안합니다.
3: 오, 됐네요. 아까 조금 전만 해도 물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2: 그렇죠.
3: 순식간에 저, 네. 저 밑까지 그냥 한 20m는 빠진 것 네. 같은데요?
2: 하루에 이제 두 번 들어왔고 네. 두 번 빠지는 거죠. 6시간 물이 빠지고 6시간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 두 번.
0: 바다가 뒷걸음친 길을 따라 그 깊은 속내로 들어갑니다. 약속한 적도 없는데 머리 위론 동행이 가득합니다.
2: 저기 거무리 물새 두 마리가 있네요. 저기
3: 지금 요 앞에 있는 것 요 두 네. 개가 거무리 물새.
0: 새들은 갯벌이 열리는 시간을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아 보이죠? 네. 거무리 물새 부리가 아주 주황색 길고.
0: 연미복을 차려입은 듯 차림새가 근사한 검은 머리 물대새. 갯벌 위의 신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신사는 외모만 깔끔한 게 아닙니다. 갯지렁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습니다.
2: 여기서도 지금 그 한 마리가 지금 머리 숙이고 절로 가고 있어요.
0: 수컷 한 마리가 짝을 찾고 있습니다.
2: 아, 저 두 마리는 쌍이 맞아진 것 같아요.
3: 네. 아, 그렇네요. 네.
0: 헛다리를 짚은 수컷. 눈치 없이 남의 커플 주변을 계속 서성입니다. 최후의 심술인가요? 애정 문제만큼은 깔끔하지 않네요.
3: 어? 갑자기 우리 뒤쪽으로 뭐... 오,
2: 개인 갈매기.
3: 아, 어? 저 뭘 뭐 잡았죠?
2: 뭐 하나 잡았는데 뭐죠? 아이고, 제가...
0: 괭이 갈매기가 아, 월척을 했습니다.
3: 오, 개꺼지가
2: 굉장히 큰 거, 예. 무지하게 큰 건데요. 와, 한 번에 삼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3: 아니, 저걸 한 번에 삼킨다고요?
0: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0: 짧아도 너무 짧은 허니문이었네요. 우리는 점점 넓어지는 갯벌 속으로 자연과 발맞춰 걸어 들어갔습니다.
1: 어떻게 저렇게 나란히 줄 서서 저렇게 갈 수 있을까?
2: 또 뒤에 두 마리가 더 있네요.
1: 아, 또 있네요. 네. 저새는. 네.
0: 세상에,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저새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6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아주 멸종위기종이고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 1급을 보호하고 있는 아주 귀한 새죠. 지구상에서도 많이 생존하지 않는 그런 새죠.
1: 아주 특이하네요.
0: 저새는 개고랑을 따라 사냥을 합니다. 이곳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0: 야, 지금 물이 빠진 그 고래
1: 네네.
0: 정말 뭐 먹을 게 많은 모양인데요.
1: 네네네네.
0: 저새들이 지금 네 마리가 뭐
1: 정신없,
0: 정신없는데요.
1: 네네. 아주 지금 신난 거죠, 아주.
0: 이야, 정말 뒤에서 누가 툭툭 쳐도 모르겠다.
1: 네. 이거 뭐야?
0: 이게 왜
1: 이게
0: 우리한테?
1: 이거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너무.
2: 우와, 이거 실화인가요? 저새 한 마리가 우리 바로 앞에 와서 먹이를 찾습니다.
1: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과 새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많아져야 되는데.
2: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0: 갯벌의 풍요로움을 찾아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기나긴 여행의 중간, 이곳을 찾은 한 나그네 새 무리. 부지런히 에너지를 보충하는데요. 유독 귀에 익은 그 이름, 마도요입니다.
1: 머물 수는 없어라, 마도요. 이 노래 아시죠? 세상에 그 마도요가 이 마도요라니요.

0: 갯벌이 열리면 사람도 이곳을 찾아옵니다.
1: 어머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뭐 캐러 오셨어요?
2: 동주 캐러 왔어요.
1: 동주?
2: 네.
1: 아.
2: 아이고! 어머머머,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세상에나 웬일이에요. 아이고! 어머!
1: 이야.
2: 어머머.
1: 아니,
2: 너무
1: 동주.
2: 반갑습니다.
1: 예, 어머니, 동주 캐려면. 네. 저 물 빠질 때 저 앞에서부터 캐지.
2: 동주기. 해고 여기서도 해고.
1: 아, 그래요?
2: 여러 군데서 해도 돼요.
1: 지금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2: 네.
1: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막 이래도 그렇죠. 그냥 친구처럼들이 있어요.
2: 네. 근데 우리가 가면 호로록 날아갔다가 또 왔다가 그리고
1: 안녕하세요.
2: 보고 그래요. 아이고.
1: 아이고.
2: 반가워요.
1: 어머니들 다 동주 캐러 오셨어?
3: 반가워.
1: 동주 캐러 오셨어, 어머니?
2: 세상에.
1: 아, 그러셨구나.
0: 이런 걸 요새 말로 가쁜 팬미팅이라고 하나요?
1: 어머니 보셔. 하나 둘.
3: 아,
1: 됐어. 아우 잘 나왔어요.
0: 갯벌에서 사람과 새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0: 바로 곁에서 함께 일하고 욕심 없이 나눠 먹으면서 바다가 준 풍요를 누립니다. 아주머니들은 조개가 많은 곳을 직감으로 압니다.
1: 우와! 기술자야! 아니, 어머님이 여기, 여기 표시해놓고 숨겨놓은 거 아니야?
2: 내가 갖다 다 숨겨놨어.
1: 아.
2: 이거 창갑.
1: 아니, 괜찮아, 뭐.
2: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1: 은행이요, 응. 은행?
2: 은행. 응. 전철 박치기, 은행. 응.
0: 바다의 은행. 그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1: 와, 진짜 달다.
0: 검은 머리 물대새도 그 단맛을 즐깁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은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 먹고 비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홍수조절용 저수지 남동유수지. 이곳에 위치한 두 개의 인공섬으로 새들이 모여듭니다.
3: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와.
0: 자세히 보니 오른쪽 섬엔 저새들의 둥지가 있습니다. 왼쪽 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멸종위기종 저새의 세계 최대 서식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1: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 이 아이들이 여기 지금 뭐 공단이고 차 다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 좀 더 좋은 서식지 환경지로 옮겨서 이렇게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4: 자고는 돌섬,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우리 주거 공간으로 상업지구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뺏은, 서식지를 뺏은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0: 사람으로 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철거반이 들어와서 집을 허물고 동네조차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갯벌을 매립해버리니까 새들은 갈 데가 없죠. 궁여지책으로 인공섬에서 지내는 거예요.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고 안쓰럽더라고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1: 한눈에, 아유, 애쓰십니다, 오늘도. 이장마 하시고 또 아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또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셨대. 네, 네.
5: 안락하게
1: 오늘은 좀 저어들, 안락하게?
5: 네, 안락하게 저어들을.
4: 왼쪽
0: 카메라의 눈을 빌리자 둥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4: 조금 더 클로즈업 해주시면은.
1: 지금 여기 인공섬이 두 개가 있어요.
4: 네네네.
1: 그리고 하나는 조금 숲이 눈에 보기에는 조금 우거졌다.
4: 네.
1: 그리고 하나는 완전 민둥산.
4: 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새들의 사이즈가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4: 네, 새끼들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게 그
1: 네.
4: 원래 아까 봤던 오른쪽에 있던 섬은 오래전에 2009년도에부터 새들이 번식하기 처음에 번식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쪽 왼쪽은 최근에 새롭게 조성된 곳이에요.
1: 아.
4: 그러니까 이들이 매년 4월에 우리나라에 번식하기 찾아와서
1: 네.
4: 먼저 했던 곳에 가죠. 자리를 잡죠.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 자리를 못 잡은 애들은 왼쪽으로 가게 된 거죠.
0: 그래서일까요? 오른쪽 섬의 번식이 더 빠릅니다. 대부분 꽤 자란 새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왼쪽 섬은 좀 다릅니다. 아직 포란 중이거나 갓 부화한 새끼들이 많습니다.
4: 여기는 다른 둥지에 비해서 경사면이지만 잘 만들어졌어요.
3: 와, 정말.
4: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번식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기에서 저것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 단체들이, 10여 개 단체들이 이들의 번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이렇게 만들어.
3: 이건 누군가가
4: 그렇죠.
3: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4: 네네, 여기서 저것을
3: 이 밑에 아래 지금 있는 거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4: 이제 좀 더 튼튼하게.
3: 그러니까 이제 알을 품고 있으면서
4: 있으면서도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해요.
3: 오.
0: 사람과 새들의 합작품이네요. 저 새는 약 한 달간 포란을 합니다. 새끼가 태어난 후에도 40일 정도는 보살펴야 날 수 있게 되죠.
3: 보통 알을 몇 개?
4: 보통 세 개 정도는.
3: 아, 여기 지금 새끼 두 마리가 보이는데. 세 마리 보이네.
4: 여기 두,
3: 네네네네네.
4: 지금 입이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3: 네네네.
0: 이 시기 어미와 아비는 번갈아 사냥을 하며 새끼들을 먹입니다.
4: 새끼가 입속에, 어미 입속에다 이렇게
3: 네네.
4: 집어넣어서 받아, 이렇게 토해낸 거를 받아먹는 거죠. 약간 그 삭힌 거라 그럴까, 조금 소화시킨 소화액과 섞어서 새끼들한테 먹이는 거죠.
3: 그래서 새끼 입장에서는 또 소화가 잘 되게.
4: 그렇죠. 그러니까
0: 잘 먹어야 잘 자라는 이 시기. 어미는 쉴 틈이 없습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들판, 호조벌. 모내기 전 물을 댄 논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넓적한 부리를 이름처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저어새. 흙탕물 속에서도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4: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저새 부리의 모형인데 그 부리를 조금 벌리고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저어요.
3: 네.
4: 이렇게 저으면은 저새 부리 끝에 감각기관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끝 부리에 그 물고기가 닿으면은 그 바로 거기서 사냥이 되는 거예요.
3: 저새 이름이 그래서 저새예요?
4: 좌우로 저어서.
3: 진짜로?
4: 사실은 영명으로 하자면 스푼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푼비리 숟갈.
3: 네.
4: 숟갈 모양의 비리를 갖고 있다.
3: 아.
4: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주걱 같은 형태의 비리를 갖고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4: 영명은
3: 그래서
4: 스푼비리.
3: 이 저새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겠는데요?
4: 네.
0: 저새의 길고 넓적한 부리는 갯벌이나 논 같은 얕은 물가에서 먹이를 잡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새들의 부리는 그들이 사는 환경이나 먹이 습성에 가장 유리하도록 진화해 왔는데요. 부리가 길고 가는 마도연은 어떨까요? 털처럼 휘고 탄성이 좋은 부리를 가진 마도연은 갯벌 속에 숨어있는 개나 쏙을 찾아내 사냥합니다. 개를 잡으면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만 씻어먹는 독특한 취향도 긴 부리 덕분에 가능하죠. 부리가 짧은 새들은 어떻게 사냥할까요? 꼬마 물대새는 순간적인 사냥 능력이 뛰어납니다. 부리가 짧지만 뾰족해 곤충 같은 작은 먹잇감들을 쉽게 잡을 수 있죠.

괭이 갈매기의 부리는 끝이 굽어 있어 먹이를 잡기 좋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워 먹잇감을 찢고 파먹는 데 유용하지만 남의 먹잇감을 채가기도 쉬워서 종종 얌체짓을 하곤 합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수직 다이빙의 명수입니다. 송곳 같은 부리로 먹잇감을 낚아채는 탁월한 사냥꾼이죠. 검은 머리 갈매기는 갯벌에서 수직 다이빙을 합니다. 갯벌 위를 날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내리꽂듯 달려들어 사냥합니다.

0: 아니, 그러면 요 지역,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요 지역에 사는 이들의, 먹이나 뭐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습니까?
1: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죠. 아. 원래 자연 그대로의 곳이라면 여기가 이제 갯벌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뭐 여기 송도와 뭐 여기 공단들이 들어서면서 이들한테는 사실은 안 좋은, 갯벌을 가려고 그러면은 이 아파트 사이로, 빌딩 숲 사이로 간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0: 오이도 갯벌을 찾아온 새들은 인근 공단과 아파트 숲 사이를 오가며 방랑하고 있습니다. 갯벌 인근의 한 공사 현장. 중장비가 오가는 이곳에 새들이 모여듭니다. 아, 새소리가 들리네요.
1: 네. 이게 거머리 물때 새소리입니다.
0: 건설 현장과 바로 옆 공터 사이에 난 아스팔트. 갯벌에 있어야 할 검은 머리 물대새가 이곳에 있습니다.
2: 아,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공사 현장인데, 여기는.
1: 그렇죠, 여기 뭐.
0: 한때 갯벌이었지만, 이제는 매립돼 신도시의 일부가 된 땅입니다.
1: 저기 풀숲 사이에 보면은 바닥에 그 염생식물이 있는 그게
2: 아, 풀 뒤에 네.
0: 공사장 공터에 깃든 멸종 위기의 새 검은 머리 물대새는 왜 이곳을 찾아온 걸까요?
2: 저게 어디 숨어 있지도 않고 그냥
1: 네
2: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1: 그들이 그렇게 개방된 곳을 원래 생태적으로 그런 걸 선호하고 그러니까 풀숲 속이라든가 뭐 산림 나무 이런 곳이 아니고 이들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런 공간.
0: 이 새들이 개발에 밀리고 밀려서 도착한 곳이 결국 공사장이잖아요. 한눈에도 너무 불안해요. 건축 자재물을 실은 대형 트럭이 오가고 이 작업 현장에 소음, 불빛이 가득한 그 위험한 곳에서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참 위험에 몰아넣는 게 결국 우리구나. 사람이구나. 허허벌판에 우리도 집을 짓습니다.
1: 셋.
2: 아씨.
0: 새들과 같은 시선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2: 그런데 새 한 마리가 네.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1: 그러게요. 지금
0: 짝도 새끼도 보이지 않습니다.
1: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 뭐 주변을 살피네요.
1: 네, 알을 품거나 뭐 새끼를 보호하거나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가볼까요?
2: 좀 이동해요?
1: 네. 우리는 주저앉네 또 제가.
2: 주저앉네.
0: 새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녀석은 계속 주변을 돌며 탐색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1: 똑같은 없는 행동을 하지?
2: 그러니까요.
1: 예, 참 특이한데요.
0: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2: 오고 많이 가까이 가는데.
1: 네.
2: 아, 저기 있다.
1: 네, 직선.
2: 저기 있다, 저기 있다.
1: 이 용도가 멈추죠.
2: 아, 여기요?
1: 네.
2: 지금 어느
0: 그 사이 다시 자리를 옮긴 검은 머리 물대새.
1: 네, 조금씩 지금. 네, 이제 아주 좀 더 정확한 거는 실제 사실은
0: 잠시 자리에 머무르다 어디론가 갑니다.
2: 이 바닥도
0: 새가 떠난 자리로 가봤습니다. 움푹 패여 있습니다.
1: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지금 알자리를 보려고 막 시작 초기 단계 요 공간이 검은 물대새가 판 거예요. 여기랑 지금 다르잖아, 여기랑.
2: 아, 그렇네요. 네?
1: 지금 발로 판 거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더 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작점인 거고, 그래서 아까 여기 왔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2: 아, 그럼 수컷이.
1: 수족이 여러 군데에서.
2: 여러 군데를 해놔요.
1: 그렇죠.
2: 들어나요?
1: 여기 해놓고 어떠냐 암컷한테 의사를 물어요. 그러면 암컷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짝짓기를 안 해요. 근데 마음에 들면 짝짓기를 해요.
0: 신접살림을 차리기 위해 수컷은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둥지털을 골라 땅을 파고 작은 돌을 채워 안락한 집을 만들죠. 암컷이 허락을 하면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할 것입니다.

0: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감독님 등판하십니다.
1: 자, 제가 받아드릴까? 괜찮아요?
0: 늘 현장에서 제일 고생 많은 야생 전문 감독님이세요.
2: 친절하시네.
1: 아?
2: 촘촘하게 친절하시네. 집에서도 항상 이런 습관이 되셔가지고.
1: 저 집에서가 아니라
2: 네.
1: 좀 어렸을 때는 ENG 카메라 나오잖아요.
2: 네.
1: 제가 수평 맞춰드렸어요. 늘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자 오늘은 죄송 오늘 저 카메라 수평이랑 모든 거 다 맞추고 다 한다 그럼 이동하면 그냥 카메라 딱 됐습니다 하면 그러면 촬영하면서 그랬어요.
0: 번식기에 새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서로를 경계하죠.
3: 주변에 지금 암컷이 오거나 다른 쌍이 왔을 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좀 좁은 열악한 공간일 경우에는 네. 자기가 자리를 잡은 알을 자리를 또는 번식하기 위해서 잡은 자리에 다른 쌍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쌍을 몰아내야 되죠.
0: 둥지를 노리고 선을 넘는 한 쌍. 집주인, 고개를 숙인 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접

0: 접근합니다.
1: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 쳐박고 이런 행동을 하네.
2: 네,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인 거지. 이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0: 위협이 통하지 않으면 달려들어 몰아냅니다.

0: 번식지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1: 또 반대로 이 자리를 못 잡은 애는 어떻게든 자기도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좀 뺏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아, 왜 다 지우는 걸 남의 걸 뺏어? 자기가 만들지. 예.
0: 이 척박한 공터에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고 마는 약육강식의 야생이 살아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 여기 한 마리 잠깐만요. 오. 픽스, 픽스. 짝짓기. 짝짓기 하고 있습니다.
2: 짝짓기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짝짓기 하는 겁니다. 와우, 굉장히 보기 힘든 건데 이건 행운입니다, 행운. 와.
0: 혼돈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그 장면을 그렇게 그냥 바로 그냥 캐치를 딱 하셨네.
1: 최수홍 씨가 운이 좋으시네. 저희 지금 거의 8주째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몇 번 못 봤습니다.
2: 이야.
0: 새들은 갯벌과 이 공터를 오가며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지금 보시면 알이 두 개예요.
2: 두 개네요.
1: 여기서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알을 이제 보통 거물이 밀 때는 알을 세 개까지 놓거든요.
2: 네네.
1: 세 개 놓은 다음에 홀 안을 들어가는데
2: 네.
1: 지금 두 개 놨어요.
2: 네네.
1: 하나를 더 놓을 거라는 거죠.
2: 아...
0: 이 시기 새들은 매일 짝짓기를 하며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습니다.
1: 이거 잘 보시면은
2: 네.
1: 지금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2: 네.
1: 굉장히 이들이 조심스럽고
2: 네.
1: 여기 지금 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 어?
1: 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0: 한동안 몸을 뒤척인 암컷. 그 사이 식구를 불렸습니다.
1: 이제 세 개가 된 겁니다. 아니, 두 개였었는데 세 개.
2: 그래서 저렇게 조금 그 순간은 좀 네. 불편했었구나.
1: 네네.
0: 알을 품는 기간은 약 한 달. 어미와 아비는 교대로 둥지를 지키며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비록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튼 둥지지만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
1: 그래서 등에 흙이 묻어있네.
2: 이 새는 뭐죠?
1: 꼬마물대새라고 해요. 꼬마물대새.
2: 아, 새끼가 아니고
1: 네네네네.
2: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1: 네, 종이고 크기가 많이 작죠.
2: 아, 많이 작네요. 네,
1: 꼬마물대새입니다.
2: 꼬마물대새.
0: 몸길이 15cm 내외의 꼬마물대새. 꼬마는 지금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2: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1: 이제 알자리에서 아. 이제 알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이제 보면은 돌을 조금씩 계속 모으고
2: 네.
1: 자, 여기에 지금 발로 파고 있는 거예요.
2: 아,
1: 그 엄폭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 있는 거고. 그 가슴을 대고 발로 이렇게
2: 아~
1: 계속 흙을 파내는 거죠. 이만큼.
2: 예.
0: 마침내 집이 완성됐습니다.

0: 이 소리가 지금 암컷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1: 수컷이고
0: 암컷을 맞이한 겁니다. 꼬리를 피고.
1: 아, 봐라, 이제. 네네. 내가 이렇게 해놨다.
0: 네, 이거 어떠냐, 이동지. 어. 그러니까 암컷은 이렇게 앉아봤다, 또 이렇게 앉아봤다. 좌우를 이렇게 앉아보거든요.
2: 하지만 암컷, 쉽사리 승낙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밀당의 고수 같죠?
0: 자세를 낮췄어요. 머리가 약간 내려갔거든요, 아까보다.
1: 아, 그치.
0: 예, 지금 이렇게, 더 낮췄잖아요.
1: 치는데?
0: 짝짓기를 하겠다, 의사가 있는 겁니다.
1: 아, 툭툭 계속 치는데요?
0: 네네네.
1: 그렇죠?
0: 네네.
2: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을 마친 수컷.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0: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한 쌍만 있는 게 아니라 한두 쌍이 또 다른 새 꼬망부대 소리가 또 같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두세 쌍이 들어와서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신비스럽다.
2: 또 다른 꼬마물대 새의 둥지, 알이 있습니다.
0: 아, 이미 하나 났네요. 아마 암컷이 올 겁니다.
1: 이게 수컷이죠?
0: 수컷.

0: 이 꼬마 물떼새도 이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수컷이 계속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떠나지
1: 그렇죠. 알을
0: 말아야겠는데?
1: 계속 품어주죠.
0: 에.
2: 근처엔 적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알을 노리는 까치입니다. 다급해진 꼬마 물떼새 어미, 적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검은 머리 물떼새, 상황을 눈치챈 걸까요? 힘차게 날아올라 까치들을 몰아냅니다. 연미복을 입은 갯벌의 신사가 오늘은 터프가이로 변신했네요. 그런데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맹금류 황조롱이 하늘의 강자지만 검은 머리 물떼새 돌격합니다. 맹수도 강렬한 모성 앞에선 움찔하는 걸까요? 공사장 옆 새들의 번식지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0: 이 척박한 땅에도 불구하고 이 검은 머리 물떼새나 이 꼬마 물떼새들이 서식지를 이곳에 마련해 가지고 생존해서 살아간다는 게 대견스럽고 참 안쓰럽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새끼를 품고 있는 이 물떼새들 다음에 한번 들렸을 때는 이 새끼를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품고 또 만나.
1: 저도 꼭 기대합니다.
0: 네.

0: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1: 안타깝다. 이거 어떡하지?
0: 어미들이 정성들여 품고 있던 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나가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건지 천적이 습격을 한 건지
3: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으니 답답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눈물겹게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0: 그 많던 알들은 모두 어떻게 된 걸까? 제작진은 둥지가 있던 네 곳 중 두 곳에 달걀과 메추리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한 건 까치였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양쪽 지점에 모두 나타난 까치. 아직 어려서인지 달걀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0: 밤이 되자 어둠에 몸을 숨긴 용의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깊은 밤, 뭔가가 왔습니다. 너구리입니다. 달걀 하나를 더 훔쳐간 너구리. 다음날 낮에도 녀석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너구리는 사흘에 걸쳐 두 지점에 미끼 모두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도시가 품고 있는 의외의 야생이었습니다. 자연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공사장에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두 번째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검은 머리 물대새입니다.
1: 그 와중에도 그냥
2: 주변을 살피고,
1: 예, 주변을 살피면서
2: 포식자가 오시면
0: 계절은 이미 여름. 2차 번식은 첫 시도에 비해 성공률이 낮습니다.
1: 아, 저거죠.
2: 잘라지나 봐서.
1: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내 새끼를 지키겠다 이거야.
2: 그렇죠. 일단 알을 품게 되면은 둥지 안 비웁니다.
1: 아, 그래요?
2: 네.
0: 주변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검은머리 물대새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어미는 매일 짝짓기를 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들은 이 불안한 방랑을 끝낼 수 있을까요?

0: 보니까 조용필 선배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1: 바다를 헤매이는 철새들처럼 마도요. 와, 마도요. 와, 나는 멋있었어요.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2: 내가 챙기라고 한 건?
1: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구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야!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4: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5: 지우개 있었어요.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4: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5: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4: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4: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5: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4: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5: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4: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5: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4: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5: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해서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
4: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5: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왜 항상 우리는 큰 기업들이 만들어낸 큰 담론들만 주목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사장들의 비즈니스 이야기, 주변인의 삶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 EBR을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구성원들 사이에 견고한 신뢰를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장과 직원 사이에 신뢰도를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요소는 사장의 태도입니다. 작은 회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상당수 많은 직장인은 출근해서 틈만 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구직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만연한 구직 중독은 우리 직원들의 단순 일탈이 아닙니다. 모든 직장인은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죠. 신의 직장에서조차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좀 더 많은 보수를 주거나 좀 더 유명한 회사 주위를 우리 직원들은 기웃거립니다. 직원들을 떠받들 필요도 없지만 감정적으로 타박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생존을 고민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작은 조직이면 작은 파동도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사장은 몰아치는 파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야지 내부의 파동을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증폭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의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사장들의 은행들은 회사의 위기를 키울 뿐입니다. 회사 내부 공간을 목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장이어야 직원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수진 전법 잘 아시죠? 중국 한나라 유방의 대장군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함으로써 초나라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하는 전략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전법은 조직 내에서 종종 통용되는 기술입니다. 직원이 사고를 치면 사장은 그 직원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럼 수세에 몰린 직원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해고까지 고려할 정도로 큰 사고를 쳤더라도 그를 너무 코너로 몰지 마세요. 사장과 회사에 대한 적개심만 키울 뿐입니다. 애플에서 아직까지 회자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홍보를 담당했던 앤디 커닝햄을 호출했는데요. 다혈질의 잡스는 그녀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 삼더니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당황한 그녀는 어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후 다시 잡스에게 대면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들어보니 그녀는 애플에 근무하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다양한 매체 책임자들과 쌓아온 친분, 스티브 잡스 개인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잡스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장을 협박한 것이죠. 그러자 잡스는 원래 그녀가 달라고 한 퇴직 1호금을 주는 것은 물론 그녀를 다시 고용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대부분 사장은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자신에게 논리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든 그녀의 무기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직원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직원에 맞서는 것은 바람직한 전법은 아닙니다. 사장에게는 그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내지 마세요. 어떨 때는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어떨 때는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사장들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란 기본적으로 조절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짧은 감정 배출이 나는 허망한 이익 외에 상당한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 사이

의 신뢰도를 좌지우지하는 두 번째 요소는 만족스러운 보상입니다. 보상은 회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대기업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직원과 일해왔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그렇지 않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장은 먼저 회사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회사란 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며 항상 어렵다고 강조해서 말하죠. 그리고 직원에게 희망 연봉을 물어보죠.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지면 사장은 한 번 더 태클을 겁니다. 너에게만 이 정도 맞춰주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난색을 보이죠. 직원들은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다들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직원과 사장 서로 향해 툭툭 던지는 공격적인 말에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사장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연봉 협상, 대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봉 협상 자리에 직원이 원하는 최대치가 얼마인지 묻거나 사장이 줄 수 있는 최소치가 얼마인지를 답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수준 정도까지 서로 양보할 수 있는지 협상을 하러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직급별 연봉 자료는 회사 규정으로 만들어 두세요. 연봉 협상 전에 직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말이죠.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기 직전에는요. 직원이 원하는 금액과 그리고 왜 자신이 그렇게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지난해 보여준 퍼포먼스의 디테일과 함께 글로 정리할 것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사장도 비슷한 형식으로 그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연봉과 지난해 잘한 일과 아쉬웠던 것을 정리해서 서로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연봉 협상의 자리가 색다를 것이고 협상자 모두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과급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급은 회사가 올해 달성한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겠다는 사장의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일수록 성과급에 인색해집니다. 앞으로 회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등등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사회의 직원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농로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과 성과를 나누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떠날 이유는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회사의 성과문을 직원들과 나누어 주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저는 자주 나누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주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주고, 백화점 상품권으로도 주고, 선물로 줘도 좋고요. 꼭 연말이 아니라도 업무에서 중간중간 성과를 보여주면 보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직급별 연봉 규정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했었죠. 하지만 성과급은 너무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매출이 얼마가 된다면 얼마의 성과급을 주겠다. 아니면 세후 이익이 얼마가 되면 몇 프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조건과 단서를 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장은 조건문의 조건과 단서만 기억하고 직원은 그 결과물인 성과급 액수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런 조건문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갈등만 초래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사장의 입에서 성과급 금액이 언급되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내가 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작은 회사에서의 성과급 꼭 필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작은 회사 사장과 회사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분들 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란 멀쩡한 자원을 비즈니스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효율이란 명목하에 주변 모든 것들을 지어 짜야만 돈이 됩니다. 그러니 모두 힘이 듭니다. 사업을 쉽게 하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업의 시작은 사장이 정하지만 사업의 마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은 직장인처럼 힘들다고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빨리 벌고 일찍 끝내고 싶었습니다.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에 온 그 옛날 강부처럼 마음이 급했죠. 50대부터는 전원주택에 들어가 책이나 읽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친구들과 바다 낚시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사장의 길로 접어든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 사장, 자판 열면 쉽게 정리 안 돼. 보통의 경우 죽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래야만 정리된다. 내 사업의 마무리는 나의 선택과는 별개로 세상에 의해 결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지루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왜 사업을 시작했나 하는 강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급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납기 문제로 쌍방 모두에게 큰 손실이 생기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럴 때면 몇 달간 마음이 무겁고 체중이 쭉 빠집니다. 비즈니스에서 생긴 문제는 100% 돈 문제이니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간 번 돈을 짧은 순간에 다 까먹을 때가 있고 사업 통장에 바닥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나 두려움이 엄습하죠.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몇 번 생긴다면 사장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내 회사에 사표를 쓰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장은 아주 가끔 소시오패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편에게 위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장의 마음 근육을 위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 거래처에 손실을 주었다면 믿고 오다를 밀어준 거래처 담당자는 물론 공급상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서로 잘 알고 오래된 신뢰관계까지 있다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심껏 상대편에게 미안해하고 우리도 더 힘들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란 따뜻한 말만 해주고 사장은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밥 잘 먹고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난관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월마트 오더를 진행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생산을 해주던 공장이 환경법 위반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영업정지가 된 적이 있는데요.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낫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급히 작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의 생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했던 그 공장은

클러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속 불량품만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낙지를 거의 까먹는 사이 베트남 봉제 공장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생산 라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잡히기 전에 충분한 원단이 봉제 공장 창고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단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라인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는 말 그대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단이 나오자마자 호떡집에서 호떡 구워내듯 매일 비행기로 선적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생활을 하니 다들 지쳐갔습니다. 저도 밤마다 일걱정에 잠을 설쳐 몸은 피곤하고 짜증만 났습니다. 어느 날 저라도 이미 벌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최소한 아침에는 웃으면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저녁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항상 비행할 수는 없죠. 적당할 때 안전한 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계속 고공비행을 했던 것입니다. 착륙할 생각도 못했고요. 심신이 거의 추락 직전이었습니다. 결심한 날 저녁밥을 먹은 후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내가 걱정을 더 한다고? 야간 작업반에 짜증이 깔린 전화 한 통 더 한다고? 작업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자들이 숙달되었고 퀄리티가 잡혀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겠지만 퇴근할 때는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전원을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말처럼 쉽게 쿨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제할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은 아픈 가슴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조절할 힘이 없습니다. 예측도 어렵고요. 그냥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형님 사장 중에 사업에서의 웬만한 문제는 별것 아닌 듯 호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짓말입니다. 남의 문제는 원래 단순하고 해법도 간단한 법이니까요. 저도 십수년 넘게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내성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사업상의 이런 업앤다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삶의 질감은 가죽옷에 가깝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드질로 더 유연해지고 고유한 색을 가지게 됩니다. 깨지고 피범벅이 될 때 사장의 삶은 선명해집니다.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은 아주 좋은 친구이고 스승이 됩니다. 남들 인생과 사업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탄식이 나올 때면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조용히 자신과 관련된 내용의 경영학, 인문학은 물론이고 인생 선배들의 에세이까지 닥치는 대로 살펴보세요. 책은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발전되어 왔고 책은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왜 힘들게만 할까에 대해 고민할 때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박민규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날아드는 모든 공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품목, 바이어, 직원관리까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홈런도 펜스에 몸을 부딪히더라도 무작정 공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트 친 공을 잡기 위해 홈으로 몸을 날렸던 것이죠. 이 책을 보고 다시 되뇌었습니다. 모든 공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 한두 개만 잡아도 됩니다. 우리의 퍼포먼스 판단 기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했던 시간이 늘어나고 여유가 생깁니다. 사업과 인생에도 적당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장님이 세상에 나오겠죠. 자발적으로 나온 분도 있고 밀려서 나오는 분도 있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이들 중 일부는 큰 성공을, 또 일부는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성공은 또 실패로 항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변동성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지만, 좋게 보면 무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장님들, 이 방송을 보는 지금 저랑 한번 웃어보시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느리지만 나만의 시간표에 맞춰 나아가자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열정, 열정, 열정! 열정과 끼가 대단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정으로 꽉꽉 채운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만나볼 친구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아, 송원중은 너무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진짜 너무나 신명나는 무대였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저희 제작진이 왜 우리 원중군을 끼가 많고 열정이 있는 친구라고 했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무대였습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 이제 자리를 바꿔서 한번 원중군 이야기를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우리 원

0: 원준군과 원준 어머님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원준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학교에 다니는 송원준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원준이 엄마 기주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아까 우리 원준군 난타 공연 연습하는 걸 보고 왔는데,
2: 네.
0: 아, 우리 원준군이 에너지와 또 끼와 열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0: 진짜 평소에도 원래 좀 이런가요?
2: 네, 원준이는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게 목욕하면서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흥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저도 지금 이할수 있다고 프로그램 역사상,
2: 네.
0: 촬영 전에
2: 네.
0: 이 출연자와 친해진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준군이 아니라 원준이라고 하겠습니다.
2: 네.
0: 괜찮지, 원준아?
1: 네, 형.
0: 우리 원준이는 어렸을 때 어떤 친구였나요?
2: 원준이는 어렸을 때, 윌리엄스 증후군을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처음에는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컸어요.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병원에도 몇번 계속 다니고, 심장도 이제 문제가 지금 있는데, 다행히 다 이제 건강해지면서, 예, 2년 이후부터는 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원준이가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존재로 너무 행복합니다. 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할수 있다고의
2: 네.
0: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원준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최애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1: 여기요.

0: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야?
1: 아, 두드릴 때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각자에 맞추기 때문에 약간 좋아요.
0: 원준아, 네? 이 난타 스틱으로 네. 난타 연습한 지 얼마나 됐어?
1: 난타 한 지 되게 오래됐고 10살 때부터 시작됐어.
0: 10살 때부터?
1: 네.
0: 그럼 지금 원준이가 몇 살이지?
1: 17살이요.
0: 그러면 지금 7년이나 한 거야?
1: 네.
0: 와, 아니 어머님, 네. 난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2: 원준이가 대안학교 다니면서부터 대안학교에 그 난타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학생들이 하면서 아, 그 중에 이제 원준이처럼 좀 박자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동아리를 결성하면 나중에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함께 즐기는 뭔가를 만들면 좋겠다. 아.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벌써 7년이 됐네요. 와,
1: 되게 재밌어요.
0: 아니, 아까 보니까 네. 원준아,
1: 네?
0: 와, 공연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네. 수상 이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좀 대회나 이런 진출들을 못했지만 그 전에 이제 포함해서 한 3년 정도, 예, 네. 그 정도 각종 대회에 나가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 국악대에서는 항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 원준아, 궁금한데 네. 네. 그렇게 많이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네.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어?
1: 약간 좋고 하늘에 날아가는
0: 하늘에 날아가는 기분? 네. 이제 다음 그 대회를 나간다. 네. 그럼 목표가 뭐야?
1: 목표는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만드는 거. 와.
3: 하나, 원, 투, 원, 투, 쓰리.

0: 일반인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했을 때는 한 중간 정도? 그 실제로 저희가 저번 천국 대회에 나갔었는데 일반 학생분 대회 나가서 3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준이는 신명이 많고요. 흥이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무대에서 빛나는 친구입니다.
1: 자, 원준아 어때? 네, 형
2: 잘하고 있어요.
1: 그치?
2: 네.
1: 어때? 나도 할 수 있겠지?
2: 네.
1: 원준이가 인정해줬습니다. 네. 우리 원준이 난타 공연 보고 왔는데 분명히 난타를 배우면서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2: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음악 나올 때 박자를 너무 빨리 하고 그 팀끼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박자가 안 맞춰지니까 다시 해야 되고.
1: 그래도 그게 재밌었나 봐?
2: 네, 재밌었어요.
1: 그렇게 점점 맞춰졌어?
2: 네.
1: 연습을 하다 보니까?
2: 네.
1: 난타를 하고 좀 달라진 점 있을까요?
3: 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음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많이 지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변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원준이도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조금 성격도 되게 원활해지고요. 네, 그리고 친화력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지고 좀 평온해지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
1: 원준아,
2: 네?
1: 난타란 무엇입니까?
2: 저에게 난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1: 와.

0: 우리 원준이의 두 번째 최애 물건은 무엇입니까?
1: 하나, 둘, 셋, 짜잔!
0: 와, 이게 뭐지?
1: 마이크요.
0: 평소에 노래를 좀 자주 부르나?
1: 네.
0: 노래를 좋아해요?
2: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요. 네. 네. 거의 사랑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0: 원준이 노래가 왜 좋아?
1: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약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으면서 약간 저에게 약간 맞는 약간 꿈인 것 같아요. 약간.
0: 우리 원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1: 거위의 꿈입니다.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께 바친 노래입니다. 거위의 꿈 부르겠습니다.

0: 아, 원준이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원준이를 또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
1: 가족이요.
0: 가족이 왜 널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
1: 가족이 없으면 약간 허전하고 제가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약간 슬프고 약간 그러니까. 근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0: 오늘 예상치 못한 답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원준이한테 이런 말을 직접 옆에서 들으시니까.
2: 너무 행복하죠. 네. 처음에는 많이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고요. 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1: 아, 왜 이렇게 내가 슬프냐.
0: 원준이는 정말 끼와 열정, 이 노력까지 진짜 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친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드려보세요. 두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꿈도 열리지 않을 거예요. 원준이처럼 신나게 꾸준하게 두드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2: 원준아, 원준이가 지금 벌써 17살이 됐는데 엄마는 원준이를 만나서 지금까지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원준이랑 같이 함께하는 매 시간이 엄마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매일매일 행복만 꿈꾸면서 꽃길만 걸으면서 살자. 사랑해.
1: 엄마, 아빠, 저 원준이에요. 엄마, 아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제가 어른 되면 꼭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엄마!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0: 바람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우리 이번 회차에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양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량을 줄이려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기본서 두께가 기본적으로 3, 4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3, 400페이지 분량을 전부 다볼 것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들만 여기에서 가져왔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강에서는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8 문항을 살펴볼 건데 이 8 문항에 나오는 기본서 페이지대로 제가 문항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또이 문항수에 맞도록 책 기본서를 보시면서 참조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서를 딱 열어보면 나오는 게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게 토지의 등록이죠. 토지의 등록. 그럼 토지의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할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건지, 지적소관청이 할 건지를 일단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되겠다, 그죠? 그럼 판단 기준은 뭐예요?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올 때는 국장, 토지 이동이라고 나올 때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에서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결정해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을 할 때, 그때 그 등록의 절차에서 첫 번째 해야 될게 계획.

계획의 수립이죠. 이때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인데,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토지 등록을 할 때는 모든 토지 나왔을 때는 누구다? 국장. 그렇죠?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소관청.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지적 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럼 이때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문항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정해졌죠. 그러면 기본서를 딱 펼치게 되면 지적법, 공간정보법 맨 처음에 뭐가 나올 거다? 그렇죠. 토지의 등록이 나올 거고, 그 토지의 등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정리된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실제 여러분이 그 뚜껑 기본서를 많이 축약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부분만 볼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지번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등록 그 다음 파트가 지번입니다. 그럼 이제 지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될지를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령상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와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래서 그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죠. 무엇을 내가 공부할 거가 중요하죠. 그럼 이 개념은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예외적으로 본번에 본번이는데, 이 경우의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기본서에서 여러분이 다시 추가로 가져가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분할 시. 그 다음, 합병 시. 그죠?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도 함께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지번에서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1순위로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일반론과 관련해서 출제하는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원칙과 예외에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되겠다. 그죠? 자, 이 내용을 기본 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일반론적인 거, 아랍어자로 표기한다라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산 아랍어자로 표기한다. 이 정도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지번은 지목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모호한 파트다. 예, 높은 파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지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지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목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이제 토지 등록 끝나면 지번이 나오겠다. 그죠? 그럼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지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목인데, 이 지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목에서 여러분이 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목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지목의 구분. 지목의 종류가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의

구분을 할 때는 용도를 읽어보고, 그럼 그 용도에 맞는 지목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목의 표기 방법이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은 지목의 구분을 가지고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지목의 구분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때 키워드로 삼아야 될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용도를 반드시 다 알고 가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임야죠. 그 다음에 유원지죠. 그 다음에 잡종지.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이네 가지 지목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용도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출제인이 가장 선호하는 파트니까요. 또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거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해서 지목의 구분 28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목의 종류 28가지 중에서 가장 용도가 많은 게 잡종지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항상 지목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 때, 지금 나와 있는 임야, 유원지, 잡종지, 도로, 얘네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시키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잡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잡종지에 해당하는 용도도 있을 거고,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공항시설, 항만시설. 맞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우물처리장. 그 다음에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잡종지에 해당하는 용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답은 4번이죠.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들은 지목은 방방방방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제방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지을게요. 기본적으로 지목의 시험 출제 유형은 이와 같은 유형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용도를 읽고 그 해당하는 지목이 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실제 출제니 독립적인 문항으로 출제를 시킬 때는 요네 가지, 임야, 유원지, 잡종지, 도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네 가지와 관련되는 용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서 배웠던 집언, 필수 암기사항 끝나고 나면 지목으로 넘기겠죠. 기본서를 보면. 그럼 넘기게 되면 지목의 구분에 관련해서 이네 가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목은 출제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목은 뭐다? 100% 출제가 됩니다. 공간정보법이 총 12문항인데 지목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는 고정값이고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어지는 지문은 경계죠. 경계 요즘 뜨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경계.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보면 지목 다음에는 경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계와 관련한 설명 중 여기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를 제가 여기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경계. 그럼 경계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 정리해야 될게 뭡니까? 그렇죠.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정리하셔야 되고요. 즉,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예견. 이렇게 해서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자, 두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정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하는 거. 원칙,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뭐할 수도 있다? 분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가지. 그네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할 때는 통상 판공도도 이렇게 암기를 하죠.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에 의해서 이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경계에서 기본적인 메인인데 이것 외에도 하나 더 암기를 굳이 해야 한다면 지상경계점 표지 설치 후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별도로 제가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분할을 하려면 경계점 표지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하는 경우 6가지 대상이 나오면 경계점 표지는 설치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논점에서 출제원이 가장 많이 출제를 할 건데 근래에 들어서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게 2번이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요. 36회 시험도 지상경계점 등록부고요. 35회 시험도 지상경계점 등록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지상경계 결정 기준과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은 주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뭘 작성해야 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즉,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작성하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죠? 두 번째. 자, 경계점의 좌표는 지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이다. 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좌표는 등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자, 뭐 하려고 합니까? 분할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뭐 하고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대죠, 금방.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분할을 하려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할을 할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분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할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는 다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고 있죠. 경계점의 위치, 그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 따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수행자에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의 결정 요소 어디 있다고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 5가지.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 개념과 등록사항들.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 마지막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목표가 뭐죠? 예, 기본서를 보면서 양을 줄이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순서가 여러분의 기본서 편지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제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키워드, 기출문제를 통한 핵심 이론을 내가 어디에서 정리할 건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자, 면적 파트에서 정답의 결정 요소는 면적의 결정 방법입니다. 면적의 결정 방법. 자, 면적의 결정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가 키워드거든요.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분모 1000단위는 어디까지 구합니까? 자연수까지 면적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때 과오자연 결과값에서 이제 올릴 건지 버릴 건지를 또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분모 1000단위는 뭘 기준으로, 0.5 일대를 기준으로,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05 일대를 기준으로 0.05를 초과하거나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정확하게 0.05 일대는 과오자연 결과값의 마지막 끝자리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그 내용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입니다. 600분의 1이면 분모가 몇 단위 축척이다? 100단위 축척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 구합니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지문의 문제를 보면 928.651제곱미터가 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600분의 1인 축척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구해줘야 됩니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그러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를 구하면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928.6이죠. 그런데 이 뒤에 숫자를 처리해야 될 숫자, 즉 단수라고 하는데 이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항상 출제원이 물어보는 정답의 결정 요소죠. 즉 면적을 구할 때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아니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 그걸 판단을 할 때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답의 결정 요소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928.6 아니면 이 단수를 올리면 뭐다? 928.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답의 결정 요소는 일단 928.6 아니면 928.7. 1번, 5번, 3번은 일단 정답이 아닌 게 되겠다. 그죠? 그럼 단수를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51이죠. 0.051은 0.051 대, 즉 0.05를 초과했으니까 뭐 해야 한다? 올린다. 결론 답은 정답 4번 928.7. 자, 그럼 마무리 지을게요. 면적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뭡니까? 그렇다. 면적에서 뭘 봐야 된다? 면적의 단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단수 처리 방법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는 항상 설문에서 축척이 뭔지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좀 더 많은 사례도 실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적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갈 건지 그 내용부터 1순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문은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죠. 등록사항.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등록사항입니다. 그럼 등록사항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사항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암기해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등록사항은 여기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암기를 해놔야 돼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100% 반드시. 자, 그럼 첫 번째, 집원. 집원은 전부, 지적공부 전부의 등록이 다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대장과 공유주의명부의 공통등록사항이니까 기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등록이 다 되니까. 그럼 기역 집어넣고 나면 일단 4번은 정답이 아니다. 확정되어 버리죠. 두 번째, 자,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토객이 해가지고 대장에만 사는 객입니다. 대장, 즉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주의명부에는 이동사유가 등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는 지문은 일단 뭐한다? 틀렸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2번하고 5번 또 시험 문제 정답은 아니네요. 그러면 디귿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판단 기준이 아니겠다, 그죠? 그럼 이제 리얼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판단하면 된다고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얘네들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주의명부, 대지권, 등록부.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토지대장과 공유주의명부니까 리얼 지문 또 등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의 등록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공유주의명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도 등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기역, 뒷글, 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등록사항에 관해서 뭘 느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등록사항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목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경계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좌표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소유자별 지분은 어디에 등록되는지, 도면의 외곽선, 도각선은 어디에 등록되는지, 삼각점과 지적측량 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는지, 그런 내용이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등록사항들이 어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100%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평균 60점만 받으면 합격하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100% 나옵니다. 이것만 정리를 잘하셔도 60점은 나온다라는 거. 100%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이제 지적 공부에 일정한 내용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지적 공부를 관리, 즉 어디에 보관할 건지, 그 보관된 정보를 누구에게 발급 열람시켜 줄 건지, 그런 내용들, 지적 공부의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뭐의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요, 승인이란 글자가 나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인데, 시도지사와 대도지사의 승인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적공부의 반출이고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반출. 두 번째가 축척 변경. 그 다음, 지번 변경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 유형일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법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X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X입니다. 그럼 누구의 승인만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만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 지적 공부의 반출,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적 소구는 지적 사물을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 설치해야 되고,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순으로 보관해야 돼.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주민부,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몇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보관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죠. 자, 지적공부의 복구 파트에서는 딱두 가지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복구 자료입니다. 복구 자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7가지와 소유자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어차피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형이거든요. 근데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7가지잖아요. 출제를 낼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를 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구 절차죠. 복구 절차. 근데 출제인이 선호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내기는 하지만 복구 자료를 출제인이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복구 자료가 총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측량 결과도 맞고요. 법원 학정 판결 맞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맞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언, 티끌, 리얼이네요. 그럼 이거 외에도 측량 결과도 항상 세트 지문으로 암기하셔야 될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필수암 기사항. 그 다음, 지적 공부라는 글자가 또 세트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두 가지가 돼 있죠. 지적 공부 등본. 등본. 그 다음, 복제된 지적 공부. 자, 그러면 다 합치면 총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7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7가지는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해서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1순위가 뭐다? 복구 자료 7가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면 뭐까지 하면 된다? 그렇죠. 복구 절차. 그래서 항상 기본서를 만들 때도 맨 앞에 복구 자료를 만들어 내놓고 뒤에 복구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구 파트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출제인이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 그두개 세트 질문으로 묶어서 꼭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보면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0: 된다.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럼 토지등록과 관련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지번에서는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준용하는 경우. 그럼 지목에서는 지목의 구분. 정확하게 지목의 구분 몇 개? 예, 27개 중, 28개 중에서 여러분이 잡종지하고 임야, 유원지, 도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경계 파트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계로 넘어가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면적에서는 이제 면적의 결정 방법,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구 자료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해서 이렇게 1강을 마치고, 1강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기본서 내용을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된 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내용을 수업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사회 변화와 공존, 문화와 다양성, 세계와 평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와 다양성부터 볼 텐데요. 자, 보시면 뭐 다양한 문화권이 있어요. 자, 먼저 수업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회 100점을 맞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쪽 파트의 지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화권 자체가 당연히 글로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림으로 나와요. 지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가 어떤 문화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유럽 문화권 좀 볼게요. 유럽 문화권은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개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북서 유럽이 있죠. 대표적인 북서 유럽 하면은 영국입니다. 프랑스, 독일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쪽이요. 게르만족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개신교 비율이 높습니다. 개신교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서한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하고요. 서한해양성 기후가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하죠. 강수가 고르게 내리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그런데 이 서한해양성 기후 쪽이요. 토양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 혼합농업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혼합농업이라는 건요, 뭐냐면 농사도 짓고 그리고 목축도 하고 즉 소도 기르고 이런 뜻입니다. 콩도 심고. 자, 이게 혼합농업이고요. 그리고 낙농업이 발달하는데 이 낙농업이라는 건 우유 관련된 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나 버터, 치즈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요, 이 낙농업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북서 유럽은 북서 유럽 쪽에서 낙농업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국이요, 여러분들, 산업혁명의 발생지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도 산업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빨리 받았기 때문에 경제 발전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부 유럽인데요. 남부 유럽 같은

다음으로 이제 동부유럽인데요. 동부유럽 같은 경우는 슬라브족이 주를 이룹니다. 슬라브족의 어원이 이제 슬레이브,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 정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이 그리스나 러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동부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제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조문화권을 보실 텐데요. 건조문화권이 시험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먼저 분포를 보면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이슬람교를 그렇게 많이 믿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아랍어를 사용하고요. 자,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문화권인데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쪽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짜 아프리카라고 얘기해요. 이남쪽을.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아프리카 문화권이고요. 대부분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특징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 국경을 한번 보시면 국경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국경이. 이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부족과 국경 불일치하여 지역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유럽인들이 이제 광복을 시켜주는데, 독립을 시켜주는데,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국경을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족인데,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수인데 막 같은 나라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통 농업으로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합니다. 아프리카 땅 자체가 비옥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다 재가 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정 농업을 실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해요.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거는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적 농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품 작물을 계획적으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재배할래? 그럼 커피만 재배를 해요. 그리고 코코아만 재배할래? 그럼 코코아만 재배합니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죠. 근데 좀 이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가 풍년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해 농사가 망한 거예요. 풍년이 나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험한 그런 농업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 문화권인데, 아시아도 이제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의 여기 북쪽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인도 북쪽이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이 남쪽이 남부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대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남부아시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아시아가 있어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 일본이 동아시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그래서 굉장히 많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동아시아입니다. 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교, 불교 문화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젓가락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한자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죠. 자, 동남아시아인데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문화가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크리스트교도 있고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이제 계절풍 기후 지역이 나타나요. 열대 계절풍 기후죠. 그래서 1년에 농사를 3번까지 짓는 지역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이고요. 대표적인 게 태국이죠, 태국. 자, 플랜테이션도 많이 발달합니다. 커피 세계 2위가 베트남. 자, 일단 남부아시아요. 남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죠. 인도가 이제 힌두교니까요. 인도하고 네팔이 힌두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여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이제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교는 이제 부탄 또는 스리랑카가 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가 막 섞여 있다, 혼재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민족, 언어, 종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문화권인데요. 아메리카 문화권 보면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구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하나의 강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이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리오 그란데 강. 리오 그란데 강. 그래서 이 리오 그란데 강이라는 명칭은 좀 알아두시고요. 이 강을 중심으로 위쪽이 앵글로 아메리카고 남쪽이 라틴 아메리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의 영향을 받아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를 사용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남부 유럽 국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파냐고 포르투갈 있죠.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중에서 포르투갈 있죠. 포르투갈이 이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브라질을 점령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 에스파냐가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카톨릭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쓰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 에스파냐어를 쓴다. 스페인어를 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뭐가 되게 좀잘 나타나냐면요. 이게 혼혈인종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원주민, 백인, 흑인,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혼혈인종이 많다까지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화 변동 요인이 있죠. 문화 변동 요인. 먼저 내재적 요인이 있고 외재적 요인이 있어요. 자, 내재적 요인이라는 거는 발명하고 이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명은 기존에 없던 거죠.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발견은, 자, 발견은 있었는데 새롭게 찾아내는 것을 이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재적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는데, 자, 직접 전파라는 거는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문화가 전파되면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같은 경우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면 간접 전파입니다. 대표적인 간접 전파가 바로 한류입니다. 한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음악, 영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간접 전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자극 전파가 좀 어려워요. 자극 전파가. 직접 전파나 간접 전파는 뭐잘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자극 전파 예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백인이 있습니다. 백인. 미국의 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백인들은 알파벳을 사용하죠. 알파벳 문자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죠. 이게 문화 요소. 그런데요, 이때 이제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있는데, 이 체로키 인디언들은 뭐가 없냐면, 문자가 없었어요. 이런 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인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와, 이거 되게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에 맞는 뭐를 만들게 되냐면, 체로키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체로키 문자. 체로키 문자. 이거를 발명하게 되는 거죠. 발명. 그래서 다른 사회의 문화에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걸 발명했다가 보다 자극 전파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변의 결과인데요. 이게 문화적 변의 결과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뭐를 배웠죠? 뭐 발명, 발견, 그리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를 배웠죠. 자, 요거는 직접, 간접, 자극 전파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적 변의 결과이다. 자, 문화 동화는요, 외부에서 A라는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기존에 B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화가 상실되고 A라는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요, 인디언들 문화예요. 자, 인디언들 자신들의 문화가 있었지만 다 상실되고 백인들 문화로 대체가 되는 현상이죠. 자, 이런 걸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문화 병존인데, 자, A란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자, B라는 문화하고 만났더니 A란 문화도 있고요. B라는 문화도 있더라가 바로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 있죠? 인천 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당연히. 자, 즉, 중국 문화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도 있고 이러면은 문화 병존이다. 그리고 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게 문화 병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융합은 A란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문화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발명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문화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로운 문화가 발명이 된 거죠. 자, 기존에 김치가 있는데요.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발명이 된 거고, 불고기가 있었는데 피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고기 피자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문화 동화 있잖아요. 문화 동화는 문화 다양성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문화 병존하고 문화 융합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를 바라볼 때, 이해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는 최고야. 다른 나라 문화는 별로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게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 국수주의가 나타나요. 국수주의. 예, 국수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 짱. 이게 국수주의고요. 이게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화 제국주의가 나타납니다. 제국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좋은 거니까 다른 나라를 식민지 지배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해줘야지라는 게 바로 문화 제국주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 사대주의는 이것도 문화 평가 기준이 있죠. 다른 나라 문화가 최고야 이겁니다. 아이, 우리나라 문화는 저급이야, 저급해. 다른 나라 문화가 최고야라는 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요. 단점이 이게 있죠. 자문화가 상실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근데 장점으로는 발달된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다. 자, 다음 이제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안 봐요.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안 보고, 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해의 대상. 자, 그래서 상대방 입장이 돼서, 아, 이런 문화가 왜 나타나는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원 보시면 이제 세계화 평화 핵심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화라는 이 그냥 개념 자체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입니다. 배경이 뭐냐면요, 요거죠. 교통통신의 발달이에요. 플러스, 자, WTO죠. 세계무역기구가 등장을 하면서 국가 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자, 먼저 이거 WTO는 뭐냐면 국가와 국가끼리 교류를 하는데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이거를 중재를 해주냐? 바로 세계무역기구가 중재를 해줍니다. 싸우면은 말려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세계화가 진전이 되는 거죠. 자, 세계화의 영향 보면 국경의 의미 약화로 동질적인 문화 경관이 확산이 됩니다. 비슷한 건물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전 지구적 규모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와 협력 또는 경쟁이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 파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소극적 평화하고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자, 요한 갈퉁이라는 사상가, 평화주의 사상가가 주장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소극적 평화라는 게 있죠. 소극적 평화라는 건 뭐가 없는 상태냐면 직접적 폭력 또는 물리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한 갈퉁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물리적 폭력만 사라졌다고, 즉 전쟁이나 테러만 사라졌다고 이게 진정한 평화야?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자, 이러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자,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자, 구조적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나 제도, 사회 구조에 대한 폭력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조적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 대표적인 게 이게 뭐 종교죠. 종교를 통해서 직접적 폭력이나 또는 경제적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한 갈퉁은, 그래, 이 물리적 폭력 또는 직접적 폭력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도 다 사라지는 게 너무 중요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 갈등입니다. 자, 통일과 관련된 비용인데, 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용의 성격. 자, 먼저 이제 분단 비용이 있어요. 분단 비용이라는 게 제일 안 좋은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 있고 또 묵시적 비용이 있어요. 암묵적 비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이 분단 비용 같은 경우는 명시적 비용이 뭐가 있냐면 군사비,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그리고 군사 안보비 또는 군사 외교비, 이런 게다 해당이 돼요. 명시적 비용 플러스 이제 암묵적 비용이 있는데, 암묵적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죠? 들어가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손해보는 비용이에요. 대표적인 게 전쟁에 대한 공포 또는 이산가족에 대한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단 비용은 소모적 성격이 강해요. 소모적 성격. 소모적 성격. 이게 강하다. 안 좋은 비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평화비용입니다. 평화비용이 굉장히 좋은 비용인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 교류라든지 문화적 교류를 할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한번 보세요. 자, 문화적 교류를 해요. 그러면 전쟁의 공포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리고 군사 훈련도 적어지죠. 이러면서 이 평화비용 때문에 분단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또한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이게 통일 비용이요. 통일한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남한하고 북한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미리 예를 들어서 평화를 위해서 공장 같은 걸 만들어줘요. 그럼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 통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죠. 즉, 자, 평화 비용은요,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비용이다. 아주 좋은 비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통일 비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통일 이후부터, 자,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단원인데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자, 이쪽 파트에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냐면요. 자, 요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단 항상 출제가 되는 주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세트예요. 세트.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출생이죠. 자, 저출생으로 인해서 유소년층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다른 청장년이나 유소년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거죠. 저출생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물건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게 되면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시달리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출생하고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인데요. 뭐 자원의 특징이 있죠. 유한성, 편제성, 그리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원의 특성. 일단 어떤 자원이냐면, 이거는 천연 자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석유나 석유, 뭐 석탄, 천연가스 등이 있겠죠? 천연가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천연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이 유한성이 있어요.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고갈이 됩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가채 연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가채 연수. 채굴이 가능한 연수죠. 언젠간 없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편제성입니다. 자, 편제성이라는 거는 자원이 한쪽에 이제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편자가, 두루 편자가 있는데, 이건 두루 편자가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편제성 같은 경우 뭐가 심하냐면 석유가 심하죠. 석유 같은 경우는 서남아시아에 거의 50% 이상이 매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적죠.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채굴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편제성은 한쪽에 몰려 있는 게 편제성이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변성입니다. 자원의 특징 중에서 가변성, 즉 가치가 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냐면 일단은 문화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문화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요, 뭘안 먹죠?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즉, 문화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에 따라서 달라져요. 경제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석유 있죠? 석유가 예를 들어서 1리터예요. 1리터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원이다 라고 해요. 이거를 채굴하려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캐나다 쪽에 샌드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하고 석유하고 섞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석유를 뽑아내려면 1리터에 얼마가 드냐면 1,500원이 든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갑자기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1리터에 채굴을 할때 이제 2,000원이 든대요. 그러면 이때는 뭐를 채굴하게 되냐면 샌드오일을 채굴하게 됩니다. 즉 1,000원일 때는 가치가 없었어요. 1,500원이니까. 그런데 이게 석유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채굴하기 시작하죠. 즉, 경제에 따라서 가치가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문화, 경제. 그리고 뭐에 따라서 또 기술이 그 자원의 특징이 바뀌냐면요. 기술에 따라서. 원래요, 이 석유라는 게이 중동 쪽이나 건조기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썩은 물이라고 되게 싫어했고, 낙타들이 걸어 다닐 때 이게 발에 묻어서 찐득찐득하다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이후에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엔진이 발명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동력 자원으로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러한 요소가 자원의 특징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가 있는데,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석탄인데요. 석탄 같은 경우는요, 이게 18세기 후반이죠. 산업혁명 때 동력 자원으로 쓰인 거죠. 산업혁명. 이때 중요한 동력 자원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철광석하고 그리고 석탄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석탄이 좀 사용하기가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석탄 같은 경우. 석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 이제 분포를 하냐면 고생대 고기수국산지에 많이 매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수국산지. 그래서 호주 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든지 미국 쪽의 에팔리치아 산맥, 뭐 드라켄즈버그 산맥, 아프리카에 뭐 이런 데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석유입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내연기관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 자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바로 석유다. 1차 에너지 자원 중에서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석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석유 같은 경우는요, 어디 많이 매장되어 있냐면, 이건 신생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신생대. 신생대가 3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생대는 1기, 2기라는 게 없습니다. 신생대 1기, 2기는 없고 3기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3기에 이제 배사구조에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배사구조. 배사구조. 이게 배사라는 게 되게 쉬워요.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배사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석유는 대부분 여기 배사구조에 이렇게 매장돼 있어서 이거를 채굴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요거는 이제 뭐가 발달되면서 많이 쓰이게 되냐면 이게 뭐 가스잖아요. 가스를 이제 액체로 바꿔요. 이게 액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어디 많이 매장되어 있냐면 석유하고 같이 매장되어 있어요, 이게. 석유하고 같이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 대기오염 물질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청정 연료다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많이 쓰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 가정에서 많이 써요. 가정에서. 집에서 많이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포는 설명드렸고요. 소비도 설명드렸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석유. 자, 그리고 2등이 뭐냐면요. 석탄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3등이 천연가스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주요한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오늘부터 총 40강 동안 저랑 같이 토익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이 40강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고 압박스럽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완강하시는 분들 제가 약속드릴게요. 토익에 대한 기초 100%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문장의, 영어 문장의 구조는 무조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단,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꼭 완강만 약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30분씩, 많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30분씩 총 40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영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 문장은 결국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영어 문장은 누가 뭐 한다. 주어, 동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은요, 한국어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막, 뭐, 한국어는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된다, 느니.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가장 중요한 서술어가 가장 뒤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주어,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마지막에 의미가 바뀌죠.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하지만 영어 문장은 주어동사입니다. 뭐라고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뭐라고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동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기본은 주어동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동사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공부하셨던 뭐 일형식이라든지 뭐 이형식, 뭐 갖가지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사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time likes you. 문장의 동사는 기준점이거든요. 항상 토익 공부를 하실 때는 동사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밑줄 치고 표시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동사에 밑줄 치고 표시하는 습관입니다. 자,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예요. 첫 명사. 문장의 첫 명사. 누가 하는지 동작의 주체, 주인공.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동작의 기준점. 그리고 동사 뒤는 목적어인데, 목적어라는 것은 동작의 대상이거든요. 네, 동작의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동작을 하는 것인지 또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동작의 대상인데, 보통은 90%의 영어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 우리가 막 1, 2, 3, 4, 5 형식,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런 것들 떠나가지고 그냥 90%, 100개의 동사가 있으면 그중 90%는 모두 목적을 취하는 뭐 타동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본값으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Time likes you. 탐이 너를 좋아합니다라는 기본적인 문장 하나 잡고 가자고요. 자, 다시 한번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입니다. 어떤 문장이든 첫 번째 명사 주어요. 문장의 첫 번째 명사 주어, 누가 하는지, 문장의 주인공, 그 다음에 동사가 기준점입니다. 문장의 기준점. 문장 기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사를 찾으면 자동적으로 나뉜다라는

즉 동사를 기준점으로 왼쪽에는 동작의 주어인 주체인 주어, 오른쪽은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수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90%의 보편값인 타동사라는 겁니다. 동사 왼쪽에 주어 자리, 동사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 90%. 영어는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언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쓰는 수단이라는 것은 90%의 보편성이 존재하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의 잔잔한 가지들만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문장의 첫 명사 the company 주어겠고요. 동사 기준점 hire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이라는 동사 뒤에 대상이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 회사는 채용했습니다. 누구를? 신입 사원들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기준점으로 왼쪽에 주어 자리,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죠. 매니저가 승인을 했습니다. 무엇을? 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까지 문장 구조가 보이시겠습니까? 동사 기준 왼쪽에 주어 자리,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 목적어라는 것은 뭐라고요? 동사 오른쪽의 명사. 동사 오른쪽의 명사로서 동작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 목적어는 모두 명사만 가능한데요. 명사라는 것은 문장의 필수 성분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필수 성분. 명사라는 것은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람, 사물, 개념 같은 것들은 모두 이름이 필요하죠. 그런 이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teacher, Tom, 일반적인 명사들, 사람을 칭하는 명사들. 자, phone이라든지 table이라든지 역시 사물에 지칭되는 명사들. 그다음에 love라든지 love, 네, happiness 이런 식의 명사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들도 역시 명사될 수 있어요.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에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필요하지 않다면 명사를 쓰일 수가 없습니다. 명사랑 동사, 특히 주어 목적으로 구성하는 명사, 그다음에 문장의 기준점인 동사는 절대로 필요한 자리에 아니면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하나씩만. 하나씩만. 즉, 동사 왼쪽에 주어 자리 명사 가능하겠죠? 명사만 가능하겠죠? 자, 승인했습니다. 왼쪽에 주어 자리. 누가 하는지, 누가 동작을 하는지, 행하는 주체, 주어. 동사 오른쪽은 목적어 자리 역시 명사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그녀는 샀습니다. 무엇을? 자동차를 샀습니다. 무엇을? 그 다음에 나중에 동사를 공부하시면 목적을 취하는 기본적인 동사 외에도 다른 형식의 뭐 동사들, 뭐 예를 들어서 살짝 맛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목적을 취한 동사들을 우리는 삼형식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암기했었던 거.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뭐 1, 2, 3, 4, 5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비중으로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암기 과목이 돼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영어 문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는 목적을 취하는 삼형식의 타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삼형식의 타동사가 기준점이고요. 그 다음에 1, 2 말하자면 4, 5 형식을 모두 합쳐봤자 10%도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만 암기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해를 하면 되는 보편적인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보호라는 것을 취하는 동사가 역시 비동사를 기준으로 하는 이형식 동사가 있는데 이형식 동사, 비동사들은 오른쪽에 주격, 보호라는 성분을 취하는데요. 이 보호도 역시 명사인 주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비동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명사, 보호는 주어인 명사랑 동격의 관계, 즉 같음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써 명사라는 것은 주어 자리, 동사 왼쪽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동사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 등 필요한 자리에만 쓰일 수 있겠고, 필요한 자리에만 하나씩만 쓰일 수 있겠고,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절대로 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예외적인 동사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리고 동사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분류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세세하게 공부하실 텐데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90%의 보편값인 타동사입니다. 목적으로 필요하죠. 나는 뭐 좋아합니다. 누구를? 뭐 여러분들을?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사랑하죠. 자, 그녀는 좋아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커피를. 동작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타동사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면서 이 목적어와 동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보편값입니다. 제가 보편값이라는 말을 매일매일 드릴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하지만 영어라는 것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동사 기준점으로 뒤에 목적어 나온다면 명사로서 목적어 나온다면 타동사가 되겠고요. 영어의 90%가 바로 이 타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뭐다? 타동사. 그 중에서도 목적어를 하나만 취하는 이 삼형식의 타동사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동사.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 혼자 스스로 자립하는 동사인데요. 즉, 동사 기준점으로 왼쪽의 주어는 공통입니다. 누가 동작을 하는지 주인공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동작인지도 반드시 필요한데 자동사들은 거기에서 문장 성분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해당되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착했습니다. 뭐 나는 일했습니다. I worked. 일했습니다. 즉 지금 보신 것처럼 도착했다 동사 뒤에 뭐 the station이라는 명사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어봤을 때 어제 너뭐 했어?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나 어제 샀는데 나 어제 샀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뭘 샀는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의미가 성립이 안 되니까. 하지만 어제 뭐 했는데라고 했을 때나 어제 잤는데 라든지 나 어제 일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되죠. 의미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사들이요,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타동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로 예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다. 적다는 것은 암기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거의 토익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몇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비동사로 대표되는 이형식 동사들. 예외적인 동사 중에 하나인데 이형식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주어는 공통입니다. 오른쪽에는 주격보호라는 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 주격보호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해 주는 성분이고요. 자,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모든 주어는 무슨 품사다? 명사였었죠. 그죠? 사물, 사람, 개념 등의 이런 명사였었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주격보호는 이 주어를 보충해주고 꾸며주는 것인데,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주격보호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사?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격보호는 형용사 기본값이에요. 역시 문법책에서 우리는 주격보호는 명사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하셨을 텐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결국 주격보호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90%의 보편값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체 문장 다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주어의 명사랑 동격의 명사가 역시 뭐한 10% 말하자면, 물론 수치는 뭐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자고요. 명사 보호가 주어랑 동격 관계 같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동사를 기준점으로 왼쪽의 주어는 항상 공통이고요. 오른쪽에 형용사가 나온다면 그 형용사가 주어의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네, 그녀가 행복하다라는 거겠죠. 절대 이런 경우에 happiness 이런 식의 명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죠? 이건 개념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인 사람 명사랑 동격이 될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함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ecame 역시 이 형식의 동사가 되겠고요. 비동사에서 상태 변화 정도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까지 역시 지금 명사 보호가 쓰였다는 것은 주어인 명사랑 의미적으로 동격의 같음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I am 네, 지성 이런 경우 그래서 나라는 주어랑 이 지성이라는 명사랑 이 동격의 관계 같음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성이고 지성이 나라는 걸.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강타했었던 뭐 A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I am 신뢰예요. 이게 왜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비동사를 기준점으로 오른쪽이 명사라는 것은 주어랑 동격 같음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라는 것은 개념이라는 것이지 개념은 사람과 동격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뢰이다. 내가 신뢰예요.
I am 신뢰요. 말 같지 않은 영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나는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뢰감이 있는 이런 식의 형용사가 주어를 꾸며줘야 되는 겁니다. 네, 고급스러운 단어는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비동사를 기준점으로 왼쪽에 she가 주어겠죠. 오른쪽에 형용사 happy가 주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녀는 행복합니다. She's happy. 네, she's happy. 그 다음에 he became. 그는 되었습니다. 역시 이 형식의 동사가 되겠고요. 비동사에서 become 동사가 되는 것은 네, 비동사가 상태, 설명이라면 become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까지 끼얹어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명사 보호죠. 명사 보호는 주어의 명사랑 동격의 관계, 같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특징.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취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명사는 목적어 아니에요. 주어랑 같음의 관계의 동격 보호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기본감, 주어 수식, 그다음에 명사 보호는 주어랑 동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동사를 먼저 찾는지 이제 정리해 볼까요? 동사를 왜 먼저 찾으려고 하나? 동사를 찾으면 구조가 자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사 찾고 밑줄 치기 습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시험장에 가면 동사를 찾아서 밑줄을 쳐요. 물론 이제 파트 5 문제를 풀 때만 그렇다라는 것이지 왜? 습관 때문에. 제가 동사를 못 찾아서 밑줄 치겠습니까? 습관이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거 누구나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러한 습관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수만 명 인터넷 강의를 포함하면 수십만 명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거의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건방져져요. 건방져지면 동사 찾는 습관을 점점 배제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발생이 되고 그때 바로 정체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동사 찾고 밑줄 치는 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준점이니까 왼쪽에는 동작의 주체인 주어 자리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보통은 목적어 명사 자리인데 나머지 예외적인 동사에 따라가지고 다른 동사들도, 다른 형식들도 쓰일 수가 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 핵심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는 동사 찾기 게임이다. 동사 찾기. 동사 찾고 밑줄 치기. 동사를 찾으면 구조도 해석도 다 따라온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첫 번째 동사 잡고 밑줄 치고 빈칸의 위치가 동사 왼쪽인지 동사 오른쪽인지 파악하는 거. 그 만약에 문장 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없다. 동사가 없다. 울지 마시고요. 동사가 없으면 빈칸이 바로 동사 자리가 되겠죠. 왜? 문장 내 동사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도 아니에요. 반드시 기준점인 척추입니다.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동사가 바로 빈칸 자리가 되겠고, 만약에 동사 문제라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각각의 파트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네, 수일치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동 태라는, 네, 태라는 그 개념을 확인하시면, 역시 실수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new policy, 문장의 첫 명사 주어요. 자, 전치사가 나오면, 약속할게요. 전치사, 모든 전치사라는 것은 하나의 명사를 취하면서 이 전명구라는 게 문장의 수식어로서 쓰이는 겁니다. 수식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괄호 묶여서 정리가 되는 해석만 갖다 붙이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부터 그 수반되는 명사까지는 반드시 괄호 묶으세요. 자, 어떻게?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는 반드시 괄호 정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겠고요. 빈칸이 바로 동사자겠고요. 동사 뒤에 productivity, 이 생산성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 명사로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동사자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동사 아닌 거 탈락시키면 되겠죠? 먼저 ing, 나중에 동사 찾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 잡아드릴 텐데 ing라든지 to라든지 얘네들은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사 아니에요. 탈락되겠고요. 나머지 3개 중에서 제일 먼저 수일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 자체가 새로운 정책이라는 단수 형태의 명사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일치라든지, 능동수동태라든지, 나중에 수일치 파트라든지, 나중에 능동수동태 파트라든지, 하나하나 각각의 파트에서 자세하게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큰 그림만 잡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일치를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주어가 만약에 단수예요. 단수라는 것은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동사에는 s가 붙은 단수형 동사가 쓰이겠고요. 만약 주어가 복수입니다, 여러분들. 복수라는 것은 둘 이상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주어에 s가 붙겠고, 동사는 s가 붙지 않는 복수 형태 동사가 쓰이는 게 기본적인 수일치의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주어 자체가 단수고요. 전면구 묶기이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수일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동사 아닌 거 탈락이 되겠고, 복수 형태 동사인 A번과 B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D번, increas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그 remote workers라는 것은 그 원격의 직원들, 즉뭐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식의 떨어진 직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생산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지금 과거 동사가 정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안 되니까요. 그죠? C번 동사 아니고요. A번, B번 수일치 안 맞고요. 남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이라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답을 하나씩 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재택근무는 생산성을 증가를 시킨대요. 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역시 동사 문제인데 역시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겠죠? 문서들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 the desk. 역시 전치사부터. 아, 선생님, 저는 전치사가 뭔지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전치사 역시 몇개안 되거든요. 토익에서 빈출되는 것들만 따진다면 진짜 몇개안 되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테니까 일단은 전치사는 명사를 취하면서 전명구란 덩어리가 수식으로서 정리가 된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빈칸이 지금 동사 자리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ready, 형용사까지 끊어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의 성분이고요. 그 뒤에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는 과로 정리가 될 테니까요. 자, 먼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아닌 형태, 물론 D번도 동사지만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쓰일 수가 없습니다. 탈락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어가 지금 복수죠. 복수 주어, 즉 단수 형태의 동사인 A번과 B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C번만이 가능하겠는데요. 그죠? 문서들인데 어디 문서들? 책상 위에 있는 문서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위해 가지고요. 자, 보세요. 지금 비동사를 기준점으로 왼쪽에 주어가 뭐다? 문장 성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장 구조는 동일하거든요. 단어는 많아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는 늘 동일하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다 모르더라도 구조적인 독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익의 핵심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2016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토익의 트렌드는 해석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전처럼 뭐 토익은 스킬이다, 뭐 토익은 스킬로 푸는 거야. 그런 시대는요, 2000, 정말 늦어도 18년쯤에 끝났습니다. 2016년도에 토익 개정이 되면서, 네. 그때 문법 문제가 축소가 되면서, 그때부터 점차 해석적인 시험으로 진화가 되면서 지금은 해석 시험으로 진화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 6, 7은 100%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파트 5에서도 거의 80% 이상은 해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핵심인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 구조 독해를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문장의 첫 명사 주어죠. 문서들인데 어디에 있는 책상에 있는 문서들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주어를 꾸며주는 거죠.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그다음에 전명구가 추가적인 보충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위해서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문장의 첫 명사 주어죠. 직원들. 항상 문장의 첫 명사. 문장의 첫 명사.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익숙해지고 자다가도 벌떡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 여러분들 그 나중에 막 토익 시험을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파트 7에서 읽을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많은 문장들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자마자 처음에 파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자마자 질려서 그대로 덮어버리고 집에 가고 싶었었던 경험을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게 구조가 안 잡혀서 그래요. 구조가 잡힌다면요, 어떤 문장이 나오든 간에 어떤 단어가 나오든 간에 나는 모든 문장 구조를 볼수 있거든. 왜?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뭐 여러 개 그냥 몇개뭐 적용되지도 않는 스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불안하잖아요. 왜? 내가 공부했었던 게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나오면 당연히 망할 테니까 불안하죠.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제거하는
구조적인 독해 입각한 정확한 트렌드에 맞는 토익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직원들, 재정부서의 직원들까지 전면고입니다. 괄호 정리하십시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어, 문장의 첫 명사고요. 동사, 기준점이고요. 주어 뒤에 무엇이든 괄호 묶어서 동사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고 동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쭉 하시면 돼요. I love you 이런 것들처럼, I like hamburgers 이런 것들처럼. 근데 주어 동사 사이에 뭐 떨어져 있잖아요. 주어 동사 사이에 무엇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정리되는 성분으로서 주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절대 불변. 문장 구조는 동일. 자, 그래서 직원들 주어. 그 다음에 이 해석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빈칸이 동사가 될 테니까. 왜? 문장 내 동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주어와의 수일치 맞춰가지고 제일 먼저, 아, 그 전에 동사 아닌 비번 탈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 복수죠? S가 붙은 것은 복수 형태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형태 동사인 A번이라든지 D번은 자동적인 탈락이 되겠습니다. 남는 C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나중에 시제 파트에서 공부하실 텐데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그 현재 완료가 어떤 해석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겠죠. 왜? 나머지 선택지가 정답이 안될 테니까. 문법적인 오류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C번 정답이 되면서 뒤에 엄격한 지침이라는 목적을 취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인데요. 이 재정부서의 직원들은 엄격한 지침을 따라왔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역시 동사 문제. 오늘은 동사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보고 있어요. 자, 역시 첫 명사 주어겠죠? The increas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 production cost라는 것은 전명구로서 정리가 되겠고요. 빈칸이 기준점인 동사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무슨 자리? 동사 오른쪽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그죠? 회사의 profit margin이라는 게 지금 목적어 명사로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동사 아닌 형태, C번 탈락이 되겠죠?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ing라든지 to 부정사 이런 것들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동사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주어가 단수 형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수 형태 동사인 B번 탈락이 되겠고요. 자, 남는 A번과 D번 중에서 아까 동사 문제에서 우리 수일치 뒤에는 능동수동태라는 성분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능동태라는 것은 뒤에 목적을 취해주고요.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역시 능동, 수동태에서 자세하게 다룰 개념이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모든 것들을 첫날 이 30분 만에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제가 모두 케어해 드릴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네. 자, 능동태는요, 목적을 취합니다. 명사가 나온다는 거죠. 수동태는 비동사 PP로 표기가 되는데 주어가 동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수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뒤에 명사 목적어 확인하셨으면 능동태가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동사를 기준점으로 뒤에 명사가 없다, 그냥 끝났거나 뒤에는 뭐 전명구라든지 아니면 뭐 수식어, 부사 같은 게 나온다. 네, 그러면 수동태가 정답이 될수 있는데 지금은 해석상, 네, 문법상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생산 비용의 증가는 영향을 줍니다. 회사의 수익, margin에 영향을 준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동사 문제인데요. 이제 공통적인 구조 보이십니까? 문장의 첫 명사가 뭐다? 주어다. 물건들이죠. 항목들이죠. 네. To be delivered. To 부정사는 여러 개의 품사가 될수 있는데, 지금은 이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식으로 쓰였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고요. 자, 문장의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동사. 없잖아요. 빈칸이 동사가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는 무조건 어떻게? 괄호 열어서 동사 앞까지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꾸며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be delivered to overseas clients.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게 첫 명사니까 주어네. 빈칸이 동사네. 그러면 그 사이는 그냥 믿고 괄호 묶어서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몰라도 일단은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동사 자리니까 동사 아닌 D번 탈락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수일치에 맞춰서 A번 단수 형태, C번 단수 형태 탈락이 되겠습니다. 남는 복수 형태는 B번만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건들인데 배달될 물건들, 누구에게? 해외 고객들에게 배달될 물건들은 on the desk, 책상에 현재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자, 투부정사라는 거. 아우, 너무 스트레스 받죠. 나중에 뭐 투부정사는 명사니 뭐 형용사니 부사니. 그 부사 중에서도 부사로 쓰인다면 뭐

목적이니 감정의 원인이니 결과니 등등 중학교 때 정말 내신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었던 분들은요, 조금만 있다가 투부정사 파트에서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개념인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기본적인 문장을 공부하셨는데, 영어 문장의 90%, 아까 말씀드린 타동사, 그 중에서도 삼형식 타동사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네,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정말 끝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강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이었고요. 오늘처럼 조금만 반복하시면 돼요. 첫강잘 끊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잘 따라오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회차에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량을 줄이려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기본서 두께가 기본적으로 300~4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300~400페이지 분량을 전부 다볼 것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들만 여기에서 가져왔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강에서는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8문항을 살펴볼 건데 이 8문항에 나오는 기본서 페이지대로 제가 문항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또이 문항수에 맞도록 책 기본서를 보시면서 참조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서를 딱 열어보면 나오는 게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게 토지의 등록이죠. 토지의 등록. 그럼 토지의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할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건지 지적소관청이 할 건지를 일단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되겠다, 그죠? 그럼 판단 기준은 뭐예요?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올 때는 국장, 토지 이동이라고 나올 때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결정해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을 할 때, 그때 그 등록의 절차에서 첫 번째 해야 될게 계획의 수립이죠. 이때

출입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문항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정해졌죠. 그러면 기본서를 딱 펼치게 되면 지적법, 공간정보법 맨 처음에 뭐가 나올 거다? 그렇죠. 토지의 등록이 나올 거고, 그 토지의 등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정리된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실제 여러분이 그 뚜껑 기본서를 많이 축약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부분만 볼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지번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등록 그 다음 파트가 지번입니다. 그럼 이제 지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될지를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령상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와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래서 그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죠. 무엇을 내가 공부할 거가 중요하죠. 그럼 이 개념은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예외적으로 본번에 본번이는데, 이 경우의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기본서에서 여러분이 다시 추가로 가져가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분할 시. 그 다음, 합병 시. 그죠?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도 함께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지번에서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1순위로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일반 농가 관련해서 출제하는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원칙과 예외에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되겠다. 그죠? 자, 이 내용을 기본 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일반론적인 거, 아랍어자로 표기한다라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산 아랍어자로 표기한다. 이 정도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지번은 지목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모호한 파트다, 높은 파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지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지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목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토지 등록 끝나면 지번이 나오겠다, 그죠? 그럼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지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목인데, 이 지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목에서 여러분이 뭘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목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지목의 구분. 지목의 종류가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의 구분을 할 때는 용도를 읽어보고, 그럼 그 용도에 맞는 지목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목의 표기 방법이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은 지목의 구분을 가지고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지목의 구분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 키워드로 삼아야 될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용도를 반드시 다 알고 가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임야죠. 그 다음에 유원지죠. 그 다음에 잡종지.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이네 가지 지목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요.

정도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출제인이 가장 선호하는 파트니까요. 또 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해서 지목의 구분 28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목의 종류 28가지 중에서 가장 용도가 많은 게 잡종지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항상 지목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 때 지금 나와 있는 임야, 유원지, 잡종지, 도로 얘네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시키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잡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잡종지에 해당하는 용도도 있을 거고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공항시설, 항만시설 맞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그 다음에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돌 캐내고 흙을 파내는 거, 야외시장, 공동우물. 여기 나와 있는 용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잡종지에 해당하는 용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답은 4번이죠.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들은 지목은 방방방방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제방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지을게요. 기본적으로 지목의 시험 출제 유형은 이와 같은 유형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용도를 읽고 그 해당하는 지목이 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실제 출제니 독립적인 문항으로 출제를 시킬 때는 요 네 가지 임야, 유원지, 잡종지, 도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네 가지와 관련되는 용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서 배웠던 지번 필수 암기사항 끝나고 나면 지목으로 넘기겠죠. 기본서를 보면. 그럼 넘기게 되면 지목의 구분에 관련해서 이 네 가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목은 출제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목은 뭐다? 100% 출제가 됩니다. 공간정보법이 총 12문항인데 지목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는 고정값이고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문은 경계죠. 경계 요즘 뜨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경계.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보면 지목 다음에는 경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계와 관련한 설명 중 여기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를 제가 여기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경계. 그럼 경계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지상경계 결정 기준. 지상경계 결정 기준. 정리하셔야 되고요. 즉, 고조무중, 고조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애견. 이렇게 해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 자, 두 번째.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정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하는 거. 원칙,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뭐 할 수도 있다? 분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가지. 그 네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할 때는 통상 판공도도 이렇게 암기를 하죠.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에 의해서 이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경계에서 기본적인 메인인데 이것 외에도 하나 더 암기를 굳이 해야 한다면 지상경계점 표지 설치 후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별도로 제가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분할을 하려면 경계점 표지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하는 경우 6가지 대상이 나오면 경계점 표지는 설치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논점에서 출제인이 가장 많이 출제를 할 건데 근래에 들어서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게 2번이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요. 36회 시험도 지상경계점 등록부고요. 35회 시험도 지상경계점 등록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지상경계 결정 기준과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은 주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뭘 작성해야 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즉,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작성하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죠? 두 번째. 자, 경계점의 좌표는 지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이다. 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좌표는 등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자, 뭐 하려고 합니까? 분할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뭐 하고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대죠, 금방.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분할을 하려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할을 할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분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할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는 다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고 있죠. 경계점의 위치, 그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오.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 따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수행자에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의 결정 요소 어디 있다고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 5가지,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 개념과 등록사항들,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 마지막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목표가 뭐죠? 예, 기본서를 보면서 양을 줄이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순서가 여러분의 기본서 편지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제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키워드, 기출문제를 통한 핵심 이론을 내가 어디에서 정리할 건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자, 면적 파트에서 정답의 결정 요소는 면적의 결정 방법입니다. 면적의 결정 방법. 자, 면적의 결정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가 키워드거든요.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분모 1000단위는 어디까지 구합니까? 자연수까지 면적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때 과우자는 결과값에서 이제 올릴 건지 버릴 건지를 또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분모 1000단위는 뭘 기준으로? 0.5 일대를 기준으로,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05 일대를 기준으로 0.05를 초과하거나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정확하게 0.05 일대는 과구자는 결과값의 마지막 끝자리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그 내용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입니다. 600분의 1이면 분모가 몇 단위 축척이다? 100단위 축척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 구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지문의 문제를 보면 928.651제곱미터가 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600분의 1인 축척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구해줘야 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구하면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928.6이죠. 그런데 이 뒤에 숫자를 처리해야 될 숫자, 즉 단수라고 하는데

이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항상 출제인이 물어보는 정답의 결정 요소죠. 즉, 면적을 구할 때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아니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 그걸 판단을 할 때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답의 결정 요소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928.6 아니면 이 단수를 올리면 뭐다? 928.7이 될 겁니다. 그럼 정답의 결정 요소는 일단 928.6 아니면 928.7. 1번, 5번, 3번은 일단 정답이 아닌 게 되겠다. 그죠? 그럼 단수를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51이죠. 0.051은 0.051 때, 즉 0.05를 초과했으니까 뭐 해야 한다? 올린다. 결론, 답은 정답 4번, 928.7. 자, 그럼 마무리 지을게요. 면적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뭡니까? 그렇다. 면적에서 뭘 봐야 된다? 면적의 단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단수 처리 방법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는 항상 설문에서 축척이 뭔지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좀더 많은 사례도 실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적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갈 건지 그 내용부터 1순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질문은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죠. 등록사항.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등록사항입니다. 그럼 등록사항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사항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암기해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등록사항은 여기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암기를 해 놔야 돼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100% 반드시. 자, 그럼 첫 번째, 집원. 집원은 전부, 지적공부 전부의 등록이 다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대장과 공유주의 명부의 공통등록사항이니까 기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등록이 다 되니까. 그럼 기역 집어넣고 나면 일단 4번은 정답이 아니다. 확정되어 버리죠. 두 번째, 자,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토객이 해가지고 대장에만 사는 객입니다. 대장, 즉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주의 명부에는 이동사유가 등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는 지문은 일단 뭐 한다? 틀렸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2번하고 5번 또 시험 문제 정답은 아니네요. 그러면 디귿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판단 기준이 아니겠다, 그죠? 그럼 이제 리얼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판단하면 된다고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얘네들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주의 명부, 대지권, 등록부.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토지대장과 공유주의 명부니까 리얼 지문 또 등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공유주의명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도 등록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기역, 티끌, 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등록사항에 관해서 뭘 느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등록사항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목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경계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좌표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소유자별 지분은 어디에 등록되는지, 도면의 외곽선, 도각선은 어디에 등록되는지, 삼각점과 지적측량 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는지, 그런 내용이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등록사항들이 어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00%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평균 60점만 받으면 합격하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100% 나옵니다. 이것만 정리를 잘하셔도 60점은 나온다라는 거. 100%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이제, 지적공부에 일정한 내용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지적공부를 관리, 즉, 어디에 보관할 건지, 그 보관된 정보를 누구에게 발급 열람시켜 줄 건지, 그런 내용들, 지적공부의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교통부 장관이 승인이 아니라 뭐의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요. 승인이란 글자가 나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인데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승인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적공부의 반출이고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반출. 두 번째가 축척변경. 그다음 지번변경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 유형일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법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X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X입니다. 그럼 누구의 승인만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만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 지적공부의 반출, 축척변경, 지번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적소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 설치해야 되고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순으로 보관해야 돼.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점용부,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몇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보관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죠. 자, 지적공부의 복구 파트에서는 딱두 가지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복구 자료입니다. 복구 자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7가지와 소유자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어차피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형이거든요. 근데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7가지잖아요. 출제를 낼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를 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구 절차죠. 복구 절차. 근데 출제인이 선호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내기는 하지만 복구 자료를 출제인이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복구 자료가 총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측량 결과도 맞고요. 법원 학정 판결 맞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맞고요.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언, 티끌, 리얼이네요. 그럼 이거 외에도 측량 결과도 항상 세트 지문으로 암기하셔야 될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필수한 기사항. 그 다음, 지적 공부라는 글자가 또 세트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두 가지가 돼 있죠. 지적 공부 등본. 등본. 그 다음, 복제된 지적 공부. 자, 그러면 다 합치면 총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일곱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해서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1순위가 뭐다? 복구 자료 7가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면 뭐까지 하면 된다? 그렇죠? 복구 절차. 그래서 항상 기본서를 만들 때도 맨 앞에 복구 자료를 만들어 내놓고 뒤에 복구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구 파트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출제인이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 그두개 세트 지문으로 묶어서 꼭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 보면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는 일단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럼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지번에서는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 준용하는 경우. 그럼 지목에서는 지목의 구분. 정확하게 지목의 구분 몇 개? 예, 28개 중에서 여러분이 잡종지하고 임야, 유원지, 도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경계 파트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계로 넘어가면 지상 경계 결정 기준 5가지. 그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면적에서는 이제 면적의 결정 방법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구 자료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해서

0: 이렇게 1강을 마치고, 1강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기본서 내용을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된 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여가 생활과 관련된 중일 필수 영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여가 생활 영단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 속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소설과 같은 글을 읽고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글을 쓰고 있어요. 책이나 글, 이런 것들을 쓰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영어로 같이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ead. read, 읽다입니다. read, read이고요. 우리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쓰면서 같이 스펠링을 외워봅시다. read, R-E-A-D. read는 읽다입니다. 우리 책을 읽다, read a book 이렇게 말하죠. 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read his new book? Did you read his new book? 너는 그의 새 책을 뭐 했니? read, 읽었니가 되겠죠. read는 이렇게 읽다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Every morning은 여러분, 매일 아침이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 newspaper, 신문을 뭐 할까요? read, 읽는다가 되겠죠? read, 읽다고요. 뒤에 이렇게 읽을 거리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읽을 거리 표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이어서 우리 쓰다, 글을 쓰다라는 단어 write. write를 살펴볼 건데요. write는 어떻게 쓰죠? W-R-I-T-E의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쓰면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write. W-R-I-T-E. 자,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를 우리 write라고 하고요.